0: 하고 과잉 생산을 초래하는 경제적 강압에 맞서 3국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전북 진안군의 도로에서 경차가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았습니다. 경운기를 몰던 7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차 운전자인 50대 남성도 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도로가 어두워 경운기를 보지 못했다는 경차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후 주민의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남성이 송치 후에도 피해자 집을 찾아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 장안경찰서는 어제 아침 6시쯤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웃 주민인 80대 여성과 40대 여성이 함께 사는 집을 일방적으로 방문한 혐의를 받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9도, 부산 27도 등 24도에서 3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충북, 전북, 경북에는 오전 중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예보돼 있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1.4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9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보기만 해도 미소가 절로 나오고 마음에 위안을 주는 강아지들 좋아하시나요? 국내 연구진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강아지 영상을 15분간 시청하게 한 다음 혈압과 맥박, 스트레스 변화를 분석했더니요. 혈압과 맥박수가 낮아지고 불안과 부정적인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고 합니다. 강아지의 귀여운 외모가 사람의 관심과 보호 본능을 자극한 결과입니다. 강아지 영상이 고혈압 치료를 대신할 수 있다? 물론 그건 아닙니다. 일시적인 긴장과 스트레스를 낮춰서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확인된 건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금쪽 같은 강아지 맞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즐거운 탈춤의 한계음 속에서 가족과 함께 맛보는 안동한우.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과 안동 봉화축협이 함께하는 안동한우 구이 행사.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안동 탈춤공원 무대 옆 안동 봉화축협 한우구이터에서 최고의 안동한우를 즐기세요.

0: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화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오늘도 날씨 좋죠? 한낮에는 좀 더울 거라고 합니다. 명절 앞이라 오늘도 일이 많으실 텐데 좀 시장도 북적북적하기를 기대합니다. 택시 손님도 평소보다 많을 것 같은데 그 얘기 들었습니다. 택시 운전하시는 당당이님이 그러시는데 동료들이 모인 커뮤니티에 외국인 택시기사에 대한 이야기가 요 며칠 많이 오간답니다. 왜냐? 모 택시 회사에 구인 광고, 구인 공고를 내면서 중국 동포 환영 이렇게 큰 제목을 달았기 때문이래요.
1: 네, 그 배경은 이해가 됩니다. 산업금은 높지, 월급은 적지, 손님은 별로 없지, 노동시간 길지. 그래서 운전기사가 부족해서 세워둔 택시가 많다는 소리 들은 지도 꽤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말이 통하는 해외 동포를 채용하는 일이 다음 수순일 수 있겠어요.
0: 네, 더 일찍이는 마을버스에 외국인 기사님을 채용한다 하는

0: 반이 나왔다가 반대 의견이 많아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일부 마을 버스에 외국인 기사님들 이미 일하고 있다고 해요. 해외여행 가셨다가 다양한 인종의 택시 기사님들 보셨겠고 요즘은 뭐 택시 호출도 또 요금 내는 것도 택시 기사님과 대화 없이 가능하니까 앞으로 외국인 기사님들이 많아질 수는 있겠어요.
1: 지금 일하고 있는 외국인 기사님들은 그러신데요. 건설 현장은 날씨 따라 일거리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데 택시 일은 안정적이라서 만족한다. 이 고령화와 인력난, 인구 감소가 우리에게 익숙했던 풍경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충격이나 부작용 없이 안정적으로 안착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양성을 더 많이 수용하게 우리의 마음의 문부터 좀 넓혀볼까요? 그래, 들어와, 들어와. 자연도 들어오고, 가을도 들어오고, 동식물도 들어오고, 지구촌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 아유, 감기야, 너는 들어오지 말고. 넓게, 더 넓게.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0: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손해보험.
4: 본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덮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국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7: 올바른 품질하면
8: 올품,
7: 올품하면
8: 올바른 품질.
7: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8: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7: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8: 올바른 품질.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이웃의 아픔을 자신의 일처럼 마음에 담아온 시간.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30년 동안 병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보내주신 여러분의 사랑이 치유의 손길이 되는 순간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4: 이웃에게 삶의 용기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누는 길 위에 항상 청취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3: 사랑의 열매는 앞으로도 나눔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하며 더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4: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사랑의 열매와 함께합니다.
5: 네, 화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휴원수 글로벌, NH농협손해보험, 당진시청, 올품, 국민연료 써연료, 우리ENL 하루틴, 성원에드피아, 음주 후엔 티맵대리, 금호타이어, IBK 기업은행, 빅토스,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브람산마의자, 도드람 한돈,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하나증권과 함께합니다.
6: 차차차.
5: 아, 네.
6: 뭐니 뭐니 해도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양손 하늘 높이 만세하면서 몸을 위아래로 길게 길게 좀 늘려주시고요.
5: 네.
6: 네, 허리 펴고 아랫배 힘 주고 시선 최대한.

0: 멀리 보시면서 눈 주변 마사지도 좀 해줄까요? 눈썹 위를 손가락 구부려서 마디로, 손가락의 마디로 눈썹 위를 문질문질 해주시고, 네. 이마랑 눈, 앞머리 라인도 문질문질 해주시고, 이게 혈액순환이 그렇게 잘 된대요. 또 광대뼈 주변 관자놀이까지도 골고루 한번 문질러 주세요.
1: 야, 눈이 맑아져서 그런가요? 가을 하늘이 더 화창해 보입니다. 오늘 아침 여성시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무엇이든 환영합니다. 문자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예요. 소개된 분들께는 고구마 라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1: 아,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들어와 가을 들어와 자연도 했더니 7394님이 명절 상여금 들어와 하셨습니다.
0: 말하는 아, 대로
1: 그러니까
0: 말하는 대로
1: 상여금 들어오고 예. 보너스 들어오고
0: 아, 좋아요.
1: 네네 좋다.
0: 자 남보라님은 좀 이따 면접 보러 갑니다. 40대 경단녀의 도전. 왠지 두렵네요. 며칠 전 봤던 면접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주눅이 들지만 경험을 쌓아보려 합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11살 아들이 엄마 면접은 낚시 같은 거야 될 때까지 하는 거지
1: 오.
0: 라고 말하는데 왠지 눈물이 나려고 하더군요. 힘내서 웃어봅니다.
1: 네.
0: 아니 이건 진짜
1: 명언이다. 명언이야.
0: 네, 명언이네. 예. 될 때까지 하는 거지.
1: 맞아요. 지난번은 너무 실망스러웠다지만 그것조차 경험이죠. 이제는 당당하게 그래 우리 아들만 맞다나 보자 오늘은 어느 면접관을 낚아볼까 내가.
0: 오, 예. 좋아요.
1: 찌를 한번 던져봐.
0: 아 좋죠.
1: 예. 들어와. 예. 면접관 들어와.
0: 자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고구마 라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근데 오늘 면접이 많은 날인가요? 조경환님도 51세 주부입니다. 오늘 5시에 면접이 있는데 너무 떨리고 긴장되네요. 희은 언니 힘내라고 잘 될 거라고 응원해 주세요 하셨어요.
0: 응원합니다. 네, 네. 잘 될 거예요. 오후 5시까지 기분 좋게 유지하시고 네
1: 맞아요.
0: 그 긴장을 좀 가라앉히면서 어때요? 뭐 기분 좋게 동네 목욕탕이라도 가서 한번 싹 목욕 재개하고 오심도 괜찮을 것 같고
1: 네.
0: 네.
1: 이렇게 희은 누님의 기운까지 받으셨으니까 조경환 님도 예. 잘 낚으실 겁니다.
0: 네.
1: 면접 잘 보실 거예요.
0: 네.
1: 자, 화요일 여성시대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서울시 노원구의 김미경님이십니다. 엊그제 저녁일입니다. 남편 이름으로 택배가 하나 도착했어요. 그런데 발신자가 없습니다. 박스에는 큼지막하게 하트마크를 붙여서 생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박스를 뜯어보니 어머나 진짜 장미였습니다. 그것도 핑크색 장미가 하나, 둘, 셋, 넷, 무려 30송이가 들었습니다. 발신자도 없는데 남편 앞으로 배달된 핑크색 장미. 박스 안을 샅샅이 뒤져보고 꽃송이 사이사이까지 살펴봤지만 쪽지 한 장, 메모 한 장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일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물었죠. 누구야? 이 꽃 누가 보낸 거야? 남편에게 묻고 또 묻고 따지고 또 따지고 급기야 목소리까지 커졌습니다. 근데 남편은 모른답니다. 정말 모른다고 그냥 딱 잡아댑니다. 사실 남편은요 과거에 한눈판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제가 남편을 의심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꽃을 째려보고 남편을 째려보고 비난의 언어를 따발총처럼 쏟아냈지요. 남편은 끝까지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미동도 없었습니다. 택배 상자에 꽃집 전화번호가 있었지만 저녁 7시라서인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결국 밤새 혼자서 씩씩거리며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날밤을 세웠습니다. 대체 누가 남편에게 장미를 보낸 거야? 온갖 산상을 다 하면서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다음날 아침 9시 두둥 꽃집에 전화를 걸어 송장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제 의심은 정말 민망하게도 완전히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었지 뭡니까? 꽃을 보낸 사람은 평소에 저도 알고 있는 남편의 거래처 남자 사장님이었습니다.
0: 엥?
1: 추석 명절 선물이었던 겁니다.

0: 엥?
1: 아니 이런 망할. 매번 사과나 배를 보내던 분이 올해는 왜 갑자기 하필이면 장미꽃 서른 송이를 보내신 걸까요? 더 기가 막힌 건 꽃집에서 거래처 사장님의 명함이나 성함을 박스 안이나 밖에 표시하지도 넣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명함만 제대로 들어있었어도 이렇게 난리가 나진 않았을 텐데요.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나요? 추석 명절 앞두고 갑자기 남편 앞으로 핑크색 장미가 그것도 서른 송이라니요. 왜 하필 장미였을까요? 왜 하필 보낸 사람 표시가 없었을까요? 아무튼 올 추석은 시작부터 시끌벅적합니다. 거래처 사장님, 내년에는 맛있는 사과로 부탁드립니다. 장미를 그냥 확 막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을 뻔했걸랑요. 모든 사실이 밝혀진 날 아침, 저는 핑크색 장미를 아주 예쁘게 꽃병에 꽂았답니다. 아우, 정말 무한하고 미안한 아침이었습니다.
0: 아니, 꽃이 무슨 죄예요? 아유, 꽃이야, 얼마나 이뻐.
1: 꽃은 잘못 없지만, 아하. 이 상황이, 예?
0: 아니, 근데 사과가 요새 하나에 10,000원 넘어요.
1: 아, 사과 하나리도 비싸군요.
0: 지금 과일값 중에서 최상위가 사과입니다.
1: 아.
0: 엄청나게 값이 올랐어요.
1: 네. 그래요. 네. 아니.
0: 그러니까 사과 하나 할래도 보통 뭐 사과 이렇게 한 박스? 그 안에 뭐 10개는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러니까 조금 부담스럽죠.
1: 이 거래처 사장님도 네. 그걸 생각하셨을까?
0: 그래도 글쎄, 추석? 아니면 꽃집하고 뭔가 연결이 있지 않을까요? 뭐 꽃집을 하는 뭐 친척이 있다든가 해서. 그래요. 아니면 꽃을 선물하자. 꽃 좀 팔아주자 하셨다든지.
1: 뭐 그 안에 내외분도 응? 계시니까.
0: 네. 네.
1: 뭐 이렇게 겸사겸사 이렇게 보낼까라는 마음으로 이제 예쁜 마음으로 보내셨겠지만.
0: 야, 남자가 남자에게. 거래처 사장님이.
1: 안에도 있는 걸 뭐 이제 아시니까 뭐 네.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0: 추석 선물로 장미?
1: 이게 받는 입장에서는 이게 여러 상상을 하신 거죠. 네,
0: 자,
1: 민망하게도.
0: 추석 선물로 제일 반가운 건 뭘까요? 특히
1: 뭘까요?
0: 주부들이. 어머 정말 이거. 내가 나를 위해 사귀는 것이긴 했는데 이렇게 선물이 들어오니까 잘 써야겠군. 뭐가 있을까요?
1: 네. 추석 선물로? 어떻게 솔직하게 한번 말해요. 제가 받고 싶은 거? 저는
0: 봉투지 뭐.
1: 그러니까 봉투인데 현금은 또 너무 좀 그렇고
0: 네. 네,
1: 상품권 정도면
0: 상품권?
1: 예, 그래도 편하게 가을 옷이나 이런 거 한번 장만하게 예, 예.
0: 근데 백화점 상품권을 받아보면
1: 네.
0: 그 상품권보다 돈을 좀 더 보태서 쓰게 되더라고. 안 그래요?
1: 예, 그 안에 맞추기
0: 그렇더라고.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1: 그 재미가 또 있어. 딱 그 안에서만 딱 이렇게 소비를 하는 그 재미가 또 있긴 있어요.
0: 자, 추석 선물로 뭘 받고 싶으신지.
1: 우리 당당이님들도 노래 듣고 올 동안 한번 알려주세요. 예, 제일 반가운 추석 선물 무엇일지. 문자 #8001,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이 더 들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이 노래 들려도 될까 모르겠네, 우리 김미영.
0: 아니요, 편지 아니고 쪽지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1: 그래요?
0: 아닌가? 노래로 갈까요?
1: 노래.
0: 오케이.
1: 김미경님 그래도 예쁜 장미꽃 보시면서 이 노래도 함께 하시죠. 오해 다 풀렸으니까.
0: 그렇게.
1: 민혜경의 그대 모습은 장미. 빠밤.

0: 제가 상품권 말씀드려서 그런지 되게 네. 줄임말로도 많이 보내주시네. 마상이 좋다. 예.
1: 마상?
0: 백상이 좋다.
1: 백화점 상품권.
0: 예.
1: 마트 상품권.
0: 그렇죠.
1: 마상, 백상.
0: 지상이 좋다.
1: 지상?
0: 지역 상품권 말씀드리시네.
1: 지역 상품권.
0: 예. 자, 그 중에서도 또 따져보겠습니다. 받으면 기분 좋은 추석 선물 정윤자님은요. 어머, 저는 베개요.
1: 아.
0: 요즘 기능성 베개 잘 나오던데 이상하게 베개는 안 사게 되더라고요.
1: 저는 언젠가 하도 저도 교통사고 때문에 목 디스크가 78년도부터 있었거든요.
0: 78년도?
1: 네, 네. 그때 버스가 뒤집어져 갖고 낭떠러지 바로 앞에서. 근데 베개를 탓을 하게 돼요. 왜 이럴까? 그래서 책 중에서 모든 게 베개 탓이야 이런 책이 나왔었어. 어. 옛날에.
0: 야.
1: 그래서 그 책을 사서 본 적도 있고.
0: 네.
1: 진짜 베개가 우리 집에 이 베개 저 베개 꽤 됩니다.
0: 제가 놀란 게
1: 왜?
0: 제 인생 내내 그러니까 목 때문에 고생하신 거네요. 78년도부터
1: 78년도부터 어, 그래요. 이렇게 해도 목이 아프고
0: 어머나.
1: 저렇게 해도 목이 아프고. 아우
0: 진짜
1: 지금까지
0: 중요하죠.
1: 그래요 진짜. 근데 메밀 속 베개 면 훨씬 편하더라고.
0: 오.
1: 우리 옛날 할머니 어머니 시절부터 메밀 속.
0: 예.
1: 그거는 맑은 날 이렇게 한 번씩 체 안에 받쳐서 말려야 돼.
0: 아 그래요.
1: 한 번씩 말려서 바짝 말렸다가 다시 또 베개 속에 넣고 그래야 되는데. 아, 이분 베개라 그러니까 난 알 것 같아. 예,
0: 진짜
1: 그래요.
0: 중요. 너무 네?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게 내 목에 이렇게 탁 맞는 베개. 한번 잘 찾아보시라고 저희가 여성시대에서 베개를 드릴 수는 없고. 백상 드립니다. 백상. 네, 백화점 상품권으로 베개 한번 골라보세요. 정윤자님.
1: 오.
0: 우후. 좋다 좋다. 오. 예. 진짜 깜짝 선물 느낌이어서 저희도 몰랐네.
1: 네. 441호님. 저는 비싼 금액의 커피 쿠폰이요. 전 부칠 때 달달구리 커피 땡기거든요.
0: 땡겨 땡겨 커피 땡겨.
1: 커피 쿠폰 보냅니다.
0: 예. 보내드릴게요. 우후. 좋다. 여러분들 이렇게 받고 싶은 선물 보내시면서 설마 진짜 그거대로 준다고 생각 못하셨죠? 오, 저희 웬만하면 다 있어. 자, 또 보겠습니다. 3676님. 아, 내가 사기엔 부담스러웠던 고가 라인의 화장품 세트요. 있어 있어 화장품 세트 있나요? 여성시 대표 화장품 세트 갑니다.
1: 예, 안 되는 게 없어요.
0: 어, 굉장히 저희도 신나네요.
1: 그렇죠?
0: 생각지도 못했는데.
1: 그래,
0: 또 어떤 선물?
1: 만능이야 만능.
0: 예, 또 받고 싶은 거 뭐 있어요?
1: 1443님. 예. 살림하는 주부에겐 양념 재료가 제일 좋아요. 이번에 선물 세트 받았는데 올리고당이랑 맛술이 떨어졌는데 보내주셨더라고요.
0: 야, 그런 거 있을래나? 있어 있어. 액젓 세트 보내드립니다.
1: 아, 그렇죠.
0: 이게 왜 이렇게 내가 신났지?
1: 예, 신나죠. 아이고.

0: 기분 좋은 일이에요. 예.
1: 자, 6186님. 추석 명절이라고 사무실에는 온갖 선물 세트가 쌓여 있는데, 청소 알바하는 제게는 국물도 없네요. 나도 받고 싶다. 명절 선물 세트 하나.
0: 아니, 뭘 원하시는지 꼭 집어서 표현해주진 않으셨는데, 보자, 네. 보자. 영화 예매권 어떠십니까? 명절엔 또 극장 나들이 아닙니까?
1: 아이, 그럼요. 요새 볼만한 영화들, 재밌는 영화들 많거든요.
0: 네.
1: 영화 예매권 드릴게요!
0: 김미영님, 저는 추석 선물로 홍삼이나 영양제요. 은근 날 위한 영양제 내 돈 내산하기 힘들거든요.
1: 맞습니다. 내 몸은 내가 챙겨야 된다고 하지만
0: 그렇죠?
1: 막상 또 영양제 이렇게 내 돈 주고 사기가 해서 저희가 여성 유산균 드립니다.
0: 예. 7778님 저요 저는 수건 세트요.
1: 수건 세트 있지 타월 세트 있지 여성시대 로고 박아서 드립니다.
0: 예.
1: 광고 듣고 올게요.
2: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즐거운 탈춤의 흥겨움 속에서 가족과 함께 맛보는 안동한우.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과 안동 봉화축협이 함께하는 안동한우 구이 행사.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안동 탈춤공원 무대 옆 안동 봉화축협 한우구이터에서 최고의 안동한우를 즐기세요.
3: 대한민국 대표 슈퍼푸드 의성마늘. 의성에서 특별한 축제로 찾아옵니다. 보고 즐기고 직접 체험하는 슈퍼푸드 플레이존, 맛보고 알뜰하게 챙기는 푸드존과 웨니스존, 3일간 풍성하게 펼쳐지는 슈퍼푸드 콘서트까지 의성 슈퍼푸드의 색다른 매력을 직접 느껴보세요. 강철 부대와 함께 달리는 스카이 디펜스런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의성 슈퍼푸드 마늘 축제와 스카이 디펜스런인 의성, 우리 모두 의성에서 만나요. 이 행사는 의성군 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입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1: 당당이님들 댁에서 키우는 댕댕이나 냥이들이 요즘 말을 더 잘 듣는 것 같지 않습니까? 키우는 고슴도치나 도마뱀도 평소보다 더 이쁜 짓을 하지 않나요? 화분의 식물도 살랑살랑 더 청초하게 손짓하는 것 같지 않나요? 저희 집 홍씨도 요즘 저한테 더 잘해주는 것 같지 뭡니까? 이 아빠 집에 들어가면 그렇게 꼬리가 떨어질까 그냥 반겨줘요. 이 전국적인 현상, 반려동식물들이 더 이쁘게 행동하고 말 잘 듣는 이 기이한 현상은 이게 대체 어인 일일까? 제가 곰곰 생각해봤는데 말입니다. 그게 아무래도 반려로봇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반려로봇의 성장세가 세계적으로 말도 못하게 가파르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움직임을 간파해서 굿모닝 인사드리고 약 드시라고 챙겨드리고 식사 잘 하시라고 잔소리하고 외출했다가 오면 또 반겨주고 물론 쫓아다니면서 몸을 일으켜드리고 주물러드리고는 못하지만 깜빡깜빡 눈 맞추면서 말로 참견 다 하고

챙겨드린답니다. 게다가 모양도 사람 모양부터 강아지나 고양이 모습, 아기 곰과 펭귄 등등을 조합한 귀여운 제3의 모습 등등으로 다양하고요. 촉감도 부드럽게 돼 있어서 안으면은 기분 좋고. 뿐인가요? 오래도록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로봇 지가 알아가지고 가족과 119에 전화까지 걸어준답니다. 그러니 반려동식물들이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주인이 쓰러지자 크게 짖고 오래 짖어서 이웃에 알려서 주인님을 구한 견공 얘기가 적지 않지만 이 전화까지는 못 걸었습니다. 이제 반려동물들은 주인님 전화 거는 법 과외시켜주세요 하고 주인님한테 조를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요즘은 가전제품이면서 동시에 반려로봇이기도 한 제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답니다. 공기청정기면서 로봇청소기면서 반려로봇인 친구가 가능할 수 있고 선풍기인데 반려로봇 겸용일 수도 있는 거죠. 예전에는 고향의 부모님께 보일러 놓아드리고 무릎 아프실까 고향집에 식탁 세트 드리고 안마기 사드리고 하는 명절 선물에서 앞으로는 반려로봇 선물이 대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요즘 우리 집 강아지, 고양이, 토끼, 햄스터, 도마뱀이 나를 더 따른다면 반려로봇이라는 강력한 경쟁자 탓일 수 있다는데 동의하시죠? 저도 오늘 저녁에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 집 강아지 홍시하고 진지하게 토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홍시가 잘 알아들어야 될 텐데.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김일중입니다.

0: 네, 멀튼하켓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듣고 네. 왔습니다.
1: 네.
0: 아, 당신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1: 하하하,
0: 네, 우리
1: 그래요?
0: 강아지들이, 우리 반려동물들이 그렇죠.
1: 그렇죠. 에어라지 한 사람만 바라보죠. 주인은 그러니까. 한 사람이래요.
0: 네.
1: 8353님, 근데요, 반려로봇은 우리를 도와주는 것에 그치지만 진짜 반려견은 우리가 없으면 안 돼요.
0: 그래.
1: 우리가 사랑을 주면서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0: 맞아.
1: 주는 행복, 이거 중요해요.
0: 맞습니다. 아,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네.
1: 그렇죠?
0: 그러네요. 반려로봇이 너무 편리하고 좋겠죠. 뭐 촉감도 뭐 이렇게 부드럽게 나온다고 하니까.
1: 네.
0: 근데 진짜 우리 반려동물들은 우리가 없으면 또 안 되네.
1: 네.
0: 아, 주는 행복. 이것조차도
1: 그렇죠?
0: 우리가 느끼게 되네. 아, 그래, 홍씨야. 어, 아빠가 많이 줄게.
1: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또 되짚어보면 우리가 반려견을 뭐 보살피고 반려견한테 안전과 행복과 사랑을 준다. 그게 또 뒤집어질 때도 있어요.
0: 네.
1: 알고 보면 이 아이가 나한테 더 큰 거를 주었구나 하는 걸.
0: 맞아요.
1: 네. 맞아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이 아이가 나한테 주는 게 우리 식구들한테 주는 게.
0: 가만 있어봐. 아까 우리 저기 여성시대 시작하기 전에 MBC 저기 캠페인 뭐 이거 나왔었는데.
1: 네. 개 얘기 나왔었죠.
0: 그렇죠. 그렇죠. 반려동물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 심신 안정에 도움을 주는지를
1: 맞아요.
0: 우리 맞아요. 아나운서가 이렇게 쫙 소개해 줬었던.
1: 그렇죠.
0: 거 있었는데.
1: 그거 커요.
0: 네. 네. 네. 맞아요. 아, 지금 반려로봇은. 아, 물론 편리하고 좋을 것 같긴 해. 저도 혹했어.
1: 아니, 나도
0: 신기했어.
1: 일본에서 봤어. 그런데 예. 영안이 띠다 나는. 그러니까 내가 옛날 사람이지.
0: 예.
1: 아니야. 애기들은 막 걸 안고 뭐 얘기하고 그럽디다.
0: 뭐 편리하게 내 말도 다 알아듣고 어디 전화도 해주고 하겠지만 또 우리 반려동물만의 또 매력이
1: 그렇죠.
0: 있잖아요.
1: 그럼요.
0: 네. 자, 그리고 저희가 1부에 계속 그 추석 선물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1: 네. 네.
0: 받으면 반가운 추석 선물 지금도 계속해서 주시고 계시는데요. 뭐 비누 치약 세트부터 명품 미역, 한우, 로봇 청소기, 인덕션. 생각보다 정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1: 저희가 맞춤형으로 다 준비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내일 모레 목요일 MBC 추석 특집 우린 추석이 좋다 할 때 또 많이 많이 준비해 놓을게요.
0: 아까처럼 막 빵팔이 또 터지는 거예요. 예, 갖고 싶은 선물 아 드립니다.
1: 아이 뭐 그거 하나 못 해드리겠습니까? 최대한 푸짐하게 준비를 예. 하겠습니다.
0: 네.
1: 자, 이번에는 서울 광진구 광장로의 허윤자님. 오빠는 노래를 정말 잘 불렀다. 고향에서 열리는 모든 노래 자랑들에 나가 1등을 하고 상품으로 살림살이들을 타왔다. 나는 오빠가 타온 작은 냉장고를 자취할 때 4년 내내 잘 썼다. 오빠는 정말 노래를 잘했다. 목청이 좋았고 감성이 풍부해 감정 표현이 기가 막혔다. 외모도 출중해서 젊은 날 오빠는 나는 가수다였다. 오빠는 늘 노래를 불렀다. 사람들은 모두 오빠의 노래를 좋아했다. 제삿날에도 오빠는 노래를 불렀다. 기뻐도 슬퍼도 노래를 불렀다. 외로워도 슬퍼도 노래를 불렀다. 아까웠다. 친구들만 듣기에는 우리 가족들만 듣기에는 너무나 아까웠다. 오빠가 장남이 아니었다면 운명이 바뀌었을까? 무거운 책임감을 벗고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훨훨 자유롭게 살 수 있었다면 가정 형편이 조금만 나았다면 우리 형제들은 수 없는 만약에를 하며 오빠가 재능을 펴지 못한 것을 늘 가슴 아파했다.

0: 큰오빠는 장남의 무게에 여린 속살들을 감추고 묵묵히 살지만 누구보다 정이 넘치고 인정스럽다. 내가 아플 때 다려먹으라며 무슨 약재를 잔뜩 보내왔다. 꾹꾹 눌러 쓴 오빠의 편지 글씨에서 동생에 대한 그 마음이 느껴져 나는 눈물이 났다. 서울 형제들은 큰오빠를 서울로 모셔와서 서울 구경도 시켜드리며 감사를 표할 때가 있다. 그러면 큰오빠는 서울 올 때는 낙지와 소고기를 꼭 사오신다. 낙지를 도마에 놓고 직접 탕탕 조사서 참기름과 함께 준다. 거기에 육회용 신선한 소고기를 얇게 한입 크기로 썰어서 곁들여 준다. 세상에서 제일 맛난 낙지 탕탕이와 육회다. 조카들과 형제들은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잘 먹는다. 그런데 어느 날 큰오빠 집에 갔다가 다용도실에 있는 작고 못생긴 못난이 사과를 봤다. 아끼느라 정작 본인은 사과 한 알도 저렴한 것을 먹다가 형제를 만나면 그저 즐거워서 만나고 좋은 것을 잔뜩 내놓았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아팠다. 오빠 어디예요?
1: 오빠 친구들 모임에서 거제도 왔다.
0: 전화기 넘어 오빠가 즐거워 보인다. 오빠는 오늘도 술 한잔하고 노래를 했을 것이다. 인기를 독차지했을 것이고 재능이 아깝다며 모두 여전히 안타까워하며 박수를 보냈을 것이다. 만약에 다음 생이라는 것이 있다면 오빠가 나는 가수다에 나오는 유명 가수로 살기를 바라본다. 좋아하는 노래만 평생 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본다. 자기 뜻대로 산 사람이 몇이나 될까? 다들 세상에 떠밀려 살지만 나이가 들면 이리저리 산들 한 세상이고 그것이 인생이라며 아쉬움도 바람도 없이 그렇게 된다. 최근에 예전에 읽었던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소설을 다시 읽었다. 조르바는 세상의 관습이나 도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산 인물인 것 같다. TV에서 자연인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며 책에서 조르바를 보며 우리는 그들의 자유로운 삶을 정말로 부러워하며 한 번쯤 그렇게 살아보기를 꿈꾼다. 그런데 우리는 늙으면 비로소 이제 모두 자유다.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숙제들을 마쳤고 그동안 죽어라 가정을 돌보고 자식을 키우며 하루하루 살아냈으니 이제 자유다. 큰오빠는 가수의 길을 포기하고 평범하게 살았지만 이제 자유다. 그 삶이 유명가수가 된 것보다 못하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운명에 순응한 삶도 아름답다.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해낸 삶도 아름답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살았고 그 삶을 묵묵히 살아냈기에 이젠 모두 아름답고 자유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소설 히라빈 조르바의 작가다. 그의 묘비명은 참으로 유명하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다. 이다. 우리 모두 그렇다. 젊은 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들을 충실히 해내며 굽이굽이 꼬불꼬불한 길들을 견디고 참으며 살아왔는데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무엇이며 더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나이 들미 좋은 이유이기도 하겠다. 제멋대로 살아온 것이 아닌 어려운 인생 숙제를 마친 나이 든 이만이 느낄 수 있는 자유니까. 오빠도 오늘 거제도에서 자유로울 것이다. 장남답게 살았으니까 이제 그저 한 인간으로 나는 자유다로 사시기를. 그럴 자격이 충분하며 우리 형제들은 늘 항상 진심으로 큰오빠를 응원한다는 것을. 명절을 맞아 마음은 있어도 제대로 표현을 못했던 감사와 존경을 형제를 대표해 이 글을 써서 큰오빠께 바칩니다. 이상입니다.
2: 야, 이 큰오빠 분께서 진짜 노래를 잘하시나 봐요.
0: 그런가 봐.
2: 예, 모든 노래 자랑들에 그러니까. 나가서 항상 1등을 해오시고. 예. 하지만 또 큰오빠로서, 장남으로서의 책임감도 있으시고. 네. 본인 인생에서의 또 해야 할 일도 있으신 거니까. 노래를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취미로 즐기시는데 잘 부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0: 아,

0: 그럼요, 그럼요.
1: 네네. 물론 직업으로서의 가수의 직업도 정말 멋지지만, 이렇게 본인 역할 다 하시면서.
0: 네.
1: 노래도 잘하면 제가 꿈꾸는 삶인데요, 이게.
0: 그래요.
1: 예, 네. 노래를 좋아하시면 심지어 잘 부르기까지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저는 이 큰 오빠분 한번 전화 연결해서.
0: 네.
1: 아, 노래
0: 노래 한번 듣고 싶어요?
1: 진짜 노래 한 자락 듣고 싶은데.
0: 근데 902사님은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동생들한테 전화 한번 해야겠네요. 그러셨어.
1: 이게 또 오빠로서.
0: 큰 오빠신가.
1: 뭐 누나로서. 네. 그죠?
0: 큰 네, 언니나 큰 오빠. 어. 네.
1: 동생들한테, 그러게. 저도 여동생한테 전화 한번 해야 되겠는데.
0: 전화 한번 하세요, 다들.
1: 정말 전화 네. 한 통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모든 인체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힐링도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생 성원 에드피아.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파젠.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0: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8: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7: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8: 혹시 TBX 멤버십?
7: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8: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7: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9: TBX. 저기요, 몇 층이에요?
10: 32층이요.
9: 난 280층이요. 제가...

0: 한층 더 나은 MKS 하나증권 V.
1: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여성시대에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3: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2: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2: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3: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2: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3: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2: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3: 안전한 식탁 라이프 온도에서 내열 유리 밥공기 세트,
2: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3: 면역 증진 기억력 개선에 좋은 닥터 큐민 오리진엑스,
2: 멋의 기준이 되는 프로랑스 화장품에서 화장품,
3: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0: 살다 보면 오래도록 남는 말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뱉어 사라졌는데 마음속에서는 몇 해를 살고 다 끝났다고 생각한 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 어쩌면 우리는 그 한마디를 품고 여기까지 온 건지도 모릅니다.
1: 여성시대가 전하는 인생의 한마디. 우리는 서로의 말로 살아간다. 지금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0: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김미경님께는 홈스토랑 꾸러미, 허윤자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1: 그나저나 소문이 벌써 났군요. 네. 권휘님이 오늘 3, 4부 게스트가 장용님이 나오신다고요? 그러면 군가부터 단필충 사연까지 군대 특집 몰아서 하나요? 장용님 오신다면서요? 네, 네. 맞습니다. 오시고요.
0: 네.
1: 예, 작가님으로 모실 거예요.
0: 와.
1: 장용 작가님. 물론, 예, 군대 얘기 안 할 순 없겠죠.
0: 그렇죠. 안 할 수 없죠. 예. 네.
1: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명옥님이요. 일요일에 고향 호수 예술축제 다녀왔어요. 폐막 공연은 신승훈. 오, 히트곡들을 불러주시는데 저의 20, 30대 모습이 스쳐가더라고요. 음악은 같은 세월을 보낸 친구 같아요. 신청곡으로 신승훈의 별의 순간 부탁드려요. 꼭이요. 이게 혹시 추석에 받고 싶은 선물이세요? 그럼 보내드려야죠. 자, 김명옥님이 신청하신 신승훈의 별의 순간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저희 보라 켜고 만나요.

0: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민과 함께. 이 캠페인은 제10대 상주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내일 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안동 MBC 10시 뉴스입니다. 어젯밤 10시 12분쯤 봉화군 석포면 석포재련소 제1공장 컨베이어 벨트 설비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컨베이어 벨트 등 기계 설비가 불에 탔고 소방당국은 장비 14대와 인력 32명을 투입해 진화했습니다. 석포재련소에서는 지난 7월에도 제1공장 황산 제조시설에서 불이 나 주민 대피 안내 문자가 발송됐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의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3도로 다소 쌀쌀했지만 한낮 기온은 24도에서 28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추석 연휴 초반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오는 토요일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떨어지겠습니다. 경북시장군수협의회가 어제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미래 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개편이 지방재정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현재 방식대로라면 경북 22개 시군의 보통교부세가 약 4조 5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정 지방교부세를 먼저 배분한 뒤 남은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북도의회도 성명을 내고 지방과 충분한 합의 없이 지방교부세 배분 구조를 바꿔서는 안 된다며 기금 조성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금 배분 때 지방소멸 위기 지역 등 비수도권을 우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가안보실 파견장교 임용 과정에서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영주 영양봉화를 지역구로 둔 임종덕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는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제기가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12.3 내란 관련 평양 무인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이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장교 임용 과정에서 인사청탁을 주고받은 의혹을 인지하고 지난해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여름 폭염과 가뭄, 우박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14,689곳에 재해복구비 305억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합니다. 안동 현재 기온 22도입니다. 안동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허환구였습니다.
3: MBC 라디오 캠페인 ESG

0: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1: 풍력발전기의 날개는 단단해야 합니다. 거센 바람을 이겨내도록 유리 섬유와 플라스틱을 섞어서 만드는데요. 그렇다 보니 핵이 된 후에 재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 대안이 개발되고 있죠. 단단한 가문비나무와 옷감으로 쓰이는 아마를 활용해서 날개를 만드는 겁니다. 동시에 수명이 다한 날개를 다시 쓰려는 노력도 꾸준한데요. 매끄러운 재질에 주목해서 서핑보드나 벤치를 만들기도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운영하는 과정도 환경에 이루어야 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희은씨, 저도 같이 가요.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서함입니다.
1: 새벽 6시에 모르는 남자분께 전화가 왔어요.
2: 누구시길래요? 오늘 사서함 일춘이가 모시겠습니다.
3: 저는 충남 홍성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지난 일요일날 농장에서 밭일하고 너무 피곤해서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고 집에 왔어요. 뒷날 아침에 일어나니 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어서 야 좋다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차주분 맞으시냐 땡땡땡땡 예 그랬더니 앞문을 모두 활짝 열어놓고 했으니까 어서와서 차문을 닫으라고 중년 남성의 멋진 분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전화 끊고 가봤더니 비가 내려서 운전석 좌앞 옆에 다 물이 흥건했지만 아저씨가 말씀해 주신 덕분에 차도 말릴 수 있었고 그렇게 전화까지 이른 아침 6시에 해주신 그분께 너무 고마운 마음입니다.
2: 아유야 정말 어쩔 뻔했어. 우리 김한숙님이 남겨주신 음성 편지 들었는데요. 진짜 고마운 분이시네요.
4: 그렇죠.
2: 네네.
1: 저도 한번 장마 때 이렇게 차문 열어놓고 집에 들어갔다가.
2: 어머.
1: 정말 이거 공사가 꽤 크더라고요.
2: 그래요?
1: 네. 좌석 다 말리고 네. 모이 썩고 막 이래가지고.
2: 우와.
1: 네. 아주 골치 아팠어요. 근데 참 고마우신 분이다.
2: 신은미님도 말씀 주시잖아요. 너무 좋으신 분이네요. 이게 바로 선한 오지랖이죠.
1: 그러게.
2: 예, 해주셨는데 진짜 그 아침 이른 아침이더라도 야 앞에 창문이 다 열려 있으니 그걸 빨리 알려줘야겠다 차주분한테 해주신 거잖아요.
1: 고맙죠. 이런 네. 오지랖은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2: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음성 남겨주신 우리 김한숙님께는 토닥토닥 통닭 세트.
1: 아이 좋죠.
2: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2: 네. 네. 자 완숙님처럼 차 창문을 열어놓고 깜빡했다거나 택시비를 내야 하는데 지갑이 감쪽같이 사라졌다거나 어머 이거 큰일인데 아찔했던 순간 하나씩 있으시죠?
1: 있죠.
2: 네 가슴 철렁했던 실수담부터 식은땀 줄줄 흐르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던 순간까지 02789-1000, 02789-1004번 열린사서함에 남겨주세요. 소개되신 분께는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1: 네, 잠시 후 3, 4부에는 화요일 열린 초대석 여성시대 영원한 참모병장 단필충, 단결필승, 충성 장용씨 모시고 함께합니다. 보이는 라디오 하고

0: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미니도 켜주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 오늘 저희 의상이 기가 막히게 또 예. 블랙 계열의 의상을 그게. 저희가 또 얘기한 것도 아니, 아닌데 점점, 이렇게 맞춰요.
0: 점점 희한하죠?
1: 네.
0: 옷도 무슨 맞춘 것도 아닌데 어떻게 색깔이 그렇게 똑같이 입고 맞습니다. 오는지 정말 이상해.
1: 오늘 무게감이 조금 느껴지는 네. 그런 의상 톤 확인해 보시고요.
0: 제가 일중 씨랑 키를 맞추려면 항상 의자를 아. 이렇게 찌꺼찌꺼 올려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저는 아니, 제가 마이크에
1: 조금,
0: 가려서 폭삭 꺼지고
1: 그럼.
0: 아니 괜찮아요. 아니야 안 어울린다. 일중 씨 역시
1: 아, 그래요?
0: 높아야
1: 너무
0: 돼.
1: 너무 네. 저 쭈그려 앉은 느낌이에요.
0: 네, 그렇죠.
1: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0: 네, 올라가세요. 예. 올라가세요.
1: 자, 여성시대 3, 4부는 음주엔 티맵들이 NH농협 손해보험, 데이팩, 경기도청, 유니베라, 안 터지는 맥스부탄, 백조싱크,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시도,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롯데렌탈, 모빌코리아 윤활유, 샘표식품 주식회사, 농업인 폐, 한국 MSD 주식회사,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과 함께합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다 데이백.
4: 건강해.
5: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다 데이백.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잠시 다 데이백.
5: 하루 한 번 데이백. 잠시 다 데이백.
6: 건강기능식품.

0: 판매 유리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만든다는 전어의 계절. 여성시대에도 전어 같은 남자가 돌아왔습니다.
2: 집 나간 단필충 마니아들을 다시 불러 모을 단필충의 중심, 단필충의 배꼽, 단필충의 꼬순내. 오늘은 에세이스트 작가님으로 모실 거예요. 사단법인 한국 가위바위보 협회 이사장이자 최근에 신간 손안에 삶이 있습니다를 집필하신 장영 작가님, 어서오세요!
3: 장영의 탱전! 아니, 그게 아니군요.
2: 아, 예.
3: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장영입니다.
2: 아, 네. 자동으로 나오죠.
1: 아, 예. 그럼요.
3: 여성시대만 오면 그냥 장영의 단결필승
1: 출산. 그럼 충성이. 20년인데.
2: 네. 네. 맞습니다. 아, 지금 환영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3: 어우, 예. 감사합니다.
2: 조오수님께서 장영 참모병장님 맞으신가요?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 기다리다 지쳤는데 나오시다니 반가워요.
1: 네. 허선우님, 야호! 장영님 나온다는 소리에 핸드폰 들었어요.
2: 해주셨고, 0744님도 장영님 안녕하세요. 보라는 못 보고 있지만 정말 반가워요. 장영님의 눈 웃음과 함께 필승 하는 모습이 기억나요?
1: 아, 필승 틀렸어.
3: 나
1: 필수! 그래, 이렇게 돼야지.
2: 못 쫓아가. 제 짬밥으로 못 쫓아가.
1: 톤이 달라, 톤이.
3: 승과 송의 사이.
2: 아, 예.
3: 필수!
2: 필수!
1: 아,
3: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 역시 오리지널이 나오셨다. 분들이 네. 반가워하시는지.
2: 맞습니다.
1: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3: 네, 얼굴은, 잘 지냈습니다.
1: 얼굴은
3: 네.
1: 아주 좋아요.
3: 아, 그렇죠?
2: 네. 네. 네. 네.
3: 얼굴 관리 많이 하셨습니다.
2: 아, 그러니까.
1: 아,
3: 팽팽하신데요. 네. 네. 잔물 제한도 하고.
2: 아, 그러세요?
3: 일단 얼굴 관리는요, 보니까.
2: 예.
3: 마음이에요.
2: 아, 마음에서 나오는.
3: 예, 마음의 찌꺼기를 자꾸 버려야.
2: 예.
3: 얼굴이 좀. 네.
1: 그렇구나.
3: 잘한 것 같아요.
2: 진짜 얼굴에 찌꺼기가 없으세요. 아니 진짜 아니 너무 이렇게 팽팽하시네. 조혜리님이 아니 저희 요구하지도 않은 바로 네. 이행시를 또
3: 어이
2: 예 장
3: 장용 참.

0: 참모총장, 어머나.
1: 용!
0: 용안이 더 좋아지셨네요.
2: 그렇다니까.
1: 보입니다.
2: 아니, 사람들이 진짜. 알아보신다니까요.
3: 감사합니다, 필성.
2: 예.
1: 필성.
2: 아, 예. 아, 참, 여전히 멋쟁이시고. 옷 입는 센스 하면, 예. 당당이님들께 인사 한번 저 앞에 텔레비전 카메라 보면서. 네. 네. 제대로 인사하세요, 정면.
0: 필성! 안녕하십니까. 참모병장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장용, 오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다들 평강하셨죠?
1: 바라바라바.
0: 본의 아니게. 예, 주제 넘게 작가로 자리했습니다.
2: 아이, 왜 주제 넘기는 무슨 말씀이야?
1: 아유, 진짜.
2: 네. 아이, 참. 네.
1: 진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참모 병장님이시기도 하지만. 네. 예, 저희가 작가님으로 모셨거든요.
2: 그렇죠. 이 책이 벌써 세 번째 책이에요.
1: 오, 네.
2: 네, 네, 어떤 책인지 작가님께서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핑크.
0: 네, 이 예. 제목은 손안의 삶이 있습니다라고 정해놨고요. 네, 네. 이 책의 내용은 가위바위보 이야기입니다.
2: 아, 참 인생이죠. 가위바위보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0: 인생이 가위바위보 외에는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 아, 그래요?
0: 제 생각에는.
1: 가위바위보 말고는 인생을 설명할 게 없어요.
0: 설명할 수가 없어요.
1: 아, 예, 예. 예.
0: 왜냐면 가위는 바위한테 주고, 바위는 보자기한테 주고, 보자기는 또 가위한테 주잖아요.
1: 예, 예.
2: 돌고도는
0: 순환의 철학이죠.
2: 네.
0: 돌고 돕니다.
1: 어허.
0: 예, 예. 가위가 보자기한테 이기지만.
1: 네.
0: 주먹이 견제합니다.
2: 그렇죠. 그렇죠.
0: 까불지마 가위야. 셋이 견제하면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1: 아,
0: 그
1: 네.
0: 철학을 제가 찾았다.
1: 야.
0: 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그 가위바위보 협회는 네. 정말 제대로 정식.
0: 네.
2: 협회입니다.
0: 네, 사단법인입니다. 네,
2: 사단법인입니다.
1: 어, 책 속에 이제 프로필이 있는데 저 네.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가위바위보 협회 이사장님이시라고요.
2: 네.
1: 그러니까 진짜 협회가 있는 거잖아요.
2: 그럼요.
0: 그렇게 말씀하면 이게 자꾸 불신이.
1: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0: 사단법인 한국 가위바위보 협회.
1: 예.
0: 세계 가위바위보 협회가 있고요.
1: 예.
0: 다른 나라도 가위바위보가 거의 많아요.
1: 있어요?
0: 예. 일본, 중국, 뭐, 튀기, 이탈리아 많습니다. 독일.
1: 네.
0: 한국이 없어서 제가 6년 전에 정식단체로 만들었죠.
2: 아니, 근데. 네. 가위바위보를 잘하고 능한 사람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서로 내기 해갖고. 네. 계속 이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0: 공식은 있어요.
2: 아, 그래, 공식이
0: 있어요. 아. 제가 만든 비지 지승이란 공식은 있는데.
1: 네네.
0: 그게 100% 통하지 않습니다.
1: 알아요.
2: 그렇겠죠.
0: 상대방이 내 맘 같지 않거든요.
2: 아, 맞아요.
1: 또한 인생이다.
0: 그래서 인생입니다.
1: 저희 보이니까 저희 그 앞에 돌고 한번 저희 셋이 한번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요?
0: 가위바위보!
1: 와! 뭐, 다 가위를 했어요.
0: 다 과인했어요.
1: 이게 뭐야?
2: 아니, 이것도 다 희한한 일이더라.
0: 와, 다시 가위바위보! 아, 제가 보자기 두 분이 주먹 냈습니다.
2: 네.
1: 아.
2: 그래서 이기셨군요.
1: 야. 네.
0: 협회 이사장이니까.
1: 네. 어, 면이 좀 섰네요.
2: 아, 그렇죠.
1: 이야, 네. 그래도 이기셨어.
2: 아, 정은경 네. 님이 네. 손 안에 삶이 있습니다. 며칠 전 대형 서점에서 봤어요.
0: 아, 네.
2: 책이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1: 맞아, 맞아.
2: 작가는 살피지 않고 그냥 쑥 스쳐 지나갔었는데, 장용님이 쓰신 거였다니, 제목의 의미, 그 내용 다 알고 싶어요. 사서 보시면 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추석 선물로 참 좋다고.
2: 아, 그렇죠. 손 안에 딱 들어와 책도 핀트색이 또 너무 이쁘고. 네. 네.
1: 아니 그럼 정말 말씀 주신 대로 네. 인생 이 손바닥 안에 네. 가위바위보에 있다라는 말씀을 이 책에 담으주신 거예요.
0: 그렇죠.
1: 오.
0: 그 일상의 이야기들을 가위바위보로 대입해서
1: 네.
0: 아, 쭉 풀었습니다.
2: 그러니까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한 패자도
0: 그렇습니다.
2: 없다. 아. 인생은 돌고 돈다 하는 얘기고.
0: 네. 네. 이제 제 책의 가장 큰 주제 는 무승부죠.
1: 어?
2: 무승부요.
0: 예, 인생은 무승부다.
1: 아하.
0: 그럼... 자, 우리 조금 전에 가위바위보 했는데 셋 다 가위냈잖아요.
1: 예, 그렇죠. 예.
0: 무승부죠. 그럼 셋이서 가위바위보를 따로따로 내면 뭐예요?
2: 아무것도 아니에요.
0: 무승부잖아요.
1: 그것도 무승부.
0: 무승부예요.
2: 아.
0: 똑같이 내도 무승부.
2: 아하.
0: 다 다른 거 내도 무승부. 왜 네. 그럴까요? 다 달라도 세상은 같이 가는 겁니다.
2: 아,
1: 네. 그런 의미를 철학을 예, 담고 예, 있는.
2: 그래서 협회에서 하는 활동을 좀 더 소개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0: 네. 가위바위보 대회를 하죠.
1: 어, 진짜 뭐야? 아,
0: 내년에 하세요? 내년에 큰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0: 전국 가위바위보 챔피언십.
1: 예.
0: 네.
1: 가위바위보 챔피언십.
0: 네.
1: 야, 그럼 이거 3세판으로 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단판으로 끝납니까?
0: 예선전은 단판이죠.
1: 예선전은 단판으로 빡빡하고.
0: 결승만 3세판.
1: 아.
0: 야. 가위바위보가 몇 개예요?
2: 세 개.
1: 세 개.
0: 그래서 세판 하는 거예요.
1: 네.
0: 세 개 가위바위보 대회가 있어요.
2: 그렇군요.
0: 예, 네, 1년에 한 번씩 해요, 라스베가스에서.
2: 오!
0: 예. 네. 그래서 그 가위바위보 대회가 이제 한국 챔피언십을 해서
1: 네.
0: 이제 세계 가위바위보 챔피언십까지 한국에 유치하는 게 제 이제 꿈입니다.
2: 아, 그렇구나.
1: 저기 그러면은 저 참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신청서를 내고.

0: 그렇죠. 신청서 내고 하는데 중요한 건 지금 올해도 하려다 못했는데요. 예. 예. 후원자가 없습니다.
1: 아,
0: 여러분 협찬 받습니다.
2: 아, 네네. 예.
3: 네.
0: 큰 손 기다립니다.
3: 네.
0: 하지만 뭐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예, 방송을 듣고 계신 모 기업이나 독지가 계시면
3: 네.
0: 예, 가위바위보 대회를 위해서 네. 큰 손 기다리겠습니다.
3: 네.
2: 그야말로 손으로 하는 대회 우리 네. 큰 손을
0: 왜냐하면 저희
2: 있습니다.
0: 참가비는 모두 모아서 기부할 네. 거거든요.
3: 아, 그렇군요.
0: 예, 예. 그래서 이제 모금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보자.
2: 예.
0: 예. 그래서 참가한 분들은 그 참가비 내에서 전액 기부하고.
2: 예.
0: 예. 우리는 즐겁게 하루 놀자. 근데 이게요 정말 ESG예요. 뭐 도구가 필요해요. 환경을 해쳐요.
2: 그러네요.
0: 그냥 내 손 하나 갖고 오면 돼요.
2: 우리의 멘토님 네,
0: 그럼요. 내 손 하나 갖고 오면 다 해결됩니다.
2: 야.
0: 그럼 제가 아주 재밌게 놀아드립니다.
3: 네.
2: 전국의 실제 우리 가전제품 아니지.
0: 네.
2: 그 뭐죠? 그 no. 가위를 만드시거나
0: 네, 네.
2: 아니면 이제 보자기 같은
0: 네, 네.
2: 네. 네. 네. 이런 것들 만드시는 저 기업이나 이런 데서
3: 네.
2: 후원 같은 해주시면 좋겠다.
3: 재밌다.
0: 그래서 저는 그죠? 이제 가위바위보 3개 아니에요.
3: 네.
0: 3.
3: 네.
0: 예, 그래서 3으로 시작하는 기업도 참여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2: 오, 아, 3으로 시작하는?
3: 예, 예, 네, 예, 네.
0: 많잖아요, 요새.
2: 아유,
0: 그 뜨거운 3들 많잖아요.
2: 아, 맞습니다,
0: 예,
2: 맞습니다.
0: 예, 그 3들이 좀 참여해 주시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2: 알겠습니다. 네.
3: 아니, 근데 제가 보면은 늘 그 짤막한 시를
0: 네.
3: 쓰잖아요.
0: 쓰죠.
3: 그게 모아갖고 책이 나온 게 두 번째 책이 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3: 네. 나도 썼어. 너도 써봐.
0: 네.
3: 두 번째 책이 시집이었어요. 꼭 진짜 시집도 아주 짤막한 네. 그런 시집이었죠?
0: 네, 그렇습니다.
3: 어디 오늘 나오신 김에 짧고 굵게 하나 낭송해 주시면 어때요?
0: 네, 아시겠지만 제 시는 짧아서
2: 네.
0: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셨습니다.
3: 아, 네, 알겠습니다.
0: 이게 잠깐 한눈 팔면 못 듣습니다.
3: 네, 네.
0: 장면 분위기를 위해서 혹시 배경음악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2: 아,
3: 준비해드립니다. 아, 네, 네.
2: 두 번째 책은 시집이었는데 거기에 담긴 시 한 구절
0: 그렇습니다.
2: 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0: 제목 불현듯 불켠듯 내가 생각났어 잘 있지? 여기까지입니다.
3: 네, 네. 불현듯
0: 네. 짧죠?
2: 아, 네, 네.
3: 아니요 좋아요.
0: 하나 더 할까요?
2: 아, 임팩트 네.
0: 하나 더 하겠습니다.
2: 하나만 더 하나만
3: 한 10개 해도 되겠어?
0: 네, 근데
3: 하여튼 네.
0: 제목 이별 별이 두 개 하나씩 더 반짝일 거야 여기까지입니다.
3: 아, 네. 네.
0: 아쉽죠? 네, 하나 더 하겠습니다.
3: 네, 네, 네, 네. 네.
2: 예, 3세 번이지.
0: 제목, 안부. 잘 지내? 나에게 안부를 묻는다. 여기까지입니다.
3: 네, 네.
0: 아쉽죠?
2: 아, 네.
0: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 아니, 진짜 안 짓다면 놓쳐요.
0: 네.
3: 네.
0: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3: 네, 네.
0: 예, 예. 제목, 아내의 설교. 신부님의 설교와는 다르다. 아내의 설교에는 대답을 해야 한다. 여기까지입니다.
3: 예, 예. 아쉽습니다. 하나만 더 해 주십시오.
0: 네. 말씀 많이 안 하는데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3: 네,
0: 더.
3: 네네네. 네.
0: 어떻게 보면 제가 세 편 이상 안 합니다.
2: 네, 어,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너무 많이 쏟아내시는데.
0: 아, 친정에 왔으니까.
2: 아 예.
3: 네. 네.
0: 마지막 한 병합니다.
3: 네.
0: 제목 젠장 나. 휴대폰 챙기고 차키 챙기고 이런 나를 놓고 나왔네 젠장. 여기까지입니다.
2: 아, 어, 멋지다. 이게 두 번째 책 시집에
0: 네.
3: 네.
0: 예. 나도 썼어 있네. 너도 써봐
3: 네.
0: 라는 제목의 시집이고요.
2: 네.
0: 첫 번째는 단필충 이야기 썼어요.
3: 네.
0: 이 책은.
3: 맞아요.
0: 네네네. 우리 단필충에 여러분들이 주신 재밌는 사연들을 모아서
3: 네.
0: 장룡의 단결필 중성으로 책을 냈고 그럼 물론 제가 다 100% 쓴 건 아니지만 사연들 귀한 사연들 모았지만
3: 네.
0: 그때 사실 용기를 얻었죠.
3: 네.
0: 아 나도 책을 쓸 수 있겠구나.
3: 네.
0: 쭉 가다가 이제 시를 썼고 또 2년 있다가 아 가위바위보 이야기를 좀 세상에
3: 아,
0: 내
3: 좋아요.
0: 생각을 얘기해 보자.
3: 네.
0: 그래서 이제 세 번째까지 왔습니다.
2: 아 그러시군요.
0: 이게 다 단필충의 에너지로 된 거예요.
2: 이야 거기서부터
3: 아,
2: 시작된.
0: 저는 감히 예. 말씀드립니다.
3: 네.
2: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이번에 세 번째 책 그러니까
0: 네.
2: 새로운 책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담았는지 가장 네. 아끼는 이제 구절이 있다면
0: 네.
2: 한번 낭독을 살짝 해주실 수 있을까요?
0: 감사합니다.
2: 이건 이제 예. 시집이 아니고 예. 에세이니까.
0: 그렇죠. 에세이인데 조금 깁니다.
3: 네, 괜찮아요.
0: 자, 제목은 삼색나물의 비김이라는 제목의 부분을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빔밥이 맛있는 이유는 모든 재료가 똑같아서가 아닙니다. 끝까지 자기 맛을 간직하면서도 다른 재료와 어우러질 줄 알기 때문입니다.

0: 하지만 섞이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양푼에 나물만 담아놓는다고 비빔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고추장과 참기름입니다. 고추장은 각자의 맛을 하나로 묶어주고 참기름은 재료 사이를 부드럽게 이어줍니다. 사람 사이로 치면 공감과 배려 같은 존재죠. 공감이 빠지면 관계는 쉽게 거칠어지고 배려가 부족하면 작은 차이도 갈등으로 번집니다. 비빔밥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좋은 공동체는 누군가가 이겨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강한 사람이 살아남아서도 아닙니다. 서로 다른 존재가 제자리를 지킨 채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1: 네, 오늘 이 글을 뽑아서 소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히?
0: 곧 추석 아닙니까?
1: 네, 네, 맞습니다.
0: 추석이 끝나면 예, 음식들이 남지 않습니까?
2: 네, 네.
0: 웬만한 가족은 양푼에 네. 음식과 모두
1: 맞습니다.
0: 넣어서 비빔밥을 네. 만듭니다.
1: 네.
0: 그래서 뭐 추석도 있고 해서 또 이 비빔밥에 서로가 뽐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뽐내면서도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큰 그 비빔밥 맛을 주죠. 뭐 세계적인 또 뭐 월드푸드 아닙니까?
2: 네.
0: 예, 예, 예.
1: 아, 그럼요.
2: 케이푸드로서.
1: 예. 예. 그렇습니다, 정말.
2: 예, 또 시적절하게 이렇게. 한 구절을 소개를 예. 해 주셨습니다.
1: 5755님이 네. 중국에 김용이 있다면 한국에는 장용이 있다. 아~ 김용은 중국 무협 소설 작가입니다.
2: 아, 그 유명한 소설가죠. 네. 네. 네. 네. 영웅문의 작가 김용.
0: 아, 그분 김용이에요?
2: 예, 예.
0: 오.
1: 영웅문.
0: 네. 저는 이제 그 세계 그 생각할 만한 용은 3명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1: 아, 어떻게요?
0: 예, 영화배우 성룡.
2: 아.
0: 우리나라 배삼룡. 네. 지금의 장룡.
2: 아, 오.
0: 노래 했는데 또 다른 김용이 계시네.
2: 그러니까 예, 이분은 예, 이제 예. 소설 작가님으로도 계시네요. 네. 예, 4대용이 있네요. 그러면
1: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2: 네네.
1: 네. 네.
2: 그리고 아까 우리 장용 씨의 시를 듣고 주신 글 네. 문자도 아주 짧게 주셨습니다. 2880님이
0: 네.
2: 베스트 꽝.
0: 이거 무슨 뭐야? 뜻이죠?
2: 몰라요?
0: 베스트 꽝?
2: 베스트 꽝.
1: 최고인데 웃기다.
0: 아, 그런 건가요?
1: 어. 뭔가 허무하다.
0: 아니면 베스트로 찜했다는 건가요?
2: 그럴까요?
0: 꽝하고 도장 찍었다는
2: 거. 베스트 꽝?
1: 아, 그렇게 하면
2: 그러네. 참 잘했어요. 도장 딱 찌듯이.
0: 그렇지.
2: 예, 예. 받아들이는 건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1: 그렇지.
2: 긍정적으로.
1: 해석도 우리 마음이지. 네. 뭐.
0: 그럼요. 뭐 허당 꽝은 아닌 거잖아요.
2: 아, 네. 베스트. 아, 예. 베스트로 꽝.
1: 네.
2: 인정.
1: 아, 꽝.
0: 감사합니다.
1: 네.
2: 네. 8068님은요, 우체국 앞에서 못 내리고 장영님 시 듣느라 있어요.
1: 오호, 오, 그러니까 좋다.
2: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리고.
1: 찰나. 예. 네. 왜냐하면 너무 짧기 때문에 네. 내릴 수가 없어. 계속 들어야 돼.
0: 제 시가 세 줄이거든요.
2: 예.
0: 나 세 줄이거든요.
1: 좋아.
0: 예, 예. 왜냐하면 전 긴 시를 쓸 수가 없어요.
1: 왜요?
0: 예. 아니 생각 이렇게 길지 않아요. 예, 예. 키도 짧고요. 생각도 짧고. 그거를 내가 결핍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1: 네.
0: 이건 그냥 장기로 생각해서 그냥.
2: 아, 그렇죠.
1: 아 그럼요.
2: 남의 또 장기로. 네. 네. 네, 장점으로.
0: 그렇죠.
2: 근데 진짜 글을 언제부터 이렇게 쓰신 거예요? 저는 글 쓰기 정말 힘들던데. 언제부터 이렇게 글을 쓰신 거예요?
0: 그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문예지에 조금씩 썼어요, 사실은.
1: 아.
0: 그때는 작가의 꿈은 없었고요.
2: 아.
0: 야, 재밌다, 재밌다 하다가.
2: 예.
0: 방송 생활을 하면서 사실 이제 단필충을 하면서 단필충에 사연 보내는 분들이 다 작가 아니에요.
1: 맞아요.
0: 야, 기가 막힌 거예요.
1: 네.
0: 재밌는 건 재밌는 대로, 또 슬픈 건 슬픈 거대로. 그래서, 아, 이분들은 이렇게 잘 쓰는데. 그럼 나도 좀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페북에 세 줄 시를 쓰기 시작하면서.
1: 네.
0: 용기를 얻었고.
2: 네.
0: 그 다음에 이제 가위바위보를 접하면서, 아, 가위바위보 얘기를 해보자.
1: 네.
0: 그래서 나는 사실 저 단필충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죠.
2: 아, 네네. 그렇군요. 네. 어, 저 말씀 주시는데, 저도 갑자기 시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0: 자.
2: 예.
1: 광고. 네.
0: 제목이 뭡니까?
2: 너, 나 말고도 많이 만나더라. 하지만, 난 널 포기할 수 없어. 광...

0: 벼랑 끝에선 딸에게 들려온 아버지의 오래전 목소리.
1: 땅속 깊은 곳에서도 빛나는 별이 있단다.
2: 유품성 낡은 테이프 하나로 시작된 그날의 침묵과 진실.
3: 그리 가후 지상에서

0: 만납시다.
1: 검은 가루 날리던 갱도에 석회는 가장 뜨거운 삶의 기록 99고비 이제 그 고개를 넘습니다.
2: 문경 탐광 100주년 특집 99고비의 아리아 블랙다이아 탄생기 안동 MBC 제1FM 100.1MHz 9월 28일 월요일 저녁 6시 40분 첫 방송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문경씨가 함께합니다.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4: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5: MBC,
6: MBC,
7: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3: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단필충의 산 역사. 장용 참모 병장님이 오랜만에 세이 작가로 변신해서 돌아왔습니다.
1: 네, 앞서서 가장 흔한 게임 가위바위보 속에서 인생 최고의 철학을 찾았고 또 그런 내용을 책에다 담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게시판에는 단필충 내놔라. 아하. 참모 병장 왔으면 군대 사연 해야지.
0: 그렇지.
1: 이런 요청이 많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네, 그만큼 많이들 그리워하고 계시는데.
2: 저는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0: 아, 준비되어 있습니까?
2: 그럼요.
1: 군대 사연이 그래도 꾸준히 오는데 장용 참모병장이 하던 단필충 맛이 안 나니까.
0: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언제 들어도 정말 맛깔나는데.
2: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리는데 예. 우리가 그 잊혀졌던 맛이 그리울 때가 있잖아요.
0: 네.
1: 그럼요.
2: 예. 그게 감질나게 아, 그때 그 집이 있었는데 가니까 없어졌어. 예.
0: 너무 아쉽다.
2: 그 집에 오늘 왔다는 거 아니에요?
0: 아, 네. 그 집에 직접 왔어요.
2: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습니다.
0: 자, 그렇다면 오늘 오신 김에 네. 정말 단필충 네. 음악 한번 깔아볼까요? 예. 자, 우리 참모병장님이 밖에 직접 큐를 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큐! 우후!
3: 장용의 당열 백성 충성 노병은 살아있다! 우후! 소화 소화!
4: 전국의 육해공 롱타임 쇼타임 예비군 민방위 용사들이여 달려라 연병장 흙바람이 날릴 것처럼 사랑하라 떼쳐가던 전우의 성난 목젖을 노래하라 저녁을 기다리던 이등병처럼 도와소와 고되고 빡센 군대에서 내 심장을 뜨겁게 달궜던 노래 오늘도 아주 그냥 각 꽉 잡고 스페셜하게 불러드리겠습니다. 단필충 포에버 도와소와.
0: 야, 저 얼굴이 불타오를 정도로 아주 열정적으로.
1: 네, 그럼요. 이거 쉽지 않아요.
0: 역시 최고십니다.
1: 쉽지 않습니다.
0: 맞습니다.
1: 기압이 빡 들어가야 돼요.
2: 오히려 제가 엔돌핀만 올라옵니다.
0: 아, 네, 외치면서 예. 동시에. 네, 네. 예, 근데 도와소와가 뭐예요?
1: 둘셋. 네. 뭐야?
2: 둘셋.
1: 빨간 혹시죠? 모자 출신이야, 빨간 모자.
0: 아니, 도화소화가 둘, 셋이에요?
2: 혹시 어디?
0: 저 논산훈련소. 아, 예. 27연대 3등대.
2: 아, 예. 예. 논산훈련소도 했을 텐데. 아,
0: 그러게, 도화소화.
1: 네. 안 했어요, 그때?
0: 저는 훈련병들 도화, 준비 끝!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2: 아, 도화할 때?
0: 예, 예.
2: 아, 둘, 셋. 도화, 소환, 호화.
1: 아, 예. 뭐 세대가 바뀌었단 얘기인가?
0: 같은 병끼리도, 네? 같은 병끼리도 둘, 셋이 통하지 않고.
2: 아니, 80년대 도화소화가 아, 90년대 바뀌었나봐요. 아, 그럴 수 있어. 그걸 탓할 순 없어요. 도화소화!

0: 야, 기운 제가 많이 빠졌네요.
1: 아, 빠진 거 아니에요. 절대 빠진 게 아니고 예, 군기가 세상이 많이 변했으니까 거기에 아, 또 맞춰가야죠.
0: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근데 방금 하신 멘트, 도우와스 방금 하신 멘트가 단필총 마지막 방송 2023년 5월 25일에 이렇게 시작을 하셨었습니다.
1: 아하.
0: 그리고 이제 장용 참모 병장님이 믿고 소개하는 합창단, 대한민국 군가 합창단이 라이브 군가를 듣고 돌연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셨죠. 네.
2: 아이고.
1: 기억이 나네요.
2: 네.
0: 마지막 방송 이제 기억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1: 19년 7개월을
2: 정말 야. 20년이야 20년.
1: 아, 네. 저도
2: 기록이지 기록.
1: 예, 마지막 방송 하고 나서 한 석 달을요.
0: 네.
1: 그 방송하는 요일만 되면 이렇게 불뚝불뚝했어요.
2: 그렇죠, 맞아.
1: 아, 꽤 오래 가더라고요.
2: 네, 네. 그래요, 맞아.
0: 아, 그러면 어떻게 오늘 진짜 말 나온 김에 네. 그 느낌 예. 도우와 수와 살려가지고 네. 군대 사연 하나 좀 소개를 해주시면 안 돼요?
1: 무조건 해야죠.
0: 아, 네, 좋죠.
1: 네, 군대 가장 큰 그 정신이 뭡니까? 안 되면
0: 되게 하라.
1: 그렇죠.
0: 안 되면 네. 되게 하라.
1: 안 되면 되게 하라.
2: 아, 단필충의 예. 꽃은 또 선물이었습니다.
1: 오늘 됩니다. 자, 오늘
2: 선물 소개 대단합니다.
1: 사연 소개된 분께는 일단 따끈따끈한 신상. 요즘 서점가에서 제일 잘 나가고 싶은 네, 우리 참모병장의 작가의 변신 새 책이죠. 손 안에 삶이 있습니다. 예. 제 사인을 담아서 여러분께 한 권씩 열 분 추첨해서 보내드립니다.
0: 오, 네, 열 분 네.
1: 책 갖고 왔습니다 이미.
0: 예. 예.
1: 그리고 거기다가 20만 원 상당의 녹용 홍삼 세트까지 한 아유. 번에 다 드립니다.
0: 와, 역시.
2: 아니 예, 사연 소개된 분께만.
1: 그렇죠. 사연 소개된
2: 가는
1: 분께만.
2: 가는 겁니다. 네, 열 명 아니고.
1: 예.
2: 네, 사연 소개된 분께 녹용 홍삼
0: 마음은
2: 세트.
0: 마음은 그냥 열 분께 다 드립니다.
2: 아, 그럼
0: 사연 소개된 분들께 그래. 일단 드리겠습니다.
1: 그렇죠.
0: 예, 예, 예. 책은 열 분께 드리고.
1: 열 권 예, 갖고 왔습니다. 예.
0: 그리고 녹용 홍삼 달라. 세트는 소개된 분들.
1: 아, 네. 녹용삼도 열 분이라고 지금 들렸을까요?
2: 네,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1: 바로 잡습니다. 책만 열 네. 분들입니다.
2: 네. 네. 네. 네.
1: 녹용홍삼 제가 갖고 온 게 아닙니다.
0: 아, 네. 네.
1: 남의 거 이렇게 막 주문 안 됩니다.
2: 네.
1: 전 제 것만 드립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단필충 사연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실까요?
1: 가보겠습니다. 여자는 모르는 남자의 군대 후유증. 이용주님께서 경기도 양주에 사시네요. 자,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병대에 전역한 지 딱 3년 된 20대 청년입니다. 와우. 여자친구는 요즘도 절 빤히 쳐다보면서 묻습니다.
3: 오빠, 진짜 전역한 거 맞아?
1: 처음엔 뭔 소린가 했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제 몸은 3년 전에 전역했는데 머릿속 어딘가는 아직 해병대 1사단에 떡하니 주둔 중이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출근길 문이 딱 열리면 저도 모르게 허리가 일자로 펴지고 안에 사람 있으면 바로 자동반사로 인사가 튀어나옵니다. 안녕하십니까? 덕분에 회사에서는 인사성 하나는 기가 막힌 신입으로 통하게 됐지요. 문이 닫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닫힌 버튼을 누르며 저도 모르게 중얼거립니다. 배문하겠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은 여자친구는 놀란 얼굴로 묻더군요.
3: 오빠, 지금 뭐라 그런 거야?
1: 아니, 문 닫는다고 보고한 거야.
3: 보고? 누구한테? 설마 엘비한테?
1: 이게 군대에서 하던 습관이야. 아, 군대에서는 다 그래. 그 후로 여자친구는 제가 닫힌 버튼에 손만 갖다 대도 먼저 외칩니다.
3: 해병대 병장님 폐문 승인합니다.
1: 여자친구의 이런 놀림쯤은 애교예요. 군대 후유증의 진짜 끝판왕은 밤에 나옵니다. 전역 3년 차인데도 저는 여전히 아직도 꿈속에서 군인이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휴가를 나와 있습니다. 집에서 치킨을 뜯으며 TV를 보다가 무심코 시계를 확인하죠. 밤 11시. 으악! 순간 온몸에 피가 싹 얼어붙습니다. 망했다. 이거 복귀 시간 한참 지났습니다. 그대로 뛰쳐나가도 택시는 안 잡히고 휴대폰 배터리는 2%. 당식사관한테 전화는 미친 듯이 오고 저는 군복바지도 제대로 못 입은 채 위병소로 죽어라 뜁니다. 저 멀리 부대 정문이 보이면 그제야 살았다. 안돼 한숨을 내쉬고 그 순간 눈이 번쩍 떠집니다. 꿈에서 깬 제 심장은 쿵쾅거리고 등엔 식은 땀이 흥건합니다. 새벽 4시. 꿈이었구나. 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에 냉큼 휴대폰을 집어들고 날짜를 확인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그제야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0: 아, 다행이다. 아, 전역했구나. 종종 이런 밤을 보낸다고 했더니 군대 근처에도 안 가본 여자친구는 또 그러더군요.
1: 오빠, 군대 진짜 제대한 거 맞지? 어? 탈영한 거 아니지?
0: 희은아, 탈옥이 아니, 탈영. 그리고 나 진짜로, 진짜로 만기 전역했어.
1: 근데 밥 먹을 땐 또 왜 그래?
0: 여자친구랑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파스타를 먹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제 접시만 설거지한 것처럼 깨끗합니다. 5분도 안 걸렸습니다. 여자친구는 이제 겨우 세 번째 포커질을 하고 있더군요. 저의 빈 접시를 보며 여자친구가 묻습니다.
1: 오빠.
0: 응?
1: 우리 데이트 중이야.
0: 어? 알어, 데이트.
1: 근데 왜 밥을 전투식량 먹듯이 먹어? 어디 전쟁 났대?
0: 그러게. 미안. 네. 저도 천천히 먹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몸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1: 오빠, 천천히 먹어. 음식 어디 도망 안 간다고.
0: 이렇게 여자친구가 매번 저를 진정시켜주는데도 여자친구 부모님께 처음 인사드리러 가던 날 저의 군기는 아주 절정에 달했습니다. 오늘만은 절대 군대 남친이 내지 말고 몇 번이고 다짐하면서 집을 나섰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잔뜩 긴장해서 소파 끝에 엉덩이만 살짝 걸치고 앉아 있으니까 예비 장인어른 그 아버님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2: 아주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앉아요.
0: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면서 네! 극도로 편합니다!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이게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아버님 찻잔이 허공에 잠깐 멈춰있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님은 웃음을 참느라 고개를 숙이셨고 여자친구는 옆구리를 찌르며 속삭이더군요.
1: 오빠, 우리 아빠가 무슨 대장님이야. 긴장 풀어.
0: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기진맥진. 마음 같아선 여자친구한테 업히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여친은 또 해맑게 묻더군요.
1: 오빠, 나중에 우리 아빠가 결혼 허락하면 그때도 군인처럼 감사합니다 막 이럴 거야?
0: 당연하지. 그땐 90도로 경례도 할걸. 아니다. 바닥에 절을 해야 되나?
1: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말라고.
0: 그래도 군대가 저에게 남긴 게 이상한 습관만은 아닙니다. 얼마 전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점심시간에 혼자 어색하게 앉아있길래 제가 불렀습니다. 밥 먹었어요?
2: 아니요, 아직이요.
0: 아, 그럼 같이 갑시다. 며칠 뒤에는 회의실 못 찾아 헤매길래 직접 데려다줬습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군대에서 신병 들어오면은 이것저것 챙겨주는 그 습관이 있나 봐요. 저녁 후로는 낯선 곳에 혼자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얼마 전엔 군시절 가장 친했던 동기의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훈련소에서 같이 구르고 비 오는 날 군장 메고 같이 뛰던 놈이 예복 입고 환하게 웃는 걸 보니까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2: 야, 이거 뭐 전역하는 날이 오긴 오는 거냐?
0: 맨날 이렇게 투덜대던 녀석인데 어느새 사회인이 되어서 한 여자와 평생을 약속하는 날이 왔네요. 하객으로 온 동기들과 어제 만난 것처럼 수다가 터졌습니다. 군대 때보다 15kg쯤 더 쪄서 나타난 놈이 있길래 제가 배를 툭툭 치며 물었죠. 야, 너 혹시 군장을 여기다 넣고 오냐? 어? 녀석도 아직 저랑 비슷한 상태인지 제 손을 쳐내며 그러더군요.
3: 동작 그만! 남의 손에 함부로 손대지 않습니다. 이건 인격입니다. 놀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4: 아, 네네. 죄송합니다. 네네. 시정하겠습니다. 네네.
0: 둘이 그러면서 한참을 낄낄거리고 웃었습니다. 군 생활이 그립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내일 다시 입대하려면 오늘 밤 당장 잠적할 겁니다. 월급을 두 배로 준대도 안 갑니다. 에? 세 배? 세 배라면 일단 액수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남자에게 군대란 다시 가라면 죽어도 싫은, 하루라도 빨리 끝냈으면 했던 시간이 되지만 그곳에서 같이 뒹굴었던 사람들과의 기억은 울고 욕하며 버텼던 시간까지 이상하게 추억이 되는 요상한 곳이 군대라는 것을요. 오늘도 여자친구와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저는 또 습관처럼 버튼을 누르며 말합니다. 배문하겠습니다.
1: 오빠, 진짜 전역한 거 맞지?
0: 당연하지. 확실히 전역했지.
5: 안녕하십니까?
0: 저는 또 반사적으로 허리를 펴고 거승행위를 할 뻔했지만 안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래도 이마를 짚습니다.
1: 아휴, 이 남자는 전역하는데 30년은 걸리겠네.
0: 30년? 에이, 설마.

0: 휴가 복귀 꿈은 언젠가 사라질 겁니다. 밥 먹는 속도도 차차 느려지겠죠. 하지만 힘들 때 옆 사람을 챙기는 습관과 그것도 그 시절 함께했던 사람들과의 추억은 굳이 없애고 싶지 않습니다. 남자에게 군대란 다시 가라면 죽어도 싫은 곳이지만 만나기만 하면 또 밤새 군대 이야기만 하게 되는 참으로 요상한 곳이니까요.
1: 네.
0: 까지입니다.
2: 야, 아니 근데 오. 군 전역한 지 3년이 됐는데도 네.
1: 이렇게 군기가 바짝 들어있어요?
2: 이게 해병대라 그러신가 나는 몇 개월 만에 그냥 쏙 빠졌었는데.
0: 저는 지금도 예. 김승현 씨나 예. 군대 전우들 선임들이 전화오면 예. 필승통신부한 해군병장 경례입니다. 그게 봤습니다.
1: 아 진짜?
0: 그럼요.
2: 와.
0: 네, 승현이 전화오거나 또 뭐 예. 봄조는 가을에 박성식 뭐 이런 사람들 네네. 전화오면 바로 필승통신부한 해군병장 경례입니다.
2: 아. 군대에서도 실은 이제 고참이셨으니까
0: 네, 그렇죠. 선임이었고
2: 선임이셨으니까 예. 그렇게 하시는구나. 예, 예.
0: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는 아직도 군대물이 안 빠지냐.
1: 그러게 그러게.
2: 오.
0: 제가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2: 왜요?
0: 예, 두 번 안 가기 때문에.
2: 아 그치.
0: 예, 두 번은 가기 싫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2: 어차피 두 번은
0: 예, 예, 예.
2: 근데
0: 너 그 우리가... 정도면 한 번 더 갈래? 예.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 안 가려고.
2: 뭔가 스트레스 받거나 뭔가 불안할 때 그 예. 남자들 꼭 꾸는 꿈이 진짜 다시 입대하는 꿈.
1: 그렇지 그렇지.
2: 뭐 이런 거지 악몽이거든요 예. 정말. 예. 근데 그런 꿈도 안 꾼 지 오래돼. 전 민방위도 끝나가지고요 이제.
0: 아 예.
1: 아 그러시구나. 아, 아,
2: 이런 말씀 예. 좀 송구합니다.
0: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예. 아니요. 본인이 갖고 있는 이야기는 뭐 어때요. 그 제자리 얼마 되신 거예요.
2: 그러니까 제가 2002년에 제대했으니까요.
1: 네. 아, 네. 24년 됐군요.
2: 네, 네.
0: 아, 예.
2: 아, 죄송합니다.
0: 아닙니다. 제단지 40년 됐습니다.
2: 아유, 예, 죄송합니다. 예. 예.
0: 필성통신부와.
2: 아, 필성.
0: 네.
2: 문자로 7633님이, 이분은 단기 제대한 지 40여 년. 아직도 가끔 재입대의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또 오라고 하냐 이게 말이 되냐 투덜거려도 입대하는 꿈 꿉니다.
1: 아 진짜
0: 이거 단기니까 이분 SS시네요.
1: 네. 네.
0: SS분들은 군대 꿈도 짧게 꾸더라고.
1: 아 그래요?
0: 한 40초 꿔.
1: 40초.
0: 네, 이제 LS들은 예. 보통 1분 40초 이상 꿉니다.
2: 아, 잠시만요. SS가 뭐라고요?
0: 네, 쇼타임 솔저.
1: 아, 네,
0: 단기. 그러니까
1: LS는 롱타임 솔저.
0: 사회가 바빠서 금방 끝낸 분들이
2: 아~
0: 할 일이 많아서
2: 예,
0: 할 일을
2: 예.
0: 금방 끝냈고 비교적 여유 있는 사람도 이제 LS.
2: LS.
0: 네. 아, 그러니까 LS. 군대 꿈도 달라요.
2: 예.
0: 그러니까 이제 놀랄만 하면 깨. SS는. 네. 근데 이제 LS는 다 놀래고 깨.
1: 아, 예. 그렇군요.
0: 그 차이가 좀 있어요.
2: 네.
0: 놀래는 순간에 깨.
2: 그렇군요.
0: 근데 우린 다 놀래고, 다 호되게 혼나고 굴고 깨.
2: SS, 네. 저는 무슨 저기, 스프링 썸머 저기. 예.
1: 아, 패션쇼?
0: 아, 거기까지 가셨구나. 여긴 쇼타임 솔저.
2: 쇼타임
0: 솔저. 쇼타임 솔저보다 네. 더 이제 더 짧은 네. 물 있어. AS.
2: AS요?
0: 아르바이트 솔저.
2: 아르바이트 솔저 네. 있어요?
0: 6 months. 6 months 하신 분들이고. 예, 예.
2: 323님이 전역한 지 30년 된 저희 남편도 아직 군인 말투를 써서 네. 모르는 사람들은 직업군인인 줄 알아요.
1: 오.
2: 예. 아, 굉장히 나태한데 말투만 군인이에요.
1: 오. 어떻게 이렇게 될까?
2: 아, 웃긴다. 말투만 군인이야.
1: 하나 따로 끝나는 거야? 나태한데?
0: 근데 사실 군대 말투의 장점은요.
1: 네.
0: 딱딱하고 획일화된 것 같지만 네. 전달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2: 오, 아. 그렇죠.
0: 예, 예.
2: 이게 도와 수화처럼
0: 그렇죠.
2: 잘못 헷갈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0: 아, 그 군대에서 운전병 했던 친구들은 지금도 예. 같이 타면
2: 네.
0: 얘기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입버릇으로 좌회전하겠습니다.
2: 아, 맞아, 맞아.
0: 우회전하겠습니다.
1: 아,
2: 운전병 출신도 그렇더라고요.
0: 형 우회전합니다. 이래요.
2: 오, 맞아요.
0: 형 좌회전합니다. 이래요. 그게 딱 돼 있어요.
2: 맞습니다.
0: 그 옆에서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2: 그렇지.
0: 그렇죠. 예. 네, 넋 놓고 있다가 몸이 안 쏠리잖아. 예.
2: 방지턱, 저기, 과속방지턱 넣을 때, 자, 네. 쿵!
0: 네. 네.
2: 이런 거 한 번씩 해주고.
0: 예.
2: 예, 입으로. 입으로, 자,
1: 쿵! 자, 0794님은 장영참모병장님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 반갑습니다.
0: 와.
1: 86년부터 88년까지 백령도 해병대에 근무했는데,
2: 오!
1: 당시 해군 홍보단이시던
2: 오!
1: 참모병장님이 위문 공연 사회 봐주셨어요.
0: 와. 저 지금 온몸에 돋았어요.
2: 기억나시는 예, 예. 거예요?
0: 제가 87년에 사회 봤어요.
1: 예.
0: 제가 전역 마지막 공연이 백령도 공연이었어요.
1: 아하.
0: 그러니까 80년, 88년 교수 맞았죠.
1: 아 그렇구나.
0: 제가 87년 10월인가 갔었어요.
1: 와.
0: 그럼 제가 11월에 전역해서 마지막 네. 공연을
2: 백령도에서. 백령도를 가신 거예요?
0: 와, 반갑습니다, 필성.
2: 이야.
0: 이야.
2: 기억을 하시네요.
1: 아, 이렇게 소름 끼치던 사연들이 간혹 왔었어요.
0: 어우, 소름 끼쳤어요.
1: 우리 단필충 할 때 간혹 왔었어요.
0: 네, 맞아요, 맞아요.
1: 어느
0: 맞았었어요.
1: 섬으로 왔었고, 뭐, 그때 봤었고,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2: 이야.
1: 네.
2: 또 7669님은요, 2005

0: 2009년에 해병 대위랑 결혼한다고 단필 중에 긴 문자를 보낸 적이 있어요.
1: 네.
0: 그때 두 MC분이랑 장용님이 대한민국이 인정하고 공인된 사람이랑 결혼한다며 축하를 듬뿍 해주셨었죠.
1: 네.
0: 지금도 뿌듯하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이듬해 태어난 제 아들 조현준이 지금 야 육군 상병입니다. 즐거웠던 아련한 기억 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영님 하트.
2: 와.
0: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2: 어우, 이제 눈물이 이제 약간 핑 돌았어요.
1: 네.
0: 네.
3: 3640님이 그렇게 찾던 장영 참모병장의 미담이 이제야 하면서 백령도에 그때 갔을 때 19년 몇 개월 7개월 8개월 동안 네. 한 번도 안 왔던 그 미담이 이제서야 그 백령도 그 시절에 사회받다 사회받았다 좋았다 하는 얘기가
2: 살다 보면
0: 예.
2: 내가 네. 필요할 때 안 와.
3: 아 그래요.
2: 내가 필요할 때 딱 오면 좋은데 그때 안 와.
0: 인생은 네. 갈갈고
2: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애원을 네. 했는데 안
3: 맞아
2: 오더니.
3: 안 예. 왔어.
2: 그만 두니까 와.
0: 드디어 그 미담사 인생은 정말 갈갈보네요. 예예 돌고도입니다.
2: 돌고도입니다.
3: 손안에 삶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선물을 10권 해 주시겠지만 여러분들 서점에 들리시는 일 있으면 책 사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3: 자 이제 당당히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2: 아, 네 이제 곧 한가위 아닙니까?
3: 네. 맞습니다.
2: 한가위 모이시면은 뭐 하고 보낼까 하고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텔레비전 보다가
3: 네.
2: 또 흘러간 영화 보다가 그러시는데 가족들 모이면 가위바위보 한판 하세요.
3: 아주 좋겠어요. 아, 네.
2: 정말 재밌습니다.
0: 오늘 네. 끝인사로 마지막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요? 네. 가위바위보! 이겼다.
2: 야, 아, 무승부예요.
3: 무승부예요. 네, 똑같아, 씨.
2: 야, 양현주님 아. 가위, 보자기, 저는 주먹.
0: 어, 무승부네.
2: 자, 다 달라도 같이 가고.
3: 예. 오, 아주 결정타네요.
2: 혹시나 의견이 틀리거나, 혹시 정치에게 다 싸우지 마시고,
3: 네.
2: 다
3: 맞아요.
2: 달라도 같이 가는 겁니다.
3: 자, 우리 와. 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0: 예. 네. 정말 오랜만에 너무 반가웠습니다.
3: 너무 고마웠어요.
2: 감사했습니다.
0: 네.
2: 피소!
0: 피소! 투어소! 광고 준비! 발사!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8: 백조 싱크.
9: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10: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11: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2: 기업이 잘 되는
13: 경복
12: 잠재력을 전문가로
13: 경복
12: 상호성 캠퍼스
13: 경복
1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5: 경복대학교
16: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빚 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7: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1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0: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4: 주방의 꽃 남양키친 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3: 캔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4: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3: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 세트,
4: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고,
3: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소쌀,
4: 우리 동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3: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월,
4: 무첨가 주스 S휴 당근에서 제주 구좌 당근 주스,
3: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4: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3: 씹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온누리 스토어에서 이가덴트정,
4: 가을 봄 코스메틱에서 카멜리 키즈 선크림을 드립니다.
5: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4: 4091님이요. 장용님 반가워서 보라켰더니 장용님 아니고 주말용인 것 같은데.
3: 주말용의 나라 노래 나갑니다. 짜장가 들으시면서 저희는 작별하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왜 달빛을 받으며 잠시 걸어보지 않았을까? 데이비드 소로의 말입니다. 그는 밤에 걷는 것은 완전히 다른 계절을 걷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밤이 되면 눈은 선두에서 물러난다. 다른 감각들이 앞에 나선다. 사방에 새로운 것들이 나타난다. 한낮의 열기가 가라앉은 밤, 어둠 속 실루엣에 놀라기도 하며 소리와 냄새에 신경을 곤두세우던 때가 떠오릅니다. 분명 아는 길인데도 다른 것처럼 느껴지죠. 이미 다 겪어본 것 같아도 세상 어딘가엔 몰랐던 모습, 새로운 삶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즐거운 탈춤의 흥겨움 속에서 가족과 함께 맛보는 안동한우.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과 안동 봉화축협이 함께하는 안동한우 구이 행사.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안동 탈춤공원 무대 옆 안동 봉화축협 한우구이터에서 최고의 안동한우를 즐기세요.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 안동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서 시청

0: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6: 라디오
5: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으라 제일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 개발 중단 대가로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을 앞두고 뉴욕타임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어차피 실효성이 크지 않은 제재와 북한의 추가 핵무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비핵화만 고집하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겠다는 것과 같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프로그램 폐기가 아닌 동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 대회와 관련해서 국민 장바구니와 귀성길을 살피기는커녕 정쟁의 판을 벌이겠다는 못된 심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소모적인 정쟁과 꼬투리 잡기식 비판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민족 최대 명절마저 정쟁의 무대로 삼으려는 행태를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정쟁의 소재로 삼아온 사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답했고 입장도 확고하게 밝혔다면서 맹목적인 국정 발목 잡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비무장지대 수색작전 중 지뢰 폭발 추정 사고가 발생해 우리 군 간부 3명이 부상당한 것과 관련해서 정부의 대북 안보관을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여러 차례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지뢰를 매설했고 최전방에 빈총 경계 근무를 시키는 정권이 이런 상황을 자초하지 않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2015년 북한 목함지뢰 당시 박근혜 정부는 대북 확성기 재개로 맞대응해 북한의 유감 표명을 얻어냈는데 지금 국방장관 후보자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도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상청이 서비스 범위를 한반도에서 전 세계로 넓힌 날씨 지도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2차원 평면 지도뿐 아니라 지구본 형태의 3차원 입체 지도로 새로 도입돼 대기 순환을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스토킹 피해 여성이 가해 남성이 구속영장 심사에 불출석하자 흉기를 들고 가해자 주거지에 침입한 뒤 자수했습니다. 경기 안양 만안경찰서는 어젯밤 8시쯤 50대 남성의 주거지 문고리를 부수고 침입한 30대 여성을 살인 예비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여성은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남성이 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자 불안해서 못 살겠다, 직접 해쳐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거 당시 흉기를 갖고 있었지만 남성은 외출 중이었고 여성은 경찰이 지급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로 현장에서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웃 주민을 스토킹

강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남성이 송치 후에도 피해자 집을 찾아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 장안경찰서는 어제 아침 6시쯤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웃 주민인 80대 여성과 40대 여성이 함께 사는 집을 일방적으로 방문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부산 27도 등 24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 26도입니다. 김정현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요즘은 망원경만 있으면 밤하늘의 별들을 쉽게 관측할 수 있죠. 하지만 400여 년 전만 해도 하늘을 보는 도구는 오직 사람의 눈뿐이었습니다. 그러던 1609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직접 개량한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관측하기 시작하면서 인류가 믿고 있던 우주관은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맨눈으로는 볼 수 없던 우주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건데요. 오늘 이과학저과학에서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 교수와 함께 갈릴레오가 처음 마주했던 밤하늘의 놀라운 발견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첫 곡은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입니다.

0: 데이백으로 전화돼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백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백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 바이오, 판매율이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5: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6: 보험을 들어야지.
7: 수확량 줄어도?
6: 보장.
7: 가격이 내려도?
6: 아이, 그럼.
7: 보험이 든든하구만.
8: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9: 건강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0: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예,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은 늘 어렵게만 느껴지는 물리학을 일상 속의 친근한 언어로 설명해 주시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예, 안녕하세요. 김범준입니다.
1: 네. 교수님, 오늘은 책 얘기를 할 건데.
2: 아, 예, 예.
1: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신다고 들었어요.
2: 책은 이거 좋아하는데요.
1: 네.
2: 요즘은 1년에 조금 안 볼 때가 한 7, 80권인 것 같고요.

0: 많이 볼 때는 1년에 100권 정도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읽으면 네. 그 메모를 짤막하게라도 남기려고 애쓰거든요.
1: 이 짤막한 건 어느 정도인가요?
0: 아, 며칠 정도입니다. 네. 네. 그러면 그렇게 메모를 짧게 남긴 책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네. 볼 수 있어서 그 사실은 매년 알아요. 올해는 몇 권.
1: 아, 그 메모를 적는 책 노트 같은 게 따로 있어요?
0: 네. 그 사실 그 컴퓨터에 그 적어요. 아, 컴퓨터에. 나중에 검색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좋은 방법 같습니다.
1: 아, 1년에 52주예요. 1년이.
0: 네. 맞습니다.
1: 아, 100권을 읽는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 두 권 정도를 보실 수 있다는.
0: 그러네요. 어떻게 가능하죠, 그게?
1: 책 읽는 분이.
0: 책 읽는 걸 좋아해요.
1: 그러니까요. 취미가 독서, 이렇게 쓰는 사람 어렸을 때는 좀 있었는데.
0: 아, 네, 맞아요.
1: 지금도 그러면 취미를 여쭤보면은 독서라고 답을 하시겠군요.
0: 취미라는 게 보통. 네. 그 뭔가 일이 따로 있고 네. 그거 외 하는 걸 보통 취미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독서가 취미인지 직업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1: 아, 일을 위해서도 읽으신다고 많으시니까.
0: 그 사실 그래서 읽어야 되는 책들이 꽤 많아요.
1: 예. 그러면 한번 책을 이렇게 잡고 읽기 시작하면 네. 그 책은 무조건 완독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보통은 읽다가 마음에 안 들면 아니면 막히면 네. 다른 데 놔두거나 하거든요.
0: 제가 책 읽는 방법이 젊었을 때부터 시작한 방법인데요. 무조건 네. 손에 잡으면 끝까지 읽으려고 해요.
1: 아, 그렇군요.
0: 아무리 어렵고 그리고 전혀 재미없는 책도 어쨌든 끝까지 읽으려고 했습니다.
1: 그러면 제일 오래 걸렸던 책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0: 제일 오래 읽는데. 걸린 책은 네. 지금도 읽고 있는 책이 있죠.
1: 언제
0: 지금도 기억나는데 네. 대학교 때 산 해겔 정신현상학이 있거든요.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아직 못 끝냈어요.
1: 아, 김범중 교수님도 그런 책이 있군요.
0: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렇게 책을 좋아하시는 김범중 교수님께서 오늘 함께 얘기 나누자고 골라오신 책이 이탈리아의 철학자이자 물리학자 또 천문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쓴 책이에요.
0: 맞습니다.
1: 직접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보고 기록한 책 시데레우스 눈치우스라는 책을 중심으로 저희가 400여 년 전 인류가 우주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한 순간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데레우스 눈치우스라는 제목이 좀 되게 생소하기도 하고 당연히 다른 나라 말이니까 생소한 것 같긴 한데 어떤 독특한 의미가 있다고요?
0: 이 시데레우스 눈치우스가 라틴어인데요. 네. 시데레우스는 별의의 뜻이고요.
1: 별의.
0: 그 다음에 네. 눈치우스는 라틴어 눈치우스가 두 가지 뜻이 있대요. 네. 하나는 전령, 메신저라는 뜻도 있고요. 네. 두 번째 뜻은 소식, 메시지라는 뜻도 있어요.
1: 예. 우리말 제목은 갈릴레오가 들려주는 별 이야기라고 한다고 하던데.
0: 맞습니다.
1: 네.
0: 우리말은 보면은 그 메시지로 번역한 거예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했어요.
1: 알겠습니다. 1610년 3월 12일에 출판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0: 네.
1: 예. 근데 그 시기에 우리가 갈릴레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망원경이에요. 17세기 초잖아요, 이게. 예. 1610년. 망원경은 이때 별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물건은 아니었다고 들었는데요.
0: 그렇죠. 그 갈릴레오가 이 책을 1610년에 펴내고요. 그 전에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직접 만든 건 그 앞에 1609년이에요.
1: 네.
0: 1609년에 갈릴레오가 네덜란드의 어떤 안경 장인이 망원경이라는 걸 만들어냈다는 얘기를 들어요.
1: 네.
0: 근데 그걸 자기의 파리에 있는 지인에게 확인합니다. 그랬더니 그 지인이 그런 것 같아. 나도 봤어.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게 작동하는구나 라는 소문만을 듣고 네. 직접 자기가 이 망원경을 만들어내게 돼요.
1: 아, 소문만 듣고 자기가 네. 만들어요? 그 사람 만나지도 않고?
0: 그게 사실은 조금 이것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복잡하긴 해요. 예. 하지만 어쨌든 갈릴레오 주장은 그거예요.
1: 예.
0: 그래서 정말로 안 보고 소문만 듣고 만들었는지
1: 예.
0: 아니 보고 만들었는지 저는 솔직히 확실하진 않은데요. 어쨌든 갈릴레오가 시데레우스 눈치우스 이 책에 자기가 망원경을 만들어낸 과정을 기술하거든요.
1: 네.
0: 그 책에 의하면 파리의 지인이 알려준 그 소문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지인을 통해서 그다음에 직접 만들어서 제가 알기로 그 짧으면은 하루 길면은 이틀 만에 만들어요.
1: 네.
0: 그리고 게다가 더 놀랍게도 그 네덜란드에서 처음 만들어진 망원경보다 네. 더 성능이 좋은 망원경을
1: 개량된.
0: 네. 그래서 배율이 갈릴레오가 만든 망원경은 20배 심지어는 30배율까지도 가능한 망원경을 만들고요.
1: 우리가 배율이 30배라고 하면은 30배 더 크게 볼 수 있다라고
0: 맞습니다.
1: 생각하면 될까요?
0: 네.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안경 장인이 처음 만들었던 그 망원경은 그분은 별을 보기 위해서 만든 망원경은 아닙니다. 아닐 거 아니에요.
0: 그게 사실 처음 망원경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네. 가장 주목한 용도는 사실 군사적인 용도예요. 그래서 갈릴레오가 당시에 파도바 대학교의 수학 교수로 있었는데요.
1: 네.
0: 파도바 대학교가 베네치아 그 공화국의

0: 소속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베네치아의 고위 일종의 그 뭐라고 할까요? 권력자들을
1: 네.
0: 찾아가서 내가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보여주잖아요.
1: 네.
0: 처음 시도한 건 베네치아가 이제 해변에 있는 도시라서
1: 예.
0: 멀리 있는 배를 이 망원경으로 보면 얼마나 가까이 보이는지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의 전함이 다가오고 있을 때 이 망원경을 이용하면 눈으로 볼 때보다 훨씬 빨리 발견할 수 있고
1: 또
0: 군사적인 그 용도가
1: 네.
0: 있다는 거를 설득해서 베네치아 그 고위 관료들이 그 파도바 대학교 갈릴레오 월급도 올려줍니다. 두 배로 올려요, 두 배로.
1: 아, 처음에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네. 만들어진 망원경.
0: 그러다가 이제 밤하늘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1: 그러면 갈릴레오가 이걸 개량하겠다고 생각한 거는 아무래도 밤하늘의 별을 더 자세히 보겠다라고 하는 목적에서 개량을 한 걸까요?
0: 원래 개량 목적은 네. 그 베네치아 그 고위 관료들을 설득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1: 원구비를 더 받기 위해서.
0: 네, 그리고 안정적인 그 뭔가 지위가 필요했거든요. 갈릴레오가 사실은 부친이 돌아가신 다음엔 자기 여동생 둘 그리고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1: 네.
0: 어떻게 보면은 그 소년처럼 젊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1: 네.
0: 소년 가장처럼 결혼 안 한 자기 동생 둘과 엄마와 그다음에 막내 남동생들 어떻게 보면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입장이어서
1: 네.
0: 그 수입이 굉장히 좀 필요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망원경을 이용을 해서 그런 자기의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려고 했던 건 맞죠.
1: 아, 그러면은 망원경을 밤하늘을 관측하는데 사용하게 된 계기가 그럼 따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0: 당연하죠. 이 갈릴레오가 당연히 과학자였고
1: 네.
0: 그리고 당시 유럽에서 사람들이 논의하고 있었던 그 코페르니쿠스가 이야기한 그 태양 중심 체계 네. 같은 얘기도 갈릴레오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코페르니쿠스 체계에서 예측하는
1: 네.
0: 이 밤하늘의 별들의 위치나 그런
1: 네.
0: 것들을 자기의 망원경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건 분명할 거예요.
1: 그 전까지만 해도 어쨌든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천체가 돌고 있다라는
0: 맞습니다.
1: 게 있었는데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굉장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생각이었는데
0: 네, 그렇죠.
1: 그거를 관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0: 망원경을
1: 사용하기 시작했을 거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갈릴레오가 밤하늘을 망원경으로 보자. 맨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가장 먼저 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발견을 했다고요?
0: 맞습니다.
1: 네.
0: 그 갈릴레오가 자기가 만든 20배 정도 되는 그 망원경을 이용을 해서 달을 보게 되는데요.
1: 네.
0: 갈릴레오가 달에서 가장 먼저 본 모습은 우리는 현대인들이 익숙한 모습이에요. 달의 표면이 울퉁불퉁하거든요. 그래서 뭐 크레이터도 있고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뭐
1: 네.
0: 그런데요. 얘가 달이 표면이 이렇게 매끈하지 않고 울퉁불퉁하다라는 게 갈릴레오 처음 달에서 발견한 사실이에요.
1: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은 매끈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0: 이게 그 갈릴레오 그 당시 이전에
1: 네.
0: 서구에서 거의 뭐 2000년 동안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했던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이에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구 중심 체계하고
1: 네.
0: 연결되고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는 지상과 천상을 명확히 구별해요. 그 지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인 거죠. 사람들도 고통받고 뭐 지저분하기도 하고 병도 나고
1: 네.
0: 불완전한 세상이에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세계관에서 생각하는 천상은 완벽한 세상이거든요.
1: 예.
0: 그 완벽하다면 어떨까요? 하늘에 있는 별, 달, 애들은 완벽해야만 돼요.
1: 울퉁불퉁하면 안 된다.
0: 울퉁불퉁하면 안 되는 거죠.
1: 그러면 달을 보면 옛날부터도 달에 어떤 무늬는 우리가 관찰을 했다고
0: 하는데 예, 예.
1: 당연히 지금도 관찰할 수 있으니까 어떤 그런 무늬들은 그런 그림을 매끈하게 그려놓은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0: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하진 않았고요.
1: 네.
0: 그것만으론 이게 달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진 않았던 거죠.
1: 네. 그냥 매끈한데 어떤 무늬가 있다.
0: 예. 그게 아마 달만 해도 아마 그 제5원소라고 불렀던
1: 네.
0: 에테르라는 완벽한 원소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텐데 에테르의 밀도에 따라서 아마 어둡고 밝은 부분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이렇게 울퉁불퉁하다라는 걸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달에 있는 산 높이까지 계산을 했다면서요?
0: 예, 이 시데리우스 눈치우스 우리말 번역으로는
1: 예.
0: 갈릴레오가 들려주는 별 이야기 이 책에 갈릴레오가 어떤 방식으로 달에 있는 산의 높이를 추정해냈는지 계산이 나와요. 계산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정말 재밌게 계산해요. 이게 사실 어떤 거냐면
1: 예.
0: 그 만약에 우리가 그 산에 있는 마을에 있다고 가정해봐요.
1: 예.
0: 그때 해가 지기 시작하면
1: 네.
0: 내가 있는 골짜기는 이미 해가 졌는데 내가 보고 있는

0: 산 꼭대기는 아직 햇빛이 비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상황을 먼 곳에서 그 마을을 본다고 생각하면 주변은 다 어두운데 네. 높은 산 꼭대기는 밝게 빛나겠죠.
1: 예.
0: 그래서 지구에서 그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달을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어두운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밝은 점이 있는 거예요.
1: 아, 높이 그, 솟아있다.
0: 예, 그럼 그 밝은 점은 이제 그 산일 가능성이 큰 거죠.
1: 그럼 그 산의 높이는 어떻게 계산해요?
0: 그게 사실 산이 너무 낮으면 예. 사실 어두운 부분 깊은 안쪽에서 밝은 빛이 보이진 않거든요.
1: 네.
0: 그런데 산이 충분히 높으면 네. 주변은 다 깜깜한 밤인데도
1: 네네.
0: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지평선이 쭉 펼쳐져 있는데요. 해가 지평선 아래로 떨어졌어요.
1: 네.
0: 그러면 떨어지자 맞아는 이렇게 낮은 산도 산꼭대기가 빛나요.
1: 네.
0: 그런데 한참 더 아래로 내려갔는데도 산꼭대기에 빛이 보인다면 이 산은 훨씬 더 높아야만 되겠죠.
1: 예, 예.
0: 네,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 구체적인 계산은 이 스테레오스 눈출수 책에 그 뭐 피타고라스 정리 뭐 해갖고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1: 그림자를 보고 혹시 네. 계산했나요?
0: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실은 상현달, 하현달처럼 정확히 달이 반달일 때
1: 네.
0: 어두운 부분이 있고 밝은 부분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어두운 부분에서 밝은 점을 망원경으로 찾은 거예요.
1: 네.
0: 그 밝은 점이 그곳에서 빛이 나려면
1: 네.
0: 월면으로부터 얼마나 높이 있어야 되는지를 계산해낸 거죠.
1: 오.
0: 그렇게 계산해서 갈릴레오가 결과를 명확히 얘기해요. 그래서 당시 그 이탈리아에서 사용하는 마일로는 4마일 정도.
1: 네.
0: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하면 7km 정도 높이의 산이 달 표면에 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1: 아, 그것이 지금은 우리가 달의 지형들을 다
0: 그렇죠.
1: 예, 관측을
0: 현재
1: 했잖아요.
0: 제가 찾아보니까 예. 지구에서 보이는 달의 산 중에 가장 높은 게 높이가 5km 정도나 되거든요. 그런데
1: 예.
0: 갈릴레오가 7km 맞는 건 5km 그렇게 생각하면 아, 이 정도면
1: 이 정도면 그 시대의 교학기술료는 굉장히 잘 맞춘 거 예.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0: 갈릴레오 책을 보면서 제가 이 책도 그렇고 다른 책도 봤었는데 보면서 예. 정말 감탄한 게 이 사람 정말 대단한 과학자예요.
1: 네.
0: 우리는 지금 이런 생각을 사실은 현대 과학자들이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1: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들이 많으니까.
0: 그 처음에 생각한다는 게.
1: 그렇죠.
0: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1: 맞습니다.
0: 위대한 과학자 확실합니다.
1: 네. 아니, 그 달의 산 높이를, 달에 있는 산을 발견한다는 것도 네. 신기한 세상이었는데 높이까지 계산한다고
0: 그렇죠.
1: 하니까.
0: 그걸 해, 햇빛이 닿는 위치, 네. 그림자,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지구에서 망원경, 그것도 별로 배율도 지금 현대 기준으로 좋지도 않은 그 망원경으로 달의 높이를 계산해낸 사람인 거죠. 산의 높이.
1: 그런데 또 관측과 해석이 모두 다 정확했던 것은 또 아니라고.
0: 아, 예, 그렇죠. 이 갈릴레오의 이 시데루스 눈치에서 보면은
1: 네.
0: 달에 대한 관측 결과를 얘기하면서
1: 예.
0: 그 어떤 그 갈릴레오가 궁금해한 그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달을 지구에서 보면 이렇게 밝은 동그란 동그라미가 보이는데
1: 네.
0: 지구에서 보름달 모양일 때 보면 달에 어둑어둑한 부분은 월면 바깥쪽에는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를 갈릴레오가 설명한 게
1: 예.
0: 달에 대기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달에 대기가 없잖아요.
1: 지금은 없는 걸로 밝혀졌죠.
0: 그런데 대기를 이용을 해서 이 얘기를 펼쳐가는데
1: 네.
0: 결국은 갈릴레오가 이 달의 대기로 월면의 바깥쪽 가장자리 부근에는 어둑어둑한 무늬가 없다라는 걸 설명한 방식을 이후에는 다시는 하진 않고 취소한 걸로 알아요. 그런데
1: 예.
0: 어쨌든 그 어떤 달의 대기를 이용해서 이런 설명을 한 게 좀 흥미롭죠.
1: 그리고 일부 좀 과장하거나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죠? 강조하면서
0: 예.
1: 예. 과장한 부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0: 그건... 이것도 재밌는데요.
1: 네.
0: 그 갈릴레오가 그린 이분이 그림도 잘 그렸어요.
1: 네.
0: 그래서 한때는 화가의 꿈도 꾼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갈릴레오가 그린 월면을 보면 달의 남쪽 부근에 굉장히 큰 크레이터를 그려놨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월면 사진과 비교하면 크레이터가 그렇게 안 크거든요.
1: 예.
0: 갈릴레오가 엄청나게 과장해서 그린 것도 있어요.
1: 그럼 왜 그랬을까요?
0: 아마도 달이 울퉁불퉁하다라는 자기의 주장을 스케치로 표현하다 보니까
1: 예.
0: 과장한 것일 수도 있고요.
1: 예.
0: 또 하나는 갈릴레오가 당시에 사용했던 망원경이 굉장히 그 시야가 좁아서 달 전체를 한 번에 확인하기는 어려웠던 망원경으로 알고 있어요.
1: 네.
0: 그런데 이걸 본 다음에 다음에 그렸 그 다음에 본 달의 다른 부분과 연결해서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1: 예, 예.
0: 실수. 좋게 생각하면 실수고요. 약간 다르게 얘기하면 과장을 하게 된 것은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수훈의 이과학 저과학 김범준 교수와 함께 얘기하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마저 얘기 나누겠습니다.

0: 오랜 시간 탈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가면의 기억 모두의 춤, 2026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대한민국 대표 탈춤축제가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중앙선 1942 안동역 원도심 탈춤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전통의 멋은 더 생생하게, 탈춤의 흥은 더 신나게, 세계의 다양한 탈과 춤을 만나고 신나는 퍼레이드와 대동난전까지 보고 즐기고 함께 춤추는 모두의 축제, 2026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6: 라디오,
5: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김범준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쓴 시데레우스 눈치우스라는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서 달을 관측한 거를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달뿐만이 아니라 망원경을 통해서 목성도 관측했잖아요. 예, 목성을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요.
3: 이 얘기가 갈릴레오가 쓴 이 시데레우스 눈치우스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어요.
2: 예.
3: 갈릴레오가 1610년 1월 7일 날짜도 이 책에 적혀 있는데요. 그날 목성을 자기가 만든 망원경으로 보다가
2: 예.
3: 목성 주변에 그 전에는 아무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별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관측을 계속 이어가거든요.
2: 예.
3: 가만히 보다 보니까 목성 주변에 있는 이 작은 별들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2: 네.
3: 목성을 따라서 가면서도 목성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위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걸 보게 돼요.
2: 네.
3: 그러면 갈릴레오가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었는지 예측할 수 있죠. 갈릴레오는 맞습니다. 이 작은 별들이 목성을 주변을 공전하는 그 목성의 위성이다라는 것을 갈릴레오가 찾아낸 거죠.
2: 네 개나.
3: 예.
2: 예.
3: 이렇게 찾아낸 이 목성의 위성의 존재는 당대에 엄청나게 중요한 발견일 수밖에 없었어요.
2: 예.
3: 그 이유가 당대에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생각했던 그 우주의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기존의 아리스토텔레스 세계관에선 당연히 지구 중심설이에요.
2: 예.
3: 지구 중심설에선 모든 천체가 지구가 한가운데 있고 모든 천체는 지구 주위를 공전합니다.
2: 예.
3: 회전의 중심이 지구예요. 그런데 갈릴레오가 목성 주변에 어떤 천체를 네 개나 발견했는데 이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하는 것들이 절대로 아닌 거잖아요.
2: 목성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네 개를 발견한 거예요.
3: 네. 그러면 이렇게 궁색해지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은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는데 그게 예외가 있게 되는 거죠.
2: 네네.
3: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이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 중심 체계가 사람들이 이제 이거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2: 아, 그럼 지구 중심 체계에 대한 확실한 반증으로 내세우기만 하면
3: 예.
2: 이거는 확실한 근거가 되는 그런 관측이었겠어요.
3: 아, 근데 사실 지구 중심 체계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도 확고해서
2: 예.
3: 이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아마 예외로 생각했을 수 있어요.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고 아주 예외적으로 목성 주변을 도는 것도 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맞습니다. 이 관측 자체는 굉장히 당시 우주관의 충격적이었던 그런 발견이라는
3: 네.
2: 말씀이시고
3: 그 당시에 코페르니쿠스가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을 쓴 거는
2: 네.
3: 갈릴레오보다도 한참 전이건 1543년일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소개하고

0: 있는 태양중심 체계를 뒷받침하는 네. 증거가 된 건데요. 왜 그러냐면 네. 이 코페르니쿠스 체계가 발표될 때 사람들이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네. 대부분의 천체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원운동을 해요. 그런데 달을 생각해 보면 코페르니쿠스에서 달은 태양 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주위를 돌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1: 예외가 하나 네. 너무 큰 네. 거대한 그쵸. 예외가 있는 거예요.
0: 그런데 이 갈릴레오의 목성 위성의 발견에선 어떻게 되냐면 아 그거 괜찮아. 그게 그 우주에 워낙 자주 있는 현상이야가
1: 네.
0: 되는 거죠.
1: 네. 목성에도 4개나 목성, 있어. 네.
0: 그 목성의 달도 목성 주위를 도니까. 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 체계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아니 그게 그렇게 예외적인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자주 있다라는 걸 또 얘기할 수 있어서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어떻게 보면 약간 뒷받침하는 네. 그런 새로운 발견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1: 갈릴레오가 달과 목성 외에도 망원경으로 관측한 것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0: 이 책에 그 소개되어 있는 여러 관측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네. 하나가 은하수.
1: 은하수.
0: 그냥 망원경으로
1: 볼 수 있는데.
0: 네, 망원경으로 보니까 수많은 별들이 있는 거다. 근데 그전에는 사실 예. 눈으로는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1: 예.
0: 그냥 뿌옇게 보이잖아요.
1: 뿌옇게 보여요. 맞아요.
0: 근데 뿌옇게 보이지만 그게 하나하나 다 별이다. 라는 거를 갈릴레오가 자기 망원경으로 확인한 거죠.
1: 그럼 그 전에는 그게 별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했어요?
0: 이게 그 영어로도 밀키웨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젖이 흐르는 강. 그리고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 은하라고 하잖아요.
1: 예.
0: 그 하가 하천할 때 그 하거든요.
1: 강하자.
0: 네, 그래서 네. 사실 그쪽이나 이쪽이나 이게 어떤 무언가 연속적인 흐름이지
1: 네.
0: 이게 어떤 하나하나 눈으로 구별할 수 있는 별이라고 생각하진 않은 거죠.
1: 근데 그 은하수가 다 하나하나의
0: 별이다.
1: 별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를 망원경으로 본 거고요.
0: 맞습니다.
1: 태양의 흑점도 발견했다고 들었어요.
0: 태양 흑점의 발견은 이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1: 예.
0: 이후에 발견해요. 근데 이것도 꽤 중요한 것이
1: 예.
0: 태양도 완벽한 그 천상에 있는 천체잖아요.
1: 네.
0: 근데 뭔가 거뭇거뭇한 뭐 때가 묻어 있는 거죠. 이게 태양이 완벽한 게 아니구나라고
1: 네.
0: 생각하게 된 거죠.
1: 근데 맨눈으로는 못 봤을 텐데 그때는 뭘로 지금은 필터 뭐 이런 게 것들이 있어가지고 망원경이 씌워서 보는데 그때는 어떻게 봤을까요?
0: 아니 사실 그 혹시 망원경 집에 있는 분들은 망원경만으로 그 흑점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1: 네.
0: 갈릴레오도 아마 이렇게 했을 텐데요. 망원경에 눈을 대는 렌즈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눈으로 직접 보시면 큰일 납니다.
1: 큰일 나죠.
0: 큰일 나고 거기에 종이를 대세요. 그럼 종이에 태양이 비쳐요.
1: 예.
0: 그 태양이 비친 모습을 보면 거기에 거뭇거뭇한 흑점이 보입니다.
1: 네. 네,
0: 저도 중학교 때인가 제가 가지고 있던 천체 망원경으로 태양 흑점을 그렇게 본 기억이 나요.
1: 네.
0: 볼 수 있습니다. 종이에 비춰서.
1: 당시에도 그렇게 봤을 거라는 말씀이시고요.
0: 예.
1: 자, 이렇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잇따라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빠져가지고 두 달 만에 이 시데레우스 눈출수를 출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까지 서둘러서 빨리 두 달 만에 냈던 이유는 뭘까요?
0: 아마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0: 첫 번째 이유는 자기가 인류 중 가장 먼저 이런 새로운 발견을 한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새로운 발견을 했다는 어떤 최초 발견자의 영예 같은 것들을 위해서
1: 네.
0: 빠르게 이 책을 출판하고 싶었던 이유도 분명히 있고요.
1: 네.
0: 그 다음에 그 갈릴레오의 두 번째 이유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레오가 경제적인 압박에 좀 시달려요.
1: 예.
0: 특히 여동생이 결혼을 할 때 그 결혼 지참금을 약속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시불이 아니라 할부로 약속을 해요. 1년에 얼마씩 5년 동안 보내주겠다. 근데 그게 상당한 액수였던 걸로 알아요.
1: 예.
0: 제 갈릴레오가 약간 경제적인 압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갈릴레오가 꿈꿨던 게 그 베네치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급도 좀 올려주고 그랬는데 갈릴레오가 기대했던 수준은 아니었던 거예요. 갈릴레오가 타겟팅을 한 게 바로 피렌체. 를 네. 지배하고 있었던 메디치가입니다.
1: 메디치가 굉장히
0: 부유한.
1: 네.
0: 그래서 메디치가의 당시에 코시모 2세가
1: 네.
0: 메디치의 대공이 되거든요. 일종의 군주인 거죠.
1: 네.
0: 그래서 그 분에게 잘 보여서
1: 네.
0: 그래서 메디치가의 피렌체 있전, 피렌체 궁정의 궁정 수학자이자 궁정 철학자가 되는 걸 꿈꿔요.
1: 예.
0: 그럼 이제 군주의 후원을 받아서 자기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확실히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갈릴레오가 이 책에서 이 새로 자기가 발견한 목성의 네 별을 메디치의 별로 명명을 해요. 네. 그리고 사실 이게 먹혔습니다. 그래서 코시모 2세가
1: 네.
0: 갈릴레오가 부탁한 궁중 그 수학자이자 궁정 철학자로 갈릴레오를 고용하게 돼요.
1: 그러면 두 가지 목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0: 맞습니다.

0: 누구보다 먼저 네. 내가 이걸 가장 먼저 발견했다라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1: 맞습니다.
0: 또 두 번째는 돈이 필요해서.
1: 예, 그래서 안정적인 그 후원을 받고자 했던 것이 분명하고 이 책을 보면 앞부분에 네. 그 코시모 2세에게 보내는 일종의 헌정사 같은 게 있는데요.
0: 네.
1: 그 편지는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얼마나 그 미사욕으로 그 메디치 가의 군주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노력했는지를
0: 그렇군요.
1: 여러분이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편지가 앞부분에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많이 보내지는 않았다면서요? 다른 과학자들에게.
1: 사실 이게 문제가 갈릴레오가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터득한 광학의 이론을 이용해서 망원경을 마치 치밀하게 설계해서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자기는 스스로 얘기하긴 하는데요.
0: 예.
1: 지금 많은 그 학자들의 생각은 갈릴레오 가 광학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습득했던 것은 아니고 하지만 여러 물건을 만들어 본 경험들이 있거든요. 갈릴레오가.
0: 예.
1: 이렇게 하다가 초점 거리가 짧은 오목 렌즈가 중요하다는 걸 터득한 다음엔
0: 네.
1: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 시도를 통해서 어쩌다가 좋은 망원경을 만들어낸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갈릴레오가 당시에 60개 정도의 망원경을 만든대요.
0: 예.
1: 그 중에 이 스테레우스 은치우스에서 갈릴레오가 소개한 새로운 발견을 망원경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이 좋은 망원경은 몇 개 없었대요.
0: 네, 60개 중에.
1: 네, 근데 그 몇 개를 갈릴레오는 각지에 과학자에게 보낸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눈 이제 권력자들에게
0: 아 그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네. 하려고
1: 하는 근데 이게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권력자가 그걸 받았다고 쳐보세요. 그럼 그 권력자가 할 일은 자기 궁정에 천문학자 보고 오라고 해서
0: 네.
1: 이거 한번 같이 볼래라고 했겠죠.
0: 어쨌든 과학자들의 검증은 또 네. 이루어지는 거겠죠.
1: 그래서 케플러가 결국은 망원경으로 이 갈릴레오가 관찰한 걸 확인하는데요. 그게 네. 그 망원경을 케플러한테 보낸 게 아니라 누구였더라. 그 케플러가 그 속해 있던 그 군주에게 보낸 것으로 제가 기억해요.
0: 알겠습니다.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갈릴레오가 스타가 됐다고요?
1: 사실 그렇죠. 이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이러이러한 관찰을 했다는 건 당시는 이 학자들이 주로 소통하는 매체가 편지거든요. 그 편지를 받은 과학자들은 있어요.
0: 예.
1: 그러니까 다들 기대하고 있던 거예요. 와, 갈릴레오가 이런 발견을 했구나.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책이 딱 출판되잖아요.
0: 네.
1: 그 책이 이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갈릴레오가 유명해지고 거의 뭐 일약 스타가 됩니다.
0: 예고편을 미리 알고는 있었던 거군요.
1: 네, 그렇죠. 예고편만 본 거죠.
0: 편지를 통해서.
1: 요새처럼 이렇게 이미지로 본 것도 아니고 네. 말로만 들었을 거 아니에요.
0: 네. 근데
1: 직접 책에 그 얘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열광했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0: 예. 아까 잠깐은 말씀은 해 주셨는데 당시에 이제 시대상에서 봤을 때 누구도 본 적 없는 것을 봤다. 특히나 목성 주변에 우리 달 같은 위성이 네 개나 존재한다라는 것을 주장하면 당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궁금합니다.
1: 이게 당시만 해도 그 아리스토텔레스 세계관이 그 확실하게 반증된 세상은 아니거든요.
0: 네.
1: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 세계관을 갖고 있던 과학자들은 갈릴레오가 한 이런 얘기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집을 잡는 거죠. 그 트집 중에 대표적인 게 망원경이 당신을 속인 거다.
0: 망원경이 속인 거다?
1: 예.
0: 그 어떤 의미예요?
1: 사실은 그런 거 없다. 목적에 다른 없는데 망원경이 당신을 속여서
0: 왜곡된 거다?
1: 왜곡된 걸 보여준 거다라는
0: 예.
1: 주장도 있었어요.
0: 예.
1: 근데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이상하잖아요. 망원경이 어떻게 없는 거를 만들어서 보여줘서 네가 당신이 오해한 거다라는 주장이 지금은 이상한데
0: 예.
1: 당시만 해도 사실은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사고 체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그 증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0: 망원경이란 것 자체도 나온 지 얼마 안 된 예. 것이고
1: 그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게 진짜 거기 있는 건지 없는데 망원경이 너한테 보여주는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하면 사실은 이거 답하는 게 쉽지 않아요.
0: 그렇죠.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로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시대상 자체가 그런 것들을 접한 적도 없고
1: 예,
0: 그런 생각들을
1: 네.
0: 들어본 적도 없으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이게 종교가 가톨릭이 예. 굉장히
1: 맞습니다.
0: 예, 권위가 있던 시대였는데 그러면은 출판을 해서 책이 널리 퍼지려면 그 종교계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독관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1: 이게 그 당시에 네. 교황청에서 운영했던 게 종교재판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재판관이 이런 책이 출판돼도 되는지를
0: 네.
1: 허락을 해줘야만 돼요.
0: 예.
1: 그래서 갈릴레오가 이 스테리우스 눈치우스를 마무리할 때쯤에
0: 네.
1: 그 지역에 종교

0: 재판관이 10명의 위원을 선임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갈릴레오의 이 책 시데리우스 눈치우스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걸 허락을 해줘요.
1: 네.
0: 거기 명확히 그 허가서가 책에 붙어 있거든요.
1: 아.
0: 그래서 그 이름도 있고 서명도 있고
1: 예.
0: 뭐 그 사람들이 이거는 뭐 가톨릭의 정통 교리에 위배하지 않으며라고 확인을 해줘요.
1: 아.
0: 그 확인을 받고 이제 이 책이 출판되게 되네요.
1: 아, 그걸 확인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뭐 굉장히 적극적인 문구는 쓰지 않았을까요, 책에?
0: 아, 네. 저도 약간 이게 진짜 궁금한 게 이 네. 책의 뒷부분에 네. 갈릴레오가 명확히 적어요. 당시 있었던 코페르니쿠스 체계에 따라서
1: 예.
0: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갈릴레오가 이 책에 적습니다.
1: 오.
0: 이 책에 나와요.
1: 어, 그럼 그 책에 그 문구만 보더라도 이 책은 출간이 허가가 되지 않아야
0: 그게,
1: 되는 거 아닌가?
0: 그게 궁금해요.
1: 어.
0: 그래서 이게 심사한 사람들이
1: 네.
0: 1번 그걸 못 봤다.
1: 어, 아, 심사한 사람들이 못 봤다.
0: 뒤에
1: 있으니까.
0: 봤지만
1: 네.
0: 이 정도는 용인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근데 사실 저는 후자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1: 어.
0: 왜 그러냐면
1: 네.
0: 갈릴레오가 이 책을 쓴 게 1610년이고요.
1: 예.
0: 그 종교 재판 때 크게 문제가 됐던 갈릴레오의 책이 대화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하는 그 대화 그 책은 1632년이에요.
1: 아, 22년 뒤에.
0: 한참 뒤거든요.
1: 네네.
0: 그 대화도 허락을 받고 출판을 한 거예요.
1: 아, 처음에?
0: 네, 나중에 네. 문제가 됐죠.
1: 예.
0: 그런 걸 생각하면, 1610년에 이 책의 출판 허가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봤지만, 이 정도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1: 네. 반대로 갈릴레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과학자. 이건 아까 말씀하신 케플러의 네, 경우죠.
0: 케플러.
1: 근데
0: 케플러...
1: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네. 지지하는 것도 부담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0: 아, 이것도 좀 흥미로운 차이인데요.
1: 예.
0: 그 갈릴레오는 이 교황의 세력이 너무나도 강한 이태리에서 활동했고요.
1: 예.
0: 게다가 피렌체는 교황을 어떻게 보면 따르는 그 도시예요.
1: 예.
0: 베네치아는 좀 달라요.
1: 어.
0: 베네치아는 상당히 독립적이었는데요.
1: 네.
0: 아, 어쨌든 그래서 이 갈릴레오는 교황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곳에 살았던 거죠.
1: 예.
0: 심지어는 1600년 이 책이 쓰여지기 10년 전에 그 브루노라는 사람이 화형 이단의 그 종교재판을 받아서 화형당하기도 했던 곳도
1: 예.
0: 이탈리아고요. 그런데 케플러는 카톨릭이 아니라 신교예요.
1: 개신교.
0: 네. 네. 그리고 거주했던 곳도 저 북쪽입니다. 덴마크, 뭐 폴란드, 뭐 그래서 네.
1: 부담이 훨씬
0: 케플러는
1: 적었다.
0: 부담이 적어요.
1: 아.
0: 그래서 그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케플러가 갈릴레오랑 그 나눴던 대화에서 케플러가 글쎄 이 조르다노 브루노
1: 예.
0: 이 이단 판정을 받아서 화형을 당한 사람을 언급을 해요.
1: 오.
0: 근데 갈릴레오는 이 브루노를 언급할 수 없는 그 사회 분위기였거든요. 거기는 잘못 언급했다가 방금 전에 이단으로 처형당한 사람을
1: 그렇죠.
0: 옹호하는 듯한
1: 네.
0: 내용이 되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케플러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어요.
1: 네.
0: 거기는 카톨릭이 세력을 갖고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1: 예. 어쩌면 사회적 환경 자체가 좀 두 사람의 주장을
0: 달랐습니다.
1: 더 강하게 하느냐,
0: 맞습니다.
1: 약하게 주장하느냐가 이 차이를 가져온 그런 이유인 것 같긴
0: 맞습니다.
1: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케플러는 또 갈릴레오의 발견에서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다른 행성의 생명체까지 상상을 하는 그런 생각들을 발표했다고 하던데요.
0: 이 갈릴레오보다 케플러는 생각이 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황당한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재밌는 사람 같은데요.
1: 예.
0: 정말 그래요. 케플러는 이 갈릴레오가 달에 크레이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니까 크레이터가 지하 세계로 들어가는 달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의 어떤 구조다, 건축물이다라는 주장도 하고요. 목성에도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1: 예.
0: 그러니까 심지어 케플러가 제가 알기로 아마도 인류 역사에 최초의 SF 소설도 씁니다. 이게 꿈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소설도 쓰기도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했던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1: 근데 그 당시에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을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밝히면서 밤하늘을 계속 바라보던
0: 예.
1: 그런 사람들이라면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0: 예,
1: 하는 생각이
0: 맞습니다.
1: 들긴 합니다.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0: 예,
1: 부분인데요.
0: 예.
1: 갈릴레오가 아까 말씀하신 1632년에
0: 예.
1: 대화라는 책을 통해서 종교재판을 받고 이제 우리가 일화는 있잖아요. 이제 뒤로 돌아 나오면서
0: 그 아닌 것 같다라고
1: 그래서,
0: 얘기합니다.
1: 그래서 지구는 돈다라고 했다는 예. 그런 일화. 아닌 것 같다라는 예. 게 중론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종교재판을 거치면서 좀 고난의 길을 겪었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러니까 확신하는 진리는 내가 가진 진리는 명확하게 있는데 그 진리가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라고 거짓이에요.

0: 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하는 그 상황이라면 과학자로서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 정신적으로 고민이 많을 것 같고 교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1: 뭐 지금이야 그거를 제가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생명의 위협을 받을 생각은 아니잖아요.
0: 지금은 그렇죠.
1: 그런데 갈릴레오만 해도 그 교황 그리고 종교 재판관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브루노처럼 허용당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어서 갈릴레오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아마 거의 생사의 기로에 있는 그런 위치였을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이게 사실 쉬운 얘기 같지는 않고요. 저도 그 말씀하신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한다라기보다는 그런 종교 재판의 결과를 들었을 때 갈릴레오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 그런 생각은 조금 해보게 돼요.
0: 자신이 믿고 있는 진리에 반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1: 근데 사실 과학은 그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그 과학에서의 어떤 진리는 그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목숨을 걸든 말든 그 진리의 가치가 변할 리가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노예 해방, 뭐 사람들의 자유와 민주주의 같은 것들은 목숨을 걸어야만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것들도 있죠.
0: 네.
1: 그래서 과학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상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 내가 목숨을 걸어야 지킬 수 있는 진리라면 그게 과연 과학적 진리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0: 네네.
1: 이게 약간 궁색한 변명이죠. 제가 갈릴레오 입장에서 네가 주장한 거 철회해 그러면 네 그랬을 것 같아요.
0: 아니 제가 어쨌든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고 잠깐 생각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문제도 아닌데 불구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그래도 그런 깊은 고민을 과학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될까? 현대 과학자들이라도 그런 고민을 할까라는 걸 들어보고 싶어서 여쭤본 부분이었어요.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마칠 시간이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3, 2, 1,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0: 새침날 안아브라.
1: 새침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3: 우리 아이 락토핏.
2: 바쁜 하루를 보내는
3: 어른들도 락토핏.
2: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3: 우리 모두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샤브올데이. 이번 추석 가족의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6: 저기요, 몇 층이에요?
7: 32층이요.
6: 난 280층이요.
7: 쟁은...

0: 하나증권 B.
1: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 12시가 방송됩니다.
3: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시크릿의 별빛 달빛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걷는 길마다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 그 길을 담긴 영남 선비들의 이야기를 안동 MBC 라디오와 함께 만나보세요. 2015 경북고속길 라디언 티어링. 상주를 시작으로 성주, 김천, 문경, 영주, 안동까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와 함께 구곡의 절경과 선비의 자취를 직접 느껴보세요. 참가 신청은 구곡길 홈페이지, 문의는 054-851-7126번입니다. 2015 경북구곡길 라디언 티어링, 올가을 라디오와 함께 구곡길을 걸어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세계 유교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0: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L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동 MBC 정훈 뉴스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 반부패 수사대가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해 오늘 오전 안동시청 주요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9시 20분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권기창 시장 정책보좌관을 비롯해 지방시대 정책실장, 직전 권 시장의 비서실장 등 핵심 측근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이 대상이고 이미 구속된 소통비서관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경찰청은 권기창 시장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비롯해 간부 공무원의 입당원서 모집, 산불 이재 및 주택 뇌물 등 각종 비리 혐의를 잡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안동시청 압수수색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고 측근과 동생 등 4명이 구속됐습니다. 어젯밤 10시 12분쯤 봉화군 석포면 석포재련소 제1공장 컨베이어 설비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컨베이어 벨트 등 기계 설비가 불에 탔고 소방당국은 장비 10대와 인력 32명을 투입해 진화했습니다. 석포재련소에서는 지난 7월에도 제1공장 황산제조시설에서 불이 나 주민 대피 안내 문자가 발송됐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의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미래 대응기금 설치를 두고 지방교부세 축소를 우려한 지자체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철우 도지사가 지방 몫을 먼저 보장한 뒤 기금 설치에 나설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어제 경북도청을 찾은 김민재 행안부 차관과의 자리에서 이 지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재원을 교부세 축소로 마련하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방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보장하는 게 진정한 지방 분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중기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어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안동의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위원장은 경국대가 의대 신설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최근 여러 경로로 확인한 결과 경국대 의대 설립은 변함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다만 상급병원 위치 문제 및 안동 지역 의료인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필요하다며 경북도당 차원에서 이 사안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대구 경북 지역 고속도로 통행량은 지난해보다 7.5% 증가하고 추석 당일에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내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하루 평균 교통량은 61만 1000대로 작년 추석 때보다 7.5% 증가하고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지난해보다 12.7% 증가한 77만여 대가 몰려 심한 지정체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공사는 주요 정체 예상 구간에 갓길 차로제와 임시 차선 등을 운영하고 휴게소 화장실도 추가 개방하는 등 편의시설 운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예천군이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상생생 국가유산사업에 5년 연속 선정돼 내년에 초간 권문혜 선생의 삶을 활용한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안동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허환구였습니다.

즐거운 탈춤의 흥겨움 속에서 가족과 함께 맛보는 안동한우.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과 안동 봉화축협이 함께하는 안동한우 구이 행사.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안동 탈춤공원 무대 옆 안동 봉화축협 한우구이터에서 최고의 안동한우를 즐기세요.

국제시사 그리고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굳이 날짜를 따지자면 오늘은 올해가 꼭 100일 남은 날입니다. 100이라는 숫자는 때로 특별한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꽉 찬 느낌을 주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기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다짐할 수도 있는 숫자이기도 하죠. 예, 첫 곡은 5 for Fighting의 100 Years입니다. 인생 100년을 얘기하고 있네요. 5 for Fighting은 이 노래를 부른 존 언드라식의 예명인데 아이사키 용어라고 하죠. 치열하게 경기하다가 몸싸움이 나면 벌칙으로 5분간 퇴장. 우리의 삶도 가끔씩은 그렇게 쉬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5: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5: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5: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6: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7: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예, 오늘의 지구촌의 이면은 독일 선거입니다. 그동안에 계속 미국이나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은 시각을 좀 모처럼 넓혀보겠습니다. 최근에 독일 주의회 선거에서 극우와 극좌가 동시에 약진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른바 양극화죠. 먼저 독일의 극우 정당인 독일 대한당은 과거에 동독 지역이었던 주의회 선거에서 연이어 1위를 차지했고요. 반대로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는 극좌 성향의 좌파당이 제1당이 됐습니다. 특히 좌파당에서는 베를린의 맘단이라고 불리우는 화제의 정치인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선거 결과는 단순히 독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유럽이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의 선택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연구원을 지낸 안종웅 인류학 박사와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오랜만입니다.
2: 오랜만입니다.
1: 예, 예. 독일 정치하고 선거제도는 뭐 한국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들으신 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독일은 연방제잖아요. 그래서 주마다 이제, 의회하고 독자가, 정부가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선거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제 연정을 통해서 집권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더 해 주시겠습니까?
2: 네, 그 독일의 정식 국가 명칭이 독일 연방공화국이거든요.
1: 예, 예.
2: 그래서 그 독일은 16개의 주가 그 합차해서 공화국을 만들었다는 뜻인데, 그 각 16개의 주는 그 자체의 주 헌법과

0: 그다음에 주 정부, 주 총리, 주 의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 구성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이 그 주 또 하나는 그 주 이번에 그 실시된 지방 의회 선거를 보게 되면 두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1: 예.
0: 하나는 그 전국적으로 한 번에 지방 의회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5년에 걸쳐서 그 매년 한 3개, 4개씩 지방이 그 선거를 실시하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정권 교체와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방 그 독일 선거의 특징은 결선 투표가 없어요.
1: 예.
0: 그래서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자기가 득표한 그 정당끼리 연합을 해서 과반수의 그 의석을 만든 후에 그리고 그 정부가 연합해서 정부를 구성하고 그 연합된 그 정당이 총리를 선출해요. 그래서 예. 그런 식으로 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예. 조금 뭐 복잡해 보이긴 하네요. 근데 그 이번에 그 독일 주의회 선거에서 아무튼 주목할 만한 것은 극우와 극좌당이 예, 각각 이제 동시에 선전을 했다. 그 양극단에 있는 두 정치 세력이 같은 시기에 동반으로 약진을 한 현상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러니까 보통 이번에 그 지방의회 선거를 보게 되면 세 가지 특징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1: 예.
0: 첫째는 그 유권자의 마음을 읽지 못한 중도 정당의 패배가 두드러졌어요.
1: 예.
0: 특히 그 메르츠 총리의 그 기민당 같은 경우에는 베를린 시장 자리를 그 좌파당에 내어줄 상황에 놓였거든요.
1: 예.
0: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메클린브루크라고 하는 주에서 4.9%밖에 득표하지 못해가지고 원내 진출을 실패했어요.
1: 아, 예.
0: 이를 두고 메르츠 총리는 재앙이라고 할 정도로 그 중도 정당이 그 요번에 선거에 크게 패했고요.
1: 예.
0: 또 두 번째 특징으로는 급진당이 약진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선거 방식이라든지 집중했던 사회 문제가 극명하게 나눠지고 있어요. 먼저 그 극우 정당인 대한당인 경우에는 이번에 선거 방법도 굉장히 전통적인 방법이었었어요.
1: 예, 예.
0: 또 그 지역이 옛날에 그 심슨이라고 하는 스쿠터를 만들던 지역이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 심슨 옛날 그 오토바이를 타고 그 선거 유세를 한다든지 또 선거를 그 선거 유세 큰 유세장을 전통적인 유세장을 열어서 축제처럼 유세를 한다든지
1: 예.
0: 그런 선거 방법을 했고요. 또 주로 관심 가졌던 그 사회적으로 공약을 내걸었던 것은 외국인 혐오라든지 탈유럽이라든지 친러시아 공약을 내걸었어요.
1: 예.
0: 그래서 이를 두고 그 르몽드 신문은 사설을 통해서 극우의 덫에 걸린 유럽이라고 표현했거든요.
1: 예.
0: 다시 말해서 극우 정당이 강경한 그 이민 정책을 발언할 경우 온건파에 있는 중도 정당들이 표를 잃을까봐 앞다투어서 그 강경한 그 정책을 규제를 그 공약으로 내거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런 공약을 내다 보니까 구구 세력이 원하는 정치적인 담론 자체가 구구 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에서
1: 예.
0: 벗어날 수 없고 선거에 지게 됐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1: 예.
0: 그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 베를린에서 크게 그 승리한 극좌파의 정당을 경우에는 그 주로 관심 가졌던 문제가 이제 사회에서 재인식된 사회 문제라고 그래가지고 빈곤 문제라든지 평등 문제라든지 임주택 주거 환경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가졌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이 요번에 그 베를린 선거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이민 정책이라든지 이런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플레임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이슈를 부각시키면서 선거에 승리했다고 하는 것이 이번의 특징입니다.
1: 예, 예. 아무튼 그 양극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이거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도 하죠. 근데 독일도 거기서 예외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좌파당의 엘리프 에랄프 후보 이름이 좀 특이하긴 하네요. 엘리프 에랄프 후보 베를린의 차기 시장 후보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그 이제 뉴욕 시장 맘단이의 이름을 따서 베를린 맘단이다 이런 별칭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켰다면서요?
0: 네네. 그, 먼저 그, 에달프 그, 좌파당의 그 리더를 보게 되면 그 1981년 뮌헨에서 태어났어요.
1: 예, 예.
0: 그런데 그거보다 한 해 전에 그 1980년도에 그 부모가 튀르키예로부터 그 사회 그 망명으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1: 아,
0: 사회운동가
1: 예.
0: 부부거든요. 그래서 뮌헨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변호사고 그다음에 그 정치를 시작한 것은 그 디링케라고 하는 그 좌파당의 그 정책 법률 자문으로 일을 하다가 그리고 그 베를린 시의회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진출했던 인물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출신 자체가 그 맘다니처럼 그 이민자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0: 이분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은 베를린 지역에 그 임대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자녀
1: 예.
0: 둘과 함께.
1: 아.
0: 그래서 서민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그 몸소 실천하는 어떤 그 정치인의 상으로서 이번에 선거에 크게 부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1: 예. 그 좌파당이 내세운 공약은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0: 그 대표적인 공약 같은 경우는 좀 평등을 앞세운 거라서 감당할 만한 베를린이라고 하는
1: 예.
0: 공약을 내걸었거든요. 그거는 베를린 자체가 뭐 평등하고, 그다음에 빈곤이 퇴치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주거 환경이라서 임대료가 낼 만한, 감당할 만한 임대료를 내는 임대주택의 주거 환경을 마련하겠다라는 거에 중점을 맞췄어요. 근데
1: 예.
0: 이 문제는 베를린의 임대 문제가 좀 심각해진 이유는 베를린 자체가 이제 다시 그 독일 연방의 수도가 되면서부터 많은 인구들이 유입됐거든요. 그래서
1: 예. 예.
0: 임대주택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2000년도에 그 사회당이 집권하면서 그 임대주택을 그 민영기업에게 그 관리하도록 그 일임을 했어요.
1: 아, 예.
0: 그런데 이 민영주택 민영 그 회사가 임대료는 올리지 않았지만 관리비를 올리면서 거기에 임대료가 아주 높게 측정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 그 젊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모여 살고 있는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1: 예. 그 이제 뭐 선거에서 이긴다 해도 그 이제 공약이 다 실현될 수 있을지는 뭐좀 두고 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좌파당의 반대편에는 독일의 극우정당, 독일
0: 네.
1: 대한당이 있습니다. 이 독일 대한당은 주의회 선거에서 두 채로나 일당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유권자들한테 인기가 있는 당인 것 같긴 합니다. 극우정당이 이렇게 힘을 얻는 배경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일단 그 독일의 경제 상황이 되게 어려워요. 지금
1: 예.
0: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볼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번에 뭐 거의 뭐 10만 명을 그 감원해야 된다는 등 얘기했는데 지금 한 5만 명 정도는 감원하는 걸 합의 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 예.
0: 그 경제 정책이 되게 어렵다고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는 국가민족주의, 국가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어요.
1: 예.
0: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한당에 나오는 게 이민 정책에 강력한 이민 정책을 앞세우고 있거든요.
1: 예.
0: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들의 그 정말 추방을 신속하게 하겠다.
1: 아, 예.
0: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민 정책은 요번에 대한당이 앞세웠는데 이게 주 정부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아요.
1: 예.
0: 이거는 연방정부의 권한에 해당이 되는 거라서 사실은 주의회 차원에서 할수 있는 게 없거든요.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민자들의 그 추방 문제라든지 외국인 혐오라든지 그다음에 유럽연합을 해체하겠다.
1: 예.
0: 탈퇴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세우고 있는 게 러시아 교육을 다시 그 실시하겠다.
1: 예.
0: 그리고 그다음에 학교 안에서 그 장애인 학생을 그 학교에서 배제하겠다. 아니면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 교육의 의무 교육을 폐지해서 가정 교육을 할수 있게끔 하겠다. 이등 극단적인 선거
1: 예.
0: 공약을 앞세우면서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달래고 있는 것 같아요.
1: 예.
0: 근데 그 대한당이 좀 승리한 지역을 보게 되면은 인구 구조에도 좀 중요한 그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최근 유럽연합국가 내에서 극우 정당들이 그 약진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유럽 정치학계들이 그 인구 구조와 그 극우 정당의 그 약진을 어떤 상관관계로 볼수 있겠나라는 연구를
1: 예.
0: 실시한 적이 있어요. 특히 그 스웨덴의 최근 5개의 그 선거를 가지고 분석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인구가 1%줄 때마다 급진당의 득표율이 5%
1: 아,
0: 올라간다라는
1: 예.
0: 그 결과를 결론을 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요번에 대한당이 그 우승하게 된두 지역, 구동독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령층이에요. 평균
1: 예.
0: 연령이 49세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지역 자체가 독일에서 제일 높은
1: 알겠습니다.
0: 연령층입니다.
1: 예. 근데 독일은 선거마다 예를 들면 이제 극우 세력과의 협력 내지는 이제 연정을 배제하는 이게 아마 그 옛날 나치 독일의 그 경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방화벽 제도가 있다면서 이번엔 그 방화벽 제도가 안 통할 수도 있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냐면요.
0: 예, 이번에는 일단은 그두 가지 측면에서 방어벽이 잘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1: 예.
0: 일단 그 극우 정당이 선거에서 크게 이김으로써 여론이 그들을 지지하는 쪽이다 보니까는 그 중도 정당들이 그 의원들이 여기 방어벽 자체를 주장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고요.
1: 예, 예.
0: 두 번째로는 극우 정당이 내세우고 있는 그 선거 공약 자체가

0: 반복적으로 학습되어 있어도 일반 그 유권자들에게 친근한 그 선거 공약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이 정당 자체가 좀 친근한 정당으로 다가와 있고 익숙한 정당이 되었기 때문에
1: 아, 그렇군요.
0: 방화벽 자체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1: 예, 예. 그 방화벽 마저 무너지면 글쎄요. 독일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오늘 조금 시각을 넓혀서 독일의 선거를 좀 알아봤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안종욱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네나의 99 루프트발론을 들을까요? 냉전 시기 서독에서 나온 이 노래인데 풍선 99개를 둘러싼 작은 오해가 전쟁으로 번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극단으로 가고 오해가 시작되면 이런 결과를 낳는다 하는 노래죠. 네나의 99 루프트발론 듣겠습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

0: 청취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 네, 2부의 국제뉴스 이선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 AI 관련주가 급등하고 유가가 하락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메타의 AI 에이전트 뮤즈가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으면서 메타의 주가만 11.4% 뛰었습니다. 메타의 뮤즈는 챗 GPT를 제치고 미국 앱스토어에서 무료 앱 1위에 올랐습니다. AI 에이전트는 일반 챗봇보다 훨씬 많은 추론 연산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직접 티켓팅을 하는 등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CPU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메타와 대규모 AI 칩 공급 계약을 맺은 미국 반도체 기업 AMD는 장중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입성했습니다. 시총 1조 달러를 넘긴 미국 반도체 기업은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론에 이어서 네 번째인데요. 코스피도 미국의 AI와 반도체 랠리에 힘입어 장 초반 2% 넘게 오르며 7,100선에 돌파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왜 떨어졌을까요? 트럼프가 유엔 총회 기간 마수드 페제키시안 이란 대통령을 만나는 것에 열려있다고 얘기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엔 정규 예산의 22%를 담당하는 미국은 최근 밀린 유엔 분담금도 납부하며 유엔 총회 투표권 제한에서도 벗어났는데요. 자, 트럼프는 유엔 총회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산업통상부가 국회에 대미 투자 1호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2호로 미국 내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 3호로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개발 사업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 중 한 건은 추진, 두 건은 추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1호 텍사스 가스발전 관련해서 투자는 전액 한국이, 지분은 한국과 미국이 5대5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2호 원전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웨스팅하우스 지분 5에서 10%를 확보시해도 의결권을 갖는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발표는 트럼프가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9월 22일 화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이선영이었습니다.
3: 与世界接轨
4: Conectarse con el mundo
5: 世界とつながる
6: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7: Connect with the world
8: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1: 예, 손석희의 12시 2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현재 10년을 주기로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인구조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앞으로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 조사해서 이 사람들만 인구통계에 반영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런 주장을 꺼낸 배경은 역시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인구조사는 단순히 거주자가 몇 명인지 세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 하원 의석수 배분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 정치적 셈법, 미국의 정치 전문가인 하상흥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9: 안녕하세요. 예.
1: 일주일 만에 다시 뵙습니다.
9: 네, 일주일 만에 다시 뵙습니다.
1: 예. 매주 한 번씩 고정 출연으로.
9: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1: 미국 정치 얘기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미국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다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9: 아, 예, 뭐 그렇게 유도를 받았습니다.
1: 예. 그래서 바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였습니다.

0: 1호 텍사스 가스 발전 관련해서 투자는 한국이 전액을 다 부담하고 지분은 한국과 미국이 5대5로 나눈다. 그리고 이제 2호 원전과 관련해서는 이건 미국 투자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웨스팅하우스 지분 5 내지 10% 정도를 확보해도 의결권을 준다. 이렇게 합의 결과가 나왔다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우선 눈여겨봐야 되는 지점은 뭐 예. 이제까지 한국이 이제 대미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오늘 나온 것과 같은 그런 이제 공식적인 발표
0: 예.
1: 그리고 이제 그 산업부 장관이 이제 국회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제 공식적인 발표를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0: 예.
1: 이제 그 점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관련해서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이 아무래도 이제 옆에 있는 일본이죠.
0: 예.
1: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초에 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오늘 산업부 장관이 발표한 것과 같은
0: 예,
1: 내용의
0: 예.
1: 그런 이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로, 한국이 뭐 대미 투자 관련돼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혹은 뭐, 그 열정이 없다라든가 뭐 이제
0: 예.
1: 이런 식의 비난으로부터는 우선은 좀 자유로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0: 예.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평가를 해 주실 수 있는지요?
1: 합의 내용은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0: 예.
1: 이제 좀 하나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양 국 간에 서로 다른 국가 간에 합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0: 예.
1: 상식적으로 직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문서화가 돼야 됩니다.
0: 그렇죠.
1: 그렇죠.
0: 예.
1: 이게 말로만 해갖고 되는 건 아니죠.
0: 예.
1: 말로 했는데 언제 또 다시 말을 뒤집어서 알 수 없으니까.
0: 그 뭐 뭡니까 상업적 합리성에 대해서는 문서에 남겼는데도 이번에
1: 예, 그렇죠.
0: 미국 쪽에서 계속 이해를
1: 우리가
0: 하셨으니까.
1: 이제 문서를 남기자 그랬는데 그쪽에서 거부했다는 얘기까지도 들었었죠.
0: 예. 예.
1: 얼마 전까지. 그래서 이제 문서화가 되느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관전거리고
0: 예. 예.
1: 관련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양국이 서로 합의를 사인을 해서 문서를
0: 예.
1: 남긴 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점은 좀 계속 이제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0: 예. 이 경우에 문서로 사인해서 남기는 게 궁극적으로 유리할까요? 아니면 이 상태로 그냥 끌고 가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1: 그게 이제 양국이 다 이제 셈법이 복잡할 것 같긴 한데요.
0: 예.
1: 근데 그 문서를 남겨야 사실은 이제 이게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행이 되는 건데.
0: 예.
1: 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속한 투자 액수를 전부 이제 트럼프 임기 중에 다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다지만은 그게
0: 예.
1: 또 문서화된 건 아닌 거고. 뭐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열린 거고. 근데 정말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위해서 뭐 한국, 일본 또는 이제 다른 나라의 투자를 유치를 한다고 한다면.
0: 예.
1: 예. 그러면 자기가 나간 이후에도 예, 이게 계속 이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문서화하는 게 사실 상식에 부합하겠죠.
0: 예, 예. 우리 경우에는 뭐 물론 이제 어제 다른 분은 이건 우리한테도 유리한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이 뭐 확실하게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1: 네.
0: 또 한쪽에서는 조금 시간을 끄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1: 예.
0: 그래서 일본이 바로 그 투자 약속하고 이렇게. 서로 얘기했을 때 합의 봤을 때 너무 빨리 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기 때문에
1: 있었죠. 그런 얘기가
0: 예.
1: 있었는데요. 근데 그 관련해서 좀 한 가지 좀 보셔야 될 것이 이게 지금 미국 내에서도 법적인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고 지금 투자 유치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런가요? 예.
1: 최근에 나온 이제 저번 달이죠. 8월에 나온 이제 보도에 따르면 그 일본이 이제 텍사스에 이제 정유 시설을 좀 만드는 거 뭐 이걸 이제 1호 투자 프로젝트 하나로 이제 발표를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0: 예.
1: 이게 그 국내법에 저촉이 된다라는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소송이 걸렸고 지금 미국 법원에서
0: 예.
1: 좀 못 짓는다라는 식의 지금 판결을 내린 상황이라 사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좀 당황스러웠던 게
0: 예.
1: 다른 나라 일본을 설득해가지고 투자를 받는 미국 정부가
0: 예.
1: 이 정도로 국내법에 대한
0: 그러게요.
1: 심의가 없이 이걸 진행을 했냐 이건 좀 의심해봐야 될 지점이 있는 거고 오늘
0: 예.
1: 우리가 발표한 것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뭐 알래스카라든가 텍사스의 주법 혹은
0: 예.
1: 관련된 연방법이랑 이게 지금 저촉이 되는 지점이 없는지 이런 거는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을
0: 예.
1: 것 같습니다.
0: 그건 사실 미국이 먼저 살펴봐야 될 문제인데.
1: 그렇죠.
0: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1: 예. 그러니까 좀 이게 뭐가 좀 이상한 상황이라는
0: 그래요.
1: 겁니다. 그러니까
0: 예.
1: 미국에서 오는 시그널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지금.
0: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 정도로 일단 오늘 바로 속보가 뜬 거기 때문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국 인구조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관심이 많네요.
1: 예, 그러니까 미국 인구 조사가 이제 센서스라고 부르는
0: 예.
1: 거고 뭐 우리도 하는 거긴 한데 예, 그 미국은 이제 건국 이후 그러니까 1790년서부터 이제 0으로 시작하는 해,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씩 이제 예.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근데 뭐 인구 조사해서 이제 인구가 얼마나 늘었냐 줄였냐 뭐 이제 이런 거를 보는 것도 의의가 있지만은 이게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그 연방 하원

0: 의원의 수를 각 주에 배분하는 게,
1: 예.
0: 요 센서스, 결과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1: 예.
0: 정치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이제 연방 하원 의원 수가 지금 435명인데, 총수는
1: 예.
0: 정해져 있고, 이 435명을, 인구가 많은 주에는 좀 많이 주고,
1: 예.
0: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가 제일 많은데 거기는 이제 아마 52명을 뽑을 수 있게 그렇게
1: 예.
0: 해주고, 그다음 인구가 적은 와이오밍 같은 데는 한 명만 이제 연방
1: 아,
0: 하원을
1: 거기는
0: 뽑게
1: 뭐
0: 이렇게 되어 있는.
1: 예. 산만 많지 사람은 적게 사니까.
0: 그렇죠. 예.
1: 예.
0: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배분을 하는데, 근데 이제 10년에 한 번씩 이제 인구 조사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중간에 이제 사람들이 이동을 하죠. 예.
1: 예.
0: 사람 많이 살던 데에서 뭐 적게 사는 데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뭐 사람이 원래 많았는데 다른 주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1: 예.
0: 예. 그래서 이제 그, 10년에 한 번씩 하는 인구 조사를 통해 가지고 조절을 합니다.
1: 예.
0: 예. 근데 문제는 우리의 상식에 따르면은 인구 조사의 시민권자만 예, 기계사를
1: 그렇죠.
0: 해야 되는 게
1: 예.
0: 맞는데, 미국은 건국 이후서부터 이 인구조사할 때 시민권자 포함,
1: 예.
0: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인구조사에 예, 계산을 넣는 이제 그런
1: 시민권이
0: 관행을
1: 없는
0: 했죠.
1: 사람도 미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익을 하원에서 대표할 필요는 있다.
0: 대표할 필요가 있다라기보다 셈법을 그렇게 한 거죠.
1: 예.
0: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에 살고 미국이 어떤 형식으로든 기여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1: 예.
0: 이분들까지도 다 카운트를 해야
1: 그렇죠.
0: 하는 것이 이제 마땅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관행,
1: 예.
0: 법이 있는 건 아니고 그게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는데 이제 거기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
1: 예.
0: 지금 트럼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아무튼 그 시민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빼버리면 통계에 잡히는 인구는 뭐 어떤 주는 많이
0: 줄죠.
1: 줄고
0: 네. 어떤 주로
1: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그럴 수도 있죠.
0: 캘리포니아, 텍사스는 줄 가능성이 대단히
1: 예.
0: 높습니다.
1: 줄면 이게 이제 그 민주당엔 불리하고 민주당 지지자 쪽이 이제 그쪽이 많으니까 공화당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0: 그렇게
1: 같은데.
0: 보는 게 이제 트럼프 생각인 것 같습니다.
1: 예.
0: 네.
1: 아니 근데 애초에 투표권이 없는데
0: 예.
1: 그러나 아무튼 하원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0: 그렇죠.
1: 민주당에 유리하는 것은 어떻게든 줄여보겠다. 뭐 이런
0: 그렇죠.
1: 거겠죠.
0: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캘리포니아에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은데
1: 예.
0: 인구로 다 이제 계산이 되니까
1: 그러니까요.
0: 예, 캘리포니아의 하원 의석수가 많은데
1: 예.
0: 예, 비시민권자를 다 제외하고 나면은 캘리포니아 하원 의석이 줄 거다. 이거죠. 뭐.
1: 예.
0: 예.
1: 근데 이제 영자로 끝나는 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26년이고 아직 4년이나 남았는데 트럼프는 물러난 다음일 거 아닙니까? 근데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뭘까요?
0: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예.
0: 이런 이야기는 사실 트럼프 일기 때도 대통령이 했던 바고,
1: 예.
0: 도대체 우리나라 선거 그 정치 과정에 왜 도대체 비시민권자들이 개입하는 지점들이 이렇게 많냐.
1: 예.
0: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기 때도 시도를 했는데, 난관에 부딪혀서 시행을 하지 못했고,
1: 예.
0: 말씀하신 대로 요번에도 사실은 중간 선거랑 사실 안 맞는
1: 그러니까요.
0: 시점인데도
1: 예.
0: 불구하고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트럼프가 줄곧 주장한 바와 같이
1: 예.
0: 이민자, 특히 이제 미등록 불법 이민자가 사실은 미국의 정치 과정에 큰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이게 이제 부정선거까지 이어진다라는 그런 이제 시종일관된 메시지의 연장선상에서
1: 예.
0: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 일종의 이제 중간선거를 앞두고 분위기 잡기 혹은 선거 전략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0: 예, 그래서
1: 그러면.
0: 이제 아시는 대로 이제 지금 트럼프 그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1: 예.
0: 상황인데 그 현안별로 따져보면은 이민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가장 덜 빠졌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전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1: 예.
0: 이제 그 부분을 당연히 트럼프와 이제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도 알고 있을 거기
1: 아.
0: 때문에 계속 잊어버릴 때쯤 하면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반복을
1: 예.
0: 해서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근데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하면 공화당은 손해보는 지역이 없습니까?
0: 있지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1: 예.
0: 해봤더니 이제 사실 뭐 텍사스라든가 다른 뭐 이제 그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또 하원 의석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1: 예.
0: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걸 실제로 이제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인구조사의 비시민권자들을 다 제외하고 시민권자만 포함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에는
1: 예.
0: 이게 민주당한테 유리한 건지 공화당한테 유리한 건지는 사실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데
1: 예.
0: 이걸까지 계산을 하고 트럼프가 이야기한 건 아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집의 메시지
1: 아,
0: 이렇게
1: 예.
0: 보시면 될것
1: 예.
0: 같습니다.
1: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인구조사 대상을 제한하면 혼란은 없겠습니까?
0: 혼란이 있죠.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할때그 사실 놀랍게도 저도 이제 미국의 그 취업비자로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예. 그 인구조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1: 그래서 아, 예전에?
0: 예, 그렇죠. 예. 예전에. 그러니까 시민권자가

0: 인데 이제 왔죠. 근데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이제 거기에 응할 수는 있으니까. 근데 물어보는 것들이 뭐냐면 다 우리가 알만한 뭐 성별이 어떻게 되고 집에 몇 명이 살고
1: 예.
0: 소득이 어떻게 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데 인종 물어봅니다. 인종.
1: 아, 인종도 물어봅니다.
0: 예, 스스로 생각하는 인종이 예. 뭐냐. 근데 거기 절대 이제까지 안 물어봤던 게 뭐냐면 너 시민권자냐는 안 물어봤어요.
1: 아, 예.
0: 근데 이걸 이제 트럼프가 넣자고 또 얘기를 해요.
1: 예, 예.
0: 시민권자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우리가 이제 행정적으로 시민권자 아닌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제
1: 예.
0: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하면서 그 인구조사 그다음에 선거 이런 것들을 찾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연결시키려고 하는
1: 예.
0: 그런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1: 예. 인구조사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러면 이제 비시민권자 찾아내기에 굉장히 열심히라고 하는데 예.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0: 이게 이제 시민권자만 사실 투표할 수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예. 태어나서 이제 시민권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귀화한 시민권자만 투표권을 갖는 게 당연한데
1: 예, 예.
0: 근데 이제 지금 트럼프 이야기로는 미국의 이 제도가 너무나도 좀 허술한 나머지
1: 예.
0: 비시민권자도 투표를 할 수 있다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걸 부정선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1: 근데 그거 지난번에 잠깐 얘기 나온 그저 우편
0: 예, 우편 투표랑도 관련이 있고요.
1: 누가 찍을지 모르는
0: 그렇죠.
1: 집안에서 누가 찍는지도 모르고 예. 그냥 보낸다는 그거.
0: 예, 그것도 예. 있는데 지금 이 맥락에서 중요한 거는 미국은 우리처럼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든요.
1: 예.
0: 그리고 그건 또 이제 미국 사람들은 또 정부가 자기 사생활에 간섭하는 걸 너무나도 싫어하기 때문에
1: 예.
0: 그 어떤 정치인도 대한민국처럼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서 시민권자를 관리하자라는 얘기를 못하는
1: 예.
0: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선거 날 투표장에 온 사람이
1: 예.
0: 뭐 정당한 유권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거예요.
1: 진짜 그렇습니까?
0: 진짜로 그렇죠.
1: 예. 네.
0: 그래서 뭐 여권 같은 걸 가져가면 다행인데 미국 사람 중에 여권 갖고 있는 사람 50% 정도밖에 안 되고
1: 예.
0: 운전면허증 갖고 가면 되지 않냐라고 그러는데 운전면허증은 외국인도 딸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렇죠. 그러면 세금 낸 기록 같은 거를 하자 그러면 세금도 이제 외국인들도 내니까 그것도 안 되고
1: 예.
0: 귀화한 시민권자들은 그러면 귀화한 시민권자 증명서를 그럼 갖고 가야 되는데 그건 또 법원에서 관리라는 거고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전직 대통령들이 라든가 정치인들이 이게 노력을 안 하고 뭐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1: 예.
0: 이 미국의 시스템 자체가 이게 시민권자냐 아니냐, 그러니까 유효한 유권자냐 아니냐를 구분을 할 수 있는
1: 예.
0: 그 행정 장치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뭐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이걸 이제 하여간 문제 삼아서 근데 문제 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트럼프는 딱 한마디 하는 거죠. 시민권자만 투표해야 된다.
1: 예.
0: 이 말에 반대할 사람은 없잖아요.
1: 그러니까요. 그거 예. 뭐 옳은 것 같은데 예. 그걸 못하는 게 지금 미국의 실정이다 그 얘기잖아요.
0: 그렇죠. 엄청 오래 걸리고 상당히 많은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1: 예.
0: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사실 트럼프 임기 중에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또 중간에
1: 예.
0: 소송 많이 걸릴 거다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1: 소송 걸리면 또 몇 년 지날 거고
0: 그렇죠.
1: 그 사이에 혹시 또 정권이 바뀌면
0: 예.
1: 또 유야무야 될 가능성도 있고
0: 네, 그렇죠.
1: 왜냐하면 관례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뒤집기가 참 어려우니까
0: 예.
1: 아 미국의 정치나 사회가 그런 약점들이 원래 많이 있는데
0: 그냥 덮어두고 관행으로
1: 많죠.
0: 넘어가고 네 뭐
1: 예.
0: 그들이 몇 명 투표한다 한들 선거 결과에 뭐 영향을 주겠냐 이런 생각도 한 것도
1: 예.
0: 실제로 있고요.
1: 예. 근데 아무튼 공화당 내부에서 이런 반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다면서요?
0: 예, 그게 이제 좀 주목해야 될 지점인 게
1: 예.
0: 중간선거 끝나면은 봐야 될 이제 첫 번째가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의 공식적으로 노골적으로 반기를 드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생겨날 것인가 이걸
1: 예,
0: 보셔야
1: 예.
0: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약간 이제 반기를 드는 정치인들이 눈에 보이는데 일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소수 인종 유권자들을 이제 지역구 안에 품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
1: 예,
0: 혹은
1: 예.
0: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민 정책에 대해서 좀 반대 혹은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리고 사실 조용했는데 이제 서서히 그 무차별 적인 관세 정책에 대해서
1: 예.
0: 미국의 이제 기업인들이 그리고 기업인의 후원을 받는 공화당 의원들이
1: 예.
0: 좀 목소리를 내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0: 그래서 중간 선거 끝나고 나서 뭐 여러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게 트럼프의 정권 장악력이
1: 예예.
0: 민주당에 의해서 약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공화당 내에 반 트럼프 정치인들에 의해 갖고 어느 정도 약해질 수 있는지
1: 예.
0: 그 정도 그 여부를 파악하는 게 중간선거 이후 가장
1: 그렇군요.
0: 주목해야 될 지점 같습니다.
1: 지금 뭐 11월이라서 아직 11월 3일이니까 뭐 한 달 더 남았는데
0: 네.
1: 사전투표는 이미 일부 주에서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예. 뭐 현장 사전 투표도 뭐 미국 내에선 그 트럼프는 좀 문제 삼은 경우가 좀 있지만
0: 그렇죠. 본인은 우편 투표했으면

0: 불구하고 문제 삼고 있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아무튼 트럼프 심판론이 NBC 여론조사 보니까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선거에서 어떻게 또 반영이 돼서 나올지 그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 하상훈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이번에도 느낍니다만은 막힘없이 정말 분석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0: 감사합니다.
1: 절대 선은 넘지 않으시네요.
0: 예.
1: 예. 고맙습니다.
0: 연습하고 있습니다. 선 안 넘으려고.
1: 아니요. 선은 넘지 않으신 것이 저희들은 예. 감사합니다. 예. 정확한 분석이 될 테니까요. 예. 서강대 하상훈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예. 이어지는 곡은 Crowded House의 Don't Dream It's Over라는 곡입니다. 트럼프는 뭐 국경뿐만이 아니라 인구조사에서도 장벽을 치려고 하지만 이 노래는 누군가가 우리 사이에 장벽을 쳐도 끝내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또 노래를 하고 있네요. Don't Dream It's Over, Crowded House의 노래입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샤볼데이. 이번 추석 가족의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

0: 하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홀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3: 저기요, 몇 층이에요?
4: 32층이요.
3: 난 280층이요.

0: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성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브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브.
3: 캣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N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예, 6505 문자 쓰신 분께서 요즘 독일에 대해서는 며칠 전부터 옥토버페스트 맥주 축제만 지켜보고 있었는데 독일 정치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미니의 권태희님은 제가 점심 짝꿍이라고 하셨는데 예, 영광입니다. 또 미니의 정다영씨 오늘 처음 들으셨다고요. 첫 선곡부터 죽여주네요 하셨는데 100 years를 들으신 모양이군요. 너무 거친 표현인가요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김학선 선거위원도 자주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8: .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가을나들이 어디로 갈까 고민이라면 지금 청송으로 떠나보세요. 형형색색 대기록으로 물든 산소카페 청송정원이 오늘 11월까지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문을 엽니다. 드넓게 펼쳐진 꽃길을 걷고 예쁜 포토존에서 인생사진도 남기고 버스킹 공연 같은 즐길거리도 가득 청송의 맛있는 먹거리와 주변 관광지까지 함께 즐겨보세요. 걷는 곳마다 가을이고 머무는 순간마다 추억이 되는 곳. 이번 가을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산소카페 청송정원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9: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 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0: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1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1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13: MBC

0: 이혁일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 성장은 숫자만으로 체감되지 않고 물가 안정은 민생경제 기본이자 양극화 완화 출발점이라며 국민이 성장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일과 성장의 온기가 국민 삶에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일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중대재해 사망사고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경영 책임자에게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하도록 하는 양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 현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입니다. 음주운전을 의심받고 추가로 술을 마셔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 범죄에 대해서 법원 판단 기준이 구체화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음주 측정 거부죄와 측정 방해죄 법정형이 각각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같은 점에 비춰 둘의 권고 형량 범위, 형종 선택 기준 등을 똑같이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 측정 방해죄도 감경 영역, 징역 6개월에서 1년 2개월, 벌금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중 영역 1년 6개월에서 4년형이라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쿠팡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가입을 제한한 것은 외국인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2월 외국 국적 진정인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쿠팡의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가입이 불가능해 차별을 겪었다며 진정을 냈습니다.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은 특정 활동을 하면 구매액 일정 비율을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쿠팡 측은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설계 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외국인 가입을 전제로 한 본인 확인, 세금 처리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29도 등 24도에서 30도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와 남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해안가에 너울이 밀려온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27도입니다. 이선영입니다. MBC 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1: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0: 예, 손석희 12시 오늘 3부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이연복 셰프를 만납니다. 55년 경력의 중식 대가, 꾸준함이 그 비결이었다는 어찌 보면 평범할 수 있는 얘기를 매우 평범하지 않게 전해주고 있는 분이기도 하죠. 오늘도 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시 30분에 4부의 시작곡은 늘 그렇듯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 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연복 셰프와 만나겠습니다.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켜줍니다.

0: 이름입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2: 나왔어.
1: 우리 남편 도드람,
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1: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질문들 시작하겠습니다. 손석희의 12시 3부. 스타셰프 중식의 대가이자 16년차 방송이신 이연복 셰프와 어제에 이어서 오늘 하루 더 이야기 이어갑니다. 어제 그 이연복 셰프가 자신의 노래라고 소개해 주신 나무가방. 예. 그거 듣고 우신 분도 계시더군요. 반응 보니까.
3: 네, 있어요. 저도 그 들었을 때 눈물 찡찡 나왔는데 이제 힘들게 이렇게 자라오신 분들은 그 노래 듣고 많은 공감들을
2: 그런
3: 하시더라고요.
2: 것 같아요. 예, 예.
3: 그때 그 시절.
2: 예, 예.
3: 다들 힘들었죠.
2: 예, 예, 그렇죠. 뭐, 그때 힘들지 않았다는 사람들은 거의 없으니까.
3: 예.
2: 실제로도 그렇고. 예. 어제 그 후각을 잃으셨다는 얘기까지 잠깐 이제 얘기만 열어놓고 오늘로 넘어왔습니다.
3: 예.
2: 예.
3: 아, 그때 당시 이제 제가 대사관에 다닌 지 4년째 되던 해, 그 대사들이 1년에 한 번씩 본국에 돌아가서 이제, 한국에 있었던 일들 위에 이제 보고를 해요.
2: 예, 예.
3: 그 보고하는데 이제 그때 갈 때 대만 간 김에 이제 건강검진 뭐 이런 것도 받고 그러는데 저를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2: 그래서 예.
3: 한번 따라갔는데 대사가.
2: 아침을 세 번이나 굶기셨는데. 대사가 굉장히 아꼈던 예. 모양이군요. 예.
3: 그래서 같이 갔는데 이제 거기 건강검진 받다가 이제 축농증이 심하다고 그걸 예. 수술하고 가라고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그 뒤로 한 냄새가 잘 안 맡아져서 뭐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겠지 했는데 두 달 세 달 지내도 예. 안 맡아지더라고요. 그
2: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되는 거군요.
3: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 아니 왜 그 코로나 때
3: 예.
2: 그 저 코로나 걸리면 후각을 잃는다고 해서
3: 그때 그랬어요.
2: 예, 그래서 음식 맛을 전혀 못 느끼겠다고 한 분들이 그 몇 달 동안 지속됐던 분들도 있고.
3: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2: 예.
3: 저는 이제 아예 안 돌아왔죠. 그래서 지금도 수술을 하면 맡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진감인가 하더라고요. 100%는 보장할 수 없다.
2: 그럼 또 더 불안하죠.
3: 예, 그래서 지금에 와서 그 고생할 필요 있나 그 생각도 들고요.
2: 예, 그럼 그때, 그걸 뭘로 극복을 하셨습니까?
3: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진짜 이 직업을 그만둬야 되나 하면서 아무도한테 안 알렸었어요.
2: 예.
3: 왜 그러냐면, 조리사는 이 후각이 진짜 치명적이거든요. 못 만든다는 예, 예. 게.

0: 그러면 일자리도 못 잡을 것 같고 막 그래서 비밀로 하고 그때서부터 이제 담배를 안 피고 아침을 굶고 이제 과음을 안 하고 막 이런 제 나름대로 이제 그런 걸 만들어서 이제 꼭 지키면서 미각을 더 키우기 시작해요. 미각하고 이 촉각 만져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한 것도 구분해야 되고 막
1: 만져도 그게 구분이 됩니까?
0: 네, 돼요. 예, 상하면 모든 이제 재료들이 상하면 물러지거나 미끌미끌해져요.
1: 예, 예.
0: 예, 그래서 그걸 되게 섬세하게 이제 지키기 위해서 그런 몇 가지 규칙을 계속 지키고 예. 지금까지는 그걸 계속 지켜오고 예. 있어요.
1: 그 미각이 그게 그렇게 훈련을 하면 다시 좀 더 강해집니까?
0: 더 민감해지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때서부터 뭔가가 하나를 잃으면 또 하나를 얻는구나 그런 예.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맛보는 건 정말 되게 정확했어요.
1: 그러셨군요.
0: 예.
1: 예. 근데 저는 후각을 잃으면 당연히 그 미각도 사라지는 거라서.
0: 그것도 이제 약간 더 자기가 단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 예, 예. 예.
0: 그 미각을 둔하게 만드는 거를 피해야죠, 될 수 있어요.
1: 근데 아침밥을 안 드시는 건 그건 왜, 어떤 이유입니까?
0: 저희 이제, 요리하는 사람이 이제 점심에 엄청 바쁘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아침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배불러서 음식을 하면 간을 정확하게 못 봐요. 배고플 때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1: 예. 최근에 스트릿 레스토랑 파이터. 예. 젊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경쟁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보통 분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0: 지금은 이제 좀 내려놔야지 하면서도 그런 거 보면 또 도전하게 되고 막 예. 욕심이 또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도전은 끝이 없다 막 그런 말 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서든지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 잘해 이런 단어 쓰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세상에 최고는 없는 것 같아요.
1: 예.
0: 올림픽도 뭐 금메달 따지만 그 다음 해에 또 누가 그 기록을 또 깨서 그렇죠. 다른 사람이 또 금메달 따듯이 예. 요리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계속 배우는 자세로 예. 계속 도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예. 이 말씀이 오늘의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예. 세상에 최고는 영원히 존재하지 없어요. 않는다.
0: 예.
1: 예.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또 경쟁 프로도 나가시고 또 예. 배우시고
0: 그러는 것 같아요.
1: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하여간 중식을 55년이나 하셨으니까 이게 반세기가 넘는 세월입니다. 그죠?
0: 예.
1: 제일 좀 질렸을 것 같기도 하고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겁니까?
0: 저는 아직도 짜장면을 되게 좋아해요.
1: 그러세요?
0: 예. 짜장면.
1: 어제 어떤 분이 그 저희 인터뷰 나가기도 전에 예. 유튜브에다가 이연복 셰프 나오신다고 하니까 갑자기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렇습니까?
0: 예, 짜장면은 말하면 또 이렇게 짜장면 나오는 순간 사람들이 되게 먹고 싶어 하고.
1: 식욕을 느끼죠, 예.
0: 예.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지금은 중국집들이 굴뚝을 높이 올리잖아요.
1: 예, 예.
0: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주방 한켠에 구멍 뚫려서 고기에 이렇게 후두를 달았어요.
1: 예,
0: 그래서
1: 예.
0: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서 홀려서 들어오죠. 그때 그래서 일부러 점심시간 가까이 되면 사람들 몰려나면 콧대짜장을 볶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 그 후두로 이제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야 갑자기 뭐 먹지 하다가 짜장면 먹자 이러고 예, 예. 많이 들어와요.
1: 그런 경우 많습니다. 사실 예. 뭐 먹을지도 모르고 일단 나갔다가
0: 맞아요.
1: 아니면 다른 데로 정해놨는데 여기서 그 냄새가 나오면 야 바꾸자 해서 바꾸는 경우 많이 있으니까
0: 많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후드를 얕게 하면 민원들이 많이 들어가서
1: 그렇죠.
0: 높이 올렸죠.
1: 예. 이제 추석도 다가와서요. 혹시 청취자분들께 가을엔 이 음식 한번 꼭 드셔보시라 하고 추천하실 수 있는 게 있다면요.
0: 저는 이제 이렇게 약간 찬바람 불 때 삼선 누룽지탕이나 이런 거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 삼선 누룽지탕.
0: 예. 그 식감도 되게 좋거든요. 그 누룽지가. 예, 그래서 삼선 누룽지탕 해서 한 물하고 그 누룽지하고 같이 곁들여서 먹어 정말 맛있습니다.
1: 그건 또 이게 그 직접 댁에서 한번 해보시려면 또 레시피가 필요한데.
0: 이거 이제 굴소스를 잘 활용하면 정말 간단하거든요.
1: 예.
0: 그 이제 육수 잘 뽑고 요즘에는 뭐 큐브 육수 큐브로도 나와요. 그런 거 한 알 정도는 넣어주고 굴소스 조금만 넣고 자기가 좋아하는 해산물 넣고 이제 문제가 이제 누룽지는 얘기하길 우리가 집에서 만드는 그런 누룽지가 아니고 누룽지탕 누룽지가 이제 지금은 온라인에서도 다 파니까 그런 거 사다 사용하면 정말 좋습니다.
1: 뭐 물론 집에서 또 누룽지가 나올 수 있다면 뭐 더 좋을 것 같고.
0: 근데 집에 그 누룽지하고 삼선 누룽지탕 그

0: 누룽지는 전혀 달라요.
1: 아, 그런가요?
0: 네, 예, 그거는 그
1: 차기 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하여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중식 그 주방을 보면 한솥에서 불이 막 활활 타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 불맛이라고 하는데.
0: 예.
1: 그러면 가정에서 하면 그 불맛을 낼 수가 없으니까.
0: 아, 그 이제 요즘에는 이제 토치 같은 것도 잘 나오니까.
1: 아, 그런 걸로.
0: 볶으면서 토치로 한번 한두 번씩 쏴주면.
1: 아, 그런 방법이
0: 있구나. 예. 그리고 제가 또 따로 불 안 내도 불만 내는 걸 많이 얘기를 해요. 이제 막 볶다가 가열되면 사이드에다 그 간장을 좀 촥 뿌리면
1: 예.
0: 그 간장이 싹 타듯이 질질 끓거든요.
1: 예, 예.
0: 그러면 그런 향도 올라와요.
1: 아, 그게 불맛하고 비슷한 거예요?
0: 네, 비슷해요.
1: 아, 그것도 오늘 또 팁을 주시네요. 네. 음식의 맛과 질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0: 어, 그렇죠. 그.
1: 예. 그 네. 원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
0: 그래서 저는
1: 창업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0: 예, 저희 매장 식구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마음가짐이거든요.
1: 예.
0: 초심을 잃지 말고 항상 그 긍정적인 마인드하고 늘 얼굴은 표정은 웃고
1: 예.
0: 얼굴이 웃어야지 마음도 따라온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1: 아, 그렇죠.
0: 예. 그 즐거운 마음에서 요리하는 거하고 짜증내서 요리하는 거하고 정말 달라요.
1: 예.
0: 제가 예전에 일본에서 있었을 때 늘 저녁에 이제 가서 맥주 한 잔씩 하는 집이 있었는데 거기 예. 사장이 하루는 그 요리하는데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저는 간을 잘 맞춰야죠.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는 아, 이 친구가 내 앞에서 멋있게 보이려고 또 이러는구나.
1: 예.
0: 그래서 진짜 그냥 웃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요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나고 연륜이 쌓이니까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1: 예.
0: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요리할 때도 막 즐거운 일이 많고 신나서 요리하면 진짜 요리도 잘 돼요. 재밌고. 근데 뭐 막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누구랑 다투고 막 하고 그러면 요리할 때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아서
1: 예.
0: 자꾸 짜증나서 요리하니까 요리도 잘 안 돼요. 간도 잘 안 맞아요.
1: 아, 그건 뭐 경험담에서 나오신 거니까 뭐
0: 네,
1: 틀림없는 사실이겠죠. 예. 근데 그 중화요리 전문점 뭐 많습니다.
0: 네.
1: 더 늘어나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보면. 근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한 가지만 먹어보면 아, 이 집은 잘하는 집이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물론 뭐 집마다 그 주택이 좀 있겠지만
0: 예. 근데 이제 그 집 사장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면
1: 예.
0: 일단 기본적으로 짜장 짬뽕 탕수육을 일단 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
1: 맞아요.
0: 가장 많이 먹는
1: 예. 누가
0: 음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중식당에 가서 아, 오늘 밥 먹으러 가자 근데 밥 먹으러 가서 전가복 주세요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1: 예, 예.
0: 기본이 짜장 짬뽕 탕수육이니까 이걸 기본적으로 잘하는 집이 다른 걸 잘한다고
1: 예.
0: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장에서 웬만하면 밥 먹으면
1: 예.
0: 짜장이 한 80, 짬뽕이 한 20 정도 플러스로 따지면 그 정도 돼요.
1: 예. 갑자기 이런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0: 네?
1: 이연복 셰프께서는 부먹입니까 찍먹입니까?
0: 아, 저요? 아, 이게 부먹 찍먹이 참 애매한데
1: 예.
0: 이게 튀김에 따라 달라요. 이제 어떤 집에 가면 튀김이 정말 바삭하고 오래가는 예. 튀김이 있고 어떤 집은 푸석푸석한 튀김이 있어요. 그 푸석푸석한 튀김은 틀림없이 찍먹을 해야 되고
1: 예.
0: 그 바삭하게 튀긴 탕수육은 부먹을
1: 아, 그 반대가 아니고요?
0: 아니. 바삭하게 한 거는
1: 바삭해서 그게 더 맛있어서
0: 아, 그 바삭한 거는 이제 소스를 보면
1: 예.
0: 어느 정도 이제 소스가 먹혀 들어가면서도 그 바삭함을 유지하면서 바삭함을 중식 그 튀김은 일식하고 달라서
1: 예.
0: 바삭함을 넣어서 딱딱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1: 아, 예.
0: 예, 그래서 그럴 땐 부먹을 하는 게
1: 좋고.
0: 예, 아니면 최고 좋은 거는
1: 예.
0: 소스를 반만 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최고 좋죠. 한 접시에서
1: 예.
0: 소스를 뿌릴 때 반만 뿌려주세요.
1: 아, 반은 그러면 부먹이고 반은 예, 찍먹으로.
0: 예. 예. 그렇게 하면 자기 선택에 따라서 드실
1: 예.
0: 수 있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나오는 집도 있어요.
1: 예.
0: 예, 부먹 찍먹이 하도.
1: 그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0: 예.
1: 안 그래도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저, 늘 중국집에 갈 때 고민이 뭔지 아시잖아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0: 아, 짬뽕 먹을까.
1: 그래서 짬짜면 이렇게 나왔죠.
0: 예, 짬짜면도 나왔죠.
1: 예.
0: 근데 사실 짬짜면을 이렇게 동시에 두 개를 먹게 되면
1: 예.
0: 그 두 가지 짜장 짬뽕 맛을 완벽하게 맛있게 느낄 수가 없어요.
1: 아, 하긴 셰프의 입장에서는
0: 예.
1: 예, 예.
0: 이게 짬뽕 먹고 짜장 먹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1: 예.
0: 맛을 못 느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가 짬뽕을 시키고 내가 짜장을 시켰다.
1: 예.
0: 근데 아, 저거 맛을 좀 봐야 되겠는데 하면 먼저 짬뽕을 드세요. 짬뽕을 드시고 짜장을 드셔야 돼요. 짜장은

0: 정말 맛이 강해요. 강해서 짜장을 먼저 먹고
1: 예.
0: 짬뽕을 먹게 되면 밍밍하게 느껴져요.
1: 아, 예.
0: 예. 그래서 냉면집에서도 비냉 시키고 예. 물냉 시키잖아요.
1: 예.
0: 그럼 우리 반반 나눠 먹을래? 그럼 절대적으로 물냉부터 먹고 비냉을
1: 먹어야죠.
0: 드셔야 돼요.
1: 예, 예.
0: 예. 아니면 그 반대로 먹게 되면
1: 예.
0: 그 한 가지 맛을 제대로 못
1: 그렇죠.
0: 느껴요.
1: 그건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0: 예.
1: 저도 느낍니다. 그렇게.
0: 예. 예. 그렇게 드셔야 돼요.
1: 야, 오늘 뭐 굉장히 많은 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어저께 말씀하실 때 젊은 이연복 셰프에겐 꼭 집어 스승이라고 부를 사람은 없다고 하셨지만
0: 예.
1: 이제는 뭐 그 여러 후배들을 양성하고 계십니다. 그 후배들이 한국 중식의 어떤 허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 제자들한테 요리사로서 후배들한테 이거는 꼭 지켜라.
0: 저는 네가 배우면 배울수록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방송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1: 예.
0: 몇몇 사람들은 막 연예인병 걸린다 그러잖아요.
1: 예.
0: 그리고 이 요리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면 이제 자기가 승진하고 밑에 이제 자꾸 사람들이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면
1: 예.
0: 조금 또 건방져져요. 애들한테 막대하고.
1: 그럴 수
0: 그래서
1: 있죠.
0: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는 건 초심을 잃지 말아라.
1: 예.
0: 진짜 초심을 잃지 말아라. 네가 요리도 잘해야 되지만 남들한테 존경도 받아야 된다.
1: 예.
0: 근데 이제 초심을 잃고 건방져지면 네가 요리를 잘할지 못하지만 잘할지 모르지만 아랫사람들이 뒤에서 너 욕도 할 수 있다.
1: 아, 예, 예.
0: 저 사람은 진짜 요리는 잘하는데 재수 없어. 막.
1: 예.
0: 그런데 요리 잘해도 재수 없으면 요리 잘한다는 소리 안 해요. 이 요리도 예. 못하는 게 건방져. 막. 이런 쓸데없는 소리가 많이 나오니까.
1: 예.
0: 항상 초심을 잃지 말라고 그러죠.
1: 예. 그게 이제 그, 뭐랄까, 셰프들과 손님들 간에 꼭 지켜져야 할 어떤 덕목.
0: 예, 아주 중요하죠.
1: 예. 부산에 분점 비슷하게 내셨을 때.
0: 예, 예, 맞아요.
1: 나중에 이제 그, 결국 그 정리하셨습니다.
0: 예.
1: 그때 이제 뭐 뉴스도 크게 나왔고, 많은 자영업자들의 탄식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연복 셰프의 식당마저 적자를 못 견디면 어떡하느냐.
0: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1: 예.
0: 적자가 아니고, 사실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그만둔 거예요.
1: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0: 예.
1: 예.
0: 거기는, 일단, 한 10시 반만 되면 줄이 쫙 섰었어요.
1: 아침에?
0: 네.
1: 예.
0: 그래서 아난티 그쪽을 막 뺑뺑뺑뺑 둘를 정도로 줄을 쫙 서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거기서 이제 한참 바쁠 때 이제 직원들 막 고용해서 했을 때가 직원이 거의 21명이었었어요.
1: 예.
0: 근데 이제 이게 매장이 계속 바쁘다 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힘드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기장이어서 기장 쪽에는 사람 쓰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1: 예.
0: 부산에서
1: 좀 외져가지고. 머니까. 예, 예. 예.
0: 그래서 나중에 계속 그만두면 또 쓰고 월급을 좀 더 딴 데보다 더 줘도 처음엔 좋다고 들어와서 좀 하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1: 예.
0: 또 그만두고 막 하다가 결국 한 13명까지는 줄었는데 이제 우리 아들이 딱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이 매장 진짜 계속 이어가야 될까요?
1: 예.
0: 딱 이 말을 하니까 아 얘가 지칠 대로 지쳤구나. 그 생각 들어서
1: 예.
0: 결국은 그렇게 해서 문을 닫은 거예요.
1: 결국 인력 문제도 있는 거예요.
0: 네, 인력 문제.
1: 예.
0: 그게 이제 거기도 그랬고 잠실에 이제 백화점에서도 하나 냈었는데 거기도
1: 예.
0: 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돼가지고.
1: 그 너무 잘 돼서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좀 모순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0: 예.
1: 현실에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군요.
0: 예.
1: 예. 예전에 오늘 방송에서 그러셨습니다. 일을 일찍 시작했으니. 맞죠? 뭐, 워낙 네. 일찍, 13살 네. 때 하셨으니. 50세가 되면 은퇴해야 되겠다라는, 이건 뭐 이미 실패로 돌아간 계획이고.
0: 네.
1: 요즘은 조금 뜸하게 나가신다곤 하지만, 50세가 넘도록, 지금 네. 한참 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은?
0: 한참 넘죠.
1: 예. 한참 넘죠. 주방에 붙잡아둔 건 뭐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못 떠나셨을까요?
0: 이게, 사실, 그 믿음 같은 게 이제 없는 거죠.
1: 예.
0: 주방 사람들한테 이 딴 사람이 음식을 하면 괜히 불안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1: 예. 예.
0: 그래서 그때 당시까지도 그걸 딱 내려놓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서는 당신은 영원히 못 내려놓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1: 예.
0: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항상 불안해요. 남들이 예. 막 음식하는 게. 늘 불안하니까 이걸 확 내려놓지 못하겠더라고요.
1: 만기 칠남 형이십니까?
0: 예?
1: 그러니까 모든 일에 다 참견을 하셔야 되는.
0: 아, 예, 좀 그런 스타일.

0: 완벽주의 자식이도 물론 할 테고.
1: 그러니까 너무 할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0: 예. 그리고 새로운 꿈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게를 넘겨주고 나는 여행을 다니는 것이 꿈이다.
1: 예.
0: 사실. 어디 제일 가고 싶으십니까?
1: 아, 제가 사실 많이 가는 건 중화권을 많이 가요.
0: 아무래도.
1: 대만이나 예. 중국이나. 그게 이제 직업적인 의식을 못 버리더라고요. 꼭 가서 새로운 요리 같은 거 보고 새로운 음식을 보면서 예. 이런 거 너무 좋다. 요거는 해보고 싶다. 그런 요리들이 꼭 있거든요.
0: 그건 근데 은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1: 이거를 이제 아이디어를 딴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죠. 지금 예. 하고 있는 애들한테. 그래서 이런 식자재도 있어? 새로운 식자재인데 새로운 맛을 발견할 때 최고 신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번에 딱 하나 건진 게 해파리가 이렇게 다양화되는 걸 처음 알았어요.
0: 아 그런가요?
1: 예. 진짜 특별한 해파리들이 막 있더라고요.
0: 그래서 그걸 다 먹을 수 있는 것들입니까?
1: 예. 요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0: 독성 있는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1: 예. 근데 이제 식용 해파리가 따로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런 걸 구매해 와가지고 지금 새로운 걸 한번 찾아보고 있거든요.
0: 아니 뭐 저는 뭐 이제 그렇게 다 물려주고 은퇴하시면 그냥 속 편하게 여기저기 다니실 줄 알았더니 여전히 요리에 묶여 계시는 것 같습니다.
1: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낙이라고 볼 수 있어요.
0: 예.
1: 그런 게 이제 딱 발견하는 순간 또 신나니까. 예. 하나 재미죠.
0: 어제 오늘 저 이현복 셰프하고 인터뷰하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점은 그냥 질문 대충 드려도 답변이 매우 구체적이고 또한 재밌게 나오셔서 인터뷰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즐거웠습니다.
1: 삶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1: 예, 예. 예.
0: 그래서 더 진실되게 들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 예.
0: 예. 어제 오늘 고맙습니다.
1: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 불러줘서 예.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0: 예. 명절 잘 쉬시고요.
1: 예. 감사합니다.
0: 예. 더 바쁘시겠지만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예.

0: 즐거운 탈춤의 한겨움 속에서 가족과 함께 맛보는 안동 안우.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과 안동 봉화축협이 함께하는 안동 안우 구이 행사.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안동 탈춤공원 무대 옆 안동 봉화축협 한우구이터에서 최고의 안동 안우를 즐기세요.
1: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주의 오늘과 내일을 잇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는 열정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세심하게 살핍니다. 더 가까이서 듣고 더 바르게 실천하는 의정활동. 상주의 더 찬란한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민과 함께. 이 캠페인은 제10대 상주시의회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1: 예, 1시 30분 손석희의 12시 4부를 시작하는 시간. 여러분들의 추천곡으로 채워드리죠. 유튜브에 바오밤나무라고 하신 분. 13살 어린 나이부터 55회 동안 셰프의 길을 걸어온 이연봉님을 응원하면서 샤데이가 부르는 롱 하드 로드를 추천한다고 하셨습니다. 앞에는 멀고 험한 길이 놓여 있지만 내 안의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지. 꼭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어. 결국은 괜찮아질 거라고 라는 내용의 가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0: 9월 22일 화요일 손석희의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뉴스입니다. 백악관 방송 공동취재단인 5개 방송사 ABC, CBS, CNN, NBC, Fox 뉴스가 백악관 공동취재, 일명 풀취재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친 트럼프 성향의 Fox 뉴스의 취재 보이콧도 눈에 띄는데요. 한편 트럼프가 백악관 출입을 막은 CNN, MS Now, Politico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한때 8만 7천 달러까지 넘으면서 1월 이후 최고가를 기록 중인데요. 가상자산 침체기로 불리는 일명 크립토 윈터가 끝났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클래리티 법안이 부결됐는데도 왜 반등하고 있을까요? 클래리티법 부결은 예상했던 악재였고 이게 소멸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김영범 선수가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수영 남자 자유형 50m 결승에서 21초 66으로 아시안게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김영범 선수는 전날 자유형 100m에서도 은메달을 땄는데요. 김영범 선수는 키가 195cm에 양팔을 벌렸을 때 손끝에서 손끝까지의 거리인 윙스팬이 216cm로 압도적인 신체 조건을 가졌습니다. 추석 연휴에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트립닷컴이 추석 연휴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가는 곳 순위를 매겨봤더니 일본 오사카, 후쿠오카, 도쿄가 차례로 1, 2, 3위를 기록했고요. 베트남 다낭, 나트랑 중국, 그리고 상하이가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9월 22일 화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지켜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네, 지구촌 사이드 B 이선영 아나운서와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로 시작할까요?
0: 네, 오늘은 의외의 주인공 얘기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으로 가는데요. 예. 월스트리트 저널에 45년 동안 가장 높은 주식 수익률 기록의 주인공은 가져왔습니다. 홈디포라는 기업의 얘기인데요. 예. 1981년 상장 이후

0: 45년 동안 무려 160만%. 16,000배 이상의 누적 수익률을 예. 기록했다고 합니다.
1: 이게 가능한 거군요.
0: 예. 네. 기사 밖에서 좀 찾아보니까요. 1981년 홈디포와 같이 상장했던 회사들은 어떻게 됐나.
1: 예.
0: 80-90% 사라졌다고 하고.
1: 아, 대부분이 없어졌군요.
0: 예. 예. 예. 생명공학 기업 바이오젠, 뭐 슬롯머시키기 기업 IGT 등 정도가 남아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 예. 그때 뭐 1981년 상장이면 애플도 비슷한 시기 아니었나요?
0: 맞습니다. 예. 따로 찾아본 내용인데 역시요. 지금까지도 건재한 애플은 1980년 홈디포보다 9개월 앞서 상장을 했고요.
1: 예.
0: 비슷한 시기에 상장을 했다고 상정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애플은 34만% 정도 성장했다는 계산이 나와서
1: 예.
0: 이것도 높은데 홈디포가 이거보다 한 5배 높습니다.
1: 예.
0: 예. 그리고 만약에 1981년 상장 당시, 뭐 이때는 우리나라는 해외 주식 거래가 허용되지 않은 때였습니다만
1: 예, 예.
0: 만약에 가능해서 $1,000 우리 돈으로 한 70만 원 정도를 넣고 가만히 있었다. 배당을 뭐 받아 쓰지 않았다.
1: 예,
0: 그랬으면은 1,700만 달러로 계좌가 늘어난다. 예. 이게 얼마냐면 200억이 넘습니다.
1: 예. 뭐 일어나지 않을 일이니까.
0: 네.
1: 예, 예.
0: 그렇긴 한데요. 선배님이 MBC 입사하신 게 1984년이시군요.
1: 예.
0: 한 10년 정도 일하시다가 94년에 홈디포에 투자했으면
1: 뭐 그것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니까.
0: 그래도 한 80만 원만 넣으셨으면 지금 예. 한 20억 됐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1: 재미로는 뭐 드릴 수 있죠.
0: 네, 아쉽네요. 아무튼 홈디포가 상장을 할 시점에는 철물점 4개에 불과했던 그런 예, 예.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미국 전역에 2,350개 이상의 매장을 두고 있고요. 연간 1,65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1: 예, 예.
0: 기업 가치로는 현재 시가총액으로 약 3,000억 달러, 400조에 달한다는 분석이더라고요.
1: 예, 예. 뭘 팔죠, 여기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0: 이게 이제 미국인들이 집수리를 스스로 하잖아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집수리에 필요한 모든 것을 팝니다. 뭐 글루건도 팔고요, 못도 팔고요,
1: 그렇죠.
0: 배관도 예. 팔고요. 그리고 집에 이제 그 미국인들은 주택에 사니까 데크도 만들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뭐 나무 판때기도 팔고 별거별 거를 다
1: 팔고. 다 자기들이 만들죠.
0: 예. 예, 예. 기사에서도 미국의 DIY 문화를 중요하게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뭐 미드나 영화를 봐도 미국인들이 간단하게 집수리를 자기들이 하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이런 DIY 고객들을 겨냥한 게 홈디포의 브랜드 정체성이다라고 예. 얘기를 했고
1: 집을 직접 짓는 사람들도 꽤 있으니까
0: 맞습니다.
1: 예, 예.
0: 왜 그러냐? 아무래도 이제 인건비가
1: 그렇지.
0: 비싸다 보니까
1: 돈 아끼려고
0: 네 스스로 예.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도대체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뚝딱뚝딱 잘 고치는 거냐? 뭐
1: 예.
0: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 차고 같은 것도 있어서 차량도 수리하잖아요.
1: 예, 예.
0: 그러니까 그게 좀 신기했는데 홈디포에서 이제 물건을 살 때 교육까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었다고
1: 예.
0: 합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직원들에 대한 파격적인 대우를 또 홈디포의 성공 비결로 꼽았는데
1: 예.
0: 단순히 판매 직원을 뽑은 게 아니라 실제로 목수나 배관공이나 전기기사로 일했던 전문 어떤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어떻게 설치하는지 교육까지
1: 예.
0: 해줬다고 하고 그렇다면 이들은 밖에 나가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면 돈을 더 벌 텐데 뭐가 아쉬워서 홈디포에서 일을 했냐. 자사주를 빵빵하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1: 아, 예, 예.
0: 네, 그래서 고객을 잘 도와서 매출이 오르면 주가가 오르고 당신도 부자가 된다 이런 문화가 있었다고 하고
1: 예.
0: 그래서 초기 매장 현장 직원 중 무려 한 3,000명 정도가 이건 CEO의 주장입니다만 어쨌든 주식으로 수백만 달러를 번 백만 장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1: 예, 예. 그럼 미국 사람들이 보통 이제 넓은 주택을 자가로 소유한다는 전제를 세워놓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수십 년 동안 계속 집을 고치잖아요.
0: 네.
1: 예, 그 사업으로 이제 이 홈디포가 돈을 번 건데. 요즘 미국 이자가 좀 비싸져가지고.
0: 맞습니다.
1: 그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요?
0: 네, 지금 이제 다른 기사를 찾아보니까
1: 예.
0: 미국의 모기지 이자율이 9월 기준으로 6.95%다. 굉장히
1: 예.
0: 높죠.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신들이 미국 주택시장에 대한 기사를 많이 내놓고 있는데
1: 예.
0: 현재 미국 주택시장이 주택 구매 부담 가능성 위기, affordable crunch, 그러니까 구매 여력이 크런치 부서지고 있다.
1: 예, 예.
0: 이런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미국 주택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면
1: 예.
0: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는 이런 제목의 기사를 기사도 썼습니다. 2030 세대들 첫집 사려면 눈을 낮춰야 한다.
1: 아, 예. 뭐,
0: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동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집 컨디션에 대한 어떤 눈을 좀 낮추고 DIY를 해서
1: 예.
0: 좀 이거를 비용을 저렴하게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내용이었고
1: 뭐 홈디포한테는 좋은 얘기네요.
0: 맞습니다. 이게 예. 만약에 정말 큰 수요가 된다면 홈디포에게는 호재가 되겠죠.
1: 예. 근데 그 리모델링도

0: 물가가 올라서 비쌀 텐데.
1: 맞습니다. 예. 파이낸셜 타임스는 같은 현상을 두고 월스트리트 저널과는 다른 이제 분석을 내놨는데요. 예. 일반적인 주택 리모델링 프로젝트 비용이 2019년 이후에 45%나 급증을 했다고 해요.
0: 예, 예. 그러니까
1: 미국인들이 이제 집을 크게 고칠 때가 언제냐. 이제 주택을 사고 팔 때, 이제 내가 이사를 들어갈 때 내 스타일로 꾸밀 때 완전히 수리를 하는 형태로 예, 예. 이제 돈을 쓴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수리 비용이 45%나 뛰었다 보니까 개인 소비자들은 당연히 이제 공사를 주저하게 되었고 또 이제 높아진 금리가 모기지 상환에 영향을 주니까
0: 예.
1: 주택 자체를 사는 일도 이제 적어졌다는 거예요.
0: 아, 그런가요? 그 정도군요.
1: 네,
0: 예.
1: 그래서 지금 주택 거래량이 완전히 정체되는 현상이 심화된 상황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재비, 뭐 인플레이션 겹쳐지면서 당연히 예. 관련 시장이 얼어붙어서 이러면 또 홈디포 입장에서는 악재가 되는 것이죠.
0: 이게 참 물가가 참 미국 특히 중간선거 앞두고 큰 문제라는데
1: 네.
0: 여기서도 그 물가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럼 뭐 지금 45년 동안 진짜 최고의 수익률을 낸 기업인데 홈디포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좀 지켜봐야 되겠죠?
1: 맞습니다. 예. 그리고 45년 동안 최고 수익률이라고 해서 혹시 주식창을 여시는 분이 계실까 봐 제가 예. 걱정돼서 말씀드리면 홈디포가 현재 인식하고 있는 시장 상황은 녹록지 않다라고 이제 기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0: 예.
1: 이제 소비자 DIY를 겨냥했던 이제 기존과 비교해서 이제는 B2B 시장까지 노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치달았다고 하는데요.
0: 예.
1: 그러니까 대규모 건설업자들에 대한 공급도 노린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는 뭐 물류창고도 새로 구입을 하고 하는데 이제 비용이 들면서 단기적인 수익성은 악화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으니까요.
0: 예.
1: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0: 예.
1: 저는 그래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아 지금 내가 이번 달 월급을 정말 고민해서 하나에 넣어놓고 한 45년 있는다면 어디에 넣어야 할까.
0: 예.
1: 지금 사실 기술이 워낙 빠르게 변화해서 테크 산업 위주로 이제 수익률이 좋잖아요.
0: 예예.
1: 그래서 테크에 넣어야 하나 아니면 이렇게 잘 관찰을 해서 홈디포처럼 우리 일상에 정말 밀접하게 진정성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하나 잘 찾아봐야 되나.
0: 예.
1: 이제 그런 고민도 좀 해봤습니다.
0: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 아니죠.
1: 네. 아, 그건 아닙니다. 잘 네.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0: 알아서 하시라고.
1: 네. 알겠습니다.
0: 예, 이선영 아나운서와 지구촌 사이드 B를 진행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예, 어제 프로그레시브 락을 설명해드리면서 이 장르를 대표하는 밴드들을 잠깐 소개한 바가 있죠. 에머슨 레이크 앤 파머부터 킹 크림슨, 예스 등등 모두 이제 1970년대를 그야말로 풍미했던 그런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1981년에 그 밴드의 주역들이 하나의 그룹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영화로 치면 각자의 시리즈에서 주인공이었던 영웅들이 한 화면에 모인, 그러니까 이제 어벤져스 정도 될까요? 슈퍼스타들이 결성한 슈퍼그룹 아시아였습니다. 예,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박정영 선곡위원이 고른 시대를 뒤흔든 슈퍼그룹, 그 두 번째 곡은 바로 아시아의 Heat of the Moment입니다. 킹 크림슨과 유라이어 힙 등을 거친 존 웨튼이 보컬과 베이스를 맡았고요. ES의 스티브 하우가 기타를 맡았고 에머슨 레이크 앤 팔머의 칼 파머가 드럼을 맡았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도 프로그레시브 락의 올스타라고 이제 주목을 했었죠. 하지만 이들이 들려준 음악은 의외로 매우 심플했습니다. 그러니까 멤버들의 어떤 전작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복잡하고 좀 실험적인 대곡들이었는데 아시아의 음악은 그보다 훨씬 더 뭐랄까요, 대중적이고 직관적인 곡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놀라운 결과를 낳습니다. 1982년에 발표한 데뷔 앨범 아시아가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9주 동안이나 정상을 시켰고요. 그해 연말 결산 차트에서도 1위에 올랐습니다. 각자의 원로의 소속팀에 있을 때는 사실 이루지 못했던 성과였죠. 예, 이 음반 바로 그 화제의 데뷔 앨범입니다. 제가 저도 이게 나오자마자 샀던 기억이 납니다. 푸른 바다 위로 용이 솟구쳐 오르고 여의주도 보이네요. 예, 그러니까 서양 판타지에 나오는 드래곤이라기보다는 동아시아 전설 속의 용에 가까운 모습. 예, 당시 서양에서는 아시아 하면 아마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나 봅니다. 사실 그룹명이 아시아인 것도 딱히 큰 뜻은 없다고 합니다. 발음하기도 쉽고 어딘가 신비로운 뉘앙스 풍긴다, 이런 이유가 컸다고 하죠. 게다가 레코드 가게에서는 앨범을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진열을 해두니까 밴드 이름이 A로 시작하면 가장 맨 앞쪽, 그러니까 눈에 잘 띄는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A칸에 맨 앞자리를 꿰찬 이 앨범의 첫 곡이 바로, 그러니까 A면의 첫 곡이 Heat of the Moment였습니다. 멤버들의 탄탄한 연주력은 살리되 길고 복잡한 구성은 과감히 쳐낸 곡, 그 자리에는 아주 강렬한 기타 리프와 기억에 남는 후렴, 또 존 웨튼의 힘있는 목소리를 채워넣죠. 시대를 뒤흔든 슈퍼그룹 아시아의 Heat of the Moment, 그 위에 바늘을 올려보겠습니다.

이음반 저도 샀던 기억이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살 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노래를 부를까 했는데

0: 바로 이 첫 곡 Heat of the Moment 듣고 전혀 예상과는 다른 곡이 나와서 그때 좀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 박정영 선곡위원이 바로 그 지점을 또 짚어주시게 되었습니다. 시대를 뒤흔든 슈퍼그룹 두 번째 곡 아시아의 Heat of the Moment를 들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 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3: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6: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0%.

0: 1336.
1: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0: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예, LP 코너를 들으시고 미니의 이원감님께서 배철수의 음악 캠프랑 콜라보 같은 건 안 하시나요? 하셨는데 제가 감히 예, 어찌 범접할 수 없는 분한테 가겠습니까? 예, 그래도 그렇게 좋게 들어주시니 감사하겠습니다. 이연복 셰프와의 인터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글을 또 올려주셨네요. 1018번 문자 쓰시는 분께서는 왠지 남 같지 않고 친근감이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든 꾸준히 내 것을 만들면 언젠가는 편해진다고 하셨는데 저도 40살부터 수선일을 시작해서 올해 30년째 와, 예, 오래 하셨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겠네요. 문자 9042 쓰시는 분, 패션업에 50여 년을 종사하셨다고요. 몸이 좀 안 좋지만 건강에 많이 신경 쓰면서 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 지긋하신 분들께서 오늘 인터뷰에 공감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9430 쓰시는 분께서 후각을 잃었음에도 피나는 노력으로 정상에 오른 열정과 집념이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맛있는 짜장면 정말 좋아합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짜장면으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1026 쓰시는 분께서는 이연복 셰프의 말씀이 옳다고요. 기분이 안 좋을 때 음식을 만들면 정말 맛이 없습니다. 저는 김장할 때는 절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3602 쓰신 분의 사연은 좀 이렇습니다. 냉장 수술하고 병실에 누웠는데 창문으로 들어오는 짜장면 냄새에 아주 돌아버리는 줄 알았던 적이 있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예. 9042 쓰시는 분께서 손석기님께서는 찍먹, 부먹 중 어느 쪽인가요? 하셨는데 저는 무조건 찍먹입니다. 뭐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찍먹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예외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제뉴스에서 추석 연휴 여행지 순위를 전해드렸는데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부럽기도 하고 극내향형이라 아니기도 하고 그러네요. 연휴 내내 집에서 책 읽으신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더 생산적일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손석희의 12시와 연휴 내 함께 하시면 좋은 순서 많을 겁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해마다 470회 넘게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에 갈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사나 야영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안 되겠죠. 무엇보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이번 달 여기 어때? 은하우다리 건너서 옛이야기 속을 걷고 풍기인삼 먹고 기운도 팍팍 채우는 곳 바로 영주!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2015 영주 풍기인삼축제가 10월 3일과 4일 부선 은하우다리 축제가 펼쳐집니다. 장안별, 성리, 길려원, 김용빈이 함께하는 흥겨운 공연도 놓치지 마세요. 풍기에서 기운 충전, 무섬에서 낭만 충전, 10월 영주에서 만나요. 본행사는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주최 주관하고 영주시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너무나 예뻐.
2: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 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예, 며느라. 밥했어? 설거지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고 딸 낳고?
4: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5: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6: MBC,
7: MBC
8: 라디오,
7: MBC 라디오.
9: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1 메가헤르츠 여러분의 안동 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오래도록 튼튼하고 디자인까지 멋진 소파, 과연 뭘까요? 진심을 담은 소파, 결국 자코모.
0: 좋은 휴식을 만드는 소파 자코모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국무위원장에게 북핵 프로그램 폐기가 아닌 동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사업 추진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1호 사업으로는 텍사스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2호는 미국 내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 3호는 날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수사해온 경찰이 선임 과정이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진 것처럼 관련 자료를 허위 기재한 혐의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김정배 전 상금부회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은 감독 선임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Look!

0: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대법관 후보 재재청을 두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어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재재청을 해달라는 청와대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3: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청에 대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서 한다며 이번 재재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2026년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재재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재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재재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에 헌법적 근거가 없어 응할 수 없다며 청와대의 요구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겁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입장 발표가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재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대법원장이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재청했고 청와대가 함께 재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달리 손 부장판사에 대해선 사전 협의 없는 서면 재청이라며 임명 동의안 제출을 거부하고 다른 후보를 재청할 것을 요구해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MBC 뉴스 변인재입니다.
4: 이어서 정치권 뉴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희웅 기자 오늘도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4: 연이은 장관 후보자들 낙마 또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국민의힘이 아주 공세를 더욱 높이는 분위기예요. 오늘 국회 본관 앞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 이런 제목으로 집회를 열었네요.
5: 네, 현수막도 걸었는데 민생 경제 파탄, 외교 안보 파괴, 사법 장악 이렇게 세 가지를 걸었고요. 장동혁 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6: 인사가 망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로 모든 일을 망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것은 이재명과 김현주입니다. 그런데 현지 문화가 아니라 군이 수기형만 쫓아냈습니다.
5: 그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거를 그 가격 평

0: 평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두고 대통령의 지지율을 10%로 평탄화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도 말하면서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 결정에 대한 특검도 요구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또 청와대 내 인사 시스템을 집중 겨냥한 겁니다.
1: 그렇군요. 추석이 코앞이라서 뭐 이를 의식한 여론전을 좀 펴겠다 뭐 이런 속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양당 원내대표 말 들어보니까 입장차는 여전히 분명해요.
0: 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했는데도 이후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사퇴 배경이 신약 청탁 의혹에서 그친 게 아니라 성추행, 음주운전, 회계부정 이런 의혹 등이 거론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어제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을 지적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어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추가 의혹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권이 남아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들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까십인 거죠. 이렇게 말했는데요. 오늘 오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입니다.
2: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고작 가십 때문에 사퇴했다는 말입니까? 말이나 됩니까? 보통 가십은 사생활에 대한 소문 정도를 의미합니다. 탄원서에 나온 내용은 공직 후보자의 성추행, 음주운전, 회계부정, 청탁, 폭언과 갑질입니다. 하나같이 파렴치한 범죄 의혹들인데 이걸 어떻게 가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0: 그 사퇴했으니 무관하다는 태도가 청와대가 이번 인사 파동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청와대 인식 수준이다. 뭐 이런 비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이제 그만 발목 잡기를 해라 이런 입장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아침 회의 발언입니다.
3: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소모적인 정쟁과 꼬투리 잡기식 비판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무언 해도 무슨 말씀을 하셔도 일단 비난부터 쏟아내고 보는 그야말로 맹목적 국정 발목잡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족의 최대 명절이자 명절마저 정쟁의 무대로 삼으려는 행태를 멈추기 바랍니다.
1: 그 추석 여론전 이야기 잠깐 언급했었는데 추석에 이제 가족들 모이면 이런저런 이야기 오가고 또 뭐 서로 그 언성도 높아지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지방에 최근 정부가 이 농지조사에 대한 민심이 심상치 않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0: 예, 농지조사 관련해서 오늘 양당 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발언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그 지방에 계신 분들에게는 특히 좀 더 예민할 수 있는데요. 추석에 지방에 내려가면 이야기가 확산될 테니 양당 모두 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어제는 국민의힘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정부가 농지조사를 통해서 농민을 투기꾼으로 몬다 이렇게까지 했는데요. 먼저 오늘 아침 민주당 김윤 원내부대표 해명입니다.
4: 정부는 조사 시작 때부터 명백한 투기와 경미한 위반을 구분해 조치하겠다는 원칙을 밝혀왔습니다. 상속, 고령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유하게 된 농지, 실제 임차농이 경작하는 농지를 일률적인 처분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0: 국민의힘은 정부가 현실 모르는 무모한 정책으로 농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역시 김선교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그 의원이죠. 발언입니다.
5: 이미 현장은 농지거래가 위축되고 가격은 하락하며 임차농과 고령농의 불안도 확산되지 않습니까? 농지 전수조사가 농사 짓지 않는 땅을 찾아 처분하는 단순한 행정조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소유했는지만 따질 것이 아니라 누가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0: 그 여론이 좀 좋지 않자 민주당은 필요한 일을 푸는데 방법이 좀 잘못된 건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또 오늘 농민께 사과드린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네. 임미애 원내부대표 발언입니다.
6: 무엇을 위한 조사인지 목적을 농민과 농지 소유주들과 충분히 공유하지 못한 채 비농민 농지 소유는 곧 투기라는 성급한 도식부터 앞세웠습니다. 그 결과 상속으로, 이농으로, 고령과 질병으로 어쩔 수 없이 땅을 지게 된 농민과 그 가족까지 하루아침에 투기꾼으로 몰렸습니다.
0: 그 민주당은 다만 이 조사가 국민의힘도 찬성해서 통과시킨 법안의 근거에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불안을 과장하고 또 조장하고 있다면서 보안을 통해서 당초 취지, 실제 경작인을 보호하고 농지 투기를 방지하겠다 이런 취지를 살려가겠다고 했습니다.
1: 그렇군요. 지금 민주당을 좀 들여다볼까요? 민주당은 지금 내부 의견 조율이 좀 급선무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인사 논란 관련해서 김주영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아주 뭐 왈가왈부 의견이 많은데 김민석 대표가 한마디 했어요.
0: 네, 김지영 후보자 논란은 사실 당 외부가 아니라 당 내부에서 일어나는 뭐 다소 이례적인 상황.

0: 상황이죠.
1: 네네.
0: 그 추미애 경기지사 또 김용민 의원이 나서고 있는데 김지용 후보자가 검찰개혁 상징인 중수청장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반발을 세게 하고 있죠. 오늘 아침 김민석 대표가 민주당 TV에서 한 말입니다.
2: 여당 내에 있는 여당의 구성원들, 특히나 여당의 적어도 의원급 정도 되는 그런 구성원들은 여당 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인사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죠. 뭐 서너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가급적 내부에서 그것을 건의하는 방식으로 그 하는 것이 좋다.
0: 그 내부에서 해달라는 거죠. 대통령 네. 인사권에 대한 논란이 당 내에서 외부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일어나는 데 대해서 사실상 경고 차원이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3: 그렇군요. 지금 이제 풀어야 될 내부적인 숙제들이 많은데 이재명 대통령 지금 해외 순방 중이죠. 요즘 어떤 모습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0: 네, 일단 그 사전에 뉴욕타임스와 진행한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는 대가로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해 주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차피 그 제재 실효성이 크지 않으니까 북한의 추가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 이런 기술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게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도 했습니다.
3: 네.
0: 또 인터뷰에서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가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을 했고요. 결국 그 해결 방안이나 트럼프를 지켜세운 건 모두 두 가지 모두요. 트럼프를 좀 더 끌어내기 위한 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 방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성사가 관심입니다. 청와대는 일단 미국, 호주 등 주요국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의 별도 접촉이 있을 예정이다. 이 정도로만 밝혔습니다.
3: 네.
0: 이 대통령은 뉴욕 도착 직후에 이형일 경제부총리, 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서 경과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3: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김희용 기자였습니다.
4: 한국과 미국, 일본의 외교 수장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현지 시간 21일 유엔 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성명은 북한의 비핵화와 대화 복귀를 촉구한 내용 외에도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과잉 생산을 초래하는 경제적 강압에 맞서 3국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3: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텍사스 가스 발전을, 2호는 미국 내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 3호로는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개발 사업을 보고했습니다. 산업부는 또 미국 내 신규 원전 8기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는 미국 측과 5에서 10% 사이에서 아직 협상 중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전국이 맑은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29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0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 30도입니다.
5: 계속해서 경북권 소식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해 오늘 오전 안동시청 주요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9시 20분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권기창 시장 정책보좌관을 비롯해 지방시대 정책실장, 직전 권시장의 비서실장 등 핵심 측근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이 대상이고 이미 구속된 소통비서관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경찰청은 권기창 시장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비롯해 간부공무원의 입당원서 모집, 산불 이재민 주택 뇌물 등 각종 비리 혐의를 잡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안동시청 압수수색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고 측근과 동생 등 4명이 구속됐습니다. 오중기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어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안동의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위원장은 경국대가 의대 신설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최근 여러 경로로 확인한 결과 경국대 의대 설립은 변함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다만 상급병원 위치 문제 및 안동지역 의료인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필요하다며

0: 경북 도당 차원에서 이 사안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의 기간제 담임교사 비율이 20.9%로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의 기간제 담임 비율은 초등학교 6.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각각 35.6%로 담임교사 3명 중 1명 이상이 기간제였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기간제 담임교사는 2021년 27,890명에서 지난해 36,631명으로 5년 새 31.3% 증가한 반면 정규 담임교원은 6.1% 감소했습니다. 이번 추석 차례나 제사를 지낼 예정이라는 응답이 30%로 해마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리서치가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추석에 차례나 제사를 지내겠다는 응답은 30%로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 35%보다 5%포인트 줄었고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2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추석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휴일로 여기는 응답은 지난해 32%에서 올해 37%로 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웹조사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지난해 경북 대형 산불로 약 9만 9천 헥타르의 산림이 피해를 입으면서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전년보다 310만 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경북 산불로 산림이 타 83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발생했고 산림 토지의 온실가스 흡수량도 전년보다 22.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허환구였습니다.
1: MBC 대한민국 대표 슈퍼푸드 의성마늘, 의성에서 특별한 축제로 찾아옵니다. 보고 즐기고 직접 체험하는 슈퍼푸드 플레이존, 맛보고 알뜰하게 챙기는 푸드존과 웰니스존, 3일간 풍성하게 펼쳐지는 슈퍼푸드 콘서트까지 의성 슈퍼푸드의 색다른 매력을 직접 느껴보세요. 강철 부대와 함께 달리는 스카이 디펜스런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의성 슈퍼푸드 마늘축제와 스카이 디펜스런인 의성, 우리 모두 의성에서 만나요. 이 행사는 의성군 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입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속증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마법의 문장이 있죠. 오히려 좋아. 휴대폰 배터리가 없으면 창 밖을 볼 수 있어서 오히려 좋고요. 커피를 쏟았다면 카페인 섭취를 줄일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죠. 택배 배송 지연도 기다림의 설렘이 하루 더 늘었으니까 오히려 좋습니다.

남자 농구 대표팀 기자회견에서 훈련 소행 버스가 오지 않아 난감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니콜라이스 마주이스 감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버스가 오지 않아서 멋진 풍경을 보며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오히려 좋아 마인드로 가볼까요?

니네 아이 좋아 듣고 왔습니다. 우리 6153님께서 아이 좋아 이틀만 지나면 연휴다 아이 좋아 화이팅 해주셨어요. 그리고 0841님께서 명절 전이라 월급 지급 작업한데 너무 일이 많아서 잡생각 안 나서 오히려 좋아요. 우리 오히려 좋아라는 얘기 들으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지난 일요일이었죠. 2026년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남자 농구 대표팀이 개최국 일본을 꺾고 12년 만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일 아침 말이죠. 안 그래도 이게 한일전이고 그 홈과 이제 경기를 해야 되는 그 전에 버스가 오지 않아서 훈련이 취소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갑질이다, 뭐다, 뭐 이런 이야기, 뭐 논쟁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0: 딱 기자회견에서 그 니콜라이스 마주스 감독이 오히려 좋아라는 그런 마인드로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로 되게 그 기자의 답변을 너무 멋지게 풀었어요. 막 이제 아니 뭐 주변 풍경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막 아니 우리 너무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맙시다. 오히려 이렇게 긍정 마인드로 이렇게 있어야지. 그게 또 어떤 하나의 자신감이고 약간 그 팀 모두에게 약간 불어넣을 수 있는 감독의 역할 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멋진 활약해 주신 우리 농구 대표 국가대표 선수분들께 다시 한번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멋있었다. 진짜 야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 오히려 좋아라는 그 마인드가 너무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예. 뭐 저도 얼마 전에 지금 우리 휴대폰 배터리가 없으면이라 그랬는데 제가 그 의왕시에 백운호수 축제를 갔어요. 근데 딱 그 백운호수 가서 차에 들어가서 차에서 잠깐 대기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만 명 넘게 와 있었기 때문에 이게 통신 이게 그 안 터지는 거예요. 인터넷이 핸드폰이 그래가지고 뭘 할 수가 없네. 이러면서 그냥 내려놓은 다음에 저도 그때 모르겠다. 그냥 진짜 내가 좀 쉬면서 그냥 딴 생각해야지 하면서 밖에 보면서 사람들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오히려 좋다라는 거를 되게 느끼면서 야 이 핸드폰 디톡스라고 하죠. 우리가 핸드폰 내려놓고 한번 생활하는 것도 한 번씩 꼭 필요하겠다 하면서 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1965님께서 손타라 들을 수 있어서 오늘 무척 좋은 날입니다. 마늘 심을 준비로 마늘 쪼개놓고 있습니다. 진주의 최개화.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얼마나 가지런하고 이렇게 똑바르게 이렇게 그 밭을 이렇게 준비, 갖고 놓으신지, 너무 예쁩니다. 근데 할 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 오늘도 여러분의 이런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 그리고 또 신청곡으로 함께 시작 해볼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고요. 오늘 3, 4부에는 또 시끌벅적 요란한 우리 축하 요정들이죠. 신승태, 이미리 씨와 함께 할게요. 지금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에서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거의 1000명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채널이 있어서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이렇게 채널도 나오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요. 데이팩, IS동서, NH농협손해보험, 백조싱크, 롯데렌탈, 샘표식품 주식회사, 성원에드피아, 브람스 안마의자, 도드람 한돈, 종근당 건강, 음주 후엔 팀앱 대리, 우리 ENL 하루틴,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빅토스, 환인제약, 탄탄방수,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 주식회사 봉컴퍼니,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비드랩, 루키루키 파크골프채와 함께합니다.
1: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번 전화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번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IS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동서.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5: 보험을 들어야지.
6: 수확량 줄어도?
5: 보장.
6: 가격이 내려도?
5: 아이, 그럼.
6: 보험이 든든하구만.
7: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8: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9: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0: 싱크볼. 백조 싱크볼.
9: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0: 백조 싱크.
11: 이웃의 아픔을 자신의 일처럼 마음에 담아온 시간.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30년 동안 병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보내주신 여러분의 사랑이 치유의 손길이 되는 순간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12: 이웃에게 삶의 용기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눠.

0: 흐르는 길 위에 항상 청취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1: 사랑의 열매는 앞으로도 나눔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하며 더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0: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사랑의 열매와 함께합니다.
2: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나요? 이제 추석 명절 앞두고 몸도 마음도 분주하시죠? 혹은 많은 분들 뭐 주변 분들 중에서 오늘부터 이렇게 휴가를 내가지고 완전 꽉 찬 일주일을 이렇게 보내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부러워. 월화수 만약에 다 내버린다면 그러면 저번 주부터 금토 일 월화수 목 금토 일이잖아요. 이야, 나는 휴가 언제 갔나. 자, 오늘도 신청곡 봤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신청곡도 환영합니다.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오늘 바로 드실 수 있는 시원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우리 먼저 노래 들으면서 사연 받아볼게요. 5886님께서 추석 명절에 고향 가기 전 이발하러 왔습니다. 다들 명절 이발하러 많이들 오셨네요. 벌써부터 마음은 고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기택 고향 무정 신청합니다. 아무래도 가족들 오랜만에 만나기 전에 나의 가장 단정한 상태로 단정한 모습으로 만나고 싶겠죠. 괜히 단정하지 않으면 너 머리 왜 이래? 너 머리 왜 이발 이러면서 너 무슨 일 있어?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모두 다 마음의 준비, 몸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기택의 고향 무정 듣고 올게요.

0: 오기택의 고향무정 듣고 왔습니다. 아우 참 목소리가 이 중후하고 이 저음만의 매력이 있죠. 아 저도 이런 가수가 나중에 또 되는 게 꿈인 것 같은데 지금 들으면서 옛 생각 많이 난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고 옛 추억들이 많이 떠올리시나 봅니다. 우리 손트라 청취자분들의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리 3405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다니는 수영장이 9월 한 달 휴관을 해서 좀 먼 거리에 있는 수영장에 갔는데 버스를 타고 40분 넘게 간답니다. 덜컹거리는 시골 버스를 타고 배에 힘주며 코어 근육 키우고 창밖 들녘 벼가 익어가는 색을 실시간 감상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수영장 나들이 즐겁습니다. 야, 근데 수영을 정말 사랑하시나 봅니다. 예, 원래 다니던 수영장이 휴관을 했다고 아니 40분 넘게 걸리는 먼 거리에 있는 수영장에 가겠다고 또 이렇게 나선다는 게 지금 이런 마인드가 오히려 좋아 마인드 아닐까요?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우리 4994님께서는 새싹이신데 케이크 배달 가요. 조카가 연년생을 임신했는데 대전 유명 빵집 케이크가 먹고 싶다 해서 줄 1시간 서서 배달 갑니다. 야, 그 유명 빵집에 또 가겠다고. 아우, 근데 연년생이라니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근데 얼마나 다 크고 나면 예쁠까? 우리 4994님도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 계속해서 2부에서도 여러분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볼게요. 어디 가지 마세요.
1: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억하나요? 가슴 아픈 사연을 내니 모시는 나를 저울질하나요? 한참 후에야 그 마음을 알았죠. 내가 아닌 곳에 머물러 있다는 걸. 내게 올 순 없나요? 사랑할 순 없었나요? 그대의 헤일 수 없는 맘 나였던 건가요? 잊지 말아요, 가슴 아픈 사랑이. 슬퍼하는 날엔 내가 서 있을게요.

멜로디는 잠시 내려놓고 가사에 마음을 기울여보는 트로트가 시가 되는 순간. 오늘 노래는 장윤정의 약속이었습니다. 아, 제가 시를 좀 낭송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이게 뭐지? 알 것 같은데? 아, 이게 어떤 노래였던가? 막 이러면서 계속 긴가민가 하셨었는데, 이 노래는 또 9267님의 추천곡이었어요. 트로트가 시가 되는 순간에서 약속 듣고 싶어요. 이 가을 그리움이 묻어나는 노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천

신청곡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아, 그리고 좀, 많은 분들께서 이 노래를 또 좋아해 주셨는데, 이혜경님께서, 아, 드라마 이산 삽입곡 아니었나요? 그랬는데,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우리 2007년에, 드라마 이산의 OST, 당시에 주연이 이서진 씨와 한지민 씨인데, 또 거기에 또 드라마 OST였던 만큼,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계속해서 명절 앞두고, 아, 여러분의 모습 어떤지, 저의 목소리가 어디에 흐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누고 있었죠.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3120님께서 추석 때 김치 담가 먹으려고 방앗간에 고추 갈러 왔는데 참기름 볶는 냄새가 한가득이네요. 아, 그런 거 볶다 보면 갑자기, 뭐가, 그 음식이, 땡기는 음식들이 갑자기 생각나기도 하고, 그렇죠. 5409님, 추석 전 너무 바쁩니다. 아들 내려온다 해서 아들 좋아하는 열무김치와 오이소박이 담그면서 손틀어 드려요. 급 커피 당깁니다. 해주셨는데. 네, 지금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바로 드실 수 있는 커피 쿠폰 싹싹싹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내드립니다. 지금도 바로 내려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0519님은 명절 찾아뵐 부모님이 안 계셔서 심란한 마음에 사찰 투어 중인 부부입니다. 내일부터 장을 봐서 음식하고 차례 지낼 예정이에요. 내 식구 쓸쓸하지만 오붓한 추석 예정입니다. 갈 데도 없고 올 사람도 없는 명절. 저희 집 같은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아, 그래도 있을 겁니다. 있을 거고, 오히려 명절인데, 뭐, 가족을 찾아뵙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반대로 해외에 있어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해서, 그냥 추석 명절 그냥 밖에서 보내시는 분들, 반대로 가족이, 온 가족이 해외에 있어서 나만 한국에 있고, 이러면 또 그런 상황도 있죠. 저는 그래도 이번 추석 우리 부모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또 함께 보낼 수 있겠다 싶은 약간 그런 안도감도 있지만, 내 식구 전혀 쓸쓸하지 않은 오붓한 추석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5245님께서 지금은 송편을 집에서 만들지 않고 시장에서 파는 여러 가지 종류의 송편을 사다 먹는데요. 어렸을 때 엄마랑 언니들이랑 모여 앉아 누가 더 예쁘게 만들었나 모양을 대봤던 추억이 떠오르네요. 홍사의 엄니 울 엄니를 신청합니다.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 송편만 옆에서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고 만두 같은 것도 빚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늘 우리 엄마는 이제 같이 두다가 약간 이제 따로 놓기 시작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아, 그 이유가 뭐냐면, 내게 더 예쁘다라는 그 자부심이 생길 때, 사이에다가 섞어서 넣는 게 아니고, 따로 내가 만든 거야 하면서 내거 만들기 시작하는 그때. 아, 그런 부분, 그런 귀여운 추억들도 있죠. 우리 홍자 씨가 얼마 전에 나와서, 곧 있으면 발매한다. 그래서 들려드리지 못한다. 하지만, 또 이제, 한 소절. 진짜 되게 몰입감 넘치는 한 소절만 불러주고 갔었죠. 우리 엄니 울 엄니 바로 어제 나왔습니다. 신곡 바로 띄워드릴게요.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0: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지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5: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5: 완전 좋아요.
4: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6: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7: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8: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9: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10: 나왔어.
9: 우리 남편 도드람.
11: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8: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9: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2: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아나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1, 2부에는 여러분의 이야기와 사연들 그리고 신청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아, 참 명절 앞두고 그리움에 빠지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9368님, 군 복무 중인 아들이 생각이 나네요. 육군 상병 김준혁 보고 싶다. 건강하게 만나자. 이러면서 하트 두 개까지 보내주셨고, 아, 휴가 나왔을 때 잠시나마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에이드 한 잔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 근데 아들은 폰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진이 찍힌지 모를 거예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손트라에 보냈다라는 것조차 모를 겁니다. 네, 무조건 비밀로 비밀 지켜주시고. 149 하나님은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공부하러 간 아들.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이젠 제 아들이 아니네요. 아들과 함께했던 명절이 오늘이 무척이나 그립네요. 어우. 그리고 8023님도 명절 되니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딸 가족이 보고 싶어요.

0: 이게 참 외국, 명절이 되니까 참 이상하죠. 이게 영상통화, 전화통화 늘할수 있어도 직접 가서 앉고 같이 같은 한 상에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이거랑 비교할 수가 없죠. 네, 정말 너무 그리울 것 같은데 이럴 때 정말 솔직하게 그냥 바로 전화해서 야, 보고 싶다. 영상통화 한번 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하세요. 그리고 부디 내년에는 같은 한 상에 옹기종기 모여서 함께 맛있는 것도 나눠 먹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2991님. 일본인 동서 미카코가 좋아하는 식혜 만들고 있어요. 조미김을 좋아해서 참들기름 섞어서 바르고 있어요. 우리 미카코 잘 먹었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역시 명절 하면 맛있는 음식보다 함께 먹을 사람들이 떠오르나 봅니다. 우리 잠시 후 3, 4부에 뉴스 듣고 3시 5분에 만나요.
1: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2: 벼랑 끝에선 딸에게 들려온 아버지의 오래전 목소리.
3: 땅속 깊은 곳에서도 빛나는 별이 있단다.
4: 유품성 낡은 테이프 하나로 시작된 그날의 침묵과 진실.
5: 클릭 아웃! 지상에서 만납시다!
2: 검은 가루 날리던 갱도에 섞이는 가장 뜨거운 삶의 기록. 99 고비. 이제 그 고개를 넘습니다.
4: 문경 탄광 100주년 특집 99고비의 아리아 블랙다이아 탄생기 안동 MBC 제1FM 100.1MHz 9월 28일 월요일 저녁 6시 40분 첫 방송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문경씨가 함께합니다.
6: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7: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8: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9: MBC
10: MBC
11: 라디오
12: MBC 라디오
13: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5: 고수익에 원금 보장?
1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6: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응,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3시 뉴스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을 거부한 데 대해 청와대가 유감을 표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재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0: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1년 반 만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쑥대밭이 됐고 국민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연임을 꿈꾸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집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 기업이 전체 기업 5곳 중 한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금융안정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체 기업 중 한 개의 기업의 비중은 1년 전보다 2%포인트 오른 19.1%로 집계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19도, 대구 15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28도 등 전국이 24에서 29도로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크겠습니다. 이 수도권과 일부 내륙으로는 내일까지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30도입니다. 박지민입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한국관광공사 사장 박성혁입니다. 요즘은 체류형 관광이 대세죠. 만경의 넓은 뜰로 소설 아리랑에도 등장하는 김재 씨가 바로 그 체류형 쉼터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옛 건물과 빈집을 작업 공간과 숙소로 바꾸고 자전거로 황금빛 들판을 달릴 땐 기막힌 지평선 장관이 펼쳐집니다. 죽산 마을 작은 독립서점에 들러 책 한 권 읽는 여유도 누려보세요. 돌아가는 길엔 지평선 햇살을 머금은 김제 쌀한포 품에 안고 가면 완벽하겠죠?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허이 허이 기합 나오면서 우리 3부 시작해볼까요? 명절을 생일보다 더 좋아하는 두 사람 신승태 이미리 씨가 이번 주 추석을 앞두고 아주 아주 요란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아, 참 재밌는 게 지금 우리가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께서 오늘 한복도 기대돼요 했는데 왜요? 한복 입을 거라고 이미 미리 알고 계셨나요? 근데 진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역시 이분들의 노력과 늘 우리 손트라에 임하는 그 마음. 아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얼른 들어와서 한번 보시고요. 우리 국악 뒷마당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지금부터 축하받고 싶은 일들 보내주세요.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물개 박수 치면서 저희가 축하해 드릴 테니 축하받고 싶은 일들 자랑하고 싶은 것들 마음껏 마음껏 나눠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시 한번 문자번호가 우물정 8001번으로 문자를 주셔야 됩니다. 요란하게 찾아온 신승태 이민희 씨 다시 한번 궁금하시다면 손태진의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 바로

0: 입장해 주시고요. 저는 바로 모시고 들어올게요.
1: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라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2: 우리 아이 라쿠핏,
1: 바쁜 하루를 보내는
2: 어른들도 라쿠핏,
1: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2: 우리 모두 라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파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하루팀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팀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팀.
3: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팀 건강기능식품 광고.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사연이 도착했어요. 8725님께서 10년 된 잔디깎기 기계 수리하러 갔는데 보상 판매 진행 중이라 저렴한 가격으로 새 거 사왔어요. 아싸, 해보던 나의 거. 보상 하면 너무 좋죠.
7: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6: 아, 이거는 그렇죠. 아니 이런 할인율, 내가 필요한 거에 갑자기 할인율 엄청 크게 붙을 때 기분이 좋단 말이죠.
7: 너무 좋죠, 좋죠. 너무 좋죠.
6: 아, 그러니까요.
7: 네,
6: 아, 그리고 잔디가 있는 마당이 있다는 것도 무지하게 축하해드려야 됩니다. 너무 부럽다.
7: 너무 부럽다.
6: 부럽다. 이렇게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7: 잘하면 할수록 힘이 나고
6: 사연을 보내면 선물을 주지. 신승태 이미리의 국악 뒷마당 경사라네 경사라서. 우리 화려한 축하 여성들 소개할게요. 먼저 치명적인 트로록 야생마 신승태.
8: 안녕하세요, 신승태입니다.
6: 그리고 그 옆에는 또 국악 트롯 여신 노래하는 인형 이미리.
9: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인 이미리입니다.
7: 날이 갈수록 너무 잘해줘요.
6: 어머, 어머.
7: 아, 이게 날이 갈수록 늘어요.
6: 그러니까,
8: 너무 좋았다.
6: 너무 좋았다. 아, 그래요? 아, 요새 집에 가면서 연습하고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추석이 코앞이라 또 이날을 더더욱 더 추석 명절 느낌 물씬 나게끔. 아,
7: 그렇죠.
6: 오늘 곱디고 온 또 한복 입고 와주셨어요.
8: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6: 아니 너무 예뻐요.
7: 대명절 감 같잖아요. 또 그렇죠. 추석에 어울리는 감 느낌으로.
6: 감색.
7: 그렇죠.
6: 네. 그리고 저도 덕분에 손에 이거 뭐라 그래요?
7: 한삼이라고 그러죠.
6: 네. 아, 한삼을 이렇게 손에다가 끼고. 네. 지금 저도 절로 약간 막 탈춤이 나올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8: 날이 쌀쌀해졌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두꺼운. 네. 겨울철에 좀 입는 공단. 공단 한복 제 입고 왔습니다.
7: 기단이에요. 기단결 맞죠?
6: 아니 이건 또 어디서 바잉 하셨나요? 뭐 광장시장에.
8: 광장시장 바잉입니다.
6: 진짜?
8: 예.
6: 광장시. 와, 이번 추석을 위해서 또 특별히.
8: 예예 예, 그렇죠.
7: 이번 추석을 위해서. 이번 추석을 위해서 진짜.
8: 이번 추석을 위해서.
7: 진짜예요.
6: 아 진짜. 네. 근데 늘 이렇게 바잉 할 때 이제 세트로 늘. 커플 세트로 이렇게 사시나요?
7: 그렇죠. 언제 어디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8: 저희 사실은 이제 공연이 이제 네. 아직 저희 이미 했는데 네. 방송에는 내일 모레 나가는. 그렇죠.

0: 네.
1: 저 선생님 이춘 네. 선생님 팔순 공연을 했습니다. 네. 거기서 입었는데 네. 아직 방송이 안 나왔어요. 추석날 당일날 아~ 나오는데 이미리 씨가 오늘 요걸 입자는 거였어. 아직 그 방송 안 나왔는데 먼저 입어야 될까? 야. 손트라가 먼저지.
2: 그렇죠.
1: 손트라가 먼저 입자. 그래가지고 입고 나와봤어요.
0: 멋지다 멋지다.
1: 아, 이거 전적으로 이미리 씨 생각이에요.
0: 그러니까
2: 우리가 이렇게 맞춰가지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1: 맞아요.
2: 입을지
1: 많이
2: 모르기 때문에
1: 좋지.
2: 많이 입으면 좋죠.
1: 많이
2: 입어야죠. 게다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식구, 우리는 하나. 우리가 아. 먼저 입으면 어때요? 그거 어때?
0: 아니
2: 안
0: 근데
2: 그래요?
0: 진짜 그거는 아, 그래. 그거는 그 정성이고 우리 손트라 우리 청취자분들에 대한
2: 맞아요.
0: 사랑이고
2: 예.
1: 그럼요.
0: 우리 이종희님께서
2: 어머 신승태님 이미리님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한복 너무 예뻐요.
0: 그러니까
1: 너무 예쁘죠.
2: 곱디곱죠.
0: 너무 예쁘고 아 그리고 또 내일 모레 또 방송하는 네. 또 연주도 꼭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많이 봐주세요. 네. 오전 11시 10분인데요.
0: 아니 근데 잠깐만. 노래하는 우리 셰프 우리 이미리 씨에게 네. 아주 축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빵빠레 아~ 준비해 주시고 아니야 풍악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 6시 내 고향 고정 코너 합류. 이야 아니
1: 너무 잘 됐어.
0: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무슨 요일이에요 우선?
2: 매주 금요일 날 방송을
0: 매주 금요일
2: 하고요.
0: 금요일날.
2: 네 매주 금요일 날 6시에 하죠.
0: 아침 6시에. 와 네. 아, 진짜 근데 이게
2: 밤 6시요.
0: 아 그래요?
2: 네. 저녁 6시.
0: 아 저녁 6시.
2: 네. 그럼요. 6시에
3: 고향 찾아가는 아. 프로그램 있잖아요.
2: 네. 네, 그 프로그램.
3: 그 저녁 6시에 찾아가.
0: 아 그래요? 네. 저녁 6시에 찾아가는 거. 네.
2: 그렇죠,
0: 아, 근데
2: 그렇죠.
0: 이거 그 촬영할 때는 엄청
2: 아, 촬영은 좀 새벽에 가는데.
0: 그러니까, 새벽에.
2: 네, 6시 내 고향. 네. 그 중에서 매주 금요일 날 하는 제 이름이 들어가요.
3: 코너명이 뭐예요?
2: 코너명이 미리 맛본 식당, 미식당 해가지고.
0: 이야! 제대로 셰프가 됐네요.
2: 진짜 셰프가 됐어요,
3: 야,
2: 제가.
3: 이거 아니, 보통 일 아니다.
0: 오,
3: 이름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통 일 아니지.
2: 그러니까 6시 내 고향에서 이름이 들어간 코너가 제 코너밖에 없어가지고.
3: 그러니까요.
2: 모든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하고 있어요.
0: 아니, 심지어 여기 소개글에 네. 이미리가 김일이가 돼요.
2: 진짜 김이상궁처럼.
0: 김일이.
3: 김이하러 다니는 거예요.
2: 그럼요. 이야. 여러분들의 주말 메뉴를 미리가 미리미리 김일을 하면서 소개를 해드리는 우와. 거죠.
3: 너무 좋은 거 한다.
0: 김이상궁에다가 김일이 이거 합성한 거 우리 미리 씨의
2: 저희 아이디어.
0: 아이디어?
2: 그렇죠. 그냥 막 뱉었어요.
0: 막 뱉었다. 네. 이야. 뭐 확인 안 될 거 그렇게 생각합시다. 아이 너무 좋네요. 아,
2: 감사합니다.
0: 진짜.
2: 이게 다 손트라 덕분이에요.
3: 7553님이 얼마 전에 네. 6시 내 고향에 이미린 나온 거 봤는데요. 완전 아나운서 같으시더라고요.
2: 제가요?
3: 거짓말. 몰입해서 봤습니다. 근데 혹시 손트라에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진짠가요? 6시 내 고향이 진짠가요? 반전 매력에 푹 빠졌어요.
0: 아니 거기서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고
3: 그게
0: 있길래.
3: 아니라 여기가 완전 진짜예요.
0: 그러니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3: 왜냐면 거기는 이제 바로 생방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그 녹화하면서
2: 아,
3: 편집되고 걸을 건 걸르고 분명 피디님께서 다 잘라주셨어요.
2: 맞아요.
3: 여기는 못 자르고 셈으로 나 이게 아니, 진짜입니다.
2: 그래서 제가 나온 프로 이거 보고 모니터를 하고 네. 제가 피디님한테 피디님 무슨 편집의 왕이에요. 네. 어떻게 그러세요? 어떻게 이렇게 잘라주시냐고.
0: 그러니까 너무 잘 만들어줬구나.
2: 너무 잘 만들어주세요.
3: 피디님한테 저기 선물 한 달에 한 번씩
2: 걱정하지 하세요. 마요. 예. 그런 것은 또 내가 잘하니까.
0: 아유, 분명히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또 6시 내 고향에서 네. 우리 이민희 씨 보인다면
2: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내적 친분.
3: 맞아 완전 있지.
2: 그럼요.
3: 뭐 우리 식구끼리.
2: 맞아요. 시장 같은 데 가면은 또 저한테 여기 트로트 라디오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3: 손트라.
2: 진짜. 정말로.
3: 손트라 재밌어요. 야.
2: 너무 재밌어요. 이민희 씨 실제로 보니까 진짜 인형 같네.
0: 어머. 그 두 번째 내용은 지금 만들어낸 거 아니죠?
2: 아, 티 났어요?
0: 자, 오늘 우리 이제 여러분의 자랑할 일들을 이제 나눌
2: 맞아요.
0: 시간이
2: 맞아요.
0: 왔습니다.
2: 많이 해주세요.
0: 네, 하지만 그러기 전에 우리 외국어에 슬쩍 발만 담가보는 글로벌 축하 속으로 세계 축하 표현 하나씩 배우고 있습니다. 잠깐 뭐가 흘러갔는데
2: 그렇죠.
0: 지난 시간 복습 먼저 해봅니다.
3: 지난 시간
0: 네 그렇죠. 네덜란드로 갔었거든요.
3: 너무 어려웠어요.
0: 네덜란드어로 축하합니다. 자 뭐라고 하죠?
3: 허페시티어드.
0: 아
2: 허페시티어드.
0: 아 참 어려웠어요.
3: 아, 왜냐면
0: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3: 여기다가
2: 허페시티어드.
3: 허페시티어드.
0: 이게 더치라고 하죠.

0: EUT.
1: 이야, 역시.
0: 어, CH인데. 아니, 근데, 지금 우리 밖에서는 이거 발음할 때는 윈디가 많이 보인다.
2: 아, 윈니가. 윈니를 들어야 돼요.
0: 하페스티아. 하페스티아. 아, 그렇게 하페스티아. 해서 발음해 보시길 바라고요.
2: 예, 예, 좋습니다.
0: 오늘 저 이거 걱정됩니다. 어디로 떠나볼까 했는데 어딘가요?
2: 오늘은요. 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한창입니다.
0: 맞아요. 일본으로 가요?
2: 그럼요. 참가국 중에 이 시간에 안 배운 나라를 골라봤습니다.
1: 아하.
2: 안 배운 나라.
1: 안 배운 나라.
2: 바로 우즈베키스탄.
0: 우즈베키스탄. 자, 우즈베크
1: 어려워.
0: 야,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우즈베크어로 축하합니다. 뭐라고 하죠? 자, 신승태 씨.
2: 타블릭 클라이만.
1: 화난 거 아니에요, 지금?
2: 딱 그렇게 느끼죠.
0: 약간 우기는 거 아니야?
2: 그러면은 이거 잘한 거예요. 왜냐면 이거 딱 들었을 때 딱 화내는 느낌이더라고요.
1: 근데 뭐 이러는데.
2: 네.
1: 뭔가 이렇게 화가
2: 약간 좀 타블릭 클라이만 이렇게 타블릭 클라이만 해지더라고요.
0: 약간 우기는 거 같기도 하고 공격적이기도 하고.
1: 너무 심하게 축하하는데.
0: 아니 제가 야, 너 그래야 됐을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1: 맞아.
2: 너무 축하해.
1: 너무 축하한다.
0: 아, 그래요.
2: 축하해.
0: 아, 그럼 우즈베키스탄이 갑자기 금메달을 땄다. 뭐라고 하는?
2: 타블릭 클라이만.
0: 아, 진짜 어렵죠. 타블릭 클라이만. 타블릭 클라이만. 자,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2: 타블릭 클라이만.
0: 아, 자, 이렇게. 너무 공격적이진 않게. 그래도 그 선하게, 이렇게 축하해 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우리 우즈베키스탄 관계자 여러분 혹시 계실까요? 너무 들이대지 않았나 싶은데.
1: 너무 궁금해.
2: 이 탈을 탁 내뱉더라고요. 타블릭 클라이만.
1: 그래서 저 아까 침 뱉는 줄 알았어요. 승채 씨가 연습하는데.
2: 타블릭 클라이만.
1: 타블릭 클라이만.
2: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0: 진짜 멋있다.
2: 타블릭 클라이만.
0: 자, 우리 그럼 지금부터 타블릭 클라이만. 우리 사연들 좀 소개해 볼게요. 미리스.
1: 네, 4014님께서요. 포항 김옥순입니다. 온여름 덥고 감을 때 고추 170포기 심어서 70근 따고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 먹을 거 15근 빠오는 걸 끝으로 올해 고추 농사 끝. 매일같이 4시 반에 일어나서 물 주느라 애쓴 남편에게 감사 인사 전하며 고추 농사 마무리 축하해 주세요.
2: 완전 고추농사 올해 타블릭 클라이만
1: 진짜. 아니 너무 맵다.
0: 근데 지금 이거 읽다가 네. 우리가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말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어떤 분이 뭘 들었어야지 따라하죠. 아 정말 타블릭 클라이만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 1853님은요.
2: 예. 히히히. 이렇게, 아, 실제 이렇게 돼 있어요. 히히히. 읽어줘야 돼. 면접 본 곳에서 연락이 안 오네요.
1: 어머.
2: 축하해주세요. 연락 오면 출근해야 되니까. 아무 연락이 없으니까 계속 누워있을 수 있다.
1: 이야! 야. 오히려 좋아.
2: 긍정적인 마인드시다.
0: 멋지다.
2: 이런 분들 너무 좋아해요.
1: 저도 이런 분들 좋아해요.
0: 이분 크게 될 거예요.
1: 부럽다. 크게 될 거예요. 정말 크게 될
0: 진짜.
1: 거예요. 항상 긍정적.
2: 맞습니다.
1: 네, 부럽다. 계속 누워있어요.
0: 누워 계세요.
1: 출근할 언젠가는
2: 아니,
1: 출근을 하니까.
2: 아니 우리 한번 우리가 이제 출근해가지고 이제 또 일을 다니시면 한 평생 일해야 되잖아요.
1: 그러니까 맞아. 지금이 기회예요.
2: 평생 일하기 전에 이렇게 놀 때가 얼마나 여기 짬이 너무 좋은 겁니까?
1: 그럼요. 그러니까.
2: 너무 축하드려요. 지금
1: 오히려 좋아.
0: 이분은 진짜 면접 본 곳에서 연락이 오지 않네요. 부모님이랑 더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아.
1: 오히려 좋아.
0: 방금 하나 더 보내셨어요. 1853님께서
2: 부모님이랑 같이 있을 수.
1: 와, 그렇죠. 부모님이랑 같이 있을 수 있어요.
2: 면접 마인드가 조금 멀리 있는 데인가 보다 회사가. 가셔야 되나 보다.
0: 가셔야 거기 되면은.
1: 그렇죠.
2: 본인이랑 떨어지는데.
1: 오히려 좋아요. 있을 때 잘하면 맞아요. 돼요. 있을 때 더 행복한 시간 보내면 돼요. 맞아요.
0: 우리 0286님은 네. 저 64세 살짝 할머니인데요. 문화센터에서 디지털 드로잉 우와. 수업 신청하고 태어나서 처음 태블릿 PC라는 걸 만져봤어요.
1: 우와,
0: 이런 컴퓨터 용품을 만져보는 것도 영광인데 선생님이 너무 잘 그렸다고 조교로 써야겠다고 칭찬해 주셔서 기분 무지하게 좋았어요.
1: 이야. 아니 이제서야 재능을 찾으셨는데 살짝 할머니는 뭘까요? 살짝 할머니는
2: 아 64세라고 살짝 할머니라고 하신 것 같은데
1: 아니에요.
2: 64세면 아직 애기예요.
0: 애기네. 애기야.
2: 애기예요.
0: 아 누나 무슨 누나. 할머니야.
1: 애송이.
2: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100살 밑으로는 누나라고 다.
1: 그럼요.
2: 100살 밑으로는 다 누나예요.
1: 100살부터가 그런 할머니예요?
2: 아니 100살부터 큰 누나.
1: 아하.
2: 큰 누나.
1: 오 너무너무 좋다.
0: 너무 좋다.
2: 지금 누나 작은 누나예요.
0: 작은 누나네. 네. 그러면 할머니 얘기도 하지 마시고 지금

0: 선생님, 솔직히 웬만해서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칭찬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함부로 네. 조교로 써야 되겠다 이 멘트 안 해요.
1: 그럼요.
0: 이거는 잘한다는 얘기예요.
2: 그럼요. 잘하신다는 얘기예요.
0: 확실히 재능이 네. 있으십니다. 네. 자, 축하받고 싶은 일들 이렇게 대놓고 자랑하고 싶은 것들 마음껏 보내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오늘 사연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 뭘 쏘고 있지요?
3: 오늘은요. 네. 잡곡이 분다. 잡곡이 불어. 불려서 밥해야 부드러운 잡곡 세트 보내드립니다.
0: 야, 보컬 잡곡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축하 무대 네. 사연 받으면서 또 풍악을 올려볼까 하는데 예. 노래하는 인형, 노래하는 셰프, 노래하는 김희상국 이미리 씨가 나섭니다. 오늘 같이 부르나요? 어떻게 되나요?
3: 아, 예. 진짜 이미리 씨가 조금 도와주라 그래가지고 아, 네. 제가 좀 도와주러 오늘
0: 아,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미리 그리고 신승태 함께하는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바로 이 노래 추석달 준비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요. 오늘 마음껏 여러분 대놓고 자랑하고 싶은 것들 보내주세요. 음악 주세요.

0: 정말 하나의 예술, 약간 그냥 그 뭐라 그럴까 공연을 진짜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미리와 신승태의 추석달 보내드렸습니다.
1: 네, 야. 추석달 너무 신나죠?
0: 그러니까요, 우리 4759님께서 얼씨구 저얼씨구 신난다 최고다.
1: 최고다.
0: 역시 둘의 팀워크는 정말 최고입니다.
1: 들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들으셨어요? 마지막에 사실은 이게 추석달이 네 절까지밖에 없어요. 네. 근데 옛말이 다섯 절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승태한테 어떡하니? 야, 어떡하니? 그랬더니 내가 계산을 해줄게. 이래가지고 지금 방금 계산을 한 거예요. 2만 전화 받잖아요. 제가 잘 못 외우잖아요. 난 못 외우는데 어떻게 지금 어떻게 바로 해? 내가 해줄게.
0: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참 그냥 아름답게 끝났을 텐데 굳이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2: 마이크에 안 들어갔을 거야.
1: 안 들어갔어요?
0: 네. 우리 승태 씨의 또 천재 면모를 또 이렇게 드러내네요.
1: 이런 거 해줘야지 또 가끔.
2: 감사합니다.
0: 그렇죠. 네. 이수

0: 형님께서
1: 어머 신승태 미리님 노래 들으니 정말 추석이 왔나 보네요. 너무 감동적인 무대 감사해요.
0: 아 그러니까요.
1: 네, 추석이 감사합니다. 왔어요.
0: 추석이 맞아요. 정말 왔습니다.
1: 추석 왔어요. 코앞에
2: 하루만 잠 추석이에요.
1: 그럼요. 예, 예.
0: 그리고 이제 추석 앞두고 또 축하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좀 부지런히 소개해볼게요. 1686님
1: 가시죠. 아이고 1686님이요. 지난 금요일에 동네에서 미용실을 개업했어요. 지금은 손님 한 분께 펌을 해드리며 방송 들어요. 앞으로 단골 손님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0: 무조건
1: 응원해주세요. 손님 같이 커피 타임 중 문자예요.
2: 이야, 대박 축하합니다.
0: 대박 너무
2: 축하합니다. 축발전, 진짜. 축발전이다 진짜로. 예.
1: 발전하실 거예요.
0: 네, 예. 그러니까 아이 그리고 네. 약간 지금 손님과 같이 커피 타임 중이면 이미 단골 손님이네.
1: 단골 맞아. 되신 거예요.
2: 이제 계속 네. 오실 거예요.
1: 맞아요. 그러니까 손트라 들을 때마다 오세요.
0: 오, 좋다 네. 좋다. 그래서 손트라 들으러 오셔도 됩니다.
1: 그렇죠.
0: 우리 0828님께서는요.
2: 아버지 100세 생신 기념으로요 타지마할을 다녀왔습니다.
0: 이야.
2: 여행이 쉬운 게 아니라서 5년 적금으로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100세 축하합니다.
1: 타지마할 다녀오셨는데
0: 아니 와 같이 가셨어 아버님. 일단 100세에 인도에 있는 이 타지마할을 보러 가는 거는 우와. 말이 안 됩니다.
1: 와 진짜 정정하신 것 같아요.
2: 온가족이 다 가셨다.
1: 그러니까요.
0: 얼마나 좋을까. 와. 약간 그 아버지의 약간 그 소원이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위시리스트 꼭 하고 싶은
2: 인도에. 아, 여행
0: 역시나 다를까 우리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사연을 한 세 개밖에 못했는데 우리 4부에서 함께해요.
3: 오늘도 안전하게 가중 밀집 사고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리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탈출해야 합니다. 흐름을 따르되 가장자리를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사방으로 둘러싸인 경우 직진보다는 대각선 방향이 이동이 용이합니다. 두 번째, 서 있는 경우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거나 팔짱을 껴 숨쉴 공간을 확보하세요. 팔짱을 끼기 어렵다면 가방 등 소지품으로 보호하세요. 세 번째,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를 벌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네 번째, 만약 넘어졌다면 바로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기 어렵다면 다리를 몸쪽으로 끌어당겨 웅크린 자세를 취해주세요. 그래야 가슴과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행동 요령 꼭 기억해주세요.

0: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어, 여기서 온갖 자랑 다 하고 싶은데 눈치가 보이신다고요? 여기 어떤 자랑이든 시샘 1도 없이 축하해주는 두 친구
1: 그럼요,
0: 있습니다.
1: 그럼요.
2: 더 하세요.
1: 더 하세요.
2: 지금보다 더 하셔도 돼.
1: 아니, 더 자랑해야 돼.
2: 내놔, 다 내놔요. 아니, 자랑 지금, 다 내놓으세요.
1: 맞아요, 맞아요. 아, 이거 내놓으세요. 자랑도 아니에요. 더 하셔야 돼요.
0: 더 하셔야 됩니다. 누구시죠?
2: 아, 신승태입니다.
0: 신승태, 그리고
1: 이밀입니다.
0: 이밀이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2만 5천 구독자를 자랑하고 있는
1: 점점 늘어가고
0: 트로트라디오 너튜브 지금 들어오면 한복 곱게 입은 승태 미리 콤비 보실
1: 이뻐요.
0: 수 있습니다.
1: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주석 좋아 좋아요라 말리설죠.
2: 뭐가 예. 좋다고요?
1: 추석도 좋고 손치라도 좋고 우리도 좋고
2: 구독 좋다고요?
1: 그럼요. 구독.
2: 아, 그러니까
1: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구두라 그랬어요?
2: 주독? 뭐라 그랬나?
0: 주독이라고 했습니다. 예, 예, 예. 자, 우리 160 하나님께서 신승태님, 이미리님, 네. 하늘에서 내려온 천군 천사라고.
2: 하늘에서 내려온 천군 천사!

0: 그리고 우리 4720님은
1: 어머, 얼굴이 너무 궁금해서 보라를 켜봅니다. 네. 목소리랑 다르게 두 분의 얼굴이 멋있네요.
2: 제가 화면발을 잘 못 받는 스타일이에요. 원래 실제로 깜짝 놀라실 거예요.
1: 제가 더 깜짝 놀라요. 네.
0: 아니 근데 이 키포인트를 잘 들으셔야 돼요. 네. 그 목소리랑 다르게.
1: 그럼 목소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2: 목소리는 귀엽다는 거죠.
1: 아, 귀여워. 아, 큐티 스타일이었는데 직접 보니 너무 아름답다. 네. 정말 이렇게 약간 거리감이 느껴졌다.
0: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네. 되게 잘생긴 목소리다. 되게 막 어떤 목소리다. 이런 게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냥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 긍정적인 거예요?
2: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정신건강에 좋도록, 이미리 씨의 정신건강에 좋도록 생각하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0: 아닙니다.
1: 좋다는 얘기죠?
0: 목소리도 그렇고, 진짜 비주얼도 그렇고, 정말 인형 그 자체죠?
1: 그럼요. 그러니까 노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노인. 실제로 노인. 봐야 돼요.
2: 노래하는 인형입니다.
0: 네, 노인. 우리 8637님은요.
2: 이 커플 왜 이렇게 귀여운 거야? 동생 삼고 싶다.
1: 사무세요.
2: 누나.
1: 언니.
0: 지금 100세 이상은?
2: 형님이. 작은 누나죠. 이상은 큰 누나.
0: 이상은 큰 누나.
2: 예, 이하는
1: 작은 언니. 작은 언니. 우리 명절이 뭐 할까요?
0: 벌써 명절.
1: 그럼요. 윷놀이 준비하고 계세요.
0: 좋다. 아니, 우리. 바로 또 퀴즈가 있죠. 선물 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명절 앞두고 추석 명절 귀한 선물 뭐 준비하셨습니까?
2: 이리 오너라 차량용유 소스 준다. 차량용유 소스가 제일 인기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0: 진짜 우리 손트라의 인기 상품 입고가 됐거든요. 이 차량용 요소수 진짜 문자들이 늘 터져요. 터져.
1: 요소수 때문에.
0: 요소수 가져갈 수 있는 귀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우리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를 개사해서 이미리 씨, 신승태 씨가 부를 건데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추석을 맞이해서 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2: 뭘까요?
0: 자, 과연 어떤 음식일지 노래 가사를 잘 들으시고 정답 맞춰보세요. 노래 시작합니다.

0: 야 추석에
1: 요거 빼먹을 수 없죠.
0: 대표 음식입니다. 네. 침을 삼킬 수밖에 없게 되는.
2: 오늘 요거는 또 힌트 안 드려도 다 당하실 수 있어도
0: 될 것 같아요.
1: 맞아. 네,
0: 속 재료가 정말 다양하기도 한데.
3: 아, 너무 좋아요.
0: 뭐 이거다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을까요?
1: 아, 그러니까요. 이거는 진짜 사실 추석에는 그러니까요. 이거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죠.
0: 맞아요. 안고 없는 찐빵이다. 네. 이야, 과연 어떤 음식일지 우리 한 번 더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0: 많이 들어간다.
1: 꿀이랑 설탕도 동글동글 빚어져요.
0: 아, 빚어줘.
2: 설립갈보
1: 찐다 찐다.
2: 참기름도 발라야지.
1: 야. 이야, 이거 명절에 먹어야 되지. 네. 추석에 먹어야 되잖아요.
3: 그 손잎, 아, 솔잎 이렇게 까는 게 국룰이죠.
1: 맞아요.
3: 그 향이 수줍게 올라오니까.
1: 그리고 요거를 이쁘게 빚어야지. 이쁜 아들딸을 낳는다고 그런 얘기가
3: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옛날에.
3: 그럼 우리 이민희 씨는 잘 빚으시나요?
1: 저는 진짜 잘 빚어요. 오. 저는 진짜로, 아우! 이렇게 뭔가 정말로 그림처럼 잘 빚어요.
3: 오, 확인 안 되는 얘기도.
0: 마음대로
3: 자, 갑돌이와 갑순이가 다양한 속재료 넣어서 솔잎을 깔고 찐 이 음식 과연
1: 뭘까요?
3: 무엇일지. 문자번호 샵8001번 우물정 8001번으로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고요. 오늘 정답자 5분 뽑아서 차량용 요소수 보내드리니까 요소수? 많이 많이 정답 한번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오답이 와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1320님 씨앗 호떡 네? 아닙니다. 네, 씨앗 호떡 아니고요. 4064님 만두 아닙니다.
1: 뭐라고?
3: 자, 자, 추석을 앞둔 이 음식 정답 받으면서 우리 기다리는 동안 이번엔 어떤 타령으로 갈지 트롯 야생마의 달 타령 갑니다.

0: 그러니까요.
1: 이 노래 정말 명절이죠, 뭐.
0: 아니, 신승태의 달 타령 라이브로 보내드렸는데, 또 옆에 특별 출연으로 이미리 씨가 또 같이 함께.
1: 영상으로 또 함께.
0: 흉무 같은 그런 느낌을.
1: 그렇죠.
0: 펼쳐주셨어요.
2: 끼고 이렇게 옆에서 싹 이렇게 춤춰줬었어요.
1: 관광소를 같이 했어. 아, 춤춰주라고. 아니, 왜냐면은 또 달 타령 부르고 있는데, 제가 너무 달 같아가지고, 저보고 소원을 빌까봐 그냥 앉았어요.
0: 아니, 근데 옆에서, 아니, 옆에서 자꾸 노래를 하고 있네. 막 민기적 하면서 막 계속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지? 왜 그러는 거지?
2: 할까 말까 한 거구나.
0: 아니, 나가고 싶은데, 이 치마가 걸려가지고 지금 못 일어서.
1: 아니, 나가려고 했는데 누가 계속 좀 잡아당기는 거예요.
2: 이미리 씨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네. 이렇게 우리 라디오에 오는데도 아예 안에 속치마까지 싹 다 입고 왔어요.
0: 그러니까 다 입고
2: 완전 차려입고 왔어요.
1: 이것도 슈즈까지 신고 왔어요.
2: 속 고쟁이부터 해가지고 이 신발까지. 그러니까
0: 신발까지 진짜.
2: 꽃신 신고 왔어요.
0: 그리고 심지어 방금 퇴장한 거 있죠? 퇴장한 게 아니고 넘어진 뻔해서 옆으로
2: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0: 앞으로 걸려가지고 어쩐지 아이고 이러면서 빠져버렸지.
2: 너무 빨리 나가더라. 그래서 저렇게 빨리 나갈 애가 아닌데.
0: 그러니까 우리 서미숙님께서
1: 어머 지금 달 타령 지하철에서도 들어요. 너무 좋아요.
2: 아이고
0: 강덕래님
2: 이제 달이 떴습니다. 지금 나오는 노래 부르는 가수 누구 분이신가요? 신승태입니다.
1: 신승태요.
2: 강덕래님 신승태입니다.
0: 2199님께서 역시 신승태.
1: 역시 신승태.
2: 아유, 감사합니다.
0: 자, 앞서서 퀴즈 드렸었죠. 갑돌이와 갑순이가 만든 음식, 맵쌀가루 반죽해서 그 안에다가 이제 깨, 뭐, 콩, 팥, 밤, 꿀이랑 설탕까지 다양하게 넣어서 솔잎가루 깔고 찌는 이 음식은
2: 송편! 송편입니다.
0: 송편이었습니다. 송편이었습니다. 야, 우리 이렇게 또 정답이 너무 많이 와서
2: 네.
1: 와.
0: 오늘 추석 앞두고 있잖아요.
2: 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0: 선물 원래 우리 몇 개씩 줬죠?
1: 5분 줬죠.
0: 아. 네. 오늘 몇 분 드릴까요?
2: 특별히 10분 드립니다.
0: 자, 그 10분 소개할게요.
1: 5466님, 2497님, 0166님, 2275님, 4592님.
2: 2666님, 1256님, 0660님, 4512님, 6313님. 네.

0: 아닙니다.
1: 사실 영양요소수. 포장 단단히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이렇게 차량용 요소수가 인기 상품이어가지고 문자가 터집니다.
2: 그렇대요.
3: 우리 코너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요소수 때문에.
0: 아니 그리고
1: 겸사겸사.
0: 겸사겸사도 있지만 네. 그만큼 듣고 계시는 분들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다.
3: 그렇긴 해요. 맞아요.
0: 진짜 정말
3: 해요.
0: 너무 감사드리죠.
1: 맞습니다.
0: 아니 그냥 문득 든 게 송편하면 속이 어떻게 차 있는 게
1: 아 뭐 콩도 있고
0: 아, 여러 가지 있잖아.
1: 꿀 전 꿀 그 깨
3: 깨 그렇지 무조건 있죠. 그거는 진짜로 무조건이에요.
1: 꿀 깨
3: 네 저도요. 꿀깨. 저도 그거 아니.
1: 근데 어릴 최고. 때는 그렇게 콩이 왜 이렇게 싫었는지.
3: 그러니까.
1: 왜냐 막 여러 가지 있는 중에 막 골라 먹잖아요.
3: 맞아요.
1: 그 사실 엄마 몰래 콩 나오면 한 입 먹고 막 저쪽으로 이렇게 밀어놓고 아, 깨만 찾아서 걸로. 먹고 막
3: 이랬다. 진짜 나빴다.
1: 그런 적이 있어요.
3: 진짜 못했다.
0: 아니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약간 뭐라 그러지? 송편에서 너무 건강한 맛이 나면 맞아. 약간 좀 아.
3: 그렇지 그렇지. 맞아. 속세의 맛이 좀 나야 되는데.
1: 1년에 한 번 한 번 먹는데.
3: 맞아.
0: 아, 꿀떡 같은 거 먹고 싶잖아요.
3: 꿀떡이 최고죠.
1: 그렇죠. 아 맛있겠다.
3: 빨리 명절 왔으면 좋겠다.
0: 아오.
3: 아, 진짜.
1: 한 밤만 자면 돼, 한 밤.
3: 아, 진짜. 한 밤만 자면 금방이에요.
1: 네, 한 밤 자면 돼.
0: 그리고 지금 먹을 수 있잖아요.
3: 아, 근데 또 명절에 먹어야지. 아, 명절에
0: 오케이, 오케이.
3: 먹어야 맛있지.
0: 알겠습니다.
3: 뭐 모든 거.
0: 역시 그런 네. 특별한 날에 먹어야지 더 맛있지.
3: 맞아요, 맞아요.
0: 자, 우리 오늘 축하를 제대로 못했어요.
1: 예, 빨리 하자.
3: 맞아, 맞아. 빨리 해요, 빨리 해요. 네, 3765님께서요. 초등학교 1학년 손주가 뽀뽀해주길래 언제까지 해줄 거야 했더니 할머니 죽을 때까지 해준다네요. 한마는 할머니, 엄마 줄임말입니다. 아, 감동이에요. 너무 행복합니다.
1: 한마 죽을 때까지 해.
0: 한마 죽을 때까지 해줄게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구나. 할머니, 아니, 엄마의 줄임말.
3: 그러니까 한마래요, 한마. 요즘 유행하는 건가?
1: 아니, 그냥 저 우리 초등학교 우리 1학년 손주의 애칭인가 봐요, 애칭. 그냥 애칭, 한마.
0: 우리 176 하나님은요?
1: 한 달째 일만 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못 쉬고 팬티 만드는데요. 다른 공장은 할 거 없다는데 난 지금도 2만 장 할 거 있어요. 하청 안 내고 열일 할 겁니다. 와.
3: 와, 이거는 진짜 축하드립니다.
1: 2만 장.
0: 일폭 터졌다 했을 때, 물론 몸은 힘들겠지만, 진짜 제대로 터졌다.
3: 맞아요, 맞아요.
1: 팬티 2만 장. 와.
3: 아니, 팬티 2만 장 상상이 안 돼요.
0: 와. 왜 상상을 해요?
3: 아니, 근데.
0: 아니, 그 만드는 공장이니까.
1: 2만 장.
0: 그걸 2만 장을 상상을. 아니, 2만 장. 어떻게. 아, 이렇게 쫙 이렇게 널려있는.
3: 얼마나 이렇게.
1: 만, 와,
3: 이야. 2만 장이 뭐 얼마일까요?
1: 2만 장.
0: 엄청 많겠죠.
3: 진짜 좋겠다.
1: 왜요? 팬티 많았어요?
3: 아니,
1: 안 빨고 한 번 입고 2만 장이면
0: 2만 장 몇 년을 있겠네요.
3: 예. 아니, 부럽다. 부러워요. 진짜 축하드립니다.
0: 나중에 승태 씨가 좀 팬티 좀 사주세요.
1: 아, 알겠어요.
0: 예. 아, 우리 5131 하나님께서는요.
3: 저는 68세 작은 누나입니다. 6학년 손녀딸이 학교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 소변에서 단백뇨가 검출됐다고 재검하라는 통지를 받고 아이고 걱정하며 대형병원에서 재검 받았는데 어머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괜찮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1: 아이고. 오,
0: 진짜.
1: 초등학교도 이럴 수 있어. 저도 그랬었어요.
3: 단백뇨?
1: 그러니까 소변에서 단백질이 이제 섞여나. 우리 원래 소변 검사 이거 하잖아요.
3: 그렇죠.
1: 이렇게 네. 이거 뭐라 리트머스 같은 걸로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단백이 나오는지 피가 나오는지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네.
0: 아, 그러면 근데 진짜 일시적인 거라 진짜.
1: 맞아.
3: 다행이다. 그 전에 뭘 먹었나 보다. 잘못 먹었다.
1: 근데 어릴 때는 약간 그런 일이 종종 있죠. 있나 봐요.
0: 아이고 깜짝 놀라셨겠다.
3: 그러니까 너무 축하드려요. 괜찮다니까는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0: 아무 일 없을 겁니다. 건강합니다.
3: 맞아요.
0: 우리 0143님은요.
1: 이번 추석 때 우리 딸 36세 승주의 남친이 인사하러 온대요. 떨려요.
3: 나도 떨린다.
1: 뭘 대접해야 할지 여튼 축하해주세요.
3: 저도 떨려요.
0: 약간 반상견례 느낌 아니에요?
3: 그러니까요.
1: 완전이죠.
0: 이거.
1: 왜냐면 또 자기가 또 이제 이 추석 때 명절에 오는 거잖아요.
0: 아, 명절에 오면.
1: 명절에는
3: 거예요.
1: 왜냐면은 많은 이 가족들이 오잖아요. 우리 이렇게 식구만 있는 게 아니라.
3: 그러니까
0: 한 방에 다 인사드리고.
1: 나 인사드리고 나와주고.
0: 그리고 그냥
3: 글쎄야.
0: 도장이네요.
1: 점수 따겠다 이거예요.
3: 도장이에요, 진짜.
0: 그리고 그 남자도, 그 남자친구도 본인이 가겠다라는 거는 아주 큰 마음 먹고 가요.
3: 그럼요. 이제 여기 이제 말뚝을 받겠다.
1: 받겠다.
3: 그렇죠.
0: 아, 이번 추석 명절에 다 이제 가면 너 결혼 언제 하니 이런데 갑자기 딱 문을 열고 문이 열리네요. 여기서 안녕하세요.
3: 아, 그렇습니다.
0: 아, 제 남자친구.

0: 왜요?
1: 아니 너무 다행인 게 평소 같으면은 네. 막 요리를 뭘 대접해야 막 이런 게 있는데 추석이기 때문에
2: 그럼요.
1: 이미 음식이 있잖아요.
3: 추석 음식 그냥 하면 네. 됩니다.
1: 그걸 하면 됩니다.
2: 맞아,
3: 그리고
2: 맞아.
3: 그 남자 아마 뭐 돌을 줘도 다 씹어 먹을 거라 걱정하지 마세요.
1: 그럼요. 사실은 그렇게 오지만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2: 그러니까.
1: 떨릴까요?
2: 얼마나 예, 떨릴까? 예, 예, 예.
3: 걱정하지 마시고 맛있는 거 같이 마시고요. 드세요. 우리 3200님은요.
2: 아 떨려. 두 달 전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체르니 100번을 끝냈어요. 와. 태어나 처음으로 배우는 거라 힘들었지만 그래도 해내니까 정말 뿌듯하네요.
3: 이야.
1: 아니 두 달 만에 체르니 100번 진짜 천재 아니에요?
2: 야, 진짜 빠른 거예요. 체르니 100번.
1: 두 달 만에 어떻게 체르니 100번을 해요?
2: 맨날 맨날 가셨나
3: 이거도 보다. 엄청나게 그
2: 그렇죠.
3: 뭐 이거 10번 반복하세요. 뭐 하세요. 그 우와. 스티커 이거 있잖아요.
1: 시킨 대로 다 한 거예요.
3: 오, 근데 두 달 만에 그거를 한다는 거는
1: 체르니 100번이잖아요.
2: 그러니까 체르니 100번. 100번 나면 이제 30번으로 넘어가고 그다음 40번으로 넘어가죠. 하지?
3: 그만큼 약간 열정을 다 쏟으셨나 봅니다.
1: 우와.
2: 아, 멋있으시다, 근데.
3: 진짜 뿌듯하실 것 같고.
2: 체르니 100번 뭔지 알죠?
1: 알죠. 저 피아노 다녔는데.
2: 아, 그렇죠. 그렇죠. 혹시 모를까봐.
3: 이게 되게 순서가 되게 특이하잖아요. 막 100번 갔다가 30번
2: 갔다가. 그러니까 100번, 30번, 40, 40번.
3: 40번.
2: 맞아요.
3: 그다음 50번. 막 이렇게 갔는데.
2: 맞아요, 맞아요.
3: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에. 자, 맞아요, 우리 5724님은요.
2: 뭐 내일 23일 수요일은 결혼한 지 25주년 되는 날입니다.
3: 네.
2: 신랑을 중3 때 교회 오빠로 만나 친하게 지내다가 대학 졸업 후에 3년 연애하고 25년째니 너무 오래 봤네요. 앞으로 25년도 밥 잘해주는 멋진 남편이길 바라며 이벤트 좀 준비했으니 같이 축하해주세요.
1: 무슨 이벤트?
2: 무슨 이벤트 지금 이게 이벤트인가요?
3: 아니 지금 이벤트는 약간 좀 비밀리에 지금 숨겨둔 것 같고 가장 큰 포인트는 야 이거 어렸을 때부터 알던 친구 오빠 사이 오빠 동생 사이가 이렇게 발전해서
2: 네.
3: 이제 솔직히 볼 거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1: 25년.
3: 근데 이제 딱 이제 서로에 대한 그 어렸을 때의 모습 그리고 다 커서의 모습 다 본 거예요.
2: 에이.
3: 이건 가족보다 뭐 더 얼마나 더 친해질 수 있을까?
2: 와 이건 진짜 의리다 의리.
3: 아 의리예요?
2: 의리예요.
3: 아 이렇게 간 거 의리예요?
1: 아, 아니에요. 그럼요. 사랑이에요 사랑.
3: 진짜 그랬어요. 잘 맞았던 거지.
1: 사랑이다.
3: 그러니까 이미
2: 맞아.
3: 어렸을 때 천생연분을 미리 만난 거야.
2: 맞아.
1: 너무 좋으지. 밥도 해주신다.
2: 맞아. 근데 보이지 않는 끈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1: 있죠.
2: 있어요. 보이지 않는 끈 다 있어요.
1: 짝이 있죠 누구나.
2: 다 짝 있어요. 예, 예.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3: 보이지 않을 뿐.
2: 예.
3: 아 부디 보이길 우리 6318님은요
1: 예, 친구가 매년 명절 선물을요 다른 걸 보내주거든요.
3: 네.
1: 근데 올해 추석엔 사과, 배 선물을 보내줬어요. 과일값도 비싼데 친구 덕분에 제수용 과일은 안 사도 돼서 돈 굳었습니다. 친구야 고맙다.
2: 고맙다 친구야 고맙다. 이렇게 그러니까. 명절 선물 받으면 진짜 너무 좋아요.
1: 그러니까 그리고 또 너무 좋은 걸 보내주셨나 봐 퀄리티가.
2: 그러니까 사과
1: 제수용으로 제수용. 올릴 수 있는 거를 또 보내주신 거 얼마나 퀄리티 좋은 걸 보내주신
2: 엄청 큰 거 보내주신 거예요.
1: 그러니까요.
3: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을 받았는데 또 누구한테서 또 선물 될 수도 있고 정말 더 필요한 사람들한테도 나눌 수 있는 게 선물이잖아요.
2: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3: 우리가 막 이렇게 선물할 때 막 조금 대량으로 이렇게 몇 개 해서 딱 이렇게 주면 주변 사람들이 좀 나눠줘 이런 선물도 있잖아요. 진짜 감사해요.
2: 너무 감사하죠. 너무 더불어 사는 사회.
1: 그런 거 너무 좋죠.
3: 더불어 사는 뭐?
2: 더불어 사는 사회.
1: 네.
2: 행복한 사회.
1: 좋네요. 더분다.
2: 너 불면 안 되고.
3: 자 여기까지 우리 잡곡 세트 보내드리고요.
1: 네.
3: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5: 2,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이벤트.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램.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램.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1: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2: 으이차
3: 으이차
2: 여기도 찍고
3: 으이차
2: 골고루 골고루
4: 애증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떡메로 방아를 찧으며 부르던 매공이즈 소리입니다.
2: 욕도 보고 복도 마련기
4: 명절이 다가오면 집집마다 방아 찧는 소리가 고소하게 들려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증의 협찬이었습니다.
5: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핸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레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온누리 스토어에서 혈행 건강 솔루션 서큐시안을 드립니다.
6: 오늘은 정말 대낮부터 보름달이 뜬 기분입니다.
7: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
6: 정말 한복 곱게 차려입은 이민희 씨, 신생스타의 씨와 함께 했고요. 아, 정말 너무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의자에서 지금 무슨 일이냐, 뭐 찾고 계시냐고
8: 얘기했는데. 치마가 의자 밖에 껴가지고.
6: 아, 자꾸 앉은 다음에 일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8: 혹시 이렇게 좀 돌려줬어요.
6: 좀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 아, 오늘 두 분 되게 많이 반겨주시는데, 진정희님께서.
7: 어머, 옆에 있는 우리 영감이 이미리님 6시 내 고향에서 봤대요. 이름이 김일이냐고 물어봐서, 아니요, 이미리라고 알려줬습니다.
6: 아, 야, 김일이냐.
7: 네, 김일이라고 김일이. 다들 물어봐.
6: 아, 근데 김일이도 좋다.
8: 괜찮다, 김일이.
6: 뭔가, 하나의.
8: 아니, 뭔가 김일이 되게 특이하잖아.
6: 이미지도 딱 이렇게 확, 뭐, 되게 좋게 바뀔 것 같고.
7: 그래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네.
6: 그래서 김일이에요. 성을 바꾸시겠다고요?
7: 아, 그건 아니고. 이제 6시에 반 바꿀게요.
8: 아, 우리 둘 다 쓰세요. 김일이.
6: 조경아님께서는요.
9: 조경아님께서 51세 워킹맘입니다. 저희 아들들도요. 저도 모두 추석 내내 일을 합니다.
7: 어머.
9: 다들 쉬지 못하고 만난 것도 못 먹고 미안하고 사랑하고 대신 전해주세요.
7: 어머. 와,
6: 그러니까.
7: 아니, 이게 제일 슬퍼요.
6: 추석 때 지금 못 만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많으실 것 같은데.
7: 맞아요.
6: 아니, 두 분은 이번 추석 뭘 할 예정인가요? 어떻게 보낼 예정인가요?
9: 저는 공연을 합니다. 공연을 해요. 국립극장에서 국립극장에서 공연을 합니다.
7: 굉장하게 공연하네.
9: 매진이 됐어요. 매진이 됐고.
7: 축하합니다.
9: 인순이 선생님이랑
7: 네. 축하합니다.
9: 김영임 선생님이랑
7: 누구 때문에 매진된 거예요? 그러면은 솔직하게.
9: 인순이 선생님이랑 김영임 선생님 때문에 매진된 거예요.
6: 신승태 씨는 그냥 뭐 숟가락만 얹겠다.
9: 저는 그냥 살짝 원정하네요.
6: 아니에요.
9: 남상일 근데. 형님도 같이 하고.
6: 예. 아유, 근데 그런 공연도 이제 또 이제 연휴 때 하면 사람들이 뭐 보러 갈까 했을 때 딱
7: 그러니까 너무
6: 좋겠어. 공연으로 가는 거죠.
7: 많은 분들하고
9: 국악 관현악단과 함께
7: 너무 좋겠어. 너무 의미가 있네요.
9: 아, 의미 있습니다.
6: 우리 미리 씨는요?
7: 저는 진짜로 이번 명절에 일이 없어요. 오히려 좋아요. 쉴 수 있어서.
6: 오히려
7: 좋아.
6: 오늘 우리 스타트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7: 좋아.
6: 맞아요.
7: 네,
6: 우리 8662님께서 추석 연휴가 내내 시내버스 운행 근무합니다. 고향은 못 가지만 안전하게 승객을 모시고 운행하겠습니다.
8: 네.
6: 모든 분들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세요.
7: 너무 따뜻해지는 분들이에요.
9: 우리 8662님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명절
7: 그러니까.
9: 추석에도 이렇게 안전하게 갔다 갔다 할 수 있는
6: 거예요.
9: 있고.
6: 아니 이렇게 추석 명절 내내 운전 안전운전 책임져야 될 이분께 네. 선물이라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7: 드려야죠.
6: 뭐 드릴까요, 그러면? 커피 쿠폰 안 되잖아요.
7: 안 되죠.
9: 잡곡 세트 드립니다.
6: 잡곡 세트
7: 준다.
6: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신승태, 이민희 씨,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아쉽다고요?
7: 네.
6: 지금 방금 빠른 퇴근 너무 좋다 그러셨는데. 자, 여기서

0: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내 손꼭 잡아줘요.
1: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4: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5: MBC
6: MBC
7: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3: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9: 고수익에 원금 보장?
8: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MBC 딱 틀면 나온 노래들이 있잖아요.
11: 만나면 좋은 친구는 좋은 워딩이잖아.
10: 만나면의 의미를 살리고 가고 싶었고,
11: 익숙하고 좋은 걸 가져가되 뭔가 변화됐다는 느껴져야 되니까.
10: 시청자분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다 생각을 하면서 부른 것 같아요. 두 눈을 맞추고 서로의 마음을 읽고
11: 좀 R&B적인 요소를 더해서 친근하게 느끼길 원했습니다.
10: 내 세계와 다른 세계를 만나게 해주는 그 연결고리가 방송이구나,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2: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4시 뉴스입니다. 인사와 이권 청탁을 대가로 각종 귀금속을 받은 이른바 매간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이우환 화백 진품 그림과 반클리프 목걸이 등의 몰수와 2,44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6,480만 원 추징을 명했는데 2심에서 감형된 겁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에 대해 사업 청탁 명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역시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수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비무장지대 수색작전 도중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로 간부 3명이 다친 육군 25사단에서 소속 장교가 숨진 채 발견돼 군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MBC 취재 결과 육군 25사단 본부에 근무하는 대위는 오늘 오전 자신의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대위는 출근하지 않은 걸 이상하게 여긴 부대원들이 숙소로 찾아가서 발견을 했으며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대위가 근무하던 25사단에서는 어제 수색로 개척 작전 도중 지뢰 추정 폭발로 인해 대대장의 발목이 절단되는

0: 허약서, 보호관찰서 신고, 전자장치 부착과 출국하거나 주거지 이탈 시 사전 허가 등을 부과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27일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9도, 대구 15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몸짱 배우 차인표 씨의 경험담인데요. 50대 중반에 건강이 안 좋아지자 새롭게 결심했답니다. 제대로 된 운동으로 다시 활력을 찾아오자. 하루에 무려 6시간을 운동하는 강행군. 먹고 자는 것까지 규칙을 지키는 고행이었다죠. 새벽 5시에 체육관으로 향하는 하루를 처음엔 오로지 의지로 버텼는데 그걸 반복하고 반복하니 어느 순간부터 습관이 그를 움직였답니다. 그래서 차인표 씨가 전한 한마디가 의지가 지치면 습관이 대신 싸워준다. 근육만큼 근사한 명언이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1: 그러게.
0: 그린 리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1: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견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북은 의성 방향이네. 054-858-2516
0: 엔진은 그린 리그 보링 공장이 돼.

0: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1: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2: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1: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2: 아, 오늘도 아직 안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부산의 한 공원 수로에 상어가 나타났대요.
1: 아, 뉴스에서 봤어요. 네. 근데 북항스 뜨고 있다면서요. 부산에서 아. 상어 보기.
2: 아이고야. 근데 이 상어 한 마리를 두고 지금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1: 왜요?
2: 일단 전문가들은 상어는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 아무래도 그래요. 저 어렸을 때 봤던 그 공포영화 조스. 거기서부터 출발이 돼서 무서워.
2: 이제 느낌이 네. 고래하고는 다른 계열이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이제 근처에 식당이나 편의점 운영하신 분들은 아이고 그래도 상어 덕분에 매출이 올랐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1: 상어 보고 근처 편의점에서 조스 모양 하드 사 먹는 분들 엄청 많대요.
2: 그렇기도 하겠구나. 네. 아 그리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부산을 연고지로 하는 그 자이언츠가 3연승을 하니까 이게 상어의 기운에서 온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한데
1: 그랬대요. 네. 아,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생닭을 정선희 씨 네. 생닭을 던져주려다가 주위 사람들이 말려서 못 던진 사람도 있었대요. 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저는.
2: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정어리는 던져도 되냐 묻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 혹시 알아요?
1: 왠지 다 안 될 것 같은데.
2: 맞아요 맞아요. 안 됩니다. 전문가분들 얘기로는 일단 상어는 사람이 던져주는 건 너무 배고프지 않은 이상 안 먹는데요. 그리고 지금 자연 상태에서도 먹이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자극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이 상어를 사람이 막 임의로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나가길 기다리는 상황이라는데
2: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얘가 왜 안 나가는 걸까?
2: 그 출구를 못 찾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긴 있던데
1: 아, 그래요?
2: 예전에 제가 그 동물 방송에서 예? 고래 얘기는 다룬 적 있어요. 고래는 그 배 프로펠러 있잖아요. 동력 네. 그런 거에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장난감처럼 자꾸 사람이 있는 데로 옮겨서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는
1: 아~
2: 그래서 자기 무리에서 나온 아이들이 있는데 그것도 되게 위험한 게 나중엔 이 아이들이 스트레스로 사람을 해칠 수도 있대요.
1: 아이고 그렇군요. 네,
2: 그러니까 이게 모든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지 자연을 네. 거스르는 건 조금 의심을 하고 긴장을 해야 된다. 네. 네, 이렇게 봅니다.
1: 상어가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가길 바라면서.
2: 지금 손석희 씨 같았어요. 오늘 네. 이누염 이슈 있으니까 약간 네. 아나운서 같은.

0: 네, 9월 22일 화요일 첫 곡으로 하하스컬이 함께 부른 부산 바캉스 듣고 오셨고요.
1: 노래 나가는 동안 사진 보내주셨는데 2328님이 상어 저도 보고 왔습니다. 크크크 해주셨어요.
0: 네.
1: 어, 애기 안고 상어 이렇게 어, 나온다는 그 바다 보시는 모습.
0: 네.
1: 아, 야, 근데 이제 아이를 키우면 아무래도 아이들 데리고 가서 이렇게 보여주고도 싶고 하시겠다.
0: 맞아요. 왠지 네, 보여주고.
1: 엄마 아빠들은 그런 마음일 것 같아. 김종선님, 저희 집 옆인데 저도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왠지 행운을 주는 상어인 것 같아요. 한번 보러 갈까요? 하셨는데, 예, 뭐, 그, 우리가 근접해서 상어를 좀 뭐 힘들게 하지 않는 거니까 멀리서 네, 보는 건 뭐, 그렇지, 괜찮지 않을까요?
0: 그쵸.
1: 예, 송종원님.
0: 그래서 상어가 나타나는 공원에 커피숍이 하나밖에 없는데, 네, 상어 때문에 장사가 잘 돼가지고,
1: 오,
0: 주말에 재료 소진이래요.
1: 어머나.
0: 커피숍 주인이 전생에 상어한테 좋은 일 해서 그 은혜를 현생에 갚았다는 반응이 있었어요.
1: 그렇죠. 이게 좀 전문가분들은 조심스러운 견해를 내비쳐도 네, 이렇게 당장 커피숍 사장님은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0: 그렇죠.
1: 그분의 달콤한 꿈이 잠깐 동안은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요새 자영업자분들 힘든데 누군가 하나는 이렇게 또 웃을 일이 있다는 게 뭐 덩달아 기분 좋아지기도 하니까.
0: 맞아요. 네. 자, 오늘은 가족의 마음을 이리저리 짐작해보는 신혼에서 황혼까지 있습니다.
1: 아, 이번 주도 부부상담 전문가 정다원 원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0: 주실 건데요. 3부부터 보실게요.
1: 제가 한 절기에 꼭 한 번씩 이렇게 이내염이 오는데.
0: 아, 그래. 막 목소리 잠겼다고 걱정하는 문자들 꽤 많이 왔어요.
1: 아, 목을 좀 무리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최대한 열심히, 예,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0: 근데 약간
1: 있습니다.
0: 그 가수들도 왜 약간 감기로 잠길 때 다른 분위기가 나오잖아요. 좋은데?
1: 그러니까 누나는 문천식이 싫은 거야.
0: 아니야, 아니야. 아, 그러지 마. 나는 그 병든 문천식을 또 구박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잖아. 아니에요. 걱정해요, 나 진짜.
1: 알겠습니다.
0: 근데 목소리가 번... 분위기 있어요.
1: 알려드릴게요. 네. 문자 샵 8001번으로 문자 주세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0: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유니베라.
1: 음주후엔 티맵 대리.
0: 샘표식품 주식회사.
1: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0: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
1: 우리 EML 하루틴.
0: 안 터지는 맥스보탄.
1: 성원 에드피아.
0: 당진시청.
1: 백조싱크.
0: 브람스 안마의자.
1: 기음증권.
0: SK케미칼.
1: 경기도청.
0: 올품.
1: IS동서.
0: 한국타이어 앤테크놀로지.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다닐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2: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3: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7: 네.
6: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7: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6: 맥스 안 터져요.
8: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6: 맥스 안 터져요.
9: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지난 30년 동안 병마와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10: 그리고 그 곁에는 라디오 너머로 전해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내 가족 일처럼 마음에 담고 응답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9: 누군가의 절박한 하루에 귀 기울이고 그 이야기의 끝이 기적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사랑은 수많은 이웃들의 삶에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10: 평범한 일상이 꿈이었던 이들에게 소중한 오늘을 선물하고 다시 일어서서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9: 30년의 진심 어린 동행, 그리고 앞으로 이어갈 희망의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10: 나눔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하며 더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랑의 열매.
9: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사랑의 열매가 함께합니다.
11: 지금은 라디오 시대
12: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13: 아이고 배야.
9: 제목 커플 여행 옴니버스.
14: 오호.
9: 오늘은 커플이 함께 여행 갔다가 생긴 일 두 편을 묶어봤어요. 먼저 경기도에서 김슬비님,
14: 그리고 광주에서 전혜성님이 주신 사연인데요. 30만원 상당의 상품 나눠서 보내드리고, 10만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9: 안녕하세요, 써니언니 천식오빠. 프랑스 파리로 지금의 남편과 해외여행 떠났을 때를 저는 아직 잊지 못해요.
14: 우와.

0: 해외여행이 처음인지라 긴장도 많이 되고 없는 형편에 돈을 아껴보고자 우린 호텔이 아닌 도미토리에서 숙박을 했는데요.
1: 좀 아래급의 숙소 등급인가요?
0: 네, 그런가 봐요. 당시 변비였던 남친은 하루 종일 파리의 멋진 관광지를 많이 걸어다녀서 장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졌나 봐요.
1: 안 되겠다.
0: 뭔 소리야?
1: 자기야, 숙소로 가자.
0: 뭐 숙소까지 가. 이 근처에 화장실 있겠지.
1: 안 돼.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0: 왜?
1: 내가 쌌어. 내가 싼 건 내가 치워야지. 이제 곧 사람들이 관광을 끝내고 몰려올 텐데 그 사람들이 내가 덮어놓은 변기칸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봐. 여긴 파리고 난 한국인이라고 어글리 쿨앤이 될 수도 없어.
0: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멀지 않은 벽면에 뭐 지팡이 같은 게 이렇게 세워져 있었어요.
1: 이거다. 이거면 충분해.
0: 어?
1: 예전에 할머니 댁에 갔을 때도 이런 걸로 뚫은 기억이 있거든? 기다려.
0: 그러더니 남친은 호언장담하며 지팡이를 들고 화장실로 뛰어갔는데 한 3분이 지났을까? 꽤 나이가 많은 노부부가 우리 숙소... 큰일 났다, 어떡하지? 우리 숙소로 들어오셨어요.
2: 아이,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3: 아이, 그러니까 그거 좀 잘 챙기라니까. 에이. 지팡이 그거 하나를 못 챙기고, 아이고, 참나.
2: 아, 이상하네. 아, 분명히 여기 세워둔 것 같은데.
0: 어떻게
2: 해? 우리 같은 늙은이가 없게 이게 유럽은 참 길이 험한데.
3: 아유 참. 어디 갔어?
0: 순간 저는 얼음처럼 몸이 굳었습니다. 지금 저 노부부가 찾고 계신 지팡이는 분명 남친의 손에 의해 화장실에서 이리저리 고군분투 중인 바로 그 지팡이. 이 상황을 모르는 남친은 해맑게 웃으며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1: 이게 요물이야, 요물. 몇 번 뒤졌더니 뻥 뚫려가지고.
3: 아니야. 그 입은 나무로 조용히 하고 따라와.
0: 저는 남친을 질질 끌고 다시 화장실에 밀어놓고 깨끗하게 씻어 나오라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씻는 것에 그치지 않고 큰맘 먹고 파리 그 샹들리제 거리에서 산 제 향수도 막 뿌렸죠. 그리고 노부부의 시선을 피해 몰래 나와서 지팡이를 건넸습니다.
4: 아, 저 어르신, 여기 찾던 지팡이가 이거 아닌가요?
2: 아, 맞아요. 아이고, 지팡이가 왜 거기서 나와?
4: 그러게요. 저쪽에 있더는데요. 숙소 주인이 잠시 치워놨었나 봐요.
2: 아, 그래요? 아유, 고맙습니다.
4: 아유, 고마워요. 예. 영감, 우리 갑시다. 어?
2: 왜 또?
4: 아이고, 어디서 구린내가 나지 않나? 방 느꼈어, 또?
2: 나 아니야.
4: 아니야. 이거 분명히 이거서 구린내가 나는데. 이게 뭐야, 이거 요란한 화장품 냄새도 섞여 있고. 이 영감 아니야?
2: 아니라는데. 생사람을 잡아. 빨리 나가긴 해.
4: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막 떨리곤 합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저희는 주인 없는 지팡이인 줄 알았어요. 시간은 꽤 흘렀지만 다시 한번 머리 조아려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저희처럼 여행지에서 아찔한 순간을 겪은 분 또 계실까요?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도 봐서 한 30년 더 됐죠. 전 오로지 장가를 목적으로 전 재산을 탕진하면서까지 90년대 초반에는 귀하되 귀했던 승용차를 구입했습니다.
4: 제가 자가용은 처음 타보거든요. 정말 고마워요, 오빠.
1: 결국 그 정성으로 우리는 결혼까지 하게 됐고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결정이 됐죠. 당시에는요, 은행에 가서 여행 경비를 입금해야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게 또 입금 시간이 늦어져서 돈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할 수 없는 그런 거 애매한 상태로 비행기 탑승을 했고 제주 공항에 내렸죠. 우리는 여행업체 준비된 셔틀버스를 타고 호텔로 가려고 호텔 셔틀버스도 기다리는데 이게 안 와.
0: 아하.
1: 공항에 있던 신혼부부들이 하나둘 다 떠나는데 우리 호텔 셔틀버스만 안 와.
3: 어느 호텔로 가길래 아직도 서 계세요?
1: 아, 예, 저 지라시 호텔입니다.
3: 에? 거기는 셔틀버스 없는데.
1: 에?
3: 일단 가세요. 지나가는 길이긴 하니까 길목에서 내가 내려줄게. 이게 막차예요.
1: 그렇게 다른 호텔 차를 타고 간신히 우리 호텔에 도착했는데 어라? 제 이름으로는 계약자가 없다는 겁니다.
5: 여러 번 검색을 했는데도 없습니다. 여행사에 전화를 한번 해보시죠.
1: 그래서 여행사에 전화를 하니까 환불해주겠다면서 끊어요.
0: 어떻게?
1: 결국 저는 사정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고 막 진상까지 쓰고 해서 있는 데 없는 데를 써가며 조는 끝에 호텔에 딱 하나 남은 방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5: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제 이 방밖에 없습니다.
1: 감사합니다. 매트실이에요?
5: 펜트하우스입니다.
1: 네?
5: 저희가 방은 방값에 드리겠습니다.
1: 저는 아내 앞에서 어깨가

0: 익숙해져서 펜트하우스 현관문을 딱 열어 제꼈는데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 왜요?
0: 객실문을 열고 들어가니
1: 너무 좋아요?
0: 뉴스에 나오는 사건 현장처럼 에? 절반 이상이 하얀 천으로 덮여있고 경계선을 쳐놨어요.
2: 저 여기 선 보이시죠? 이 안쪽은 쓰시면 안됩니다. 저희가 점검 중이거든요.
0: 그럼 여기 천 덮어는 데는요?
2: 거기도 안됩니다.
0: 그럼 여기 줄 안쪽은요?
2: 아 거기요? 안됩니다.
0: 그럼 여기 커튼 쳐진 방은?
2: 의감스럽게도 거기도 안됩니다.
0: 뭐야 이게? 저 왼쪽은요?
2: 안됩니다.
0: 아 그럼 어디서 자요?
2: 아 여기 이 가장 안쪽 모서리에서만 지내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좋은 밤 보내십시오.
0: 아니 구석탱이에서 뭘 어떻게 알아? 아니 여봐요!
2: 어떡해.
0: 그때 신혼여행에 책 잡힌 일로 저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잡혀 살고 있어요.
2: 갑자기?
0: 예, 이 글이 예비 신랑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수를 만회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니 철저한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그럼 이 인생 선배 말을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아이고.
1: 아니 이거는 호텔 쪽이 좀
0: 잘못했죠.
1: 지금 2호 사사님이 네. 아유 펜트하우스 아니네. 네? 작디 작은 펜티하우스네.
0: 아 펜티하우스. 그렇지 쪼개놨으니까.
1: 이걸 이렇게 활용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예, 아 그렇죠. 장명 센스. 근데 이거 호텔 쪽에서 진짜 실수한 건 게 물론 더블 체크 안 한 분의 책임도 있지만 아니 펜트하우스라고 해놓고 여기도 안 된다 저기도 안 된다 여기만 된다. 이건 뭐야.
0: 그러니까.
1: 진짜 너무 첫날밤인데.
0: 시원하게 쓰게 해주지 뭘.
1: 그럼 이분들은 네. 어떻게. 에휴.
0: 고생하셨네. 신혼인데 서로 에휴 참.
1: 에휴 참. 네. 속상하네.
0: 어제 약속했던 우리 원면 씨.
1: 아 예예 예, 맞아요.
0: 노래 들려드리기 약속했잖아요.
1: 아 예 맞아요. 그 약속. 생각났습니다.
0: 이 노래가 김동률 씨가 20대 때 대학생 때 만든 노래래요.
1: 아, 천재야 정말. 네. 정말 오롯이 예, 완곡을 들려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 이 분위기를 이 노래로 탈출할 수 있어서 네. 너무 기쁩니다.
0: 좋습니다.
1: 원미연 씨예요. 모든 세상은 내 안에 있네.

0: 숙박,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1: 벼랑 끝에선 딸에게 들려온 아버지의 오래전 목소리.
2: 땅 속 깊은 곳에서도 빛나는 별이 있단다.
3: 유품성 낡은 테이프 하나로 시작된 그날의 침묵과 진실.
4: 클릭 아웃! 지상에서 만납시다!
1: 검은 가루 날리던 갱도에 속히는 가장 뜨거운 삶의 기록. 아흔아홉 고비. 이제 그 고개를 넘습니다.
3: 문경 탐광 100주년 특집 아흔아홉 고비의 아리아 블랙다이아 탄생기. 안동 MBC 제1FM 100.1MHz 9월 28일 월요일 저녁 6시 40분 첫 방송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0: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1: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2: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1: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2: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1: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마님 중에서 간편식 세트,
2: 보헤미안 박이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1: 대한민국 한우의 새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
2: 백년가게 떡집 원주 오복떡 본가에서 영양찰떡 세트를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아, 여기 선 보이시죠? 이 안쪽은 점검 중이라 쓰시면 안 됩니다.
2: 아, 그럼 여기 천도 포는 데는요?
1: 아, 거기도 안 됩니다.
2: 아, 뭐야? 그럼 저 출 안쪽은요? 아,
1: 안 되죠.
2: 그럼 저기 커튼 쳐진 방.
1: 아, 거기 안 됩니다.
2: 그러면.
1: 안 됩니다.
2: 아, 예? 뭐, 아, 예?
0: 예, 신혼여행 가서 모서리에서 잤다는 신혼부부.
1: 그렇죠.
0: 예. 정선은 씨 이렇게 불편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1: 예, 예.
0: 잡은 적이 있죠?
1: 꽤. 왜냐면 저희 야외 촬영할 때는 다 숙소가.
0: 맞아. 마땅치
1: 괜찮네요.
0: 않죠.
1: 예. 제일 황당했던 게 그 장흥 쪽. MBC.
0: 맞아요.
1: 코미디.
0: 무협 코미디 찍으러 갔을 예. 때. 예. 저 신인 때.
1: 중국 그 링링 복장하고 로보텔 단체로 거기 개그맨들 숙소로 거기를 정해놔가지고. 조혜련 씨랑 같이 누웠는데 천장에 거울이 있더라고요.
0: 예.
1: 밤새 조혜련 씨 얼굴 보면서 잤어요.
0: 저는 고명환 씨가 예. 계속 옆에서 이 여천 씨가 저 이상한 의자가 있어 그래가지고
1: 예그 예. 어른들 쓰는
0: 예예 예. 그렇습니다.
1: 그렇습니다. 저희는 예. 정말 그 어떤 추억도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0: 아, 오늘은 이 주제로 가볼 텐데요.
1: 네.
0: 최악의 잠자리. 잠자리 아니에요. 잠자리.
1: 웬일이에요. 오늘 마음 편하게 발음하실 수 있겠네요.
0: 나 진짜 누나 좀 이렇게 안타까운 일도 좀 가끔 있어야 될 것 같아. 너무 네. 너무 지금 저를 함부로 하세요.
1: 이번 달까지만 좀 불행할게요.
0: 식탁에 발쪄가지고 누나 한 멍 한번 들어야 돼 누나는.
1: 엄지발톱.
0: 네.
1: 봉숭아물처럼 멍 들어가지고. 어머 근데 우리 제작진이 네. 너무 센스 있어. 뒤에다가 예 좋은 곡을 붙여놨네요.
0: 아, 그렇구나.
1: 그건 이따가 또 예. 소개해드릴 거고.
0: 자, 여러분 뭐 술 먹고 어디 길바닥에 잤던 경험도 좋고요.
1: 예. 맞아. 그 제가 아는 분은 취해가지고 정말 편하게 잤는데 횡단보도 오고 초입에서 잠이 들었는데
0: 저런.
1: 눈 떠서 보니까 저 반대쪽에 같이 술 마셨던 친구가 같이 잠자고 있었어요.
0: 아 위험천만인데요. 네.
1: 서로 그 횡단보도 선을 이불로 착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0: 아,
1: 침대나 저런. 잠자리로.
0: 예.
1: 예. 문천식 씨는 뭐 어디서 저기 상암동 여기 파란 사람
0: 거인
1: 있는데
0: 파란 거인 앞에서
1: 거기 가랭이 사이에서 잠깐
0: 잔게 아니라 누나
1: 단잠을
0: 이렇게 명상.
1: 아, 농담을 40분이나.
0: 술 깨려고.
1: 찾으러 그렇게 오만 분들
0: 쳐다봤는데.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1: 네. 그러면 이거 최악의 잠자리는 집은 없겠네? 집 바뀌겠네.
0: 집은 편한 곳이니까, 그죠?
1: 그죠, 그죠. 예. 예. 아우, 지금 문천식 씨 할 일이 진짜 많을
0: 문자 소개해주시면 간편 세트. 저는

0: 대신 문어 크림 얹을게요.
1: 자, 그러면은 우리 조용필 씨의 라이브 버전으로 준비했는데
0: 저는 이 노래 소개 못합니다.
1: 왜요?
0: 한번 실수했잖아요.
1: 고추 잠자리.

0: 자, 최악의 잠자리를 볼 텐데요. 김미선님, 철없던 시절 나이트 가서 만취 상태로 춤추다가 무대 뒤편으로 떨어졌나 봐요.
1: 어머.
0: 그곳에서 그대로 잠들었어요. 친구들 다 술이 취해서 저를 찾지 않고 집에 갔다고 해요. 무대 뒤편이니까 나이트 종업원들도 저를 두고 퇴근한 거죠. 나이트에서 1박을 해보긴 난생 처음이었네요.
1: 당황했겠다. 이게 술에 취해서 잠들었던 곳에서 그대로 깨는 게 인생의 가장 큰 수치거든요.
0: 그렇죠.
1: 집이 아닌.
0: 심지어는 미선님 이거 나가는 길도 모르잖아요. 나이트는.
1: 모르죠.
0: 네.

0: 무랑루주.
1: 아이고.
0: 언제 계세요? 옛날에 개그맨 김진수 씨도 노래방에서 하도 안 일어나서 저희가 버리고 왔거든요.
1: 그때 갇혔죠?
0: 전화 왔더라고. 선이야. 그래도 여기 사장님이 코인을 좀 넣어주고 가셨어. 퇴근하면서 사장님도 못 일으켜가지고.
1: 노래하게.
0: 에. 아, 이게 참 낯선 장소라기보다는 뭐랄까. 낯은 익는데 마음이 굉장히 두려웠겠죠.
1: 자괴감.
0: 어이, 그렇죠. 네. 장진숙님. 친구들과 늦도록 술 마시고 집에 왔는데 새벽에 엄마한테 문 열어달라고 그러면 놀라실까봐 개 집에서 잤어요.
1: 에?
0: 우리 개는 내 발 베고 자더라고요. 이런 경우 왕왕 있습니다. 진숙 씨 외로워하지 말아요. 예, 진숙 씨 친구들이 대한민국에 많아요. 큰 개를 키우는 분들은 한 번씩은 다. 예, 아빠도 그렇고 딸도 아들도 한 번씩은.
1: 맞다니 갈 데가 없으니까.
0: 그렇죠. 그 개들이 또 온기가 있으니까.
1: 상반신만 들어가 자는 거예요?
0: 뭐 쏙 들어가는 집도 있고 아빠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신만.
1: 그렇지, 그렇지. 예,
0: 발이 냉하면 발만 넣어도 되고 하여튼. 그렇게 개가 이렇게 같이 또 끌어안아주고.
1: 아, 고생들 많으십니다. 에이, 한승혁님. 인천에서 대학 다니던 시절 영종도.
0: 저 밖에서 영혼 예. 없음에 다들.
1: 제 코멘트 가지고 후졌죠?
0: 아니요. 아니에요. 예. 괜찮아요. 다른 데 잠깐 가 있다 온 거죠 뭐.
1: 예.
0: 고생 많으셨어요. 다 예. 읽어주시죠.
1: 한승혁님. 인천에서 대학 다니던 시절 영종도 유명 호텔에서 개최된 미인대회 통역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0: 왜? 아, 국제대회였나?
1: 예, 예.
0: 와, 대박.
1: 예. 행사가 자정을 넘겨 끝나서 기숙사로 돌아갈 막차 버스가 끊겨서 첫 차까지 호텔 로비에서 잠을 청하는 신세인 저에게 호텔 직원이 다가와서 네. 아, 규정상 로비에서 30분 이상 수면하실 수 없습니다.
0: 아, 그래, 맞아. 이러고 쫓겨나.
1: 그래,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어떡해. 30분에 한 번씩 자다 깨다를 반복했네.
0: 그래서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밖에 나갔다가 이제 회전문 통해서 다 다시 들어오고 이런 거예요?
1: 무슨 이런 룰이 있어?
0: 호텔은 왜냐면 그 로비에서 이렇게 무전 취식같이 공짜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게 룰이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드라마 보면 나와. 그래가지고 여주인공이 계단에서 자고 있으면 남자 주인공이 와가지고 왜 이런 데서 이러고 있어요? 자꾸 다 자기 방으로
1: 푹 자려면 돈을 내라 이거구나.
0: 그런 거지. 내가 이거를 이렇게 드라마로 알아야 되냐고. 근데 어찌됐든 서러웠겠다. 잠자리가 온전치 않으면 좀 서러워.
1: 서러워. 네. 맞아요.
0: 3895님. 친구랑 부산에서 하는 가요 톱텐에 박남정 오빠가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갔다가 낙차가 끊겼어요.
1: 네.
0: 그래서 박스 덮고 지하철역 안에서 자는데 아, 춥기도 되게 추웠는데 수시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박스를 이렇게 들어올려서 제 얼굴을 확인하는 바람에 너무 힘들었어요.
1: 아이고.
0: 왜 했을까? 확인을? 아, 죽었나 안 죽었나?
1: 그런가?
0: 겨울이니까?
1: 그렇죠.
0: 노숙하는 분들이 많은 데가 아니었나 보다. 그러니까 뭐야? 다리가 나와 있는데?
1: 사람인가?
0: 죽었나? 이렇게 여러분,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이런 게 한 다섯, 6번 있었다.
1: 그랬구나. 아이고.
0: 그럼 이제 이 박스가 젖혀지면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안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1: 그러면 여기 지하철역보다는 계집이 낫겠네요.
0: 그죠. 좀 덜 수치스럽지.
1: 아무래도.
0: 예. 그, 계집은 프라이빗한 공간이고.
1: 거기 프라이빗이 맞아요?
0: 풀빌라. 독채, 독채. 아이고. 여기는 공공장소니까.
1: 그러네.
0: 맞아요. 이선아님. 남편이 경치 좋다고 간 백패킹인데
1: 예, 예.
0: 이 남편이 경사 비스듬한데 침낭을 깔아가지고 저리 자는데 자꾸만 제가 내려가는 거예요. 쭉쭉.
1: 알죠. 알죠.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산에서 비박하는데 그죠?
0: 잠깐. 남편의 큰 그림 아니야?
1: 지금 잠을 못 자요.
0: 자기야, 나 자꾸 왜 내려가?
1: 그러게. 어디 갔어?
0: 저 일부러 내리막길에다가 깐 거야?
1: 왜 그렇게 했어?
0: 대굴대굴대굴. 다시 올라오면 대굴대굴대굴.
1: 무슨 미끄럼틀 다니고 죠
0: 그래, 쭉쭉 미끄러지지. 네. 근데 이게 비박을 조금 안 해보신 분들은 평지인지 경사.
1: 맞아요, 맞아요.
0: 잘 몰라요.
1: 감이 알아요.
0: 응. 네. 그래서 아마, 그래요, 그렇게 정리합시다. 설마, 알고 그랬겠어.
1: 1924님, 30년 전에 설악산 대청봉 산장 2층 다락에서 잤는데, 한두 명밖에 못 잘 공간에 여자 10명이 모로 누워 잤거든요. 뒤척일 공간도 없어 확 끼어 잤더니, 아침에 한쪽 머리가 다림질한 것처럼 눌려가지고, 하루 종일 지킬은 하이드처럼 다녔잖아요.
0: 거기서 주무신 분들은 다 머리, 같은 스타일이었던 거 아닐까? 와, 근데 진짜 대단하다. 덩치가 다 비슷비슷하셨나 보다. 꽉 끼어잔 게 어디야. 이런 그죠. 정도면은 이렇게 더블버거처럼 겹쳐 잘 수도 있거든요.
1: 한 두 명 정도 잘 공간에서.
0: 그치.
1: 고생하셨네.
0: 야, 이건 진짜. 그리고 약간 팔도 이렇게 한쪽 위로 올려야 되지 않나?
1: 아무래도.
0: 그래. 예, 이렇게. 눌려가지고.

0: 그치, 그죠?
1: 많이 결렸겠다, 진짜.
0: 네.
1: 와,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좀 험한 데서 많이 잤네요, 보니까. 괜찮네. 문천식 씨, 혼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0: 아, 나만 그런 거 아니네.
1: 저도 저 혼자만인 것 같지 않아서 되게 덜 외롭네요.
0: 정선혜 씨, 종로 3가에서 잤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니에요?
1: 잠깐. 거의 고갈비 골목.
0: 작가님 아까 써줬어, 대본에 누나 얘기.
1: 쟤는 어떻게 알았지?
0: 유명한가 보죠, 누나 얘기가.
1: 어? 쟤는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잠깐.
0: 노래 하나 더 물어봐요.
1: 저 그때 없었는데. 네. 예. 김세환 씨의 노래입니다. 네. 길가에 앉아서. 아유.

0: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최악의 잠자리 고주연님. 네. 20대 때 간 호주 워킹홀리데이. 예. 주머니는 가벼운데 집 렌트비는 어찌나 비싸던지요. 결국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집 10평 아파트 거실 구석 딱 한 평에 털을 잡았습니다. 가림막 해두고 그 안에 캐리어 놓고 미니 이불을 깐 자리가 끝이었어요. 공간이 좁아서 매일 차렷 자세로 잡고 코골아 눈치 볼까봐 코에 빨래집기까지 짚고 잤답니다.
1: 아 어떡해 지연 씨. 너무 고생했다.
0: 와 그냥 다 기억나겠다. 그때 그 집 뭐 창문이 어디 있었는지 그 긴장감. 공기가 어땠는지. 네. 그죠. 이게 자도 자는 게 아니라고.
1: 아유.
0: 그래도 어렸을 때니까. 자, 뭐 고주연 씨 일단 네. 전화 연결해서 그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1: 네네.
0: 호주 통신원.
2: 안녕하세요. 인천에 있는 호주 통신원 고주연입니다. 20대 초반에 호주로 워홀을 갔어요. 집을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겨우 구해서 아파트 거실 구석에 딱 한 평 되는 공간에서 지냈습니다. 가림막과 그 옆에 캐리어, 그게 제 공간의 전부였어요. 일 끝나고 집에 와서 가림막 안에 쪼그려 앉아서 쉬다가 새우잠을 자곤 했죠. 힘들었지만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호주통신원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고주원님.
2: 네 안녕하세요.
0: 세상에 얼마나 그렇게 지내신 거예요? 몇 달?
2: 여기서는 이제 시즌이었는데요. 제가 딱 4주 버티고 다음에는 이제

0: 한 아파트를 네 명이 지내는 곳으로 업그레이드해서 갔습니다.
1: 와, 거기도 쉽진 않았지만 여기서 지내다 거기 갔을 땐 대궐 같았겠다.
0: 너무 좋았죠.
2: 아유, 주연님 혹시나 보니까 코 골까봐 또 집게까지.
1: 그러니까 피곤하면 코 곤다고. 지금도
0: 코를 고는 걸 알아서.
1: 아, 네. 그래요? 지금도 골아요? 피곤할 때?
0: 아, 네, 골 항상 골아요. 네.
2: 아, 대부분 골아요? 그래요, 대부분.
1: 아, 그래요. 네. 어, 아, 그래도 진짜 그 경험이 고주연 씨한테는 아, 어떤 양분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개인적으로 어때요?
2: 그런 고생을 했으니까 내가 이제 못 이길 게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1: 약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0: 맞아요. 네. 맞아요. 그때는 또 청춘이었으니까 할 수 있는 맞아.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1: 30만 넘어가면 결려서 못 자잖아요. 어때요? 그 지금도 어디론가 모험을 떠나고 좀 가보고 싶은 곳이 있나요? 호주 말고?
0: 저는 호주 말고요. 캐나다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친구가 사는데. 네. 가보고 싶어요.
1: 아니 보통 이렇게 워홀을 가거나 뭐 어학 연수를 가거나 그럼 그 나라에 정착할 수도 있잖아요.
0: 맞아요. 제 친구가 캐나다에 갔다가 지금 거기서 살거든요. 너무 부러워요.
1: 고주연 씨는 부러워요.
2: 주연 씨는 그럼 호주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워킹 홀리데이?
0: 호주에서 여행사에서도 근무했고요. 그리고 주로 했던 건 시드니에서는 스시집에서 테이크아웃 판매도 하고 저녁에는 스시집 웨이트리스도 했었어요.
1: 아니 되게 똑부러지신다.
2: 진짜 말씀도 그렇고.
1: 사장님이 좋아하셨을 것 같아. 한국 온다 그랬으면 가지 말라 그랬을 것 같아.
0: 근데 그 스시집인데 일본 스시잖아요. 근데 다 한국인 사장님이시긴 했거든요. 좋아하셨어요.
2: 혹시 주연 씨 말투도 되게 야무질 것 같은데.
1: 아니 그거 들어보려고.
2: 남자분들이나 뭐 이런 약간. 로맨틱한 뭐 경험 대쉬
1: 데이트. 어느 날 호주에서 사랑이.
0: 그게 어때요? 제일 진짜 로망이었는데 제 인생 통틀어 호주에서 살이 제일 뚱뚱했었어요.
1: 아니 호주 먹거리가 좀 기름지긴 없어요. 해.
2: 아 그러셨구나.
1: 근데 호주 햄버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빈대떡이야. 너무 커서. 그죠? 그래도 그 경험이 우리 고주연 씨를 더 바로 설 수 있게 해줬다고 하니 너무 좋네요. 진짜.
2: 그러게요.
1: 자 오늘 이렇게 또 연결을 됐는데 사랑하는 분께 메시지 전할 시간 드릴게요.
0: 네네. 아, 그때 갑자기 생각을 했더니 진짜 그때 만났던 저희 이제 다른 나라 친구들, 제 친구들 막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청춘 어렸을 때 우리 기억을 갖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항상 건강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이번 추석 연휴 누구보다 행복하고 복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풍성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1: 에이, 좋다.
2: 주연 씨는 방송하세요?
0: 아니요.
1: 이게 발음이 방송 교육을 받으신 분 같이
2: 맞아. 그래서
1: 공유해서.
0: 네네. 네.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1: 일로 와요.
2: 50시면 교통정보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잘해.
1: 오, 맞아.
0: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세상 사는 퀴즈 기대해 봅니다.
0: 네.
1: 가시죠.
0: 코골기 말고 저의 또 다른 잠버릇은 무엇일까요? 1번 뒤척이기. 2번 이 갈기. 3번 이불 발로 차기.
2: 샵 8001번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50원, 킹글 100원, 스마트라드 미니는 무료입니다.
1: 네, 오늘 저희가 간편식 세트랑 문어크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내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해피 추석 되세요.
0: 네.
3: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4: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덮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국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나브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0: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4: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3: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지마크 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B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6: 네, 호주 통신원의 또 다른 잠버릇은요.
7: 1번 뒤척이기.
6: 하재웅님, 최민지님, 5445님 맞추셨습니다.
7: 이분들 포함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크라잉넛의 룩셈부르크 2부 끝곡으로 들으시고요. 네. 저희는 뉴스 듣고 5시 5분에 또 올게요.
6: 잠시만요.
8: 기내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주십시오. 이 비행기의 도착 예정지는 룩셈부르크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걷는 길마다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 그 길에 담긴 영남 성리들의 이야기를 안동 MBC 라디오와 함께 만나보세요. 2016 경북국어길 라디엔 티어링. 상주를 시작으로 성주, 김천, 문경, 영주, 안동까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와 함께 국어계의 절경과 성대의 자취를 직접 느껴보세요. 참가 신청은 국어길 홈페이지, 문의는 054-851-7126번입니다. 2016 경북국어길 라디엔 티어링, 올가을 라디오와 함께 국어길을 걸어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세계 유교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가을나들이 어디로 갈까 고민이라면 지금 청송으로 떠나보세요. 형형색색 대기롱으로 물든 산소카페 청송 정원이 오는 11월까지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문을 엽니다. 드넓게 펼쳐진 꽃길을 걷고 예쁜 포토존에서 인생사진도 남기고 버스킹 공연 같은 즐길거리도 가득 청송의 맛있는 먹거리와 주변 관광지까지 함께 즐겨보세요. 걷는 곳마다 가을이고 머무는 순간마다 추억이 되는 곳. 이번 가을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산소카페 청송 정원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0: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0: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미리 예방해 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 받아주세요.
1: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2: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 맵 대리, 티 맵 대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동 MBC 5시 뉴스입니다. 경북경찰청 반부패 수사대가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해 오늘 오전 안동시청 주요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9시 20분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권기창 시장 정책보좌관을 비롯해 지방시대 정책실장, 직전 권 시장의 비서실장 등 핵심 측근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차량 등이 대상이고 이미 구속된 소통비서관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경찰청은 권기창 시장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비롯해 간부공무원의 입당원서 모집, 산불 이재민 주택 뇌물 등 각종 비리 혐의를 잡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안동시청 압수수색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고 측근과 동생 등 4명이 구속됐습니다. 오중기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어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안동의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위원장은 경국대가 의대 신설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최근 여러 경로로 확인한 결과 경국대 의대 설립은 변함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다만 상급병원 위치 문제 및 안동 지역 의료인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필요하다며 경북 도당 차원에서 이 사안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석에 차례나 제사를 지낼 예정이라는 응답이 30%로 해마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리서치가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추석에 차례나 제사를 지내겠다는 응답은 30%로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 35%보다 5%포인트 줄었고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2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추석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휴일로 여기는 응답은 지난해 32%에서 올해 37%로 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웹조사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지난해 경북 대형 산불로 약 9만 9천 헥타르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정사람 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하시죠.
1: 그렇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부부 사이의 갈등 그리고 가족관계 불화 모두 상담해드립니다. 신혼에서 황혼까지 잠시 후 이어질 텐데요.
0: 네, 부부들의 답답한 고민에 귀 기울여주실 분이죠. 따뜻한 공감과 현실적인 조언을 전해주시는 상담 전문가 정다원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1: 상담이 필요한 분들 사연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문자로 현재 상황을 남겨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전화드립니다. 편하게 남겨주세요.
0: 먼저 코너 속 코너죠. 길을 막고 물어봐.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을 만큼 답답한 얘기 보내주세요. 뭐 거창한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1: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니 남편이 싸우고 나면 그 자리에서 무조건 풀어야 된대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바로 풀려요? 나는 바로 안 풀려. 혼자 생각할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화를 피한다고 더 화를 냅니다. 아우 짜증나. 부부싸움 꼭 그날 바로바로 풀어야 하나요? 이 서로 온도 차가 있어서 이게 맞아요. 의외로 큰 문제예요.
0: 이 시간도 타이밍이 안 맞아요.
1: 네. 저는 그냥 자기 풀렸다고 남도 풀려야 된다는 거 좀 위기적이라고 생각해요.
0: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너무 강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 그 식는 온도가 있는 것을. 뭐 근데 이건 제 의견이지 아니다. 뭐 오래 끌어봤자 뭐하냐. 이렇게 또 그 남편 편을 들어주시는 분도 계시고.
0: 그렇죠.
1: 서로 편을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맞습니다. 그런 과정입니다.
0: 선물 챙겨드릴 겁니다. 사연 소개되시면. 전화 연결되시면 음식물 처리기도 드릴게요.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문자 샵 8001번입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필요하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돼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4부 도움 주는 분들.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0: 주식회사 본 컴퍼니.
1: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
0: 환인제약.
1: 하나증권.
0: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1: 한국 도로공사.
0: 빅토스.
1: 국민연료 싼연료.
0: 데이펙.
1: 루키루키 파크 골프채.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술 마셨는데 별이 어디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1336 1336 1336 1336.
2: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1: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3: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

0: 상품입니다.
1: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중문 전문기업 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0: 아토피 전문 닥터노바메디에서 모너크림,
1: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0: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1: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표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0: 진한 쑥향과 쫀득한 맛 춘인의 쑥개떡에서 쑥개떡을 드립니다. 부부싸움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1: 절대 가해자도 절대 피해자도 없는 복잡 미묘한 이야기.
0: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
1: 신원에서
0: 황혼까지.
1: 이번 추석 명절에 부부끼리 사이 좋게 서로 마음 상하는 일 없이 잘 보내야 될 텐데요.
0: 판타지 아니에요? 아. SF.
1: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분의 이야기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싸우기 전에 예방법. 네. 그리고 싸운 후에는 해결법? 이렇게 알려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부부 상담과 우리 정다운 원장님이 이쪽 분야에 정말 프로 중에 프로시죠.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0: 반갑습니다.
2: 네.
0: 예, 뭐 이게 예방법을 안다고 네. 예방이 대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높지 않나요?
2: 아무래도 방법을 알면 네. 좀 덜 싸우는 방법이 있겠죠.
0: 적어도 피해가는 방법을 네네. 아니까.
2: 근데 이제 우리나라 약간 네. 부부 싸움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0: 그런 거 있잖아요. 덕담 네. 중에 야 그거 싸우는 게 정상이야.
2: 맞아요.
0: 안 싸우는 게 더 이상한 네. 거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2: 네네.
0: 안 싸우는 게 더 좋지 않나요?
2: 아, 당연하죠. 그래서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 싸울 노력을 해야지 아. 잘 싸울 노력하면 안 된다.
1: 아, 그렇구나.
0: 그렇네. 기본값이 네. 완전 바뀌네.
1: 문자가
0: 네.
1: 왔는데요, 원장님. 네. 4568님. 저와 남편은 평소에 별로 싸우지 않는데요. 네. 매년 명절만 되면 크게 싸웠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남편도 효자, 저도 효녀예요. 서로 자기 부모님을 먼저 챙기려다가 보니까 네. 사소한 것도 싸우게 되고 예민해집니다. 그러지 말자고 다짐해도 소용없어요. 벌써부터 명절 계획을 세우다가 살짝 부딪혔네요.
0: K효녀, K효자가 만났군요.
2: 그러니까요.
0: 이게 참... 그 계획을 미리미리 세우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닌가 봐요. 계획을 세우다 싸우네.
1: 그러게.
2: 둘 다 이제 각자 자기 부모가 중요하다 보니까 네. 이제 서로 자기 부모 잘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 커서 그러겠죠.
0: 그럼 이분들은 뭐 이렇게 회의 같은 걸 하기 전에 네. 어떤 약속을 정한다면 네. 그 뭘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2: 사실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제일 잘 살았으면 좋겠다. 효다. 효도. 뭐 효자, 네. 뭐 이렇게 효녀 이렇게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0: 니네가 잘 그렇죠. 행복하게 살아라.
2: 맞아요. 네. 이 개념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부모에게 효도를 하기 위해서 내 배우자의 마음을 무시한다. 이러면 실은 진짜 효는 안 생길 수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부부가 서운하지 않고 서로 감정 상하지 않고 부모를 모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0: 그렇죠. 근데 같은 말이라도 그냥 그런 속으로는 내 부모에 대한 온도가 더 높죠. 네. 근데 그냥 표현이라도 아우 뭐 장모님 더 먼저 챙겨드려야지.
2: 그러니까요.
0: 이렇게라도 좀 네. 네, 무늬만이라도 좀 약을 발라주면 좀 덜 빈정이 상하는데.
2: 네. 그래서 이번 명절은 네. 다른 거 딱 제쳐놓고 내 배우자의 마음을 먼저 챙겨보자.
0: 아.
2: 이러면 어떨까?
0: 그러면 효의 기본이라고
2: 그렇죠.
0: 생각하자.
2: 그게 기본으로 생각하면. 굳이 감정 상하면서 갈등할 필요가 없죠. 조금 양보하면 네.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테니까.
0: 근데 원장님 남편이 슬쩍 네. 빈정거린단 말이야. 네. 아, 장모님 왜 그러시냐. 뭐 장인어른 왜 말끝마다 그러시니. 이러면 나도 갈고리가 이렇게 싹 또 구부러져요.
2: 그게 네. 싸움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1: 아하.
2: 방금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0: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 또 그렇게 얘기할 때 나도 네. 감정의 고를 확 올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갈등을 빚잖아요.
0: 난 더 나아지. 야, 니네 어머니는 막
1: 니네.
0: 나는 더 독한 약을 네. 그냥 뿌려버리지 마.
2: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싸움의 기본 디폴트 값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0: 되죠?
2: 이때 좀 네. 아, 당신 우리 엄마 때문에 좀 서운했구나. 아. 엄마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못하게 할게. 아. 이렇게 딱 넘어가면 싸울 일이 별로 없잖아요.
0: 너무 어렵네요. 감정을 식혀가지고 이거를 잘 가공해서
2: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습관.
0: 훈련이 습관을 그렇죠, 만드는 거
2: 그렇죠.
0: 같아요.
2: 이제 진짜. 알아야 훈련도 되고 습관도 네.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맞아. 이게 이제 습관적으로 나도 확 화가 나는 감정을 같이 갖게 되면은 이제 충돌이 불가피하죠.
0: 네. 문천식 씨도 그런 노하우를 살면서 많이 익혔죠.
1: 그렇죠. 결혼 네, 생활하면서
0: 안 가는 방법.
1: 예, 처음에 말싸웠는데 요즘은 좀 조심하죠.
0: 그러면 문천식 씨

0: 제가 실전을 이제 경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말만 피해도 부부싸움이 훨씬 준다라는 대표적인 관용어가 있어요.
1: 아까 다 얘기 나왔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혼 때 많이 싸운 게, 장인장모님 좀 예외가 있잖아.
0: 지금 그 미간에 그거 뭐냐? 그
1: 우리
0: 나무 기분 나쁜
1: 부모님
0: 주름.
1: 말좀더 드릴까? 이러면 이제 안 좋죠.
0: 아유, 무조건
1: 네.
0: 그러니까 상황에 상관없이 여유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1: 그렇죠. 동일하게
2: 근데
1: 얘기하면
2: 이제
1: 더.
2: 천식님 말씀하신 이 문제가 생각보다 명절 때 진짜 많이
1: 그렇죠.
2: 일어나는
1: 많이
2: 문제예요.
0: 다만 5만 원이라도
2: 네.
0: 더 드리고 덜
2: 장인
0: 드리고.
2: 장모는 연님 장인 장모님은 여유가 있어가지고 어차피 용돈 드려도 다시 주잖아. 그러니까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 집에 좀더 주자.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0: 그래
2: 있죠.
0: 이게 많더라. 주변에
1: 그렇죠. 많이 싸우세요.
0: 자, 우리
1: 자,
0: 첫 번째 상담 들어가
1: 네.
0: 봅시다.
1: 길을 막고 물어봐.
0: 자, 지금부터 길좀 막을게요. 여러분이 둘중 어느 의견이 맞는지, 아이고야, 호루라기. 화장실 갔다 오셨나 보네.
1: 네.
0: 편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1: 오늘 길막 사연, 익명 요청하셔서 지라시 대표 가명 김정희님으로 소개할게요.
0: 저희 남편은 50대 중반이고요. 직장에서 3교대 근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력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운동을 꾸준히 하는데, 퇴근하고 와서 매일 러닝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요. 입으로 푸는지 몸으로 푸는지 하여튼 그렇게 두세 시간씩 자기 몸 관리를 하는 거 보면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솔직히 참 팔자 좋다 싶습니다.
1: 왜요?
0: 아니 저도 운동하고 싶죠. 근데 전혀 출근 전에는 식구들 먹을 거 챙겨야죠. 집안 정리해야죠. 퇴근하면 또 저녁 준비, 설거지까지. 아, 하루 종일 집안일에 치이다 보면 운동할 틈이 어딨어요. 그런데 남편은 속도 모르고 이런 저한테 운동하라고 난리예요.
1: 또 밥 먹고 바로 눕네. 당신도 운동 좀 해. 당신의 소녀 뭐야? 여보 봐봐. 멀리 갈 것도 없어. 그냥 운동하시고 나가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아요.
0: 아유 운동화 발길 힘도 없어.
1: 어?
0: 운동은 무슨 운동이야. 그냥 나 그냥 들어눕고 싶어.
1: 참.
0: 그럼 남편의 단골 레퍼토리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1: 나를 봐 나를. 난 3교대 하면서도 이렇게 운동을 하잖아. 20대도 나처럼 못할걸. 이게 다 의지 문제야 이게.
0: 그렇게 뭐 지금 막 힘이 남아도는 당신 설거지라도 좀 해줘봐봐. 그럼 난 그 시간에 운동할게.
1: 에이 나는 바빠. 안돼
0: 저런 씨. 근데 남편 잔소리가 운동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뭘 하고 있든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제가 설거지하고 있잖아요.
1: 에헤이 세제 몇 번이나 짜나 지금.
0: 뭐?
1: 한번 짜면 충분한데. 그 물 튀기지 말고 그거 어쩌나 다 얼로 생겨다 싱크대 그자.
0: 제가 또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이라도 잠깐 들여다보고 있으면
1: 눈 나빠진다 눈 나빠져. 그 시간에 스트레칭이라도 좀 해. 저 목 앞으로 나온 거 봐봐. 저 당신 뭐 거북이야 뭐야 지금.
0: 빨래 개고 있잖아요. 그럼 또 옆에 와가지고는
1: 수건을 누가 이렇게 개나. 호텔식으로 봐봐. 봐봐 여보 반듯하게 딱딱. 그리고 양말은 말이야 뒤집어서 빨면 안 된다니까.
0: 아우 진짜. 그렇게 잔소리할 거면 당신이 좀 했든지.
1: 나 러닝 간다.
0: 아우 이쯤 되니까 남편 잔소리 때문에 귀에서 막 피가 철철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더 얄미운 게 뭔지 아세요? 아 자기는 잔소리라고 이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1: 잔소리가 아니라 조언이지 조언.
0: 잔소리야.
1: 새겨들어.
0: 아 뭘 새겨들어. 아 보통 나이 들면 말수 좀 줄어든다던데. 아 우리 남편은 왜 어째 점점 잔소리가 더 많아지는 것 같죠? 그동안 남편한테 힘들다고 하소연도 해봤는데
1: 나는 더 힘들어.
0: 저봐 소용없어요. 제 할 말만 해. 안 들어 안 들어. 귀가 왜 두 개야? 아유 제가 어쩌다 아플 때도 괜찮냐고 물어보면서도 다시 또 잔소리를 시작해요.
1: 감기 걸리는 이유가 있어요. 평소 위생관리를 잘 안 하더라고 보니까.
0: 지 혼자만 잘났어 아주. 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 남편 바뀔 수 있을까요? 저 진짜 이제 너무 피곤해요. 지쳤다고요. 아 유감스럽게도 안 바뀔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1: 피곤한데요.
0: 진짜 집안일 하려고 치면 막 러닝하러 간다고 그러고 아 너무 얄밉 것 같아.
1: 제가 이렇게 체력 좋으시면 집안일 좀
0: 그러니까.
1: 하시면
0: 돼요. 그 말이 너무 불공평해.
2: 너무 심한 것 같네요.
0: 진짜 습관을 잘못 들였다.
1: 원장님 집안일 네. 하면서 잔소리도 안 되죠?
0: 아, 그것도 안 돼.
2: 하면서 잔소리하는 것도 나쁘죠.
1: 그것도 별론데. 그러니까.
2: 근데 이분은 더 최악이네.
1: 그죠?
2: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잔소리하는 거.
1: 이야
0: 진짜. 절레절레.
1: 저보다 한 4살, 5살 많은 형인데. 형님,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0: 진짜 무슨, 그니까. 뭘 믿고 이러시는 거지?
2: 요즘에 이런 남편들은 거의 없죠.
0: 그쵸. 자, 그래서 오늘 길막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와,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배우자의 심한 잔소리

0: 예, 명절 앞두고 뭐좀 짚어보면 좋을 주제인데, 이게 남자분, 여자분 이게 할거 없이 잔소리 심한 분들이 계세요.
1: 있어요. 예. 많아요.
0: 그리고 요 부분은 특히 잔소리가 심하다. 아, 요런 것도 있고.
2: 그렇죠. 예. 아니,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해서 듣는 잔소리.
0: 나는 우리 배우자의 잔소리를 이렇게 한번 퇴치해봤다. 어. 예. 뭐 성공 사례가 혹시 간헐적으로라도 있으면 함께 공유해주세요.
2: 그죠. 아니면 듣다 듣다 결국 폭발했다. 이것도 괜찮아.
0: 돈 쓰는 거 가지고 잔소리하는 사람 있고, 옷차림이나 외모, 그리고 왜 전기세, 무슨 이 생활, 예, 이런 습관, 이런 그렇죠. 애들 교육 가지고 잔소리 있습니다.
2: 많이들 하실 거예요.
0: 자, 네. 문자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됩니다. 소개해 주신 분들께는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2: 딱 이 노래 나와야죠, 지금. 네.
0: 아, 이거는 그래도 좀 온도가 좀, 그죠? 네. 애정이 있는. 아이유와 스트롱이 함께합니다. 잔소리.

0: 자, 코너스 코너 길을 막고 물어봐. 배우자의 심한 잔소리 사연이 왔는데요.
1: 5437님. 와, 오늘 길막 사연도 우리 집 남자랑 똑같아요. 저도 운전 경력 30년 차인데 운전할 때 옆에서 잔소리 그냥 확 그냥 주차하고 시동 껐는데도 시동 켜고 다시 해보라고 난립니다. 아, 나 미치겠어요. 아버님, 주차하고 시동 껐는데 왜 굳이 또 시동...
0: 그 초보한테도 안 시키는 건가.
1: 정말 열을 식히다고 열에 시동이 걸리는 거 아니야, 진짜.
0: 아임이 지금 삐뚤잖아. 시동 켜봐.
1: 아, 뭘 지금 주차하는데
0: 켜봐.
1: 왜 저래, 진짜.
0: 내려. 알려줄게.
1: 내리라고.

0: 당신 나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1: 발로 찬다.
0: 에이.
1: 내려 빨리.
0: 저놈이 발전이 없지.
1: 나 먼저 내려. 최악이다. 진짜 너무 화나시겠다.
2: 아 진짜 화나겠다. 30년인데. 아,
1: 진짜. 김선미님. 청소할 때 우리 남편은 물걸레. 저는 일반 청소기예요.
0: 예.
1: 물걸레 청소기로 졸졸 따라와요. 여기. 저기.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잔소리하는데 아우 나 진짜 짜증나. 그냥 네가 해라.
2: 아, 피곤하겠다.
0: 그죠.
1: 아, 따라오는 건 진짜 최악인데. 왜 아버님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0: 그리고 따라하기도 하는데 안 끝나셔. 여보 일로 와봐.
1: 왜?
0: 잠깐만 일로 와봐.
1: 뭔데?
0: 이거 뭐가 묻은 거야 이거 지금?
1: 아 몰라 청소했잖아.
0: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
1: 아 뭐야 뭐 별거 아니구만 이거.
0: 둘째는 군대가 있잖아. 그럼 누구다? 당신이다.
1: 왜 저래?
0: 닦아.
2: 이렇게 상황극을 너무 리얼하게 잘하시는 거야.
1: 아, 진짜
0: 닦아.
1: 닦아 너무 싫어. 어 뻑뻑하고 막 따갑고 막 이래. 닦아.
2: 네. 어 너무 싫어.
0: 아
2: 또 뭐가 있을까요?
0: 7344님 우리 집 얘기인 줄 짠돌이의 잔소리 대망 남편 뭐든지 좀 살려고 하면 얼만데 또 사? 그만 사. 나 때는 이런 거 나 때는 말이야 짜증나 소리 질러버렸어요. 어 그래도 잔소리 안 멈춰요.
1: 어디서부터 살면 될 거예요?
0: 원장님 그
1: 어? 네. 어디서부터?
0: 혹시 구두쇠 남편 이 상담도 많이 옵니까?
2: 아 많죠.
0: 아 그래요?
2: 네.
0: 아. 구두쇠 다
1: 최고로 심했던 경우는 어떤 경우였어요? 구두쇠인데 이렇게 하다 이런 것까지 아끼라고 하셔서 이게 스트레스가 되셨다더라.
0: 뭐 가기부 써라부터 해서 막
1: 변기 이제 두 번에 한 번은 이제 보편화된 구두쇠 스토리라 이제 더 이상 신기하지도 않아요.
2: 아니 근데 실은 이제 그 요즘에는 그 정도까지 심각한 구두쇠가 있지는 네. 않아요. 근데 네, 어르신들하고는 좀 다르니까.
1: 아,
2: 네. 요즘 90년생들은 그 정도 아끼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네. 이 만남을 못하게 하는 거. 친구들을 만나거나 이럴 때 너가 한번 나가서 누군가가 그러니까 친구, 이게 친구를 만나고 싶은 사람은 아니야. 친구가 밥을 산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돈 쓰지 않아. 이러고 나가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너가 나가서 얻어먹으면 분명히 사야 될 수밖에 그치. 없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를 못하게 하는
0: 아이고 돈 때문에
2: 네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1: 없는 걱정 있는 걱정 다 끌어오는구나.
0: 오빠 N분의 1 한다니까 난 그것도 싫다고
2: N빵도
0: 싫다고 나는
2: N분의 1도
1: 아 그럼 표현 쓰지 마. 너무 싫어.
2: 그러니까 이 남편의 말은 젊을 때 모아서 나중에 너가 나이 들면 그때는 내 쓰게 해주겠다. 이 마인드인 거예요.
1: 와.
0: 글쎄요, 나이
1: 너 같이... 죽으면 오동나무 관으로 짜줄게.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 그런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아, 네.
0: 사람을 못 만나기도 좀
1: 싫어요. 0902님. 아, 그냥 쳐다만 봐도 잔소리를 시전하는 와이프가 여기 또 한 명 있습니다. 밥 먹고 있잖아요. 아니, 왜 이 시간에 밥 먹어? 아, 아무 안 먹어. 아, 왜 안 먹어? 밥 왜 안 먹는 건데 대체? 아 여보 나 오늘 차 가져갈게. 아 차를 왜 가져가 지금 차 막혀가지고 교통 지옥인데 안 가져갈게. 아니 차선 변경이 하면은 아 그 안 가져가면 안 가져간다고 아니고 차선 변경하면 왜 이 차선 저 차선 왔다 갔다 하는
0: 알아서 천천히 갈게 천천히.
1: 시간 많아?
0: 어?
1: 시간 많냐고.
0: 아, 나 피곤해. 나 좀 잘게 좀.
1: 아, 뭘 자 지금 자기는 아, 죽으면 잘 잠을 뭘 그렇게 계속 자.
0: 알았어, 지금 저 안 자.
2: 아니 이 정도면
1: 뭘 안 자 올빼미야?
2: 이 정도면 배우자에 대해서 1도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1: 그냥 싫은 거예요.
2: 이거 그냥 싫은 건데?
1: 이거는 좀 더 나가면 왜 숨을 쉬어? 거칠어 숨소리가 거슬린다고. 왜 그렇게 이상하게 숨을 쉬어?
0: 네네네.
1: 아 거슬려. 약간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과장돼서.
0: 예.
1: 아 어떡하냐? 이분 진짜 피 말리는 잔소리.
0: 저는 못 살아요, 못 살아.
2: 나 그 4627님 사연 진짜 많아요.
0: 그러면 이거는
1: 예, 이거는 우리가 좀 쉬었다가 다시 좀 일발장전해서 오겠습니다. 연기력이 지금 막 아우 당이 떨어져가지고 힘들어요.

오랜 시간 탈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가면의 기억 모두의 춤, 2026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 대한민국 대표 탈춤 축제가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중앙선 1942 안동역 원도심 탈춤공원 1원에서 펼쳐집니다. 전통의 멋은 더 생생하게, 탈춤의 흥은 더 신나게, 세계의 다양한 탈과 춤을 만나고 신나는 퍼레이드와 대동란전까지.

0: 보고 즐기고 함께 춤추는 모두의 축제 2026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네, 코너 속의 코너 귀를 막고 물어봐. 배우자의 심한 잔소리 몇 분만 더 소개해 드릴까요? 네. 4627님, 아까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을 수도 있다. 아니 우리 신랑은 쓰레기 봉지로 잔소리를 해.
1: 꽉채워 꽉채워. 설렁설렁 채우지 말고.
0: 이래.
1: 그 밟어 밟어. 세게 밟어.
0: 여보. 그 찢어지면 그 어떻게 그 찢어진 쓰레기 봉지가 더 많아 이거.
1: 찢어지기 직전까지 밟으면 진짜.
0: 아니 정해진 점선이 있잖아.
1: 아유, 좀 매지 마, 좀 매지 마. 테이프로 붙여.
0: 냄새나 빨리 버려야 돼.
1: 꽉 채워.
0: 나 진짜 쓰레기 봉투에 이 인간 담고 싶어. 나 진짜 안 될까? 아. 와. 이런 분들이 많아.
1: 야, 이게 아버님은 알뜰하려고 하는 건데.
0: 그렇죠, 그렇죠. 나라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2: 그렇죠, 그렇죠. 선이 있잖아요. 네, 묶는 선.
0: 테이프로 이렇게 연결하시는 분이 있어요.
1: 내가 나라야. 아. 내가 나라라고.
0: 나라. 어? 나라가. 벌 나라가.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막 꿀룩꿀룩 해오면 그 수고하시는 분들도 막 뭐라고 그러시고.
1: 맞아요, 맞아요. 너무너무 치료하세요.
0: 터지잖아요.
2: 그쵸, 그쵸.
0: 아, 왜 그 적정선을 안 지키지? 그러게. 이런 분들이 또 라면 물은 기가 막히게 점선대로 그거 맞춘다?
1: 아, 좋겠다. 응?
0: 진짜. 네. 쓰레기 봉투 그렇게 미어 터지게 맞아. 만들면서 자기 드시는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라면 그 점선은 기가 막히게 맞춰.
1: 근데 완전 아예 내려놓으신 분들도 네. 있거든요. 하나만
2: 내려놓으신 분들이 많네요. 네. 3458님. 와이프가 빨래개라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래 접어라 저래 접어라 잔소리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다음부터는 아예 안 접었어요. 아. 지금까지요. 몇십 년 됐어요.
0: 여보 팬티를 왜 그렇게 접어? 끝에를 이렇게 말아서 넣어야지. 아이, 그렇게. 그럼 말아 말아. 거기다 아유 답답하네.
1: 아니 하고 있잖아.
0: 아, 그리고 양말을 왜 저렇게 똘똘 말아놨어. 양말 납작하게 원래... 해야지. 세 번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1: 아, 다시
0: 해볼게요. 아 못마땅해.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아유.
1: 말할게 그러면.
0: 왜 이렇게 게으르게 살아? 아유, 집안일도 안 돕고.
1: 미안해 당신이 해.
0: 정말 쓸모없어.
2: 오늘 부부싸움 한 10팀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1: 원사님 거기 상담소에 주소인 것 같아요. 그죠?
0: 네. 아, 네, 3708님 거의 김국환 씨의 타타타 보는 것 같아요. 평생 아내 잔소리를 받아주니 점점 한도 끝도 없네요. 그래도 도인처럼 다 받아들입니다.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한번은 거쳤다는
1: 와, 도인아. 도인, 도인.
2: 아유, 진짜.
1: 원장님, 투표 한 말씀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2: 아니, 원래 이게 그, 잘하잖아요? 배우자의 잔소리에 맞춰서 잘하잖아요? 네. 그럼 이 배우자는 더 많은 난이도 있는 걸 요구하게 되는 게 이 잔소리의 문제거든요.
0: 아니, 게임이야, 게임 캐릭터냐고. 하나하나 더.
2: 아니, 근데 이때 이게 그 해결한다고 그러면은, 아, 잔소리 좀 하지 마. 그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면 원래 해결이 안 돼요.
0: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잘하는 거, 이건 너가 잘하는 거, 이게 약간 선을 좀 나눠가지고 해야 될 것과 안 할 것도 분리를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면은 계속 잔소리 한다고 생각하니까 잔소리 하는

0: 사람 입장에서는 가르쳐주는 거지 절대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 너가 이걸 못하니까 내가 알려주는 거야.
1: 맞아 맞아.
0: 나 말고 누가 너한테 이런 걸 알려주겠어. 이게 베이스에 깔려있다 보니까 이런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할 일, 이건 당신이 잘하니까 이건 당신이 할 일. 이래서 딱 선을 그어놓고 행동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이제 잔소리를 이거 듣고 계시는 잔소리를 하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건
1: 이게 약간 요이처럼 막 마련가?
0: 네.
1: 잔소리가
2: 안 하면 못 살겠네.
1: 진짜 막 어떻게든 막 밖으로 내보내야 되고
2: 두드러기 나나 보지.
1: 그러니까
0: 이건 이제 누가 누구를 관리하고 누군가 누군가 가르치는 게 부부 관계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관리자와 직원이 돼버려요.
1: 아 관리자.
0: 이 부부 관계가 그래서 부부 관계가 서로를 존중하는 언어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잔소리는 생각보다 많은 가족들에게 자존감을 낮게 만드는 문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1: 그래서 굳이 해야겠다.
0: 그렇죠. 나의 사랑의 잔소리가 타의 배우자와 가족들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2: 아, 그걸 생각해야 된다.
0: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그거를 아무리 친절하게 해도 말이 네. 길어지면 잔소리예요.
0: 그렇죠. 맞아요.
1: 1절만 네. 하라는 말이 난 세상에서 제일 좋아.
2: 진짜 맞아. 그 말 맞아요. 1절은 필요해. 1절만 하세요.
0: 네. 근데 실은 가족에게는 1절도 안 필요해요. 아, 필요한 거는 내가 하면 돼요. 내가 불편하면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나 불편한 걸 자꾸 배우자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적하는 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2: 아, 정말 다르시네요. 네.
0: 내가 불편하다고 시작하는 건 내 마음 편하게 맞아. 하기 위해서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쉬워져요.
1: 잔소리 하시는 어머님들 특징에 관용하고는 하여튼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지.
0: 그렇죠. 맞아.
1: 나 아니면 누가 해 이거를. 아유 나와 내가 할게.
0: 실은 이제 엄마든 아빠든 잔소리를 하면서 자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족들 입장에서는 엄마의 잔소리가 크게 느끼지 엄마의 고생이 크게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엄마 묵묵하게 있다 보면 왠지 나이가 먹어가지고 성장하면서 양심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아, 엄마한테 좀 미안하고 아 이거 좀 더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배우자든 누구든 잔소리를 통해서 입으로 공갚은다고 얘기하잖아요. 발로 다 해버리기 때문에 진짜 수고하고 노력한 건 보이지 않거든요.
2: 그렇구나. 아 시간이 걸리겠지만
1: 문준식 씨는 생색 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2: 그러니까요. 잘못된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1: 이제 왔어.
2: 15년 살았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0: 아니 그래서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2: 일은 계속해요.
0: 네 그러니까요.
2: 치우는데 이제 치워서 내가 치웠다. 내가 치웠어.
1: 그래도 잔소리는 아니야 그거는.
2: 그래요?
1: 네. 그럼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네, 네.
2: 다음 상담 갈까요?
1: 갈까요? 네,
2: 이번에 익명 요청하셨습니다. 대표 가면 김정희님으로 소개할게요.
3: 남편과 저는 결혼 27년 차 부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서로 소통하는 게 참 어렵네요. 특히 아이들과 관련된 부분에선 자주 그런데요. 그 지난주에 큰딸이 직장 동료와 헝가리로 5박 7일 여행을 떠났어요. 처음으로 멀리 여행을 가는 딸이 걱정돼서 남편에게 부탁을 했죠. 여보, 큰애 그 새벽 6시까지 공항 가야 되잖아. 당신이 공항까지 좀 태워다 주면 안 돼?
4: 뭐? 안 돼!
3: 안 돼? 왜? 왜 안 되는데? 아니 이유도 없이 대뜸 안 된다고 하니까 순간 화가 탁 나더라고요.
4: 지가 여행을 가는데 내가 왜 태워다줘? 내가 백수도 아니고 나도 출근해야 되는데 당신이 애들을 그렇게 의존적으로 키우는 게 문제야. 애들이 말이야 정말 어려울 때만 부모가 돼줘야지 시도 때도 없이 그걸 다 해주면 어떡해. 당신 애들 잘못 키운 거야 그거는.
3: 아니 얘기가 뭐 또 거기까지 가. 아 애가 멀리 여행 가니까 그 새벽 6시까지 공항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하철이랑 버스도 없어가지고 어? 아빠니까 좀 태워다 달라고 한 게 엄마로서 그렇게 잘못된 거야? 저희 아버지는요 저 어렸을 때 어디 멀리 간다고 하면 늘 태워다 주셨고 또 데리러 와주시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달라요. 한 번은 또 우리 작은 딸이 학교에서 술 마시고 취해서 데리러 와달라고 전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남편은
4: 그러면 저 택시 타고 오면 되지. 술 많이 마시기 뭐 잘한 일이라고 데리러 오래. 어? 다 큰애가 자기는 자기가 이렇게 해결해야지. 그 당신이 자꾸 다 해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3: 아휴 애들 관련해서 매사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합니다. 며칠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둘째가 감기에 심하게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듣지 않고 무리하게 놀러 다니더라고요. 결국 아르바이트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아 이번엔 애가 아픈 상황이었잖아요. 근데도 남편은
4: 다 큰 애가 자기 몸 알아 제대로 간수 못하고 책임감도 없고 지금 몇 살이야 몇 살 지금 이게 다 엄마 당신 때문이야 지금.
1: 그러면서도 뭐 결국 둘째를 데리러 가긴 했어요.

0: 어차피 해줄 건 다 해주면서, 어? 좋은 소리는 하나도 못 듣고 내 탓만 하고. 오는 내내 또 둘째랑 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을 보잖아요. 아휴, 가끔은, 아니, 저 사람은 저랑 왜 그렇게 다를까 싶어요. 사실 저희 두 사람은 자라온 환경이 많이 다르긴 해요. 남편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7살 때부터 직접 밥을 해서 논에 계신 부모님께 가져다 드렸다고 합니다. 반면 저는 뭐 서울에서 공무원의 딸로 큰 어려움 없이 자랐죠. 그래서 그런가 가끔은 우리가 이렇게 다른 게 서로 살아온 환경 때문일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남편 말대로 제가 아이들을 잘못 키우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남편이 아이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엄격한 건지 아휴 이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점점 지치고 요즘은 그냥 될 수 있으면 남편하고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 문제에서 계속 부딪히는 저희 부부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원장님. 이런 일이 많이 있죠.
1: 27년 차 네. 부부시면 50대 중후반쯤 되겠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 뭐 양육관, 그 이게 좀 대표적인 거지만 삶의 여러 부분에서 가치관이 자주 충돌하시는 것 같아요.
1: 원장님, 이 부부의 네. 가치관이 성장기에서 비롯되는 건가요?
0: 아주 무시할 수는 없지 않나요?
2: 무시할 수는 없는데 이게 네. 성장기 때문이라고. 프레임을 걸어놓으면
0: 완전히
2: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성장의 과정은 이해가 필요한 영역이지 그것 때문에 이제 면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1: 아,
2: 그렇기 때문에 뭐 영향이 없다 볼 수는 없지만 네. 그것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0: 자 그렇다면 이분 전화 연결해서 직접 정다운 원장님과 네. 좀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0: 아이고.
3: 아이고 죄송합니다.
0: 아이고 갑자기 여보세요? 울고 계신 줄 알았어요.
3: 예.
0: 괜찮으세요?
3: 네.
0: 아이고 정다운 원장님과 네. 네 먼저 인사 나누시고 바로 상담 들어가겠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정희님.
3: 네.
2: 네 상담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3: 네 사사건건 자꾸 부딪히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정말 잘못 키우는 건지. 그리고 요즘은 아이들이 아빠랑 말을 잘 안 하려고 해서.
2: 아, 네. 그러시군요. 혹시 딸만 둘이신가요?
3: 네, 딸만 둘이에요.
2: 아, 그렇구나. 아이들이 지금 다 성장을 해가지고 성인이 됐나 봐요.
3: 예, 작은 애가 21살, 큰 애가 24살인데.
2: 네.
3: 예, 그러니까
2: 다 컸네요.
3: 네, 딸들은 특히 아빠들이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애 아빠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니네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2: 그러면 정희님 어렸을 때부터 남편과 양육 문제로 갈등을 좀 하셨나요?
3: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하라고 계속 얘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그전에는 이제 멀리는 안 나가니까 제가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는 술 먹고 막 늦게 오면 제가 데리러 가기도 막 힘들고 새벽에 공항 가거나 이런 걸 제가 못하게 되니까
2: 네네.
3: 더 많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2: 그러면 지금 양육 문제 말고 두 분의 사이는 네. 어떠세요?
3: 그것만 빼놓고는 애 아빠가 제가 할 사람들을 되게 말을 잘 들어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아이에 있어서만은 저렇게 오냐오냐 키우면 어떻게 하냐고 계속 그 얘기를 많이 해서.
2: 그럼 아이들이 아빠를 좀 무서워해요?
3: 그니까 아빠랑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무서워하는 것보다. 네. 그러니까 많이 섭섭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 아, 서운하다고.
3: 내가 술을 먹고 택시를 탄다고 해도 아빠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야단을 쳐도 집에 와서 야단을 쳐야지.
2: 네.
3: 내가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겠다고 전화를 했는데 택시를 타고 오라는 건 아니지 않냐고. 근데 저도 그거는 아이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2: 그렇군요.
1: 그러게 저도 애들 스스로 해라 주의지만 만약에 딸이 술 먹고 힘들어하면 일단 데려와서 혼낼 것 같은데.
2: 그러니까 네. 혹시 아빠가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화를 내는 경우도 많아요?
3: 데리러 가서 오면서 그렇게 화를 많이 내는
2: 아이한테
1: 아,
2: 네,
3: 그러니까 술이 깨고 나서 그 다음날 야단을 저는 쳤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이가 잘못한 거 맞는데 술 취하거나 뭐 아니면 감기가 많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야단을 치면 아이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잖아요.
2: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때 어떤 부분이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하세요?
3: 아이들이 아빠하고 얘기를 안 하는 것 때문에 저는 조금 네, 저하고보다 이제 딸아이들이라서
2: 네.
3: 예, 엄마하고는 안 그래도 더 친밀감이 있고 아빠하고는 조금 더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아빠는 늘 그런 사람이니까 아빠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엄마가 택시 타고 데리러 와 이런 식이 돼버려서.

0: 뭔가가 제외되기 시작하면 안 되는데.
1: 자, 근데 이게 실은 지금 아버지가, 아빠가 제외된 게 아니고, 어찌 보면 딸을 둘 키우고, 지금 이제 27년 살아오셨으니까, 50대 중후반 정도 되셨잖아요.
2: 예.
1: 그럼 이제 그 정도의 연령대와 딸 둘을 키우고 27년을 살아온 아빠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가정에서 소속감이 조금 떨어져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엄마는 다 같이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엄마와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좀 더 애착관계가 더 높고 또 상대적으로 아빠가 훈육하거나 양육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엄마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남편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상황이 돼서 자신의 의견을 좀 뭔가 이 관철되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 정희님이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아빠가 이래?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비난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거든요.
3: 비난.
1: 그렇죠. 왜냐하면 벌써 마음으로 정희님이 남편이 어떻게 아빠가 저럴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까 그 우리 앞서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가치관의 차이의 문제거든요. 그럼 아내 입장에서는 부모는 필요할 때 도와주는 사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남편은 부모는 스스로 살아갈 힘을 키워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희님이 생각한 것과 남편이 생각하는 게 좀 다르겠죠?
2: 예.
1: 근데 이게 지금 누가 맞고 누가 틀릴까요?
2: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1: 맞아요. 예. 맞고 틀림으로 분리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엄마는 나는 이게 맞아. 근데 당신은 이게 틀린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하면 남편은 자꾸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저는 우리 남편의 표현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 이거 다 너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제가 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 제일 나쁜 언어가 이건 것 같아요. 같이 양육하고 동반을 해야 되는데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우리 정희님하고 비슷한 또래일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 키워보면서 그런 걸 느꼈거든요. 제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남편의 의견보다는 내 생각과 내 의견을 더 많이 이 내 뜻대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뭐 하다못해 아주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분유를 먹여도 내가 남편한테 자기야 마트 가가지고 어떤 분유 사와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 뭐 어떤 분유 먹여볼까? 라고 해서 남편을 이 우리가 같이 키우는 영역에 의논을 의견을 내게 하거나 참여하게 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부부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 남편의 의견이 잘 관철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가 청소년 되기가 되거나 성장기가 되었을 때 아빠가 아이의 행동이 잘못됐으면 엄마 입장에서는 아, 그동안 뭘 해준 것도 없으면서 왜 아이한테 저렇게 잔소리하고 화를 내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또 이상하게 우리 엄마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우리 아이가 좀 잘못돼서 혼내는 건 괜찮은데 이상하게 남편이 혼내면 자기도 잘하는 거 없는데 남편이 혼내면 화나요 안 나요?
2: 화나죠.
1: 맞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정희님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저도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느꼈던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남편이 이 가정 안에서 아이의 양육에 훈수두는 것 자체가 실은 정희님 입장에서는 이 판단을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했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게 맞고 틀림으로 보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남편의 성장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저희가 보니까 정희님의 성장 환경은 되게 좋으셨던 것 같아요. 남편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남편의 부모님의 환경에 의해서 남편이 성장한 거니까. 이거는 맞고 틀림의 영역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자라온 환경에 의해서 남편은 이렇게 남편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사랑. 우리 아내는 힘들 때 도와주는 것이 사랑. 맞죠?
2: 네, 그런 것 같아요.
1: 그럼 이것도 지금 정희님이 맞아요? 남편이 맞아요?
2: 둘 다 맞죠.
1: 맞아요. 이게 참 중요해요. 자꾸 둘 다 맞는데 서로를 비난하는 문제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말씀도 해주신 거 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남편은 자기 일은 스스로 해야 된다 막 뭐라고 하지만 막상 또 데리고 가요.
2: 그러니까 더

0: 그래서
1: 네,
0: 네, 이게 참 그렇지. 아까 공항 갈 때라든가 이럴 때 있잖아요. 네. 공항 갈 때 도움이 좀 필요해. 그럼 이럴 때는요, 아이가 아빠에게 직접 부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1: 부탁을 하면 한마디로 안 된다고 아이한테도 그렇게 자른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하고
0: 이제
1: 했거든요.
0: 이거를 한두 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빠가 안 돼! 안 돼! 니 혼자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화를 낸 듯 얘기하면 아이는 상처받으니까 돌아서 버릴 수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엄마가 아빠한테 좀 더 유도리 있게 한 번 더 얘기해. 아빠한테 부탁을 드려. 이렇게 얘기하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에게 얘기하면 부탁이 돼요. 아빠 부탁해. 나 새벽이니까 한 번만 데려다 줘. 이렇게 부탁하면 되는데 우리 엄마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 지시하는 게 돼요. 아이가 얘기하면 부탁이지만 엄마가 얘기하면 지시죠. 그럼 아, 남편 입장에서는 더 기분이 나쁘니까 지시한다고 생각하니까 너 애 그렇게 키우면 안 돼.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마음을 딱 멀어지게 하지 마시고 아빠한테 한 번 더 얘기해서 부탁드려. 이렇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까 그 술 마시고 뭐 좀 네, 늦어가지고 데리러 가야 되는 거 맞죠? 아 지금 딱 들어봤을 때는 아니 저도 딸을 키운 엄마지만은 딸내미가 술 먹고 어디 있다고 하는데
2: 불안하니까.
0: 택시는 무슨 택시야? 빨리 달려가서 데리고 오는 게 우리 엄마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3: 그렇죠.
0: 우리 정인이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아빠의 말이 무조건 틀렸다고 볼 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는 성인이 됐고 자기의 몸을 건강하게 컨트롤할 수 있고 또 아프지 않게 조절해 가는 것도 맞죠. 그거는 성인이 해야 되는 것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빠의 말이 잘못됐다라는 걸로 가면 안 돼요. 그럼 이럴 때는 아까 우리 천식님이 얘기를 미리 해주셨는데 자기야 아우 진짜 애가 왜 저랬을까. 일단 자기야 데리고 와서 술 깨면 혼 좀 내줘 당신이. 이렇게 딱 얘기하면 남편은 내 말을 지지받는 느낌이 드니까 기분이 덜
2: 있네요,
0: 상하겠죠. 그렇죠. 근데 자기야 어떻게 아빠가 돼가지고 애가 술 마셔서 길에 있다는데 안 데리러 갈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비난하는 느낌이 들고 비판하는 느낌이 되겠죠.
2: 조인님 어떠세요? 약간 여기 반짝 빛이 보이는 것 같지 않으세요?
1: 예, 그러니까 남편 편을 들어서 얘기를 하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2: 아니 진짜 뭐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우리가 얘기 나누기 힘들지만 정희님이 지혜롭게 요거 전략 잘 짜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후기 기다릴게요, 정희님.
1: 예,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저기요, 몇 층이에요?
6: 32층이요.
5: 난 280층이요. 쟤는...

0: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성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3, 2, 1,
3: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의자
1: 여기도 찍고
0: 의자
1: 골고루 골고루
2: 애지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떡매로 방아를 찧으며 부르던 외공이즈 소리입니다.
0: 의자
1: 북도 보고
0: 의자
1: 복도 마련기
0: 의자
2: 명절이 다가오면 집집마다 방아 찧는 소리가 고소하게 들려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의 협찬이었습니다.
0: 의자
3: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4: 네, 정다원 원장님과 함께했는데요. 7586님 오늘 상담 솔루션이 너무 좋으네요.
5: 맞아, 너무 좋았어요. 저희도 네, 많이 배웠어요.
4: 깜짝 놀랐어요.
5: 네. 김세현님이 너무 귀여워. 제가 저런 아빠를 돕아서 아는데요. 아빠한테 말하고 거절당하더라도 일단 아빠 차에 가서 앉아있으면 어쩔 수 없이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애교까진 아니더라도 예쁘게 잘 말하면 아빠가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아니 이 방법도 그 자녀분들이 네. 어떤 갈등에 봉착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어떤 지혜로운 도구가 네. 되어줄 수도 있으니까 어머니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하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진짜 오늘 얘기가 여기저기 대입이 많이 돼요.
4: 네,
5: 정말 가족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정말 정다원 원장님 감사합니다.
6: 아유 감사합니다. 네.
5: 정다운 시간이었어요.
6: 안 돼.
4: 정다운 원장님 함께했고요.
5: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6: 네, 감사합니다.
4: 고맙습니다.
5: 저희도 인사드릴까요?
4: 예, 내일 오후 4시 5분에 돌아올게요.
5: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친곳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

0: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2: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L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팀앱 대리, 팀앱 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되고 일반 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가 됩니다. 국토부는 같은 기간 동안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유류 가격을 리터당 100원 인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버가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의 최대 주주인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의 인수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받습니다. 공정위는 우버가 딜리버리 히어로의 주식 전부를 공개 매수하기 위해 신청한 기업 결합 사전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업 결합은 우버의 택시 호출 사업과 딜리버리 히어로의 배달 플랫폼 사업 간의 혼합 결합에 해당합니다. 과거 국내에서 우버 이츠를 운영하다 2019년 철수한 우버는 인수가 성사되면 배달의 민족을 통해 8년 만에 국내 배달 시장에 다시 진입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차 판매에 나섭니다. 총 규모는 6천억 원으로 첫 5영업일 동안에는 모집 금액의 50%인 3천억 원을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서민 전용분으로 배정합니다. 지난 1차 판매 당시 서민 전용분은 전체 20% 수준이었지만 2차 판매에서는 서민과 청년의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 취약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시차를 두고 이자 부담 등을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은은 오늘 발표한 금융안정상황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자산가격 오름세를 제약하는 반면 대출금리는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집값 등이 오르면서 금융 취약성 지수는 지난 2024년 1분기 37.6에서 올해 2분기 46.5로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 선수가 부상으로 시즌을 사실상 종료했습니다. 정규 시즌 6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샌프란시스코가 이정우를 열흘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린다고 밝히면서 이정우 선수는 복귀를 하더라도 남은 경기에 뛸 수 없게 됐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9도, 대구 15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28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9도로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로 크겠습니다. 수도권과 일부 내륙으로는 내일까지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과 경남권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3: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몸짱 배우 차인표 씨의 경험담인데요. 50대 중반에 건강이 안 좋아지자 새롭게 결심했답니다. 제대로 된 운동으로 다시 활력을 찾아오자. 하루에 무려 6시간을 운동하는 강행군. 먹고 자는 것까지 규칙을 지키는 고행이었다죠. 새벽 5시에 체육관으로 향하는 하루를 처음엔 오로지 의지로 버텼는데 그걸 반복하고 반복하니 어느 순간부터 습관이

마트러닝 의성, 우리 모두 의성에서 만나요. 이 행사는 의성군 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입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오늘 반근영입니다. 200일 넘게 비어있는 대법관자를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이 결국 폭발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청와대의 재재청 요구를 거부하자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인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역시 반응이 두 쪽으로 갈라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 틈을 탄 쿠데타적 행태라며 조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재재청 요구야말로 삼권분립 파괴라며 맞섰고 나아가 사법부를 향해 중단된 대통령의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결국 신속하게 재판받을 국민의 권리 침해로 이어집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최고기관들이 각자의 헌법적 권한만을 무기삼아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는 비정상. 하루빨리 이 비정상적인 풍경을 끝내야겠습니다. 안동은의 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워킷, 워킷, 언제 어디서나 워킷.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워킷, 워킷 안전화.
3: 저기요, 몇 층이에요?
4: 32층이요.
3: 난 280층이요.
5: 층은 달라도,
6: 층은 달라도
5: 고민은 하나. 더는 같이
7: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8: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0: 9월 21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봅니다. 허승규의 녹색 희망, 녹색당 허승규 안동시 의원과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예천군 삼각나루 주막축제가 며칠 앞인데요. 잠시 후 예천문화관광재단 관광축제팀 김태현 대리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시간,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는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허승규의 녹색희망, 녹색당 허승규 안동시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1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 와, 스튜디오 직접 와주셨어요.
11: 오랜만에 왔습니다.
10: 얼굴 뵈니까 너무 좋은데요.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11: 네, 오늘 경북경찰청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을 모집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안동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제한해야 될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치적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개선해야 될 점들을 살펴보면서 또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0: 네. 압수수색 소식을 들으신 분들 꽤 계실 텐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11: 네. 이달 초 시장의 동생이 공무원 당원 모집 요청한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오늘 오전 9시 10분경에 공무원의 당원 모집 혐의 이와 관련돼서 경찰이 관련 정황을 포착해서

0: 선관위 고발 없이 그 시청과 관계된 기관을 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뭐 아직 이것은 지금 압수수색 단계다 보니까 네네. 수사가 밝혀져야 되겠지만요. 최근에 이와 관련된 일들로 여러 번 압수수색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통해서 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조항을 좀 되돌아보고 그 공직사회의 기강을 새롭게 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당원 모집 혐의가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건데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왜 중요한 건지부터 짚어볼까요?
0: 네.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본 원리는 견제와 균형입니다. 의회 행정 사법 상권 분립이 있는 것처럼 우리 관료사회라든가 이 공무원 국가체계도 견제와 균형 원리로 작동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좁은 의미의 공무원, 관료, 시험을 통해서 이제 평생 공무원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일상적인 시민들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시장, 군수, 지방의원, 선출직들 같은 경우는 뭐 4년마다 선거를 통해서 시민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직업 공무원들, 선출되지 않은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일상에 복무할 수 있게 선출된 어떤 권력에 의해서 통제를 받게 되죠.
1: 네.
0: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선거에 의해서 집권한 정당이나 정권에 따라 신분이 막 바뀐다든가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침해를 받으면은 제대로 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공무원들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정당이나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신분을 보장받아야 되고 그 직무 수행의 범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규정이 있는 것이고 이는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0: 네, 대한민국 헌법 7조를 보면은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정치 세력의 이익만을 위해서 복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1: 네.
0: 그래서 이 법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1: 아, 헌법만이 아니라 그러면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에도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는 거죠?
0: 네. 공직선거법 구조에 보면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는 거고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정치운동의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1: 네.
0: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고 특히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는 행동도 하면 안 되고 특히 권유하도록 하는 것이라든가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네. 것이죠. 선거관리 업무를 공무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선거는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 예.
0: 그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선거운동을 해버리면은 이 말이 되겠습니까?
1: 그렇죠.
0: 굉장히 당연한 규정이죠.
1: 네.
0: 그래서 공무원이 불편부당해야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정치적인 영역이 있겠죠. 뭐 선거라든가. 대통령은 정당에 따라서 투표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 영역과 중립을 지켜야 하는 규정을 구분을 해놔야 시민을 위한 행정이 가능합니다. 네.
1: 그렇다면 이렇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당연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한 개인으로서의 정치 기본권도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 이런 말씀인데 그럼 정치기본법 이 정치 기본권에 대한 개선 방향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0: 네, 그런데 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미 조항을 과도하게 네. 해석해 버리면은 공무원 또 시민이잖아요.
1: 그렇죠.
0: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를 모두 금지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공무원 개인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하고 동시에 공공서비스,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중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균형적 입법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대한민국은 그 정치 기본권 제한이 과도한

0: 봤는데요. 해외를 보면은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호주 등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1: 아, 공무원도 정당에 가입은 될 수 있다.
0: 당원은 될 수 있다.
1: 당원은 될 수 있다. 자유롭게.
0: 네. 네. 그리고 이 후원에.
1: 예.
0: 내가 이 정치인 열심히 하는 후원하고 네. 싶어라는 정치자금 기부의 경우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호주 중에 일본 빼고
1: 네.
0: 기부도 다 돼요. 그래서 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공무원 정치 개인 기본권은 좀 많이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확대도 되지 않겠냐. 뭐 후원에 5만원, 10만원 내가 개인적으로 보낸다고 해서 과도하게 그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과도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1: 네.
0: 근데 문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정치적 영향을 행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지금 이 안동시청과 관련된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연루된 분들이 4급, 5급, 6급 그 시나 이 읍면동으로 가면은 중앙관리자라든가 또는 읍면동으로 가면 최고관리자입니다.
1: 아, 네.
0: 읍면동장님들이 시 같으면 5급 사무관인데 그러니까 그 동이나 면에서는 가장 최고 책임자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이런 분들이 본인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뭐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특정 정당의 가입을 독려하고 특정 후보를 독려하게 하는 거는 이거는 구분해서 엄격히 제한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공무원 개인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을 확대하는 것과 직무 수행으로서의 그 공정성, 중립성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들은 구분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엄격히 제한해야 될 영역과 기본권을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될 것입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그 구분이 지금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0: 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 정치적 정립 중립에 대해서 우리가 헌법과 법률에서 얘기할 때
1: 네.
0: 너무 과도하게 공무원의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구속하는 법이 있어요.
1: 네.
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는 이 정도는 되는데 이건 풀어줘야 되지 않겠냐. 다만 그 직위나 영향력을 가지고 직무 수행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개입하는 것은 엄격히 네. 금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풀어줄 것은 풀어주되 엄격히 제한돼야 될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입법 취지가 제대로 실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1: 그렇다면 지금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수사 단계잖아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 공무원이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지금 수사 단계에 있는데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0: 네, 이 사건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나 정치적 기본권 확대하는 무관한 사안입니다. 이거는 개인의 시민의
1: 네.
0: 어떤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 헌법에 규정한 어떤 기준과 법률을 위반할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혐의가 사실이라면 실제 당원 모집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나섰고 영향력을 발휘했다면은 이것은 헌법을 위반한 매우 중대한 사안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2026년이죠.
1: 네.
0: 87년 헌법체제를 개헌을 한다. 40년이 흘렀기 때문에 더 국민의 기본권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권력구조를 개편하게 지금 개헌을 하고 있는 마당에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인 4급, 5급, 6군이면은 중간관리자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당원 모집에 만약에 가담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것을 누군가가 독촉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죠. 무엇보다 이게 뭐가 문제냐. 제가 의원 돼보니까
1: 네.
0: 정말 많은 공무원들 고생하고 계십니다. 일이 많아요. 다수의 공무원분들은 그 헌법과 법률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본인들의 실제 노동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면서 시민들 위해 봉사하고 있거든요.
1: 네.
0: 다수의 선량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해시키고 공직사의 기강을 흔든 행위입니다. 이런 부분

0: 들이 엄중하게 재발 방지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선출된 어떤 최고 권력자에 있어서 충분히 그 하급 공무원들을 따라야 되겠죠.
1: 그렇죠.
0: 그것은 근무로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1: 그렇습니다. 오늘 허승래 녹색희망 지방선거를 앞둔 공직사회 정치적 중립 문제를 짚어봤는데요. 지금 이제 혐의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긴 한데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이런 문제는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더 와닿는데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직업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줘야 민주주의 사회 체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기 의회는 왜 있고 네. 행정은 왜 있고 사법은 왜 있겠습니까? 각자 역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당원 모집 혐의라든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거 나아갔다면은 이거는 정말 공직 사회를 위해서 공무원들 위해서 좋지도 않고요. 정치를 위해서 좋지도 않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 그 사안을 계기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우리 사회 민주주의 원칙을 다시 한번 좀 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정치권이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허승규의 녹색희망, 녹색당 허승규 안동시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6: 라디오
7: MBC 라디오
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9: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0: 고수익에 원금보장?
9: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1: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2: 공익광고협의회.

0: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이틀후면 추석 명절 연휴 시작되는데요. 명절 연휴 나들이 이곳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맛있는 먹거리와 재미있는 체험, 다채로운 공연까지 즐길 수 있는 2016 예천 삼각나루 주막축제가 오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예천 삼각문화단지에서 펼쳐집니다. 예천문화관광재단 관광축제팀 김태현 대리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예천문화관광재단 관광축제팀 김태현 대리입니다. 올 추석 연휴를 들썩이게 할 풍성한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올해 축제가 예천 삼각나루 주막축제인데요. 예전에는 삼각주막나루토 축제, 또 그 이전엔 삼각주막 막걸리 축제였잖아요.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네요?
1: 네, 기존의 삼각주막이 이제 지난해 경상북도 민속문화유산에서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승격

0: 되면서 이름도 상각나루 주막으로 변경됐는데요. 저희도 이런 변화에 맞춰 축제 이름을 예천 상각나루 주막축제로 바꾸고 프로그램도 한층 더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주막뿐만 아니라 보부상가 뱃사공, 길손들의 이야기까지 축제에 담아 관광객들이 아 옛날 상각나루는 이런 곳이었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느껴보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1: 예천 삼각나루 주막축제 이름도 바뀌었지만 축제 내용도 더 풍성해진 느낌인데요. 삼각나루 주막은 원래 어떤 곳이었을까요?
0: 먼저 삼각은 낙동강과 내성천, 금천 이렇게 세 물길이 만나는 곳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옛날 나루터는 강을 건너고 물건을 실어 나르던 중요한 길목이었는데요. 삼각나루 역시 보보상이나 선비, 장군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가던 곳이었습니다. 그 길손들이 이제 나룻배를 기다리거나 먼 길을 떠나기 전에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면서 잠시 쉬어가던 곳이 바로 삼각나루 주막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오늘날 휴게소와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휴게소 같은 곳이었다라고 생각하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이번 축제 언제 어디에서 열리는지 짚어주시죠.
0: 네, 2026 예천 삼각나루 주막축제는 9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 3일 동안 예천군 풍양면 삼각문화단지에서 열리는데요. 추석 연휴 가족들과 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놀러 오셔서 축제도 즐기고 가을 풍경도 함께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1: 삼각문화단지에서 열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올해 축제에서 새롭게 준비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네, 올해는 삼각나루의 이야기를 좀 더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대표 캐릭터 다리, 강이, 주미를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다리는 보보상을 모티브로 한 수다리고요. 강이는 삼강과 물과 뱃사공을, 주미는 정겨운 주모를 표현했습니다. 축제장 곳곳에는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와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새 친구를 하나씩 찾아보고 함께 사진도 남기는 재미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다리, 강이, 주미 이름도 참 예쁘네요. 저는 정겨운 주모인 주미하고 사진을 한번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삼각나루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캐릭터도 만나보실 수 있는 이 축제에 가면 또 어떤 체험거리가 있을까요?
0: 올해 축제는 이제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현장을 둘러볼 수 있도록 기획했는데요. 대표 프로그램은 기존의 스탬프 투어에 삼각나루 이야기를 더한 삼각 보부상 패스입니다. 참가자들은 투어북과 엽전을 손에 쥐고 나루의 보부상이 되어 축제를 누비게 되는데요. 필수 체험 5개와 원하는 체험 3개를 참여해 도장 8개를 모으면 이제 기념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엽전을 쥐고 다니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 보부상에 되어 보는 경험도 색다른 재미를 줄 것 같은데요. 다른 체험도 준비되어 있을까요?
0: 네, 여러 가지 체험 저희 많이 준비했는데요. MBTI 테스트 한 번씩들 해보셨잖아요.
1: 그럼요.
0: 삼각나루 주막에는 내가 옛날에 어떤 인물이었을지를 알아보는 유형 테스트가 있습니다. 주모, 보부상, 뱃사공, 소리꾼 등 이렇게 다양한 유형을 비교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또 배우들과 함께 다양한 놀이와 미션을 즐기는 보부상 한마당도 있고요. 예천과 삼강에 관한 문제를 OX 퀴즈로 풀어보는 삼강 골든벨, 축제에서 쓴 엽서를 1년 뒤에 받아볼 수 있는 삼강 느리누체통, 추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삼강 네컷까지 취향에 따라 골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1: 와, 정말 다양한 체험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가 좀 짧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가족 단위로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즐길 만한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네, 먼저 달달공방에서는 어른들과 아이들이 같이 직접 달고나를 만들어 볼 수 있고요. 이제 전통 물레도 돌려보고 연못에서 카약도 타고서 뱃다공이 된 듯 물길을 누빌 수도 있습니다. 또 전통 의상을 입고 삼각나루의 주인공이 된 아이들이 모습을 캐리커처로 색다르게 남길 수 있고요. 키즈존에는 핑크모래와 편백놀이, 블록놀이, 색칠놀이처럼 직접 만지고 온몸으로 즐길 수 있는 오감체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와, 정말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체험들이 다양해서 우리 아이들도 푹 빠져들 것 같습니다. 축제하면 먹거리와 공연을 빼놓을 수 없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그렇죠. 축제에서는 먹거리가 빠질 수가 없죠. 축제장에는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푸드트럭이 방문객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지역 특산물과 수공예품을 만나볼 수 있는 해보래 장터에서 마음에 드는 상품을 직접 보고 고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 내내 이어지는 지역 예술인 공연과 버스킹, 그리고 어린이 공연은 관람객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

0: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와, 삼각나루 조막축제 금토일 이렇게 3일 열리는데 3일 내내 가야지 다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변에 또 강문화 전시관도 볼거리가 꽤 많다는 소식인데요. 축제랑 함께 둘러보면 나들이가 더 알찰 것 같은데요. 혹시 강문화 전시관과 이곳 이렇게 두 가지를 편하게 오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0: 네. 작년에 호응을 얻었던 이제 친환경 전기차 나그네 버스를 올해도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요. 편하게 이동하면서 풍경도 여유롭게 둘러보시고 강문화 전시관에서 한강의 자연과 예천의 이야기 그리고 나루토 VR 체험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전 삼각나루 주막은 먼 길을 오가던 길손들이 잠시 쉬어가며 이야기를 나누던 곳이었습니다. 저희도 방문객들이 즐겁게 쉬고 또 좋은 추억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축제에 오셔서 한가위의 경과 옛 나루의 흥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다시 열린 주막 들썩이는 삼강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예천 삼각나루 주막축제 예천 문화관광재단 관광축제팀 김태현 대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2: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시사 이슈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오래 사는 사회가 됐지만 모두가 존엄하게 늙는 사회 아직은 멉니다. 이미 우리나라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는 소식인데요. 하지만 준비가 제대로 안돼 있죠. 최현의 시사 따라잡기 오늘은 초고령층 절반이 빈곤에 허덕이는 가난한 노후에 대해서 최현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
3: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1: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초고령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요.
3: 1등이에요. 네.
1: 1등이에요.
3: 지금 보통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바뀌게 되면은 고령 사회는 인구가 이제 14%, 65세 이상 노인이 초고령 사회는 20%예요. 우리나라 2024년 12월로 이미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일본이 10년 걸렸거든요. 오스트리아 53년, 미국이 94년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단 7년 걸려서 고령화 속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1: 와,
3: 딱 7년 걸렸어요.
1: 7년밖에 안 걸렸어요.
3: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이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 가속화되면은 이게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45년에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율이 37.3%로 일본을 초월해서 세계 최고로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이다. 2045년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1: 와.
3: 그러면 노동시장 측면에서 생산인구 부족하죠? 산업경쟁력 저하되죠? 경제성장에 당연히 부정적 역할을 줄 것이고, 지금 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장기요양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이 압박당하죠? 그러면 이 제도의 운용을 둘러싼 세대나 계층 간 갈등 같은 복합적인 사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족을 부양하면서 자신의 노후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노인 세대가 증가하고, 또 그러면 이걸 노인 빈곤에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부담의 증가가 또한 예상이 되죠. 이제 우리 사회의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분명한 관점과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그래서 그야말로 가난한 노예 같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또 살펴볼까요?
3: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5 작년에 발표한 걸 보면은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39.7%를 기록했습니다. OECD 평균이 14.2%예요. 2.5배의 수준을 나타냈는데 이게 OECD 그러니까 조사 대상 38개 나라 중에 1등입니다. 지금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 75세부터 이제 80세까지를 놓고 보면 빈곤율이 54%까지 상승합니다. 성별로 보면은 66세 이상 여성

0: 여성 노인의 빈곤율이 45%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여성일수록 빈곤 위험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을 찾아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해 구조예요 지금 상황이. 그 지금 아시다시피 전국에 폐지 수의집하시는 노인들 네. 있지 않습니까?
1: 예.
0: 4만 2천 명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요.
1: 네.
0: 하루 5.4시간 일하고 주당 평균 6일 폐지를 모아서 월 15만 9천 원 정도의 수입을 손에 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근데 이것으로는 부족하죠.
0: 15만 9천 원으로 네. 어떻게 한 달을 삽니까?
1: 네.
0: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작년에 조사한 걸로 보면은 미래에 국민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이슈. 압도적으로 노인 일자리 및 노후 대비 문제가 1등으로 꼽혔습니다.
1: 네. 국민연금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또 자녀 세대의 부양을 바라기도 어렵고 일종의 틈의 노인 세대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0: 맞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은 1988년도에 도입됐지만
1: 네.
0: 지금 이 고령층 어르신들이 수급자가 이게 그 20년 이상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예를 들어 65세, 70세의 경우는 32.9%인데 이것도 많지 않은 거예요.
1: 네.
0: 후기 고령자 75세에서 80세 미만 같은 경우는 6.8%밖에 안 돼요. 15명 가운데 1명밖에 안 네.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자녀들의 부양을 바라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2007년에 부모를 모실 책임이 전적으로 자식에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2007년 52.6% 과반 세제였었지만 2025년 작년 조사 같은 경우는 20.63%밖에 안 돼. 전혀 다른 네. 양상이에요.
1: 네.
0: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안전망이 마련되어 있지만 자녀가 있으면 부양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런 사각지대들이 많이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정부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지만 과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얼마나 클지는 미지수입니다.
1: 예. 실제로 정말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또 저희가 알아볼 것이 노인 혐오입니다.
0: 네.
1: 예전에는 경로 사상이 있었는데 요즘 이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0: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식당에서 인원 줄이는 바람에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어르신들 이거 어려워요.
1: 네, 맞아요.
0: 막 이렇게 네. 하고 있으면
1: 네.
0: 뒤에 사람 서 있으면 긴장되죠.
1: 그럼요.
0: 젊은 사람들도 네. 긴장되는데
1: 네, 네.
0: 어른들 잘 못하니까 뒤에서 이런 말 나와요. 노인들 꼭 저런다. 언제까지 저러고 있느냐.
1: 아니, 그럼 도와드리면 되잖아요.
0: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도와주면 되지. 그러지를 않고 이게 노인 혐오라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예.
0: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배제당한 연령주의, 존엄성의 훼손도 별다른 주목받지 못합니다. 이게 다 자기한테 돌아오는 일이거든요.
1: 그럼요.
0: 이제 서울시 복지재단이 2년 주기로 진행한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 중 17.4%가 차별을 경험했다.
1: 네.
0: 이분들 마음속에는 너희는 안 늙냐, 뭐 이런 얘기,
1: 네.
0: 이런 얘기가 차 있을 거예요.
1: 그럼요.
0: 심지어는 최근에는 특정 연령 이상의 출입을 거부하는 노 시니어 존 딱지가 붙은 상업시설이 등장했습니다.
1: 정말
0: 어떤
1: 슬퍼요.
0: 식당은 네. 49세 이상 정중히 거절합니다. 안내문을 붙였어요. 네. 49세. 저 못 들어가요. 화가 나네.
1: 아,
0: 지금.
1: 불매운동이 하고 싶네요.
0: 이거 극단적 사례를 제외하고, 이거 극단적인 사례죠. 네. 대부분 식당은 친절하죠. 그런데.
1: 네.
0: 제외하고도 은연중에 노인을 배제하는 것도 조치에 많아요. 특히
1: 네.
0: 예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가 65세 이상 회원가입을 막은 헬스장,
1: 예,
0: 70세 맞죠. 이상에게 회원권 판매를 거부한 골프장 등의 차별 시정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1: 네.
0: 아시다시피 키오스크나 앱 사용하는 거 어르신들 어렵다 그렇죠. 보니까 온라인 쇼핑도 큰 노인들에게는 큰 벽이고요.
1: 그럼요.
0: 상당수 노인들 앱으로 택시 못 불러요.
1: 예.
0: 명절 기차표 예매도 어렵고 영화표 예매도 힘들어요.
1: 그렇습니다.
0: 근데 노인 측의 대표적인 여가 문화 공간인 경로당 이용 노인도 2022년 대비 12.9%예요. 23.4%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1: 네.
0: 노인끼리 교류하는 것도 그 줄고 있는 셈이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속 위축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1: 예.
0: 노인 4명 중 1회 이상 빈도로 연락하거나 만나는 사람이 없다.

0: 4명 중 1명이 그렇게 응답한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1: 고립이란 단어가, 사회적 고립이란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요. 그러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혼자 사시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꽤 많습니다.
0: 맞습니다. 지금 국가 데이터처 집계한 202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작년 조사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1인자 가구 245만 6천 가구.
1: 네.
0: 245만 6천 명이 혼자 사시고 계신 거예요.
1: 예.
0: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수치거든요. 더군다나 은퇴와 실직, 이혼 등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중고령 남성이 배우자 없이 초고령 시에 진입하면서 혼자 사는 고령자인 걸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1: 예.
0: 중고령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고 방금 말씀하신 사회적 고립도가 뭐냐면은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이야기할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사회적 고립도인데 지금 작년 사회적 고립도를 느낀 비율이 60대 이상이 39.4%라고 합니다.
1: 예.
0: 전 연령대가 가장 높다라고 해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노인들은 고독사, 응급상황, 건강 악화 등의 위험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이 홀로 사는 고령자들의 이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주민참여형 돌봄, 민간협력사업, 인공지능 기반의 안보 확인 서비스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간병 상황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문 배달하는 사람이라든지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밖에 막 쌓여있다. 이거 바로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확인을 하거든요. 간병 상황 안에 누군가 있으니까 옆에서 도와준단 말이죠.
1: 네.
0: 그런데 사적 간병을 사용하는 사람 이게 간병비 규모가 6조 원이랍니다. 연 6조 원
1: 예.
0: 어마어마하죠.
1: 예.
0: 이게 정부 시범 사업인 간호간병 통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1인당 하루에 3만 원만 쓰면 되지만 사실 3만 원도 사실 부담됩니다. 작은 돈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적인 간병 서비스 이용하면 10만 원, 20만 원 확 훌쩍 넘어버려요.
1: 제가 부모님 뭐 사정으로 알아봤는데 만약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올 하루 종일 붙어 있으려면 한 380만 원 정도더라고요.
0: 예, 어마어마하죠.
1: 예.
0: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나오냐면 아픈 노인이 아픈 노인을 돌보는 겁니다. 노인 간 돌봄.
1: 예.
0: 쉽게 말씀드리면 연세 많으신 부모님끼리 서로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 보면 끔찍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1: 간혹 우리가 뉴스에서도 보긴 하거든요.
0: 예. 친자가 저지른 살인보다 부부간 살인이 더 많아요. 그 대부분 가해자 연령대 70에서 90대 비율이에요.
1: 예. 아 얼마나 힘드시면요.
0: 그래 힘드니까.
1: 예.
0: 이거를 나라가 이걸 해줘야죠.
1: 예.
0: 아, 더 얘기하면 욕날 것 같아서 못하겠습니다.
1: 사실, 아이고, 예, 정말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곁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사회적 고립에 빈곤에 독박, 돌봄, 그렇다 보니까 노인 자살이라는 이야기도 간간히 등장하는데, 사회적 타살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0: 그렇죠.
1: 예.
0: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노인이 빵을 훔치는 사회는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문장에 가슴 올린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노인의 극단적 선택 역시 우리가 모두 죄인인 겁니다. 지금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고의적인 자해로 숨진 65세 이상 인구가 18,044명. 그러니까 해마다 3,000명이 자살하는 거예요. 이제 산술 평균을 하면 하루에 10명이 넘습니다. 근데 이게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만성신체질환, 통증,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대인관계에서 할 때. 그러니까 총체적인 어려움을 갖고 계신 어른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이곳을 이 한 단어로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말씀하셨던 그 가난한 노예 같은 대한민국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조금 우울해지겠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0: 그 대한노인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이야기한 게 꽤 의미심장한데요. 이중근 회장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당장 65세 됐다고 사회에서 역할하지 못한 사람 봐서는 안 된다. 노인의 활기찬 삶을 지원하고 사회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주체로 대우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

0: 님, 그 노인 기준 연령 65세, 70세 상향하자고 제안하기도 했고요. 지금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복지 제도 확대 등 미래 과제에 앞서 대응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이 자신이 살아온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내고 집에서 편안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재가 인정 제도를 확산해야 된다는 주장, 그 노인을 시혜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노인 권리 보장법 제정해야 되고 노인 국가 노인 권리 보장원을 설립해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저 이거 굉장히 합리적이고 마땅히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해 볼 만한 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재가임종제도, 노인권리보장법, 저도 한번 해볼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정부가 여기에 또 도움을 줘야 되는데, 지난 3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를 우리 또 정부가 도입을 했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많이 언론에서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줘야 되는데, 일단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익숙한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일상생활 지원을 원스톱으로 연결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보면요, 보건의료나 건강관리나 장기 요양이나 일상생활 돌봄을 꼼꼼하게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현재로는 예를 들어서 병원 동행이나 가사 지원 등 안정을 돕는 서비스 등 현재 4개 분야 30종 서비스가 우선 연계되고 있는데 이게 2030년까지는 60종으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더 디테일하고 세분하게 옆에서 보건, 건강, 장기 요양, 일상생활 돌봄을 국가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다라는 것이죠. 이 지원 대상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복합적 돌봄 필요 있는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특정 유형의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있어요. 그리고 신청이나 이용 방법은 일단 이걸 그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돼요. 서비스 신청을 하면은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에 나와요. 현장 조사하고 종합적으로 판정을 하죠. 그러면 그 개인에 대해서 이 사람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것 돌봄이 필요하고 이런 개인별 지원 계획을 그한 사람을 위해 따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 효율성이 있는가, 혹시 부족함 없나 해서 모니터링을 계속 합니다. 이렇게 3월부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은 주민센터에 전화로 한통 하시면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더 자세한 정보와 관련된 소식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 직접 이거 못하면 자녀분들이라도
1: 그렇죠.
0: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그리고,
1: 자녀분들이 이렇게 꼭 확인하셔야 될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지금 우리 이런 오늘의 주제를 보면은, 어르신들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아, 너희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도 봤다라고 이야기하세요.
1: 많이
0: 굉장히,
1: 들어봤어요.
0: 그럼요. 이거,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라, 이게 내 이야기가 돼요.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경로사상까지 강요할 수는 없고, 우리 부모님 또는 미래의 나라고 생각하시고, 이좀 꼼꼼하게 잘,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 먼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그러니까 주민센터 가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아, 나는 그 정도까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미리 요것을 한번 점검받아 보시고 하시는 것도
0: 예.
1: 저는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병원에 가서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자식들은 다 외지에 있고, 나 혼자 이제 병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될 때, 이럴 때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를 활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0: 그럼요.
1: 들거든요. 네,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난한 노후에 같은 대한민국을 주제로 어르신들의 현재 상황, 노인 복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2: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2: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햇박식으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5: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6: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7: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요즘까지 트러커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2: 가치,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3: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김건희 씨가 영부인 시절 청탁과 함께 다이아 목걸이 등 고가의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후 열렸습니다. 2심에서 1심보다 2년 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1심보다 형량이 다소 줄었다곤 하지만 최고 권력 주변에서 수억 원대의 금품과 청탁이 오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깊은 허탈감을 남기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투명하고 엄격해야 할 자리에서 빚어진 비극.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에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오늘의 노래 패닉의 로신한테 함께하겠습니다. 안동 MBC 라디오 오늘 지금까지 반근영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두 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동 MBC 여름철 수상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주의 오늘과 내일을 잇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는 열정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세심하게 살핍니다. 더 가까이서 듣고 더 바르게 실천하는 의정활동. 상주의 더 찬란한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민과 함께. 이 캠페인은 제10대 상주시의회와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 좋대.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녁엔 뉴스입니다. 대법관 후보 재재청을 두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어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재재청을 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는 우위에 있다는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2: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청에 대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서 한다며 이번 재재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2026년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재재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재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재재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에 헌법적 근거가 없어 응할 수 없다며 청와대의 요구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겁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입장 발표가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재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대법원장이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재청했고 청와대가 함께 재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달리 손 부장판사에 대해선 사전 협의 없는 서면 재청이라며 임명 동의안 제출을 거부하고 다른 후보를 재청할 것을 요구해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MBC 뉴스 변인재입니다.
1: 정부가 2천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첫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내 원전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 사업도 논의하고 있지만 참여 조건 등을 놓고 양국의 이견이 남아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대미 전략적 투자 첫 사업으로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건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늘 비공개로 국회에서 대미 투자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23억 달러 규모. 정부는 이 사업으로 20년간 최대 454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선 1.4기가와트 규모의 가스터빈 발전소를 지어 수요와 경제성을 점검하고 발전 효율이 높은 4.9기가와트 규모의 복합화력발전 설비를 추가로 짓는 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간 추가 협의와 미국 내 투자 심의 절차가 남아있어 업무 협약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개발 사업도 미국 측과 논의 중인 것으로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다만 미국 내 원전 건설 8기 중 2기를 한국형 모델로 짓는 방안은 미국과 합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쟁점입니다. 정부는 지분 20% 안팎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미국 측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현재 지분 5에서 10% 확보를 목표로 협상하고 있다며 이 정도 지분으로도 의결권은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보고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상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1: 서부전선 육군 25사단 최전방 부대에서 발생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추정 사고는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북한의 지뢰 매설 의심지대를 확인하기 위한 수색로를 만들다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어제 비무장지대 작전은 다음 주 초로 예정된 유엔군 사령부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여권 조성을 위한 수색로 개최

0: 업계 운영을 중단시키고 범죄 수익금 27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나 추징 보전을 했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에 목막힘이나 화상과 같은 사고가 평소보다 많이 두 배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1년에서 2025년 사이 응급실 손상 환자 심층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집에서 기도 폐쇄, 즉 음식물 등에 의해 목이 막히는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사례는 추석 명절 하루 평균 0.5건으로 평소 0.3건의 1.7배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85.7%가 60세 이상에서 발생했고 대부분 음식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 의결됨에 따라 고양 수색비행장을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 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한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헬기가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만큼 주변 지역의 비행 제한 필요성이 사라져 서울 상암동과 수색동 일대 또 고양 덕은 행신 향동 일대 비행안전구역 중 19.8제곱킬로미터의 규제가 해제됐습니다. 국방부는 건축물 고도를 제한해온 비행안전구역 범위가 크게 축소됨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여건이 개선되고 지역개발과 도시정비사업 추진에도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이 교착상태에 빠진 미국과의 종전협상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서 미국의 군사적 압박 완화를 조건으로 7일 이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란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낮추는 초기 조치에 나선다면 일주일 내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겠다고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이란 측이 외교적 노력을 한층 강화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련 소식을 24시간 전하는 이른바 트럼프 TV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백악관은 현지 시간 21일 오후 7시부터 유튜브를 통해 트럼프 TV The Essential Station이라는 이름의 24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개시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9도, 대구 15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28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9도로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5.5도입니다. 이상으로 저녁엔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즐거운 탈춤의 한계음 속에서 가족과 함께 맛보는 안동한우.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과 안동 봉화축협이 함께하는 안동한우 구이 행사.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안동 탈춤공원 무대 옆 안동 봉화축협 한우구이터에서 최고의 안동한우를 즐기세요.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1: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

0: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청와대 대법관 재재청 요구에 침묵하다가 25일 만에 입장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라면서 재재청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를 둘러싼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3부에는 청와대 출입하는 취재편의점 장윤선 기자, 그리고 4부에는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조성원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AI가 생성한 음성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홍승권입니다. 아프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병원이죠. 그런데 막상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막막하시죠. 사실 좋은 병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선택하세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심사평가원이 합니다.
2: 가치 있는 심사평가, 같이 가는 국민건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5: 예고해드린 대로 장윤선 취재 편의점 정치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 네, 안녕하십니까?
5: 물어볼 질문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부터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이 뉴스가 가장 큰 뉴스고 조희대 대법원장 거부했어요. 그냥 대놓고 거부했어요. 그냥.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처음에 일단 어떤 생각부터 드셨어요?
6: 좀 황당했죠. 왜 제가 당국자들하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도 이제 놀래서 쭉 전화를 돌렸더니
5: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거죠. 지금.
6: 그렇죠. 다 비슷한 아니 어제 대통령을 한 시간이나 면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어제 얘기를 했어야죠. 그런데 딱 비행기 타고 나가니까. 네. 뒤통수를 바로 친다? 야, 이거는 그냥
5: 뭐라고
6: 빈집털이 강도다.
5: 빈집털이.
6: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뒤통수도 제대로 쳤네. 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어제 티타임 때 한마디도 얘기가 안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당국자들은 더 기가 막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물론 이제 신임 대법관 뭐 함께 티타임 하는 자리였지만 그래도 가장 뜨거운 현안이 되고 있는 이 제재청 이슈와 관련해서 아니 오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제 아니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대통령 뜻은 어떠십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세상에 딱 나가니까 뒤통수를 확 쳐버린 이런 것보다
5: 더 큰 한 시간 동안 차를 마시고
6: 네.
5: 환담을 하고
6: 한마디도 얘기가 안 나왔
5: 한마디도 없어요. 네.
6: 관련해서 1도 얘기가 안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일부 당국자들은 좀 격한 얘기도 했습니다.
5: 어떤 얘기?
6: 예, 대통령 순방 나가서 하필이면 주무실 시간에, 그 시간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냐, 예? 지지율 떨어졌으니까, 어? 대통령 약해 보이니까.
5: 만만해 보인다.
6: 이제 뭐 막 쥐고 흔들겠다, 이런 무례함인 거냐.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당국자는 이런 얘기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 행사에 아무런 흠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공문도 제대로 보지 않고 네. 입장을 발표한 거 아니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 행위 이외의 다른 것으로는 해석이 불가능. 뭐 법률적으로 오늘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고 특히 이제 막판에 그 청와대에서 이번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서 긴 피지를 내기도 했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 이거는 뭐 이제 일단 신문으로 다 나올 거니까 네.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핵심은 이거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직도 1년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다.
5: 자기 피고

0: 으로 보고 있다 이거죠.
1: 그렇죠. 그러니까 파기환송으로 대통령 후보 이제 이재명 당시 이제 투표용지에서 없애버리려고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피고인 범죄자. 그러니까 그게 더 소름 끼친다는 거예요. 한 시간 내내 티타임 하면서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헌법 그 104조 제2항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0: 그렇죠. 최종 임명권자.
1: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것은 우리가 이제 너무나 익히 역사 속에서 배운 대로 87년 헌법 체제에서 너무 권위주의 정권이 함부로 다 해버리니까 최소한 대법관 저 임명 과정에 있어서 대법원장이 추천은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리고 그 절차에 대해서 국회 동의는 좀 받자. 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임명하자. 네. 이렇게 이제 권한을 분산한 건데 대통령의 임명권은 깡그리 무시하고 나한테 제청권이 있으니까 아니 세상에 추천하고 제청하는 게 우선됩니까? 임명이 우선됩니까? 어떤 그렇죠. 건. 근데 물론 우열을 가릴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해놨으면 내가 제청하는 이 사람 손봉기 안 하면 안 돼.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 서로 존중, 서로 배려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민주주의 타협해야 되잖아요. 내 생각만 옳다고 우기면 그게 민주주의가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나 독단적인 거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정치화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0: 아, 그 얘기 있더라고요. 네. 대망론이죠, 일종의.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보수 안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하여 뭐 이렇게 쭉 올라오긴 하는데
0: 네. 검사 이미지가 좀 강하고.
1: 강하고, 네. 너무 좀. 그렇죠. 촐싹촐싹 이게 있고. 네. 그래서 좀 묵직하고, 또 좀 대법원장도 했고, 뭐 이런 후보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과거에 이제 한덕수 후보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정치에 생각이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해석이 안 된다, 해석이.
0: 더 과거로 올라가면 네. 이회창.
1: 이회창.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야 도대체 대법원장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냐. 그리고 국민들을 무시한 거잖아요. 일단 저도, 야, 대법원장이 이렇게까지 해? 대통령 국민을, 국민들이 뽑은 거지 않습니까?
0: 선출 권력에 대해서.
1: 그렇습니다.
0: 대한.
1: 선출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함부로 할 수가 있는 건가? 이건 있을 수가 없다.
0: 대통령을 우습게 보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하기는 힘들죠.
1: 그렇죠.
0: 최소한 어제 차담을 한 시간을 했으면.
1: 그러니까 무슨 생각으로 대통령과 한 시간을 앉아 있었냐. 이게 제일 소름 끼친다는 겁니다.
0: 정치인들의 특성을 보통, 마음속에 이제 칼을 품고서도, 입으로는 다른 좀 얘기를 한다. 국민복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정치인 행태예요.
1: 그렇죠. 그래서
0: 정치인 행태.
1: 그 국회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만만한 사람 아니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0: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대망론은 힘들 뿐만 아니라 좀 어렵다고 봅니다.
1: 저도 오랫동안 정치부 기자 했는데 그냥 뭐
0: 힘들까라고?
1: 많이 봤어요. 우리가 뭐 반기문 등등 많이 봤는데 그 국민이 선택할 그런 후보는 아닙니다. 근데 보수 내부에서는 뭐 그런 생각 할 수 있다.
0: 저는 다른 이유예요. 네. 저는 다른 이유인데.
1: 아,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0: 어떤 이유인지 아세요?
1: 네.
0: 혹시 그 파기 환송심 할 때 그 화면 보셨어요?
1: 화면? 예. 네.
0: 그 영상.
1: 파르르 파르르. 네.
0: 손을 떨고 있어요.
1: 저도 봤습니다.
0: 아유, 그 환경을 이렇게 떨어요.
1: 네. 야, 이런, 저희가 소리로 들려 ASMR. 아유,
0: 그거는 힘듭니다. 아, 이런 네, 분이 그 대망론 네. 저는 어림없다고 봅니다.
1: 근데 그거 말고는 지금 해석이 안 된다. 오늘 아마 청와대
0: 하여튼 정치인의 행보를 하고 있다.
1: 예, 그렇습니다.
0: 아,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자. 다음 얘기 해 볼게요.
1: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0: 어떤
1: 지금 뭐 이렇게 되면 어차피 청와대에서 청와대로 공을 넘겼기 때문에
0: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 이후 과정은 아마도 대통령이 다시 국회로 보내서 이제 임명동의 절차를 밟고 국회에서 부결시키는 방법을 선택할 거다. 이제 이게 정치권에 오늘 이제 중론으로 나왔는데 제가 오늘 별도의 라인을 여러 가지 이제 확인 취재를 해봤는데 이미 대통령께서는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할 뜻이 없다라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그 임명할 뜻이 없으면서 국회로 임명동의를 보내는 절차 자체가 국회로 우롱하는 것에 해당할 그렇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밟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매우 궁색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뭐 재판 너무 많다, 뭐 상고법원 설치해야 된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부터 얼마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뭐 인력이 부족하다. 네. 근데 스스로 대법관 임명을 해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직무유기인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셋 중에서 하면 되는데 그걸 또 하면은 이제 법원조직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게 본인의 탄핵 사유가 될까봐 그 길은

0: 가지 않고 이렇게 손봉기 아니면 안 돼라고 버티기로 나가면 결국에는 대통령은 임명할 뜻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노태학 대법관의 후임은 없는 채로 가는 거다. 네. 굉장히 이제 그 대법원 내부에서 부글부글 할 일이죠.
1: 이제 내년 6월까지 이렇게
0: 그렇습니다.
1: 가는 거예요?
0: 예, 그럼 내년 1월 이렇게 가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임기 물론 마칠 때까지.
0: 그렇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정부도 대법원장도 둘 다 이제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되는 건데 네. 여기에서 이제 국회가 나서서 또 다른 정치력을 통해서 이를테면은 뭐 탄핵 트랙을 밟아서 그렇죠. 뭐 직무 정지를 우선 시켜놓고 그다음 수순으로 밟는다 이런 얘기까지도 오늘 나오기는 하는데 네.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꼭 국회로 보내서 임명동의 네.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라고 기사가 내일 많이 나온다면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네. 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뭐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전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대통령이 그런 선택은 안 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건 대통령 입장에서 매우 나쁜 설레를 남기는
0: 그렇습니다.
1: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대통령의 그러니까 임명권을.
0: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그럴 수가 없는, 이건 사실상 꿀어 이런 거거든요.
1: 그렇죠. 아니, 그리고.
0: 국민한테 꿀라는.
1: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임명 동의안이란 말 자체가 내가 이 사람이 괜찮아서 국민 여러분 제가 임명할게요.
0: 그러니까.
1: 그러니까 예. 국회의원 여러분 예. 동의해 주세요라는 걸 그렇죠. 전제로 하는 건데.
0: 그럴 뜻이 없는데.
1: 나는 할 임명 생각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넘겨요.
0: 그렇습니다.
1: 그거를 상식적으로 봤을 때.
0: 이게 굉장히 이제 그 패를 복잡하게 짰지만 결국 제게 자기가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될 거다. 대법원장 스스로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1: 자, 강훈식 실장 얘기 좀 해볼게요.
0: 네.
1: 자, 사의를 표명했는데 장 기자도 몰랐죠? 예상 못했죠? 이거는.
0: 그렇죠. 네.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1: 그러니까 출국 4시간 전에였단 네. 말이에요. 대통령
0: 그렇습니다.
1: 출국하기.
0: 예. 사실은
1: 분위기 어땠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듣고
0: 다들 깜짝 놀랐죠. 네. 왜냐하면 대체로 어떤 거를 예상했냐면 첫 번째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네. 1시간 티타임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저기 티타임 관련해서 재재청 관련된 뭔가가 나오나 보다. 1번. 그리고 뭐 설령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뭐 김성호 후보자 관련된 뭔가가 나오나 뭐 이제 2번.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렇게 되면서 깜짝 놀란 네. 게 기자들만 놀란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오늘 취재를 해 보니까 당국자들도 전혀 몰랐대요. 왜냐하면 뭐 공개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청와대는 회의가 굉장히 많아요. 네. 회의가 굉장히 많은데 대체로 아침 일찍부터 이제 네. 빠른 부서는 6시 50분부터 첫 회의를 시작하거든요.
1: 네.
0: 쭉 회의를 하는데 전혀 그런 기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은 청와대 안에서 그립이 좀 세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네. 그래서 대체로 이제 모든 이 현안과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드라이브를 거는
1: 장악력도 강하고
0: 예, 예, 그런 분인데 전혀 그런 기운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발표 보고 나서 당국자들도 깜짝이야 다들. 그리고 그럴 이유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 정치적으로 어떤 또 정무적으로 어떤 판단을 한 거냐 이렇게 볼 때
1: 네.
0: 김승원 후보자의 추가 의혹과 관련해서 일파만파 커지고 그렇죠. 있고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출국하는 당일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선택이긴 하지만 일단 여기서 좀 끊고 분위기나 기운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당한 이제 위기에 봉착한 거다라는 빠른 판단 속에서 일단 던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날 이제 대수비를 하시면서 나는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네. 이제 애잔한 표정으로 강훈식 실장을 네. 보는 장면이 MBC 뉴스에도 잡혔던데요.
1: 네.
0: 종합을 하면, 그렇게 케미가 좋다는 거예요. 강훈식 실장과 이재명 대통령.
1: 대통령이 믿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0: 유일은 아닌 것 같아요.
1: 거의 유일한.
0: 상당히 네. 예, 많은 내용을 함께하는.
1: 네.
0: 그래서 그 엄청 케미가 좋아서 강훈식 실장을 대체할 누군가는 없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그래서 반려 얘기도 기자들 사이에 나와요. 그래서 일단 유임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딴 사람 누구 하겠어.
1: 설마요.
0: 네,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워딩을 썼는데 졸업이라는 워딩을
1: 그렇죠.
0: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졸업이라는 워딩에 착목하는 기자들이 꽤 많습니다. 1년 3개월이면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1: 그렇죠.
0: 그리고 상당한 피로감을 도처에서 합니다. 나는 귀가 아프다.
1: 네.
0: 제가 최근에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1: 네.
0: 얼마 전에 이제 일부 참모진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떠난 참모진들하고 회식이 있었나 봐요. 이제 네. 그분들이 청와대 있을 땐 소화불량.
1: 아.
0: 그다음에 만성 피로, 만성 두통, 알 수 없는 네. 뭐 이런 이 병약함.

0: 이런 게 있고 심장이 괜히 두근거리고 막 이랬는데 떠나고 한 달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완쾌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상당한 심리적 부담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건강상엔 체력 얘기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그런 것처럼 이제 떠나야 될 분들 좀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본인의 정치 일정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여기서 뭐 유임하거나 반려하거나 이럴 것 같진 않다. 그리고 어제부터 해서 밖글이 기자들 사이에 엄청 돌았어요. 네. 차기 실장은 아유. 뭐 누구다 네. 해서 무지하게 돌고 있는데
1: 저도 몇 개 받았습니다.
0: 일부 저도 확인해봤는데 네. 나는 진짜 아니에요. 나 정말 아니야. 이런 분부터 시작해서 또 본인이 희망하기도 하고 또 대통령께서 또 각별히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더라 뭐 이런 네. 소문이 있긴 한데 그분으로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분이 될지 현재로서는 함부로 예단하기 어렵다. 아마 이거 듣고 계실 수도 있어요. 대통령께서.
1: 아니 근데 언론에 이미 후임에 대해서 예, 뭐 평이 지금 다 무지하게 나왔잖아요.
0: 나왔죠. 맞아요.
1: 뭐
0: 예.
1: 천준호, 뭐 한준호, 뭐 한준호. 이렇게 다 이름이 또 다 준호예요.
0: 예, 양준호. 예. 예.
1: 하여튼 양준호. 예. 이렇게 네. 준호가 또 네. 많이 나오고. 그 이번에 어찌됐건 간에 인사가 뭐 두 명이나 지금 낙마를 했잖아요.
0: 맞습니다.
1: 인사 실패인데 네, 어떻게 보면 예, 예. 실제 인사는 그럼 누가 했다라고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좀 얘기를 합니까?
0: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레거시 미디어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것은 네. 강훈식 실장이 밀린 거다 누구한테?
1: 아니,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0: 경기도 성남 라인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1: 네.
0: 근데 이제 그 있잖아요. 태산이 높다 내 하늘 아래 메이로다 이런 네. 것처럼 그. 제가 취재한 바도 그렇고 대통령이 다 결정을 하는 것이지 비서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뭐 얼마나 뭐 세다더라. 물론 이제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경기 성남 통하지 않으면 네. 얘기가 안 된다. 네. 그래서 거기 줄을 잡으려고 아주 그냥 발버둥을 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
1: 하시죠. 이른바 만사현통 뭐
0: 그렇습니다.
1: 이런 건가요?
0: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지난 정부 출범 초기에 시도당 위원장들한테 5명씩 추천하라고 했대요. 근데 그때 추천한 5명 뭐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아무도 확인할 수가 없다. 강간 무소식이다. 이제 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라인을 잡지 않으면 일반으로는 무슨 아예 검토조차 안 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돌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적확하게 어떤 근거나 뭐 사실을 가지고 정말 만사현통이야 이렇게 할 만한 내용을 취재하거나 들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뭐 그렇죠. 과문한 탓에 저도 네. 정확하게 모를 수는 있는데. 네. 하여튼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강훈식 비서실장이 뭐 인사 전횡을 한다 뭐 그런 소문도 일부 있긴 했었는데 다시 추가 확인해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근데 청와대는 늘 이렇쿵 저렇쿵 소문도 많고 말도 많고 뭐 이렇긴 한데 다 떠나서 인사는 물론 인사위원장이 강훈식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종합적 책임 차원에서 이번에 물러나는 선택을 하긴 했습니다만 큰 틀에선 대통령 께서 결정하고 판단하시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비교적 고위 당국자들 취재를 많이 하는데 네. 인사는 정말 모른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희 기자들이 촉이 있잖아요.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건지 알면서 모른다고 하는 건지 네. 대충 몇 마디 물어보면은 견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우리 기자님도 많이 네. 취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1: 느낌이 오죠.
0: 근데 네.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두 부류더라고요. 한쪽은 우리는 사고수습반, 사고처리반. 한쪽은 검증은 계속하는데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분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결국에 인사는 대통령께서 최종 결심 판단해서 나오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장 기자 보기에는 어때요? 이번에 인사 이렇게 실패한 게 그동안 계속 반복된 얘기긴 한데 정말 시스템의 문제예요? 아니면 사람의 문제예요?
0: 그 제가 보기에는
1: 정무라인 이쪽의 문제예요? 아니면 인사 담당자들의 문제예요? 아니면 그렇죠. 시스템에 뭔가 진짜 구멍이 있어서
0: 저는 정무 쪽보다는 이제 인사 네. 쪽에 뭔가 네. 좀 이슈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 일단 기자들도 취재가 잘 안 돼요. 인사 쪽은. 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최소한 3평이라도 수집을 했더라면 네. 그리고 지금 전직 보좌관이 지금 폭로를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전직 보좌관도 민보협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보좌진들 사이에 소문이 났을 거고 네. 그러면은 최소한 뭐 그리고 뭐 지역에서도 뭐 알만한 사람을 알았다 이런 얘기도 제가 오늘은 들었는데
1: 그러니까요.
0: 종합을 해보면 그러면은 최소한만 좀 모았어도 이런 것들은 사전에 방비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0: 하필이면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는 날 그게 들어와서 홍익표 수석이 뭐 중앙일보 인터뷰에 따르면 그 제보자 A씨가 한 얘기가 뭐 아예 좀 일찍 주지 그랬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종합해 보면 조금 검증과 인사 검증과 인사 라인의 총체적인 뭐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점검하겠다고 했고 청와대에서도 공식적으로 점검 중이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어떤 방식으로 할지 나올 것 같은데 정치권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인사 문제는 그냥 정말 원칙대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프로토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너무 정무 판단을 세게 해서 검증이 소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수가 왕왕 있으니
1: 매뉴얼대로만 했으면
0: 그렇죠.
1: 했는데.
0: 네,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대기업이 끓이라는 대로 라면 끓이면 제일 맛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너무 정무 판단이 세서 검증이 소홀해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1: 시간이 없어서
0: 예.
1: 대수술로 갑니까? 어떻게 개편이 좀 클 것 같아요? 어떻게 참모진 개편?
0: 네, 근데 전면 개편을 지금 당장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연말까지 순차 개편할 걸로 보입니다.
1: 아, 순차.
0: 예, 왜냐하면 지금 당장 다 갈 수가 없어요. 뭐 3실장 한꺼번에 싹 간다라는 보도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격분한 분도 계셨어요. 절대 아니다 이런 분도 계셨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또 그리고 당장 한꺼번에 다 판가리를 할 만큼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해야 될 일들도 너무 많이 있고요. 실제로 내부가 좀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단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남고 또 떠날 사람은 떠나고 이렇게 해서 연말까지 쭉 순차적으로 간다.
1: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장윤선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0: 여기 어때? 은하우다리 건너서 옛이야기 속을 걷고 풍기인삼 먹고 기운도 팍팍 채우는 곳 바로 영주.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2015 영주 풍기인삼축제가 10월 3일과 4일 부성 외나무다리 축제가 펼쳐집니다. 장안별, 성리, 길야원, 김용빈이 함께하는 흥겨운 공연도 놓치지 마세요. 풍기에서 기운 충전, 무덤에서 낭만 충전, 10월 영주에서 만나요. 본 행사는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주최 주관하고 영주시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너무나 예뻐. 우리의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물.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 시 행동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물의 맛, 냄새, 색 등이 평소와 다르다면 즉시 음용을 중단해주세요. 수질오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류가 폐사 또는 이상활동을 보이거나 수면 위에 기름이 퍼져 있는 곳은 수질오염이 의심됩니다. 수질오염 사고 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하세요. 세 번째, 수질오염 사고 지역이나 영향권에서는 낚시, 수영, 배타기 등을 삼가세요. 네 번째, 식수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식수를 미리 확보해 주세요. 다섯 번째, 수질 오염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들 때는 지역번호 128번 또는 소방서, 경찰서로 신고해 주세요.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규모 수질 오염 사고 시 행동요령 기억해 주세요.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6: 라디오
5: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9: 뉴스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덥고 추운 것도 추분과 춘분까지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내일이 절기상 추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낮에는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이 늦더위는 주 후반 추석이 지나면서부터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19도, 낮 기온은 서울, 대전 29도, 대구, 전주 30도까지 오르겠고요. 해안가로는 너울성 파도도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해안가 접근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낮과 밤에

0: 비가 같아지는 추분인 내일 서울의 일출 시각은 6시 19분, 일몰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구름이 많아서 보름달 보기는 쉽지가 않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안성나들목 2km 못 간 지점 사고가 발생해서 1, 2차로 차단돼 있고 뒤로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부터 이 안성 휴게소까지 13km 정체입니다. 신채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환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오늘 4부는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2: 오늘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더라고요, 이름이. 예. 예, 이걸 열었는데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의원 109명 중에 60여 명만 참석했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예. 의원들이 호응이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많이 모인 것 같던데.
3: 사람은 많이 모였어요.
2: 그러니까요.
3: 지금. 의원들 입장에서는 네. 이제 추석 아래. 네. 사실상 추석 뭐 연휴가 이제 내일 모레부터인데.
2: 네네.
3: 오늘하고 내일이 지역구 이제 챙기는 일정이 가장 많을 때죠.
2: 아, 인사도 하고.
3: 사실상 지역구 국회의원들 아. 지역 의정 활동 뭐 이 상황을 고려해서는 오늘 뭐 대국민 저 보고대에 저걸 잡은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아. 특히 지방의원들 같은 경우는 오늘 정도는 이제 내려가가지고.
2: 시장도 돌아다니고.
3: 재래시장 뭐 전통시장도 돌아서 또 시장 또 경기도 보고. 네. 물품 구매도 좀 하면서. 네. 시장 상인들 응원 격려하고. 하고 또 지역의 경로당 어르신들도 찾아뵙고 또 뭐 복지관 이런 데 찾아뵈면서 장애인 뭐 그런 또 취약계층 이런 분들 또 추석 명절 앞에 다 챙겨봐야 될 그 네. 시간에 이걸 한 거예요.
2: 그렇기 때문에 낮잠을 그럼 이렇게 잡았어요.
3: 언들이 일본은 지역구에 네. 그래도 한가위 맞이 좀 큰 행사들이 또 잡힌 지역도 많아요.
2: 네.
3: 그러니까 거기 참석해야지 뭐 여기 올 수가 있습니까?
2: 아, 그런데 지도부도 그걸 알았을 텐데 왜 날짜를 이렇게.
3: 그만큼 이제 사실상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제 네. 김선 이제 법무장관. 네. 그리고 용해인 낙마 이후에 이제 강신철 지금 이제 국방부 장관까지도. 네. 아, 낙마 타겟에 이제 사직권에 두고.
2: 네.
3: 아, 총력 이제 뭐 투쟁으로. 아. 국민 여론을 계속 이제 고조시키려고 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거죠.
2: 그 출발점이 오늘 보고대회였다.
3: 네.
2: 그러면
3: 그래서 이제 이재명 네. 대통령이. 네. 지금 유엔 연설하고 멕시코 이제 순방을 위해서 또 일주일간.
2: 그렇죠.
3: 올 나갔잖아요.
2: 네네.
3: 나가자마자 뭐 올 바로 아마 그 비행기 내에서 전자결제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2: 네.
3: 강신철 법무부 장관하고 국토교통부 그 이 장관 임명을 갖다 이제 제거를 했잖아요.
2: 네, 강신철 국방부.
3: 네, 국방부.
2: 네.
3: 그러니까 이런 게 상당히 속도전을 갈 수밖에 없는 게 더 이상 이걸 시간을 끌면은 쉽게 말하면서 국민의힘 저런 막 정치적으로
2: 아.
3: 강신철 특히 국방부 장관 내정자 낙마 분위기를
2: 네.
3: 이걸 좀 말릴 수도 있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2: 그래서 지금 강공 드라이브인 거죠. 그러니까 연휴 이후에는 그런 거 장외로 나간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3: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연휴 이후에 네. 장외 나가기는 그건 쉽지 않아요.
2: 아.
3: 왜? 국정감사 이제 시장인데.
2: 그렇죠. 맞아.
3: 정기국회 국정감사인데.
2: 국정감사. 아.
3: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에요.
2: 그렇죠.
3: 집권 여당의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네. 여기에는 야당의 모든 활약들이.
2: 네.
3: 뭐 무소속 한동까지 포함해서 모든 주포들이 이재명 정부의 일정 1년 동안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2: 네.
3: 그리고 이걸 갖다가 또 문제점 이런 걸 속속들이 드러내서 국민들에게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민낯을 보여줘야 될 그런 중차대한 청부를 갖다가 그것도 차버리고 장애 집회를 간다. 어느 국민이 또 어느 국민의 힘 지청이 그걸 이해하겠냐고.
2: 아, 국회는 내팽개치고 왜 밖으로 나가냐 이런 비판이 쏟아질 거다.
3: 추석 이후에는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2: 쉽지 않다. 지금 그러면 검토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3: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도 일정 부분 이제 6명의 또 장관 이 내정 지명 이후에
2: 네.
3: 특히 이제 강신철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아니 말로 국방부 장관이 그래도 60만 50만 대군을 움직이는 국가 아무

0: 안보의 수장인데 이 사람이 뭐 그 안보의 수장 노릇은 소홀히 하면서 철거민 딱지 사가지고
1: 지금 제일 문제 삼는 뭐 게 지금 철거민 그 문제인가요?
0: 그런
1: 지금?
0: 거죠. 철거민 이런 특별공급. 그런 부분 네. 특별 철거민 특별공급주택을 자기가 네. 무슨 해당으로 그걸 삽니까? 네. 이건 무조건적인 편법이고 네. 위법한 행위 한 거죠. 네. 그러면 그걸 청문회 과정에서 진심 어린 어떤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네. 국민들의 어떤 그런 분노 이런 게 없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는 까마득이 몰랐다. 네. 자기 뭐 아들 또 7억짜리 상가를 갖다 자기 뭐 어? 형제들이 그 돈을 빌려준 부분도 자기는 그걸 몰랐다.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 어떻게 보면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야당 입장에서도 이런 사람이 국방의 수장이 되는 부분은 문제 있다. 네. 그래서 분명히 정치적으로 김성은 법무장관에 이어서 이분의 낙마도 지금 시키려고 작정을 했었죠.
1: 근데 여권 입장에서는 벌써 차원에서 지금 물러났는데
0: 그 차원에서 이제 장애
1: 국방장관까지 또 물러달라 그러면 네. 이거는
0: 그러니까 오늘 뭐 이재명 대통령 순방길에 나와서 전자결제로 네. 그냥 해버리잖아요.
1: 정치권에서 흔히 반사 이익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이 반사 이익을 뭐 제대로 받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0: 그렇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은 곤두박질 쳐서 30%대 네. 초중반이지 않습니까? 네. 뭐 조사 기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그렇다면은 사실상 대통령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국정운영 지지율이 60%대
1: 그렇죠.
0: 중반까지도 가고 네. 60%대였어요. 그러면 그건 30% 넘게 빠졌는데.
1: 거의 반토막이죠.
0: 예, 이 반토막을 사실상 네. 야당이 일정 부분 받아 먹어야죠.
1: 네.
0: 근데 이 제일 야당이 그런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 하락의 그 민심을 네. 제대로 받아 먹지는 못했죠.
1: 왜 그런다고 보세요?
0: 그러니까 보통 네. 국정 운영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무너지면은 네. 중도층이 이반되고
1: 네.
0: 또 40%가 무너질 때는 지층이 이제 이반이 네. 생기고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1: 지지층 균열. 아,
0: 그러니까 네. 그러면 40% 그 이반에 그거는 우리가 받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50% 60%대의 이반은 이걸 받아야지 네.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
1: 그러니까 왜 그랬다고 보세요?
0: 그것은 네. 아직까지 12.3 5판의 윤석열 그 5판에 대한 단죄를 네. 우리 당 내적으로 자정과 배나 쇄신의 어떤 그런 처절한 몸부림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채 제1야당으로서 국정을 견제하고 비판하고 또 그대 입법 걸린 민당을 상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1: 네.
0: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실정과 그대 입법 권력의 독단과 전행이 있었지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 국민 여론을 갖다가 우리 쪽으로 땡긴 부분은 미미하다고 봐야죠.
1: 아직까지 이렇게 대안으로 인식하기에는 좀 노력이 부족했다.
0: 그렇기 식으로. 때문에 국민의힘은 대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제 죽을 쓰고 네. 또 그대 입법 걸린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지난 8.7 전당대회 특히 말은 노선 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1: 네.
0: 그 휴유증이 지금 상당하거든요.
1: 네. 그렇죠.
0: 이게 이제 진영이 다시 정비되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집권당이 당청 일체감을 가지고 똘똘 뭉치기 전에 우리는 국민들의 더 큰 신뢰를 확보하는
1: 네.
0: 그런 진정한 자정의 노력을 가져가야만이 앞으로 국민의힘이 2028년 총선에 의미 있는 성적표를 가질 수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요원하죠.
1: 이번 추석 때는 지도부가 저기 서울역 갑니까?
0: 그거는 뭐 올해가 헌정 78년인데 뭐 네. 민주당이 도건
1: 한동안 못 갔잖아요.
0: 국민의힘이든
1: 서울역에서 추석 인사
0: 가긴 갔는데 네.
1: 그러니까 막 반응이 안 좋으니까
0: 네. 아주 시간이 단축되고
1: 네.
0: 아주 짧은 시간 잠깐 갔다 오고 그렇죠.
1: 올해 추석에는 그래도
0: 작년에도 또, 가긴 갔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여권 상황 아까 얘기하셔가지고 지금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졌죠. 아까 얘기하신 대로 반토막 수준인데 특히 이제 주말에 이제 김승원 후보자 낙마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강훈식 실장이 인사 등 여러 가지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이런 지금 최근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0: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국정 운영 난맥상이 총체적으로 뭐

0: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민생 경제 부동산 정책 실증.
1: 네.
0: 뭐 이거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고 특히 이제 요걸 내는 여섯 개 부처 장관 네. 개각.
1: 네.
0: 그것도 이제 8.7 전당대회 마치고 당청 일체감으로 국정 쇄신 일환으로
1: 네.
0: 소폭에서 중폭 개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됐든 인사 검증이 부실했고 미흡했고 그래서 인사 참사가 생겨버렸단 말입니다. 인사가 만사인데. 그래서 이제 또 그런 가운데 이제 뭐 주요 공직자들 임명 강행이 이루어진 상태고
1: 네.
0: 이것은 과거에 이제 뭐 조국 그런 뭐 사태의 판박이로 김성원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 비록 자신 사퇴했지만은 자신 네. 사퇴 안 했으면은 임명 강행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적 분노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가 이제 사법 헌정 질서 파괴 부분. 오늘도 이제 뭐 네. 조대 대법원장이 제지청을 갖다 실질적으로 거부한 입장을 이제 공식화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모든 사항들이
1: 네.
0: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총체적 만매상이 돼버린 거죠. 그 네. 총대를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맨 겁니다. 역대 비서실장이 국정 운영에 좀 큰 위기가 왔다든지 안 그러면 이 국정 쇄신으로서 뭔가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업참 마속이 필요할 때
1: 네.
0: 그때 이제 비서실장이 총대를 매는 겁니다.
1: 네.
0: 강훈식 비서실장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총체적 어떤 이런 실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더 큰 비난의 하사를 자기가 한번 온몸으로 막고 그 비서실장을 던짐으로써 국면 전환의 카드로
1: 네.
0: 나를 써라. 이제 이게 이제 강훈식의 사태 배경.
1: 그거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0: 그는 비서실장으로서는 도리 다인 겁니다.
1: 대통령으로 향할 화살을 대신 맞았다.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과거에 DJ 정부 시절에도 한강욱 비서실장이 그랬었고 YS 정부 시절에도 한성수 비서실장이 그랬고 뭐 이런 쭉 과거 역대 정권의 위기 때마다 비서실장이 촉대를 맺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민심이 좀 여권을 많이 떠났죠. 지금 지지율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좀 이 지지율 회복을
0: 제가 이제 보세요? 객관적으로 네. 얘기하는 것은
1: 네.
0: 그러니까 이번 뭐 이 인사 검증 실패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그 사상 비판의 목사들이 있어요. 그걸
1: 네.
0: 공식화하고 표면화시키지 않을 뿐인데
1: 네.
0: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왜 망했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을 차단시키지 못한 그 한마디로 실패해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좀 별나가지고 네. 이 사람이 국정 운영 전반에 개입을 하면 대통령이 그거는 막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 네.
0: 대려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런 입장을 갖다가 김건희 여사 잘 받들어 모셔 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네. 문꾸리들이 비서관들이 네. 정부 부처를 갖다가 이제
1: 쥐고 흔들고
0: 네. 특히 김건희 여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정부 인사
1: 네.
0: 산하 공공기관 인사 임명 어렵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어찌 보면은 그 수많은 공공기관 인사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네. 정권이 끝났단 말이에요.
1: 네.
0: 마찬가지로 네. 그런 윤석열 정부의 그런 참사를 이재명 정부도 이걸 타산지석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1: 네.
0: 그러면 지금도 강훈식
1: 김건희 여사 같은 존재는 없잖아요.
0: 저 이야기 들어보세요.
1: 네.
0: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청와대 인사의 위원장으로서
1: 네.
0: 부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인사에 네. 중심에 섰다고 보는 국민들이 누가 있겠냐고. 거기에는 뭐 인사수석도 아니고 인사비서관도 아닌 김현지 부속 실장이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게 뭐 다 세간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만한 사람 다 아는 사실. 이걸 차단시켜줘야 돼. 강훈식이 비서실장에 몸 던졌다고 해서 이게 국정쇄신 국민 전환의 어떤 계기로 삼는다. 절대 그렇지 않은
1: 거예요. 경기 그러니까 성남
0: 진정한 업참마송이라는 것은 경기 성남 라인을 대통령 주변에서 멀어지게 하고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외쳐야만이 다시 국민들의 돌아섰던 마음들이 돌았습니다.
1: 아니 그런데 그 말씀 하셨으니까 그럼 만약에 김현지 실장을 이번에 경

0: 지를 해요.
1: 네.
0: 그러면 지금 경질을 하라고 지금 조언을 하시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민심 회복을 위해서. 그런데 그 김현주 실장을 경질을 하면 그거는 결국 김현주 실장이 그동안 쥐고 흔들었다라는 거를 거의 인정하라는 얘기인데 그런 증거는 없잖아요. 지금.
1: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앞에 윤석열 네. 정부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그때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의 참모들은
0: 네.
1: 김건희 여사가 국정 개입하고 인사에 개입하는 그 사실을 민주당이 공격했을 때 대봐라. 네. 맨날 이런 식으로 방어를 했거든. 그런데 이미 시중에 국민 여론은 악화되고 그 사실은 거의 기정사실로 알고 있었던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김건희 지금 이제 선고했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어? 뭐 건설회사 그 회장 사위도 뭐 갖다 주니까 총리실에 뭐 시켜줬습니까? 그런 식이거든. 그, 뭐, 꼭 그렇다는 정도는 그러니까. 아니지만은.
0: 아니,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이 그 정도의 힘이 있을까?
1: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누가,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동안 인사를 주도하고, 대통령의 의중을 받들어서 다 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자, 그런 걸 불식시켜야 돼.
0: 알겠습니다. 저, 조희대 대법원장.
1: 예.
0: 오늘 아까 얘기하셨는데.
1: 예.
0: 지금 대통령하고 대법원장이 거의 지금 정면 충돌하는 양상인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0: 네.
1: 헌법상 대법관 그런 간의 재청권과 또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임명권의 범위.
0: 네.
1: 그러니까 사법권의 독립성 유지를 둘러싼 한마디로 정치 갈등이죠, 이게.
0: 네.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네, 일종의?
1: 정치적 갈등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정치적 네. 갈등이라는 건 지금까지.
0: 그러니까 정치적 갈등을 일으킨 거잖아요.
1: 그러니까 대법관이,
0: 네. 네.
1: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갖다 제청할 때는
0: 네.
1: 그 선에 이제 법원 행정처장이라든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뭐 이런 쪽에 사전 물밑 조율을 거쳐가지고
0: 네.
1: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흔히 말한 대면
0: 네.
1: 뭐
0: 그렇죠. 요청, 만나서
1: 대면 요청이라고 그러잖아요.
0: 네, 네.
1: 대면 요청식으로 그렇게 이제
0: 대면 제청. 네.
1: 제청.
0: 네.
1: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고
0: 네.
1: 그게 이제 발표가 되고
0: 네.
1: 그래서 국회에서 대법관 임명 동의 절차
0: 네.
1: 청문회가 열리고 그랬잖아요. 네. 그죠?
0: 그게 관례인데.
1: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대법관 임명 청문 동의안이 한 번도 부결된 적이 거의 없어요.
0: 네.
1: 그런데 그게 이번에 깨진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왜 깨졌습니까?
0: 어.
1: 그러니까 민주당 차원에서 사법개혁이라는 그 미명하에 사법 3법 네. 뭐 개정안을 하고 할 때 이게 그러니까 법외국제라고 해서 판사들 재판 잘못하면 징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만들었죠. 거기다가 또 대법원 대법관 정원을 갖다가 현행 14명에서
0: 네.
1: 12명까지 정원해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에 무려 26명에 지금 이제
0: 네.
1: 대법관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임명을 할 수 있게 되죠.
0: 알겠습니다.
1: 거기다가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법원이 최종심인데 사신제를 만들었습니다.
0: 네.
1: 여기에 지금 조희대 대법원이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0: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4: 우리 아이 락토핏.
3: 바쁜 하루를 보내는
4: 어른들도 락토핏.
3: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4: 우리 모두 락토핏.
3: 좀 간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개미의 길이는 5mm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먹이를 찾아 수백 미터를 이동하죠. 그 먼 길에서 길을 잃지 않는 건 꽁무니에서 나오는 페로몬 덕분인데요. 앞서간 개미가 집에 가는 길에 페로몬을 묻혀놓으면 그 냄새를 따라 뒤따르는 개미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남긴 작은 흔적 역시 누군가에게는 길이 되어줄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0: 내일 내일은 MBC 현영준 기자, 매트릭스 투자자문 곽상준 대표, 더불어민주당 하헌기 전상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얼마 전에 있었던 중국산 배추 파동은 수입 먹거리의 취약성을 새삼 깨닫게 했습니다. 생산과 유통 과정이 불분명하면 소비자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근 국내 식품업계가 지역 농가와 협력하는 이른바 로코노미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의성군과 협업해서 마늘 햄을 만들거나 완도에서 난 다시마를 라면에 넣는 식인데요. 이를 통해 지역 농민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요. 기업은 제품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생산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식품, 소비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 안동문화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 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 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 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5: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6: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7: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8: MBC,
9: MBC
8: 라디오,
9: MBC 라디오.
10: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강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
4: MBC 8시 뉴스입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관세 합의 당시 약속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첫 사업으로 AI 데이터 센터용 발전소 건설을 확정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223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 텍사스에 약 6.5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용 가스복합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이 과정에 우리 기업들이 기자재와 설계, 시공 등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1,200달러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기금으로 미국의 미국형 원자로 AP-1000

0: 이와 한국형원전 APR 1402기 등 총 8기를 짓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 이후 검찰의 항소 포기를 종용했다는 국민의힘 고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민주당 정성호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이 대통령 등이 국정 현안에 관해 언급한 게 검찰의 항소 포기를 지시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이태원 참사 검경 합동수사팀이 맡아온 수사와 기소의 공백을 메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어져온 수사와 기소활동이 동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 서부지검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팀은 오는 10월 형사사법체계 전환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활동 근거가 사라집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일부 포장 내구성이 저하된 사실이 확인돼 정부가 내년 하반기까지 보수와 보강공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부터 진행 중인 무안공항 활주로 포장평가 과정 중 항공기 하중을 직접 받는 활주로에서 부스러짐과 층간분리 등 내구성 저하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활주로 보수 보강과 함께 재수색이 진행 중인 제주항공 사고 지점의 로컬라이저 개선 등 안전 확보 조치를 마친 뒤 무안공항을 재개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에 응급의료센터 환자 내원이 평일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10월 5일에서 8일 나흘간 권역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응급실 182곳의 환자 내원 사례는 약 7만여 건으로 하루 평균 19,000 건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2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광용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보기만 해도 미소가 절로 나오고 마음에 위안을 주는 강아지들 좋아하시나요? 국내 연구진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강아지 영상을 15분간 시청하게 한 다음 혈압과 맥박, 스트레스 변화를 분석했더니요. 혈압과 맥박수가 낮아지고 불안과 부정적인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고 합니다. 강아지의 귀여운 외모가 사람의 관심과 보호 본능을 자극한 결과입니다. 강아지 형성이 고혈압 치료를 대신할 수 있다? 물론 그건 아닙니다. 일시적인 긴장과 스트레스를 낮춰서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확인된 건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금쪽같은 강아지 맞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어제 아시안게임 얘기하느라 내일 일기는 스리슬쩍 넘어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0791님은 오당제 앞으로 꿋꿋하게 내일 계획을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내일 조카에게 택배 보내려고요. 이번 추석 때 진짜 오랜만에 첫째, 둘째, 셋째 조카가 다 모일 예정이어서 장난감을 잔뜩 사놨는데

2026년 9월 22일 화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들국화의 매일 그대와 전해드렸어요. 안대범님이 크흐 원곡으로 듣기 힘든 노래인데 이걸 오당제가 틀어줍니다 하면서 글 남겨주셨어요. 좋아해 주시니까 기쁘네요. 김우근님 좀 전에 6시 뉴스 기재은님 맞으시죠? 내적 친밀감이 들었어요. 크크 하고 맞아요. 오늘 제가 5시 6시 라디오 뉴스를 진행했는데 목소리만 들으시고 또 이걸 바로 알아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우군님. 김지훈님, 매일 저 곁에 있는 오당제가 추석 선물입니다 하면서도 이렇게 따뜻한 글을 남겨주셨어요. 김명자님은 젠디 오늘 오후에 정읍 쌍화차 거리 다녀왔어요. 예전에 두만에서 쌍화차 선물을 받아서 안사동께 선물했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남편이 지인들한테 선물하고 싶다고 해서 직접 사서 조금 전에 드리고 왔네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전해드려서 뿌듯했답니다. 정읍에 쌍화차 거리가 있나 봐요. 쌍화차 선물을 또 이렇게 지인분들한테 선물해드리고 되게 좋아하셨겠네요. 건강에도 좋으니까 요즘 또 감기 유행인데 쌍화차, 뭐 대추차 이런 거 많이 챙겨 드시면 감기도 예방이 되고. 서정성님, 저는 국산 기름 세트 받고 싶어요. 참기름, 들기름. 오, 그죠. 이 기름 세트도 많이들.

0: 하시는 선물 중에 하나인데 정성님도 받으시고 싶다고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또늘 필요한 그런 재료 중에 하나고 신지연님 전 백화점 상품권이나 카페 이용권 받고 싶어요. 근데 사실 이게 가장 간편한 선물이라고 본다면 볼수 있죠. 그 상품권 같은 거 누구나 좋아하는 그리고 유용하게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는 선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임채영님은 추석 때 받고 싶은 선물은 역시 나 홀로 휴가죠. 오, 소파에서 뒹굴며 OTT 정주행 가고 싶은데 현실은 전이나 붙여야 한다고요. 유유. 그러니까요. 아, 전부 치러 또 가셔야 되는군요. 우리 채영님. 추석 잘 보내시고 이렇게 좀 나만을 위한 시간도 어떻게든 좀 내셔서 채영님 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듣기만 해도 행복하네요. 소파에서 뒹굴면서 OTT 정주행. 4448님, 조금 전 펜싱 송세라 금메달입니다. 현재 야구 대한민국 홍콩 10대 0 6회 초, 축구 대한민국 사우디아라비아 0대 0 후반전 이미 막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우리 4448님은 어떻게 이런 걸또 이렇게 다 정리를 해주셨지? 다 보고 계신가 봐요, 이거를. 이게 사실, 진짜 다 보지 않고는 알수 없는 건데 이걸 또 이렇게 한눈에 볼수 있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안 그래도 저도 소식 봤는데 펜싱 송세라 선수가 아시안게임 여자 에페 개인전 금메달을 또 획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 여자 그리고 야구 대한민국 대표팀 홍콩과의 경기 10대 0으로 앞서고 있군요. 그리고 축구는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후반 10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0대 0인 그런 상황이네요. 김문규님, 젠디 오늘 중간고사 시험 쳤어요. 제 사연 한 번만 읽어주세요. 중3 학생입니다. 오, 새로운 중3 친구가 등장해 주신다. 우리 문규 군 반가워요. 우리 5당제 중3 친구들이 아주 많거든요. 오늘 중간고사 시작했나 보다. 아니면 끝나는 건가? 그런가? 중간고사 며칠째였어요, 문규님. 어쨌든 너무 고생했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합니다. 자주자주 놀러와 주세요. 5당제는 여러분의 사연을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 어떠셨는지, 또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보내주세요.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화요일 3부, 오늘만 남의 편 준비되어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의 고민을 유쾌, 상쾌, 통쾌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지난주에 우리 노중훈 작가님은 주말 코너로 옮겨 가신다고 인사를 하셨고 김준성 아나운서는 오늘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하루 결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멤버와 함께 할 건데요. 오늘 MBC 고강룡 아나운서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님 이따가 따뜻하게 맞아주시고요. 오늘 3, 4부는 또 특별히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니까 미니와 유튜브 무후즈로도 많이 많이 놀러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우리 ENL 하루틴,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올데이 프레시, 본 컴퍼니, 현대 오피스, 데이펙, 국민연료, 썬연료, 환인제약, 빅토스, 하나증권, 주택도시, 보증공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다.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별이 어디 보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이번 추석 가족회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2025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1.2% 증가한 36만 2,9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로 사망자가 늘어난 2022년 이후 3년 만에 최다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인구 고령화가 이어지면서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지난해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사망한 이들의 수는 전년보다 4.9% 줄어서 감소세로 돌아섰는데요. 다만 10대에서만 자살률이 7.5% 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1위는 모두 자살이고요. 2024년부터는 40대의 사망 원인 1위도 자살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간 데이터를 살펴보면 표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우리나라의 경우 24.9명으로 OECD 평균인 10.9명과 비교해서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유튜브가 최근 폭식과 섭식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강화했습니다. 모방 가능성 때문인데요. 제작자가 폭식이나 다이어트를 직접 권장하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청소년이나 섭식 장애 위험이 있는 시청자가 따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광고 수익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에서 눈에 띄는 것은 새로 올라오는 영상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이미 수년 전에 올린 영상까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유튜버들이 직접 과거 영상을 찾아서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돌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일반적인 식사나 음식 소개 영상까지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실제로 현재 제재를 받은 곳은 주로 다이어트 경험과 극단적인 감량 과정을 다룬 채널들로 유튜버 쯔양 등 단순히 많이 먹는 대형 먹방 크리에이터들이 직접적인 제재 대상에 포함됐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형 태풍 두지안이 접근하면서 폭우가 내려서 침수, 산사태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 매체에 따르면 25호 태풍 두지안은 어젯밤 간토지방에 근접하면서 강한 비바람을 몰고 왔는데요. 이 도쿄 오시마 등 일부 지역에는 비가 하루 만에 680mm 넘게 내리면서 9월 관측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의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결항이 잇따른 하네다 공항에서는 예약 변경이나 환불을 요구하는 승객이 줄을 이었고요. 아시안게임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는데요. 승마 조정 등 오늘과 내일 열릴 예정이었던 경기 일부가 줄줄이 연기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해상의 파도가 높아지고 해안가도 바람이 강해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데이브레이크의 오늘 밤은 평화롭게 듣고 왔습니다. 김지훈님, 가장 빛나는 시기에 마음 아픈 경우가 제일 많다니 참 쓰립니다. 저도 20대라서 더 와닿네요 하면서 뉴스 들으시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자살률 자체는 3년 만에 감소했지만 근데 이제 10대 자살률이 높아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지훈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20대 아직 어린 친구들 힘들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청소년들 그런 친구들에게 좀 주변의 작은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필 위더스의 Just the Two of Us.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 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오당제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소소한 이야기도 모두 환영이니까요. 오늘 뭐 하셨는지 점심 저녁에 뭐 드셨는지 다 좋습니다. 편하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청취자 한 분과 전화 데이트 해볼게요. 저랑 전화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나 미니에 사연 남겨주세요.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37님이 젠디 축구 우리나라가 한 골을 넣어서 1대 0으로 앞서고 있네요 하셨는데 2분 후에 또다시 문자 주셨어요. 또 골을 넣어서 2대 0으로 앞서고 있네요.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아시안게임 지금 이게

0: 아마 남자 D조 최종전인 것 같아요. 지금 후반 29분 18초 정도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2대0으로 대한민국 앞서고 있고요. 진짜 정확하게 우리 2037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후반 67분에 신민아 선수가 골을 넣었고 바로 2분 뒤인 후반 69분에 김명준 선수가 추가골 넣으면서 지금 현재 2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지금 이 기세를 쭉 이어서 꼭 승리했으면 좋겠고요. 5517님, 저는 아침에 사과 먹다가 치아 교정기 철사가 끊어져서 하루 종일 굶다가 다행히 치과 야간 진료 가서 고쳐왔어요. 배고파요. 그래도 추석 전이라 다행. 연휴 내내 굶을 뻔. 진짜 너무 다행인데요, 우리 5517님. 그래도 야간 진료 하는 치과를 잘 찾으셔서 이렇게 잘 고치시고 철사.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 앞두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굉장히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어쨌든 잘 해결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추석 때 맛있는 음식 많이 드세요. 7390님, 오늘은 햇밥 줍고 추어탕도 먹었어요. 3인 정식으로 편안한 밤 좋아요, 하트. 3인 정식으로 몇 분이서 드셨을까요? 우리 7390님, 아마 일행분들이랑 같이 드셨겠죠? 햇밥도 주우시고, 추어탕도 드시고, 좋은 하루 보내셨겠네요. 그리고 1560님은 퇴근하고 우쿨렐레 수업 받고 집으로 갑니다. 날씨가 부드러워요. 와, 날씨가 부드럽다는 표현은 사실 정말 생소한 표현인데 아주 잘 어울리네요, 요즘 날씨랑. 근데 낮에는 진짜 덥잖아요, 요즘에. 햇볕도 쨍하고 부드러움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 해가 지고 나서 지금쯤은 아마 좀 부드럽게 바람도 불고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네요. 3649님, 젠디 안녕하세요. 오늘도 익산 유천습지 걷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 커피와 미숫가루를 합친 음료를 사서 집에 들어가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내일 사우나 가서 먹으려고요. 오, 커피랑 미숫가루를 합친 음료가 있어요? 되게 신기하고 맛있을 것 같네요. 곡물 라떼 이런 느낌이려나? 그리고 사진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야경이 굉장히 예쁘네요. 옆에 꽃들도 이렇게 피어 있고 조명도 살짝 켜져 있는 이렇게 예쁜 길을 걷고 계신 3649님의 문자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정수아님이 항상 잘 듣고 있어요. 하고 있는 일이 많아서 하루하루가 금방 지나가네요. 이번 추석 연휴에는 푹 쉬어야겠습니다. 하면서 글을 남겨주셨는데 오늘 우리 수아님이랑 전화 데이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지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1: 저는 전남 광주 사는 정수아입니다.
0: 전남 광주에 사시는 수아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0: 그러니까요. 저녁 식사 하셨어요?
1: 아니요, 저녁 식사 못했습니다.
0: 오, 왜요?
1: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0: 일이
1: 아직 못
0: 많아서?
1: 먹었어요.
0: 일이 얼마나 많길래 저녁도 못 드셨어요?
1: 그러니까요. 제가 직업이 너무 여러 개라서 일저일 하느라고 아직 밥을 못 먹었습니다.
0: 직업이 여러 개라고 하셨는데 무슨 일 하세요?
1: 저는 일단 직업이 세 개고요.
0: 네.
1: 식당 운영 하나 하고 있고,
0: 어?
1: 또 피아노 학원도 하고 있고,
0: 네.
1: 또 요가 강사로도 일하고 있어요.
0: 어머. 식당 운영에, 피아노 강사에, 요가 강사까지 하고 계신 거예요?
1: 네.
0: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1: 전혀
0: 저는,
1: 교집합이 없죠.
0: 그러게요. 너무
1: 네.
0: 신기한데, 그럼 매일매일 이세 가지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1: 네, 거의 매일매일 세 가지를 거의 다 하고 있어요.
0: 그러면 저녁 드실 시간이 없는 게 맞네요.
1: 네.
0: 어떻게 이걸 하루에 다 하시는 거예요?
1: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아침에는 요가 수업하고,
0: 네.
1: 이제 점심, 저녁에는 식당 장사하고, 브레이크 타임에 피아노 학원 운영하고,
0: 와.
1: 밤에는 요가 또 강사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0: 우와. 아침에 요가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1: 네.
0: 점심에 식당 하시고, 브레이크 타임에 또짬 내서 피아노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저녁에 또 요가 가르치시는 거예요?
1: 네.
0: 와. 정말 우리 수아님 대단하신데, 직업을 이렇게 세 개나 가진 이유가 있으세요?
1: 어쩌다 보니까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다
0: 네.
1: 보니까 또 이걸로 이제 또 가르치는 길로 또 가게 되더라고요.
0: 오,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바쁘게 지내시다 보면 하나 정도는 좀 포기를 한다든지, 포기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두 개에 집중, 한 개에 집중,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거를 다 하고 싶으셨나 보다.
1: 네, 정말 다 하고 싶어요.
0: 다 좋아요?
1: 네, 다 좋아요.
0: 재밌으세요? 하면서?
1: 네, 다 재밌어요.
0: 우와, 너무 대단하시다. 정예원님이, 저는 사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수아님한테. 와, 젠디처럼 갓 생사는 분이시네요 하셨는데, 수아님처럼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진짜 갓생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0: 목사님.
1: 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0: 네.
1: 돼버렸어요.
0: 그러면은 뭐 쉬는 시간이라도 있으세요? 하루 중에?
1: 쉬는 시간은 없고, 이제 업무 스트레스가 좀 적다 보니까
0: 네.
1: 되게 스트레스를 거의 안 받아요.
0: 와, 너무 신기해요. 왜요? 너무
1: 하고 싶은
0: 재밌어서?
1: 일을 하는 거니까,
0: 네.
1: 네, 스트레스는 거의 안 받고, 또, 요가하면서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0: 쉬는 시간이 전혀 없는데도,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도, 밥도 못 먹고 일을 하는데도,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1: 네, 가끔 힘들면 요가하면 좀 가라앉아요.
0: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스트레스 다 풀리시는구나.
1: 네.
0: 우와, 진짜 너무 멋진 삶을 살고 계신데, 수아님. 피아노는 어떻게 전공하신 거예요?
1: 네, 제가 작곡 전공이어서 피아노는 또 기회가 돼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0: 그러면은 피아노는 일단 전공이고, 요가는 나중에 배운 거예요?
1: 네.
0: 와.
1: 취미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지도자 과정까지 가게 되었어요.
0: 진짜 하나를 하면은 좀 끝을 보시는 그런 스타일인가 보다. 끝까지 하는. 그러면은 그 식당은 어떤 종류의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이에요?
1: 중식당 합니다.
0: 중식당?
1: 네.
0: 우와, 뭐가 제일 맛있나요? 우리 수아님 메뉴
1: 저희
0: 중에.
1: 아버지가 셰프신데,
0: 네.
1: 아버지의 크림새우가 가장
0: 아,
1: 맛있습니다.
0: 맛있겠다. 크림새우. 그럼 부모님이랑 같이 식당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1: 네.
0: 아버님의 크림새우가 가장 자신 있는 메뉴. 부모님이랑 어떻게 의견이 잘 맞는지 이 식당 운영하시다 보면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가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때요?
1: 그래도 부모님이 저를 많이 믿어주셔가지고
0: 와.
1: 제 의견을 많이 따라주시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수아님이 식당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1: 전반적인 관리와 이제 홀 서빙?
0: 관리도 하시고 서빙도 직접 하시고.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글을 남겨주고 계신데 이 회원님이 일로 스트레스를 안 받으신다니 그 점이 가장 놀라워요 하셨고, 남지혜님도 역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한가 봐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그런가 봐요. 그죠? 일이 너무 재밌어서 스트레스가 전혀 없으신 거잖아요. 그죠?
1: 네, 있어도 잠깐?
0: 잠깐.
1: 순간 10분?
0: 아, 비결을 계속 물어보고 싶은데, 그럼 뭔가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럴 때 비결.
1: 저는 요가를 추천합니다.
0: 아, 요가를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요가가 최고네요.
1: 네, 요가 정말 좋습니다.
0: 근데 요가를 하다가 내가 막 동작을 잘못 따라해. 그래서 더 스트레스가 받고 이러신 분이 혹시 저 같은 사람이 있다면?
1: 요가 동작에 저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0: 오.
1: 내가 할수 있는 가동 범위에서
0: 네.
1: 움직이고 머물면서 저한테 집중을 하는 거죠.
0: 아,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를 받을 법도 한데, 그런 것보다 그냥 내 몸에 집중하면서 나만의 동작을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1: 그렇죠. 남과 비교하면 거기서부터 조금 힘들거든요.
0: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그럼 피아노 레슨을 해요. 근데 학생이 막잘못 따라와요, 줘요. 그러면 좀 스트레스 받지 않으세요? 혹시?
1: 약간 받긴 한데,
0: 네.
1: 어쩌겠어요. 잘하면
0: 네.
1: 저를 가르치고 있겠죠.
0: 아, 수아님의 이 마인드 너무 담고 싶네요. 근데 생각이 이렇게 열려 있으시고, 그리고 뭔가 하나의 생각이 들때 그거에 대해서 막 깊게 막, 아, 막 너무 이렇게 파고들지 않으시고 툴툴 털어내는 그런 편이신가 보다. 그죠?
1: 아, 네.
0: 너무 담고 싶네요, 우리 수아님의 모습이. 5619님이 저도 같은 중식업 하고 있는데 반갑습니다 하셨는데, 김해에서 또 중식당 하시는 청취자분이시거든요. 반가움에 문자 남겨주셨고, 그럼 우리 수아님 추석 연휴 때는 쉬시는 거죠?
1: 네, 추석 연휴 때는 쉬고,
0: 네.
1: 이제 부모님이랑 시간 좀 보낼 것 같아요.
0: 식당도 잠시
1: 네, 문
0: 문 닫고.
1: 닫습니다.
0: 다행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좀 쉬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좋은 시간 보내시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음성 편지 남겨주세요.
1: 네, 마지막으로 항상 하고 싶은 게 많은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0: 네.
1: 또 머나먼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제 짝꿍에게도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요. 항상 제 꿈과 제가 하고 싶은 일들 응원해 줘서 고맙고,

0: 저도 남자친구가 있는 곳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사랑해 현우야.
1: 현우님은 어디 계세요? 장거리 연애 중이신가 봐요?
0: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습니다.
1: 어디? 호주?
0: 미국에 있어요.
1: 미국에 있어요? 네. 그렇군요. 남자친구분이 지금 혹시 듣고 계실까요?
0: 제가 녹음해서 보내주려고요.
1: 아, 그렇군요. 다시 듣기로 꼭 들려주시고요. 우리 현우님과 수아님의 사랑 응원하면서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주세요.
0: 로이킴의 홈 부탁드립니다.
1: 로이킴의 홈 전해드릴게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수아님,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려요.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0: 네, 잘 지내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전남 광주에서 요가 강사, 피아노 강사, 식당 운영까지 세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 정수환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로이킴의 홈 듣고 왔어요. 김윤희님이 회복 탄력성이 좋으신가 봐요. 남승희님 부지런한 대단한 청취자분 응원합니다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와,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중요한 건 열심히 살면서 막 스트레스

0: 스트레스받고 힘들고 지치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즐겁게 일을 하고 계신 분을 만나니까 뭔가 그 에너지가 저한테도 전해지는 것 같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우리 수아님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하게 좋아하는 일 하면서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7040님이 식품회사라 명절 맞이 생산하느라 너무 바쁜 날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도 바쁘게 일하고 이제 정리하고 퇴근하려고 해요. 내일 하루 더 있으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겠죠? 얼른 준비하고 퇴근하면서 계속 이어듣기 할 거예요. 아, 식품회사 다니시면 진짜 명절 맞아서 엄청 바쁜 시간들 보내셨겠네요. 하루만 더 힘내시면 됩니다. 7040님. 저희 9931님은 축구 보고 싶은데 집에 아기가 있어서 TV를 틀지 못하고 있어요. 라디오 듣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기분이 좋아지네요. 아, 축구가 보고 싶으신데 못 보고 계시구나. 우리 9931님을 위해서 제가 소식을 속속 전해드리자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대한민국의 경기 후반 45분 지나고 있고요. 추가 시간 3분 주어졌습니다. 대한민국 2대0으로 앞서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 광고 듣고 굿뉴스 퀴즈로 돌아올게요.
1: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 번쯤 가요. 잠시 따 데이백
4: 건강해.
5: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백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잘하세요. 참 쉽다.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안전하는 오늘부터.

0: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 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정직원 전환에 떨어져서 버스 정류장에서 울고 있던 사회 초년생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택시비까지 보내준 30년차 무명 가수의 이야기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한 SNS에 올라온 사연이에요. 작성자는 인턴으로 일하다가 정직원이 되지 못한 뒤 첫차를 기다리면서 버스 정류장에서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남성이 다가와서 왜 울고 있냐고 물었고 택시비를 줄 테니까 따뜻한 집에 가서 울라고 했다는데요. 작성자는 그 순간 눈물이 펑펑 났고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을 쏟아내듯이 힘들었던 일들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남성은 나는 30년 차 무명 가수인데 아직 포기 안 했다면서 자기 노래를 그 자리에서 불러줬고 택시비까지 내줬다고 합니다. 이 30년 차 무명 가수의 정체 궁금하시죠? 바로 드라마 발리에서 생긴 일 OST 마이 러브를 부른 이현섭 씨였다고 해요. 와 진짜 이건 영화 속의 한 장면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건데 와 너무 멋지네요.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이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이것 가자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예전에 나온 노래가 다시 인기를 얻을 때 쓰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역효과, 2번 역주행, 3번 역전승. 아 진짜 우리 이현섭 씨 이 노래 꼭 이거 갔으면 좋겠습니다. 1번 역효과, 2번 역주행, 3번 역전승.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지금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 정말 유명하죠. 이현섭의 마일럽 발리에서 생긴 OST 같이 들을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가정 내 노인 낙상사고 예방법 알아볼까요? 첫 번째, 노인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가정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나 손잡이 등을 집안 곳곳에 설치해주세요. 두 번째, 복용 중인 약품이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혈압을 떨어뜨리는 경우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분을 확인하고 주의해서 복용하세요. 세 번째,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으세요. 시력 저하로 인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움직임에 따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센서 등을 설치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함께 실천해 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8: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9시 뉴스입니다. 펜싱 여자협회 에이스 송세라가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우리 선수단에 여섯 번째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송세라는 일본 아이치현 도코나메의 아이치 스카이 엑스포에서 열린 대회 여자협회 개인전 결승에서 싱가포르의 티카나 키리아를 15-8로 꺾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여자협회 세계 랭킹 3위로 2022년과 올해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 우승자인 송세라는 국제종합대회 개인전에선 처음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남자 수영 대표팀은 혼계영 800m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주호와 최동열, 양재훈, 김영범이 배영과 평영, 접영, 자유형 주자로 나선 대표팀은 일본 도쿄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남자 수영 혼계영 800m 결선에서 3분 31초 97의 기록으로 중국과 일본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은메달을 땄던 지난 항저우 대회에 이어 남자 혼계영 2회 연속 메달입니다. 어제 자유형 50m에서 금메달을 딴 김영범은 이로써 금메달과 은메달, 동메달을 모두 한 개씩 목에 걸었습니다.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 수영 3관왕 김우민은 어깨 부상에도 불구하고

0: 자유형 1500m 결승을 완주하고 남은 경기 출전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김우민은 일본 도쿄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남자 자유형 1500m 결승에서 5분 16초 52로 8위를 기록한 뒤 왼쪽 어깨 회전근개와 와순이 파열됐지만 부딪혀보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후 대한수연연맹 관계자는 김우민이 400m는 출전하려 하나 200m는 불참하고 800m도 의무진과 상의 후 불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5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야구 대표팀은 홍콩을 상대로 7회 콜드게임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표팀은 조별리그 2차전에서 투타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과시하며 홍콩을 13-0으로 완파하고 대만전에 이어 두 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를 이어갔습니다. 아시안게임 4연패에 도전하는 남자 축구대표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2-0으로 승리해 조 1위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9도, 대구 15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28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9도로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로 크겠습니다. 수도권과 일부 내륙으로는 내일까지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과 경남권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차혜린이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풍력발전기의 날개는 단단해야 합니다. 거센 바람을 이겨내도록 유리 섬유와 플라스틱을 섞어서 만드는데요. 그렇다 보니 핵이 된 후에 재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 대안이 개발되고 있죠. 단단한 가문비나무와 옷감으로 쓰이는 아마를 활용해서 날개를 만드는 겁니다. 동시에 수명이 다한 날개를 다시 쓰려는 노력도 꾸준한데요. 매끄러운 재질에 주목해서 서핑보드나 벤치를 만들기도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운영하는 과정도 환경에 이루어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30년차 무명 가수가 힘들어하던 사회 초년생에게 노래와 따뜻한 위로를 건넨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것 가자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3557님 2번 역주행. 제3도 역주행했으면 좋겠어요. 안 좋은 일들이 자주 생기는데 기분 좋은 일들도 곧 생기겠죠? 하면서 문자 주셨어요. 우리 3557님 기분 좋은 일 한 가지 생겼네요. 정답 맞춰주셔서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자는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열창을 해주셨는데 무슨 노래인지 몰라서 죄송했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하고요. 다음에는 꼭 사인도 받고 노래도 따라 부르겠습니다 라면서 이연섭 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노래가 좀 발리에서 생긴 일이 좀 오래된 드라마긴 하니까 어쨌든 너무나 훈훈했던 오늘의 굿뉴스 퀴즈였고요. 아시안게임 소식 잠깐 전해

0: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타짜요.
3: 부탄 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타짜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5: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6: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고민 때문에 청취자분들 마음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잖아요.
7: 줄을 서시오. 줄을 서. 고민 해결이 필요하신 분들은 줄을 서시오.
5: 고민밖에 모르는 새로운 고민 해결사들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때론 섭섭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만 나의 편. 오당제에서는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분들입니다. 앞으로 화요일 이 시간을 책임져주실 신유진 변호사님 그리고 김준상 아나운서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달려와준 MBC 고강용 아나운서 두 분 어서오세요.
8: 안녕하세요.
5: 와, 아니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강용 아나운서가 처음에 불새 잘 모르잖아요. 그죠?
8: 방금 너튜브 쇼츠로 찾아보고 왔습니다.
5: 그랬을 것 같았어. 근데 너무 잘하길래 잘한다. 근데 우리 변호사님이 줄을 서시오 하시는데 와 깜짝 놀랐습니다.
9: 아 제가 발성이 좀 보통이 아니죠.
8: 허준 목소리가 이랬군요. 정광열 씨 목소리가 이랬나 보네요.
5: 허준도 모르는구나.
8: 정광열 씨가 그 역할 맡은 건 알고 있습니다.
9: 맞아, 저는 맞아. 순돌이 아빠 우리 이명식 선생님의 줄을 서시오는 또 이명식 선생님이
8: 그분 거였거든요.
9: 네네네.
8: 일부밖에 몰라가지고.
5: 우리 강용 아나운서 좀 어리거든요.
9: 그럼요.
5: 아 그래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고 있거든요. 미니 유튜브 다 나가고 있으니까 두 분 카메라 보시고 청취자분들께 정식으로 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변호사님부터.
9: 네, 저는 MBC 개그우먼 시험을 봤다가 불합격, 당당하게 불합격을 받고 다시 이렇게 MBC에 와서 방송을 하고 있는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5: 네. 아니, MBC, 이따가 그 얘기는 하고 우리 강영 아나운서도 인사해주세요. 카메라 보면서.
8: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젠디 11년차 팬이자 현재 아시안게임 농구 금메달 캐스터로 활동하고 있는 고광용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5: 어서오세요. 아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일단 네. 이경희님이 고강용 아나 귀여워요.
8: 아 감사합니다.
5: 남겨주셨고 네. 주현정님 신유진 변호사님 컬투쇼에 이어 오당대까지요? 하면서
8: 되게 메이저에서도 오셨더라고요.
5: 우리 이제 신유진 변호사님 방송 경력을 좀 소개해드리면 네. 정말 화려합니다. 아, 지난날까지 박지훈 변호사님이 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는데 네. 박지훈 변호사님 보면서 아니 이렇게 방송인보다 더 방송을 많이 하신 분이 계실까 했는데 네. 박 변호사님 못지않게 화려하시더라고요. 기분 좋은 날, 실화탐사세, 시선 집중, 네. 거기다가 컬트쇼까지.
8: 아, 많이 뵀던 것 같아요. 근데 TV에서 네. 진짜. 네네.
5: 그러니까. 네. 아, 근데 변호사 되시기 전에 원래 개그우먼이 되고 싶으셨어요?
9: 전 대학교 때 제가 상당히 재밌는 사람이다. 네. 이 나의 이런 재밌는 이런 어떤 기운을 많은 사람과 나눠야겠다. 네. 그렇다면 나는 개그우먼이 돼야겠다. 그렇다면 MBC지. 저희는 MBC밖에 없었습니다.
8: 아, 그래요?
9: 그럼요. MBC로 문을 두드렸죠.
5: 네네. 진짜 시험을 진짜 실제로 보신 거예요?
9: 시험을 보러 와서.
8: 붙으셨을 것 같은데요?
5: 진짜 왜 안 붙으셨지?
9: 그때 예선에서 바로 탈락이 되면서 그때 이제 줄을 함께 서 있던 그 많은 그 우리 후보자들과 함께 이 기운이 남다르다. 나는 그냥 너무나 쭈구리다. 그런 생각에 사법시험을 봐야겠다. 것 같은데.
5: 그때 누가 붙었어요? 그런데
9: 개그맨 시험 자체는 이렇게 붙는다고 하더라도 신인이 바로 TV에 나오는 시절이 아니에요.
5: 아, 그랬구나.
9: 네. 신인은 누군지도 몰라요. 언제 붙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인 동기 이런 거 잘, 특히 저같이 예선 탈락자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5: 만약에 그때 시험에 붙으셨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셨을까?
9: 지금쯤이면 뭐 제가 오당제를
8: 하고 여기 앉아 계셨을 수 있겠네요.
5: 진짜 그랬을 수 있어. 아니면은 그 뭐지 4시에 하시는
8: 4시.
5: 우리 지라 씨.
9: 그렇죠.
5: 지금 라디오 시대 이런 거 하고 계시.

0: 그럴 수 있겠네. 유쾌하게.
1: 잘 어울리신다, 변호사님.
2: 그 고민 해결해 드리면서.
3: 맞아요. 네. 송영민님이 신 변호사님 코미디언도 잘하셨을 때 크크 하셨고요.
2: 제가 그래도 변호사라는 직함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웃어주셔서 아 진짜 합업시험 보기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3: 와 진짜 너무 멋지십니다 우리 변호사님. 자 그런가 하면 우리 고강용 아나운서는 이번에 아시안게임 농구 중계 첫 중계였잖아요. 그래서. 아시안게임 데뷔죠.
1: 데뷔입니다. 네.
3: 근데 또 너무 잘해가지고 화제가 되기도 했고 심지어 첫 중계에서 금메달 중계를.
1: 아 그러니까 이게 아니, 우주의 기운이.
3: 이게 캐스터들은 저도 캐스터를 예. 잠깐 해봤지만 첫 중계에서 금메달 중계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와,
2: 역사적인 순간을.
3: 와.
1: 그래도 12년 만에 금메달을 딴 건데.
3: 네.
1: 아 그러니까 설마 했는데. 딴 거예요.
3: 와 진짜 대박이다.
1: 저는 진짜 그래서 당일에 잠을 못 자고. 다음 날 약간 그 실감이 나서 울컥하고
3: 그랬어.
1: 제가 금메달을 딴 느낌이었어요.
3: 그랬어.
1: 진짜 제가 딴 것 같았어요.
3: 그리고 평소에 농구를 되게 좋아하고 강영 아나운서가 같이 중계했던 하승진 선수가 또 캐시시
1: 맞아요. 뛰었잖아요. 제가 완전 우상이었던 그런 스타였는데 그 스타랑 팬이 만나서 좀 하니까 그 자체로 실감이 안 났는데 금메달도 따고 그래서 이 금메달 캐스터는 제가 그 SNS 그, 제, 그, 닉네임에.
3: 네.
1: 아, 추가해놓을까. 그 정도로 영광이에요.
3: 아, 진짜 해도 될것 같아.
1: 금메달 캐스터. 그래서 농구 금메달 캐스터에서. 네.
2: 꼭 그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사실 그, 정말 영광의 순간을 함께 호흡했다는 자체가.
1: 맞아요.
2: 이게 보통 일입니까?
1: 자랑 너무, 네. 아직 안 하고 있는데.
3: 네.
1: 몇 년 지나고 좀 자랑 좀 하려고요.
3: 아, 지금부터 해도 될 것 같고. 네. 또, 나 혼자 산다에도 종종 출연해서. 네. 청취자분들 많이 익숙하실 것 같고요. 라디오도 여기저기 많이 활약하고 있잖아요.
1: 제가 그, 생각해보니까, FM4U는 많이 나갔었는데, 여기 그 표준 FM은 되게 오랜만에 나왔어요.
3: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또 활약이 기대됩니다.
1: 아, 예, 그럼요, 그럼요.
3: 고강용 아나운서가 나온산에서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항상 감사 얘기를
1: 맞습니다.
3: 쓰거든요. 보셨어요?
2: 아, 그럼요.
3: 보셨어요,
1: 보셨더라고요.
3: 아, 진짜?
1: 네.
3: 와, 혹시 그, 감사 일기 그 금메달 중계 한날 뭐라고 썼어요?
1: 제가 그 정말로 그렇게 썼는데 이제 오늘 하루 감사할 일 두 번째 항목에다가
3: 네.
1: 오늘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12년 만에 따서 그 코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이미 확정형으로 써버렸어요.
3: 아, 그랬구나.
1: 원래 그렇게 써요. 원래.
3: 맞아. 네,
1: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3: 그치. 어.
1: 아시잖아요.
3: 감사 일기 쓸 줄 아네.
1: 알죠.
3: 이 친구가.
1: 이미 이루어졌다 생각하고 써야 그대로 살 수 있더라고요.
3: 맞아.
2: 와, 근데 그 당연히. 일이 이루어졌다.
1: 그럼요.
2: 야, 정말 역사적인 날이네요.
1: 교사님, 감사 일기 쓰세요.
2: 네.
1: 아, 좋은
2: 네.
1: 됩니다.
2: 일단 매주 화요일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3: 네, 아, 좋습니다. 이 코너 처음 나오면 꼭 거쳐야 되는 관문이 있거든요. 우리 정영아 아나운서랑 강다은 아나운서, 노중훈 작가님께도 이 질문을 드렸는데, 먼저 요즘 우리 고강용 아나운서의 고민이 뭔가요?
1: 요즘은, 아, 좀, 늦잠을 가끔 잘 때가 있어요. 제가 원래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3: 네.
1: 한 6시, 6시 반에 일어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두 분 앞에서는 죄송하지만 제가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까 뭔가 잠이 많아지고 아침 잠이 좀 그래서 좀 게을러지는 게 이게 고민이에요.
3: 변호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2: 아, 젊어서 그래요.
3: 맞아요.
1: 젊어서 그래요.
3: 똑같이 그 얘기 나이 그래요? 들면 잠이 안 와. 아침에 잠이
1: 그렇군요.
2: 6시에 네. 눈이 자동으로 떠집니다.
3: 그렇죠. 네.
1: 자동으로 떠지나요?
2: 자동으로 네. 떠집니다.
1: 아, 알람을 자꾸 끄는 것도 고민이에요.
3: 더 어려지고 있다는
1: 거
3: 감사하세요.
1: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 자, 우리 신예진 변호사님 혹시 고민 있으세요?
2: 아, 제 고민이요? 제 고민은 어떻게 하면 방송을 할 때 너무 나대지는 않으면서도 재밌을까? 저는 근데 이게 나대는 기본값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오늘도 제가 최대한 나대면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왔지만 또 와서 하는 거 보세요. 바로
1: 대기실에서부터 제게 이제 첫 인사가 아버지 성대모사를 하셔가지고
3: 아 본인의 아버지
1: 첫 인사 어떤 아버지인지 모르겠는데
3: 네.
2: 그래서 강용이 이놈
1: 네. 첫 인사가
3: 아 진짜 처음 된 거잖아요.
1: 처음 마주했는데 그래서 예사롭지 않다.
3: 와, 아, 변호사님 너무 기대됩니다. 네. 앞으로 네. 함께해 주실 시간들 기대해 보면서 이제 오늘만 남의 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이 코너는 청취자분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지만 무조건 저희가 청취자 편만 드는 건 아니거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같이 생각을 해보는 당신 편도 남의 편도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고민사연 오늘만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홈페이지 게시판 남겨주시거나 샵 800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럼 오늘의 고민사연 바로 만나볼 건데 어떤 분께서 보내주셨나요?
1: 경남에서 김고민님이 보내주신 고민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3: 네. 우리 집은 경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큰아들이 결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절 강을

0: 갈등 한번 없었던 우리 집에 요즘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과 아들의 의견이 달라서 좋은 일이 코앞인데도 분위기가 아주 냉랭해졌는데요. 뭐 때문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1: 그래, 강용아. 응? 결혼식 준비는 잘 되고 있지? 이 아버지가 뭐 도와줄 거 없고?
2: 아버지, 저희끼리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1: 좀. 아유, 그래. 그래도 이 아버지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하고. 아, 자, 그 주례는 따로 구하지 마라. 내가 할 거니까.
2: 에? 뭐라고요?
1: 아니, 주례는 내가 한다고, 이 녀석아.
2: 아버지, 요즘 누가 주례 있는 결혼식을 해요. 요즘 주례 없는 결혼식이 되세요. 저희는 주례 없이 저희끼리 그냥 혼인서약만 딱 하고 그냥 끝낼 거예요.
1: 에헤이, 그러면 안 되지. 명색이, 내가 또 교등학교 교장인디. 응? 나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도 학역으로 많이 오실 텐데. 그럴 때 네가, 어? 아버지 딱 주례를 소개해가지고 내가 혼주석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딱 나가가지고 주례를 봐야 되지 않겠냐?
2: 아버지 조회하세요. 조회 그냥 지금 그 학교에서. 요즘 다들 주례 없이 결혼해요. 어차피 주례 말씀 듣지도 않는다니까요.
1: 아니야. 그래도 그렇게 좋은 날에는 이 아버지가 주례를 서야지. 어떻게 앉아만 있냐?
2: 아, 됐어요. 저희 원래 계획대로 주례 없이 할 거예요.
1: 와, 나는 네가 이렇게 아버지 말을 안 들을 줄은 진짜 몰랐다. 진짜 충격이다. 충격!
2: 쓰러지실 거 아니에요?
0: 이렇게 주례 문제 때문에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 다 성격이 온순한 편이라서 큰 말다툼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남편은 남편대로 서운해하고 아들은 아들대로 답답해해서 중간에 껴있는 저에게 자꾸 하소연을 하는데요. 남편 얘기를 들어보면 남편 말이 또 맞습니다.
1: 아이, 여보 말이야. 큰 아들 결혼시키는데 주례도 못 서는 게 말이 돼? 아니, 하객들이 거의 다 교사들인데 그럴 때 또 내가 교장 선생님으로서 나서줘야 되잖아.
0: 그렇긴 한데 강용이가 질색을 하니까. 아니, 포기하고 그냥 나중에 둘째 결혼시킬 때 줄에 서는 건 어때요?
1: 아니, 당신 생각을 해봐. 내가 내년 8월에 퇴직을 하는데 기왕이면 교장 하고 있을 때 주례를 서야지 빛이 날 거 아니야. 아니, 둘째가 언제 결혼할 줄 알고 둘째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고 앉았어.
0: 아, 그렇긴 한데.
1: 아니, 그러지 말고 당신이 강용이한테 말 좀 잘해봐.
0: 그래서 아들과 얘기를 해보면 또 아들 말도 맞아요.
2: 엄마, 결혼식은 우리 둘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하는 게 맞잖아요. 아버지 줄에 서시면 또 말 한 10분 하실 거고 분명 고리타분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엄마가 아버지 설득 좀 해주세요. 포기 좀 하시라고.
0: 양쪽 입장이 다 이해되는 저는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까요? 더불어서 이 문제 해결책이 있는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세 분, 저 좀 도와주세요. 김고민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 지금 안대범님이 모팔모인가요? 아닌가, 이덕화 선생님인가?
3: 아, 익숙하다 싶었어요. 모팔모 비슷한
0: 김윤희님, 노마 아빠신가요?
4: 노마 아빠.
0: 대체로 배우 이계인 씨 같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아, 첫 연기부터 아주. 김고민님 사연을 지금 만나봤는데 두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변호사님부터.
5: 아, 저는 사실 아버지 입장도 너무 이해가 됩니다.
2: 아, 그죠.
5: 왜냐하면은 아들의, 큰아들의 결혼식은 혼주로서 네. 진짜 큰 행사잖아요. 근데 혼주로서 자리에 앉아만 있기에는 참 이 하객분들도 계시고 한데 면이 서지 않는다. 그런 입장이 사실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0: 아, 그래요?
5: 네.
0: 또 교장 선생님이시고 하다 보니까. 우리 강용 아나운서는?
3: 저도 항상 결혼식 친구들 사회를 보면은 신랑 아버지만 계속 앉아 계세요. 신부 아버님은 같이 입장하고 어머님들 화촉 좀 하시는 거예요.
0: 아, 그렇네.
3: 그래서 어떤 이 마음은 알기는 하겠는데 그래도 아들과 아들의 결혼식이니까 그래도 아들 뜻에 조금 따라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0: 그래요. 지금 김고민님이 중간에 딱 껴있는 상태거든요. 엄마. 양쪽 입장이 다 이해되신다고 하는데 둘 중에 그럼 한쪽 편만 들어야 된다면 두 분은 그러면 한쪽만 골라주세요. 다 이해는 되지만.
3: 진짜로?
0: 변호사님은?
5: 저는 어쨌든 제 직업적으로 변호사다 보니까 이 결혼식 비용을 누가 많이 내느냐의 의견을 좀 많이 싣고 싶습니다. 결혼식장이 약간 성대한 결혼식이고 아버지가 많은 비용을 내신다 그렇다면은 아버지 얘기를 하실 수가 없다.
0: 지분을 좀 따져야
5: 그렇죠.
0: 된다. 어때요, 강용?
3: 저도 약간 설득이 됐고 저도 그럴 것 같고 근데 저는 진짜 어차피 한 번 있는 결혼식인데 아버님 뭐 이 요청 뭐 못 들어드리나 싶어요. 저는 아버님 요청 들어드리게 할 것 같아요.
0: 아, 진짜?

0: 그럼 두 분 다 아버님 편.
1: 그렇지만 네. 사실 이게 이제 아버님의 편이지만 아버님이 빛날 수 있는 네. 대안을 제시해드리면 어떨까.
0: 그러니까.
1: 네 그런 네. 생각을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0: 네 어떤 어떻게 빛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줄에 말고.
1: 네네 아버지가 빛나실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 네? 아까 우리 사회 보시면서 느꼈지만 네. 신랑 측 아버지는 진짜 가만히 앉아 계시거든요.
2: 그렇지.
1: 입도 뻥긋 안 하죠.
2: 조시는 분도 봤어요. 진짜. 정말로.
0: 그래서 신랑 아버지.
2: 네, 신랑 아버님.
1: 제가 봤을 때 혼주 인사. 혼주 인사라는 코너를 만드는 거예요.
0: 오, 네네.
1: 네, 그래서 혼주 인사를 해가지고 이제 신부 측 아버님도 이제 같이 인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신부 측 아버님은 아 나는 좀 불편하다 싶으시면은 혼주 대표 인사, 양가 혼주 대표 인사. 라는 코너를 만드는 거죠.
2: 와, 어쨌든 그 자리를 좋아하시는
1: 그렇죠.
2: 거니까.
1: 그렇죠. 빛나는 자리. 근데 혼주 대표 인사라고 하기에는 또 이제 신부 측 아버님과의 또 그런 것도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러기에는 조금 뭔가 약간 불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제안은 아버지의 축사.
0: 오.
2: 축사. 그래서 네. 요즘 많이 그렇게 하시죠. 많이 하잖아요.
1: 네. 네. 네. 그래서 아버지가 축사를 하시면서 충분히 빛날 수 있는 시간을 네. 드리는 거예요.
2: 그렇죠.
1: 네. 그 대안을 드리면서 아버지가 빛나시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 아버지. 그렇지만 주례라는 딱딱한 자리보다 아버지가 나에게 평소에 전하고 싶은 진심.
0: 그쵸.
1: 그리고 또 이제 새 며느리를 맞는 새 가족을 맞는 진심을 오. 이렇게 우리 하객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으로 특별한 코너 BGM도 아버지가 원하시는 노래로 깔아드리겠다.
0: 구체적으로 그렇게 대안을. 그렇죠.
2: 네.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요.
0: 네. 그러니까.
2: 네, 저도 이렇게 부드럽게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주례가 좀 딱딱하니까 네. 좀 아들도 맞아. 거절을 하는 것 같은데
0: 맞아.
2: 요즘 덕담을 되게 많이 하시고
1: 맞아요.
2: 성원 선언도 아버님들이 대신 많이 하세요. 주례 없으니까.
0: 그치.
2: 그래서 그 역할을 드리면은 또 좋아서 하실 것 같아요.
0: 맞아요,
2: 어쨌든
0: 맞아요.
2: 그 자리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0: 청취자분들은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아요. 0254님도 주례 말고 축사 정도로 협의하시죠.
2: 그럼요.
0: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주례 없는 결혼식을 많이 하잖아요. 어떠세요? 그 대세를 이렇게 따라야 되는지 아들이. 두 분은 좀 대세를 따르는 편이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편이신지.
1: 일단 주례 없는 결혼식이 진짜 대세는 맞는 것 같아요. 그 결혼식 사회 많이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네. 거의 주례 없으시잖아요.
2: 13 중에 9상은 주례 네. 없는 결혼식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2: 요즘엔 특히나. 네.
1: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결혼식이 딱딱한 주례사 말씀 뭐 이렇게 뭐 식순에 의해서 탁탁탁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이제 신랑 신부의 네. 특별한 날 정말 행 이벤트 파티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죠.
0: 어. 네. 강영 아나운서 나중에 만약에 결혼을 한다 그럼 주례를 네.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2: 아 저는 제가 조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 있으면은 네.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주례를 할 생각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0: 아 진짜?
2: 네. 근데 그래서 주례 없는 결혼식이라고 해도 저는 제가 그때 주례를 부탁드리고 싶으면은 만들 것 같아요.
0: 근데 만약에 아내 될 사람이 네. 나는 진짜 주례 없었으면 좋겠어. 이러면 어떡해?
2: 그럼 안 해야죠.
0: 칼답, 칼답.
2: 절대 안 합니다.
0: 하나씩 문자 소개해 주세요.
1: 네.
2: 김경준 님이, 근데 변호사님 축사를 주례처럼 길게 하시면요, 키읔이라고.
0: 그니까. 한 막 30분을 막 하신다.
2: 네.
1: 아, 그래가지고 BGM과 함께 마이크를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0: 괜찮다. BGM. 시상식에서 왜 수상소감 듣다가 갑자기 막 소리 내려버리잖아요.
2: 그게 더 실감있고, 실감나고, 기분 나실 것 같은데.
1: 네네.
2: 좋은데요?
1: BGM 반드시 필요하다. BGM 시간에 맞춰서 아버님도 준비하실 수 있게.
2: 아, 이분 자리로.
1: 예, 말씀을 드리려고. 그리고 BGM과 함께 또 조명도 싹 이렇게.
2: 근데 너무 초라해지실 수 있을 것
1: 아니,
2: 같은데.
1: 아니. 따란 이렇게 하면서. 네. 딱 이렇게 마무리가 딱 되는 느낌으로 주례를 너무 길게 하실 게 너무 뻔하다. 30분 준비하신다. 이제 그러면은 어쨌든 그런 이제.
2: 맞긴 해야죠.
1: 네. 후속 어떤 절차를 딱 준비를 해놓고. 네. 아버님을 유도하는 거죠. 네.
0: 근데 변호사님 얘기 듣고 있으면은 뭐든 설득이 되는 거 같아요. 진짜 신기하다.
2: 쉽지 않네요. 다 설득돼. 네. 다 설득돼요.
1: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도 계속 이재영 님도 아버님께서 축사를 맡겨도 주례처럼 하실 것 같다는 걱정이
0: 그러니까.
1: 굉장히 많으신데
0: 맞아.
1: 네, 제가 봤을 때는 BGM과 조명과 모든 거를 초라하게 끝내는 건 아니에요.
0: 그죠.
1: 화려하게 빠방 하면서 핀 조명 딱 떨어져가지고 딱 끝나실 수 있게 예예 그렇게 이제 딱 하면은 아버님도 어쩔 수 도리 없이 이제 내려오실 수밖에 없다.
2: 맞춰서 또 끝내시려고 하겠다.
1: 네,
2: 멋있게 끝낸다고 하면 또
0: 와 너무 좋은 대안.
1: 빛날 수 있는 자리니까
0: 그러니까.
1: 충분히 아버님을 빛날 수 있게 아버님께 핀 조명도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딱 요 시간까지 드리고 요 BGM도

0: 드리는 거죠.
1: 네.
0: 그 아버님이 감동 포인트는 여기 하이라이트를 주시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같이 함께.
2: 변호 너무 잘하실 것
1: 너무
2: 같아요.
1: 잘하시네. 청취자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거나 혹시 김고민님께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다비치의 노래 듣고 올게요. 너의 편이 돼줄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 안동문화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 시작했습니다. 오늘만 남의 편,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김고민님의 사연 만나봤는데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도 좀 소개를 하나씩 해드려볼게요. 변호사님부터 정리해주세요. 네.
1: 7319님 깔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가위바위보 하세요.
0: 깔끔하다.
2: 공평하겠다.
0: 가위바위보. 그 다음에 5507님.
2: 5507님은 양쪽 혼주들의 덕담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키도 살리고.
0: 아까 말씀해 주셨던 네. 그런 축사 느낌으로.
1: 네. 송영민님. 그냥 30년 키워주신 아버지께 잠시 효도한다 생각하고 하세요. 결혼식 끝나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0: 그렇죠. 주례를 시간을 좀 줄이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길지 않게는 5분 이내로.
2: 그러니까 긴 게 문제니까.
0: 그치. 네. 길지 않으면 사람들도 그렇게 막 지루해하지 않을까.
2: 맞아요. 그 2037님은 아들 의견 존중해주세요. 이것이 아들만의 생각이었을까요? 예비 며느리의 의견도 들어가 있을 텐데 따라주시면 좋겠어요.
0: 그렇겠네.
2: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 아니겠어요. 그리고 요즘은 스몰 웨딩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결혼 당사자는 아들과 며느리니까요.
0: 그쵸, 그쵸. 네.
1: 또 3983님께서는 얼마 전 조카 결혼식에 매형이 신부 아빠 자격으로 주례 대신 축하 편지를 읽었는데 오히려 좋다. 반응이 더 좋았어요.
2: 이 진심이 통하는 것 같아요.
1: 네,
2: 요즘에.
1: 축하 편지.
0: 축하 편지 괜찮다. 네. 그리고 0570님.
2: 요즘 결혼식 주례사는 생략해요. 대신에 양가 부모 대표로 축사 편지를 낭독하는 게 하객분들께도 더 와닿고 반응이 좋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부끄러워 안 하시고 또 축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참 좋은 기회인 것 같고 네. 축사를 하시도록 해주시면은 모두가 만족하는 결혼식이 될 듯합니다.
0: 대체로 이제 축사나 축하 편지로 대체해라 이런 의견들이 많으신데 진짜로 근데 뭐 신랑 아버지나 신부 아버지가 이렇게 축사를 해주시면 되게 감동적이잖아요. 그 장면이
2: 주례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고 기억에도 오래 남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리고 안대범님
1: 편지 듣다 감동받아서 눈물 콸콸.
2: 눈물 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진짜. 네.

0: 그렇다니까.
1: 또 구혜찬님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결혼식은 아드님 부부가 주인공이니까 아들과 와이프 되실 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0: 네.
1: 그래도 뭔가 도움을 주고 싶으시다면 아드님께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또 뭘 해줬으면 하는지 물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0: 그래요.
2: 도움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 빛이 나고 싶으셔가지고.
1: 그거 정확하죠.
2: 빛나는 솔로.
0: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잘 맞춰드리는
2: 맞아요.
0: 게 좋으니까.
2: 네, 1035님께서는 주리 대신 댄스 타임
1: 솔로 같은 거 틀어드리면서
2: 나는 솔로.
1: 오, 좋겠다.
0: 괜찮은데? 진짜?
1: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 아버님도. 아니, 빛이 나는 솔로를.
0: 그 KBO 드래프트 혹시 봤어요?
1: 네, 봤어요.
0: 거기에서 드래프트 된 선수의 아버지가 네. 너무 이제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노래를 부르셨거든요.
2: 와, 네.
0: 근데 그 장면이 되게 멋있었어요.
1: 맞아요. 울컥하기도 했어요.
0: 울컥하고
1: 저는.
0: 네. 얼마나 기쁘시면 저렇게 노래를 하실까.
1: 맞아요.
0: 아버님 댄스 타임 괜찮네요.
2: 아우, 아버님 댄스 타임.
1: 네. 이런 걸 원하시니까 네. 관심을 원하시고 주인공이 되길 원하시니까
2: 빛나는 네. 자리.
1: 제니 솔로 틀어드리면서
0: 진짜 진짜
1: 댄스 타임.
0: 네. 오, 너무 좋은 의견들 감사드립니다.
2: 네.
0: 방금 나온 얘기들이 우리 김고민님께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청정 라디오 5당제 몇 개 없는 귀한 선물이에요. 오. 간장 애적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저요 보이스 얘기 나누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됐는데 우리 변호사님 오늘 첫 네. 출연이셨는데 어떠셨어요?
2: 다양한 고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화요일만 기다려질 것 같습니다.
0: 아, 진짜
2: 네.
0: 오늘 너무 즐거웠고 계속 네. 이런 고민 사연들 해결해 드려야 되는데 네. 자신 있으시죠?
2: 자신 있습니다. 와. 네 퇴전만큼 잃지 않겠습니다.
0: 아 진짜
1: 아, 이거 모팔모 아버지 인상적이었습니다.
0: 그러니까 네. 우리 고강용 아나운서는 5당제 첫 데뷔였는데 괜찮았나요?
1: 아 저도 이제 그 청취자님들 이런 사연도 듣고 의견 들으니까
0: 네.
1: 아, 공감을 약간 공감 능력이 부족했는데 공감을 더 하게 되고 저도 막 아, 라디오 와 좋네요. 따뜻해지네요.
0: 그럼 자주 놀러 와주세요. 네.
1: 준상 선배께 제가 말을 잘 해보겠습니다.
0: 그러니까.
1: 자주 빠지시라고.
0: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중계는 뭐 있어요?
1: 저 내일 역도 중계 있고요. 여자농구도 중계해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또 농구 중계를 하니까요. 여러분 함께 MBC 함께 아시아
0: 네.
1: 많이 와주세요.
0: 우리 고강용 아나운서의 중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한보미님이 와 신유진 변호사님 아버지 성대모사에 끌려서 와. MBC 미니 가입했어요. 몰입도 최고입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팬이에요 하고 와 바로 이렇게 미니를
2: 아,
0: 가입시켜줬어요.
2: 네, 아 한보미님 감사합니다.
1: 인플루언서시네요 진짜.
0: 와 진짜
1: 영향력이
0: 진짜 대단하시죠.
1: 와 진짜 어떻게 첫 출연만 해. 저 오늘 마지막 출연인데 부럽다.
0: 변호사님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2: 네. 오늘도 당신 편 함께 해야죠.
0: 그러니까 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고민 때문에 혹시 속이 답답하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5당제 홈페이지 화요일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를 우리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시면서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0: 노래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제니의 솔로.
1: 솔로.
2: 솔로.
0: 감사합니다.

제니의 솔로 듣고 왔습니다. 0365님이 젠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출근하니 병아리 5마리가 태어났어요. 하루 종일 산모 다 케어한다고 바빴네요. 아무쪼록 무럭무럭 잘 자라기를 바라며 오당제에 보고합니다. 하면서 사진을 또 공유해 주셨는데, 와, 이게 그 무슨 닭이죠? 검정색 닭인데? 그죠? 이 오골계 맞아요? 검정 오골계가 검정 병아리 나왔어요. 너무 신기해. 병아리 검정색은 처음 봐가지고 오골계 병아리는 처음 봐가지고 우와 오골계 맞나? 아무튼 이 사진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이렇게 5마리나 사진은 한 4마리 정도 보이는 것 같은데 어딘가 있겠죠. 귀여운 병아리가 또잘 자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9387님 시골 형님께 초록색 소주병에 담은 국산 참기름을 선물 받았어요. 정이 듬뿍 느껴지죠. 아 참기름 이또 소주병에 들어 있는 건 귀한 참기름이죠. 아주 고소하고 맛있는 참기름 잘 드실 것 같네요. 받고 싶은 추석 선물 안 그래도 저희가 오프닝에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최두철님이 면접 보러 오라는 문자 또는 메일이요. 적지 않은 나이에 이직해 보려고 열심히 이력서 쓰고 있는데 미안합니다라는 연락만 오네요. 유유. 두철님 곧 그런 문자. 그런 메일 받으시기를 응원할게요. 저희도 오당제가 합격 방송으로서 그 에너지를 우리 두철님께도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두철님 좋은 소식 곧 전해주시길. 아까 전에 그 소개해드린 그 병아리가 까만색 병아리가 오골계가 아니고 청계라고 합니다. 청계. 아, 그렇군요. 1709님, 추석엔 손녀들 볼수 있는 게 제일 큰 선물이죠. 지금은 하우스에서 고추 작업하고 있어요. 정말 추석이 얼마 안 남았어요. 내일 지나면 목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제 또 손녀분들 볼 생각에 아주 행복하실 것 같아요. 김혜정님, 저는 온누리 상품권 받고 싶어요. 서문시장 쇼핑할 때 유용해요. 온누리 상품권을 받고 싶은 우리 혜정님도 있었고요. 상품권이 두루두루 쓰기도 좋고 자기가 원하는 거살 수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현금이 조금 좀 너무 현금이 제일 좋다고 아까 1위 현금이었잖아요. 언제든 현금은 1위인데 그것보다 좀더 성의를 보이고 싶다 하면 상품권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전히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는 현금이다. 김동완님, 젠디 저는 지금 영어 단어 외우면서 5당제 듣고 있는데 시험이 다음 주 화요일에 있어요. 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필 이틀 동안 시골에 있어야 해서 그때까지는 공부를 못하겠네요. 안 그래도 아까 우리 다른 중3 친구가 시험 봤다고 얘기를 해서 궁금했거든요. 이 시험이 과연 추석 전에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추석 지나고 나서도 이어지는 것인가? 그게 너무 궁금했는데 학교마다 다 다르긴 하겠죠. 근데 동아군의 학교는 이제 화요일이면 딱 추석 연휴 지나고 시험 바로 보는 거잖아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잔인하죠. 왜냐하면 추석 연휴 때 친구들은 놀 수가 없어요. 계속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동아군은 시골에 있어야 해서 공부를 못하겠다. 아예 미리 선포를 했습니다. 그쵸. 시골은 공부할 분위기가 아니죠. 내 책상도 없고, 또 이렇게 이제 가족들 만나가지고 시끌벅적하고 맛있는 음식 냄새도 계속 나고 이러는데, 공부를 할 분위기가 아니죠. 박수빈님, 젠디야, 혹시 앞으로 화요일마다 보이는 라디오로 오늘만 남의 편 하나요?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이제 제작진 우리 PD님과 작가님의 의견에 따라서 그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은 가끔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할수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에 또 예정돼 있어요. 추석 연휴 시작되는 날이죠. 저희 목요일에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윤성중 기자님이 보이는 라디오 첫 데뷔하십니다. 다들 궁금하셨죠? 윤성준 기자님 과연 어떤 모습이실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꼭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볼게요. 추석 연휴 시작되기 하루 전인데 여러분 뭐 하실 건지 어떤 계획 가지고

들고 계신지 오당제 공유해 주세요.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351님 신청해 주신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그리고 황치훈의 추억 속의 그대 두 곡 듣고 올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현대.

0: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0: 한층 더 나은 MPS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박성남님, 근무 때문에 추석날 못 온다고 했었던 동생네 가족들이 갑자기 온다고 해서 내일 LA 갈비도 좀 더 사고 다시 장을 봐야 할 것 같아요. 먹성 좋은 남자 조카가 4명이라 얼마나 더 사야 할지 모르겠네요. 점점점 하셨어요. 아, 못 온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또 오게 되셨나 봐요. 너무 잘 됐네요. LA 갈비에다가 남자 조카 먹성 좋은데 4명이나 된다. 그러면 이것저것 막 많이 사셔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양을 많이. 그죠? 갈비에다가도 뭐가 좋을까? 막 전도 요즘에는 이렇게 부쳐서 파시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거 뭐 튀김, 전 그리고 뭐가 있어? 과일도 좀 많이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무조건 많이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0853님 안녕하세요 젠디. 저는 내일 연가 내고 고향 부산에 갑니다. 6시 기차로요. 오늘 밤은 고향 갈 생각에 잠 못 이를 듯 합니다. 아, 내일 안 그래도 연차나 이렇게 휴가 내시고 하루 일찍 출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0853님도 내일 출발하시는군요. 6시면 새벽 6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일찍 주무시고 내일 즐겁게 고향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5119님 저는 고조 내외분, 증조 내외분, 할아버님 내외분, 아버님 내외분에서 조상님 8분 차례 지내요. 지금부터 바빠요. 오늘도 병어 굴비 씻어서 말리고 지금은 파김치 고구마 순 김치 담그는 중이에요. 라디오 청취하면서요 하면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오, 파김치가 아주 맛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고구마

손 다듬고 계신 것도 사진으로 보내주셨어요. 아, 너무 힘드시겠다. 우리 5119님. 힘내시고요.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3557님이 아직 연락이 없으셔서 다른 분의 신청곡을 끝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아바의 The Winner Takes It All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이건 7001님이 신청해주신 곡이에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안녕!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0: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10시 뉴스입니다. 1968년 서울시가 여의도 개발을 위해 밤섬 주민을 강제로 이주시킨 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가 처음으로 진행됩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오늘 밤섬 주민 강제 이주 사건 등 686건의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밤섬 주민 강제 이주 사건은 1968년 2월 10일 여의도 개발을 진행하던 서울시가 제방 축조를 위해 밤섬을 폭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은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다 26살의 나이로 산화한 고 한길진 하사의 유해를 확인해 유족인 큰아들에게 발굴 유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은 6.25 전쟁 발발 이후 7살 아들을 남겨두고 입대해 국군 3사단에 배치됐고 이듬해 3월 하진부린 전투에 참전했다가 전사했습니다. 하진부리 전투는 유엔군 2차 반격작전의 일부로 국군 3사단과 7사단이 강원 평창군 산악지대에서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고 중부 내륙 핵심 교통망인 국도 6호선 통제권을 확보한 전투입니다. 오늘 낮 1시 반쯤 경기 시흥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시흥나들목 근처에서 0.5톤 화물차가 뒤에 오던 다른 화물차에 들이받치면서 4중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0.5톤 화물차 운전자인 7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4차선 변경 과정에서 연쇄 추돌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늘 보복살인과 아동학대 등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등에 대한 명령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 1일 경기 광주시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 건물 계단에서

0: 자신의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9도, 대구 15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28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9도로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로 크겠습니다. 수도권과 일부 내륙으로는 내일까지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과 경남권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차예린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보기만 해도 미소가 절로 나오고 마음에 위안을 주는 강아지들 좋아하시나요? 국내 연구진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강아지 영상을 15분간 시청하게 한 다음 혈압과 맥박, 스트레스 변화를 분석했더니요. 혈압과 맥박 수가 낮아지고 불안과 부정적인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고 합니다. 강아지의 귀여운 외모가 사람의 관심과 보호 본능을 자극한 결과입니다. 강아지 영상이 고혈압 치료를 대신할 수 있다? 물론 그건 아닙니다. 일시적인 긴장과 스트레스를 낮춰서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확인된 건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금쪽같은 강아지 맞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일본이 지난주에 기준금리를 31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인상했습니다. 거기다 미국 장기채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도 글로벌 증시는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반된 움직임에 투자자들의 고민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치 투자자 하워드 막스는 시장이 어디로 갈지 알 수도 없지만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지금 주가에 어떤 기대와 위험이 반영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뜻일 겁니다. 최근의 주가 반등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 잠시 후 윤지호 경제평론가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파젠.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0: 정상이 만나는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될 이슈는 뭘까요?
1: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0: 예.
1: 기본적으로 기업이 가장 중요하죠.
0: 네.
1: 그래서 기업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가. 많이 번다면 그것을 갖다 우리 가치라고 하고 또 하나는 그 가치를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평가할까. 그렇게 했을 때 할인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0: 예.
1: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바로 금리입니다.
0: 금리요.
1: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사회자님께서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가가 올라 좀 조정받을 때 보면은 아, 금리가 걱정이야. 근데 가만 금리가 왜 올라갔나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8월 이후에 금리 상승세를 좀 상관계수라든가 이렇게 보면 확실히 유가와 많이 연동되었었거든요.
0: 예.
1: 어쨌든 간에 뭐 외교 시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서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최악의 상황보다는 개선시킨다면 특히 중동에 있어서 긴장감을 좀 완화시켜준다면 유가가 좀 안정화될 것이고 유가가 좀 진정되면 금리가 저금리로 가지는 않겠지만 금리 상승세가 좀 주춤해지지 않을까?
0: 네.
1: 그 기대가 어찌됐든 간에 미국 시장에서도 온풍이 불어왔고 한국 증시도 그를 반영하는 흐름이 나온 거죠.
0: 네.
1: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금리가 과거처럼 크게 내려갈 수는 없다는 거죠. 저금리 시대가 안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는 금리 이상의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곳에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어떤 시장에 좀 위험 요인이고 우려 요인이었던 AI 어떤 생태계가 그래도
0: 네.
1: 성장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더 쏠리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0: 네.
1: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0: 네. 그 관점에서 여쭤보면요. 사실 요즘 금리 기조가 이렇게 상승 기조로 바뀐 거 이게 네. 꼭 전쟁 때문인가라고 의구심을 갖는 네. 분도 계세요. 이게 그 이란 사태도 물론 유가 올라간 원인은 있지만 네. 생각보다 100불 이하인 70불, 80불 사이에서 네. 상당히 많이 맴돌았었고 그런데 정작 돈을 갖다 쓰는 주체가 석유 가격 비싸져서 지금 그것 때문에 돈 빌립니다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 구축하고 AI 시설 투자 더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돈을 갖다 쓰 미중 정상이 만나서 이란 사태를 좀 진정시킨다 한들
1: 네.
0: 이게 금리 기조에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라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1: 교수님이 잘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왜 올라가느냐 물어본다면
0: 예.
1: 본질적인 질문은 이거겠죠. 돈을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0: 예.
1: 일단 어디가 돈을 많이 쓰고 있냐면 정부가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재정이 다들 힘들어진 거죠.
0: 예.
1: 그러니까 뭐 미국을 제외하고 뭐 독일, 유럽도 그러하고 일본도 그러하고 아무래도 사회 보장 정책
0: 네.
1: 그런 예산도 많이 쓰고 또 군비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일단 재정 측면에서 국채 발행이 늘어서 금리가 오르는 부분이 있고요. 또 과거처럼 그 국채를 발행하면 미국이
0: 네.
1: 과거에는 서로 국채 많이 사줬죠.
0: 네.
1: 근데 이제는 서로 경제가 갈라지면서 중국이 과거에는 미국에 돈을 벌면 미국 국채를 사주고
0: 예.
1: 일본도 사주고 한국도 사주는 흐름이었다면 굳이 뭐 이런 표현이 온 거죠. 여기서 잠깐 사정을 달자면
0: 네.
1: 아까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났을 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0: 네.
1: 뭐 이런 기대는 시장에 있었어요. 국채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최소한 중국이 국채를 많이 팔지는 않지 않을까.
0: 네.
1: 뭐 그런 요구를 하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것 때문에 금리가 올라온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누가 뭐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기업 단에서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0: 네.
1: 사실 그거에 대한 리스크도 있어요.
0: 네.
1: 그래서 근데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경기가 또 좋아져서 올라온 부분이 되는
0: 그렇죠.
1: 거죠. 그렇죠. 투자 네. 때문에 올라온 것도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가 때문만에 올라온 건 아니지만 나머지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에 의해서 금리가 좀 올라온 부분인데
0: 네.
1: 유가는 전형적으로 코스트만 올리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0: 네.
1: 그리고 또 어찌됐든 간에 인계순이라고 봤던 미국 장기채들이 5%를 넘어서 5.2, 5.3으로 가는 흐름은 멈췄다는 점에서
0: 네.
1: 시장은 약간은 안도하는 정도?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과거처럼 금리가 상당히 낮게 유지되는 시대는 상당 기간 오지 않지 않겠는가. 이거는 여러 자산 배분을 떠나서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분명히 깊게 생각해서 자산을 운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진짜 기준금리, 국채금리 줄줄이 오르면 네. 우리가 적용받는 시중금리들도 다 줄줄이 오를 수밖에 없으니 꼭 투자가 아니더라도 생활인의 한 사람으로서 신경 써야 될 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제 말씀을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자세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0: 뭐냐면 유가도 물론 금리를 올리는 요인일 수 있지만 지금 돈을 워낙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갖다 쓴다는 의미지 네. 유가가 전혀 영향 없다는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번 사우디의 원유 수출망 타격 입은 거 이거 다시 한번 유가 한 단계 레벨업 시키게 만들어서 또 전 세계 경제 부담을 주게 만드는 요인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1: 그렇지 않게 하려고 노력들 하겠죠.
0: 네.
1: 왜냐하면 모두 다 힘들어지는 상황에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우리가 전쟁이 처음 발발했을 때 이렇게 오래 지속될지 몰랐잖아요.
0: 예.
1: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렇지 않았나요?
0: 맞아요. 5년까지 누가 했습니까?
1: 그렇죠. 그리고 아주 먼 미래로 과거로 돌아간다면 베트남 전쟁도 이렇게 끝 빨리 오래 걸리지 못했어요.
0: 아, 그렇네요.
1: 전쟁은 항상 시작은 쉬운 시작은 할 수 있는데 끝내는 건 참 어렵다는 거죠.
0: 예.
1: 그런 측면에서 뭐 유가 문제는 여전히 아직 완전히 해소된 위험은 아니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중간선거를 앞두고서 트럼프가 어쩌면 약간 놔두는 분위기였거든요.
0: 네.
1: 중동 문제를. 근데 다시 좀 고삐를 잡고서 뭔가 좀 돌리려는 시도를 한다는 자체가 시장 좀 기대를 하고 있죠. 근데
0: 네.
1: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아마도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어떤 시점이 되면 금리는 이제는
0: 네.
1: 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장을 계속 상승으로 이끌어왔던 소위 AI 투자 사이클의 발목을 잡는 금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신호가 나온다면 상당히 시장이 힘들어요.
0: 그렇겠네요.
1: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증시에 훈풍을 몰고 왔던
0: 예.
1: 메타라는 회사가 있어요.
0: 네.
1: 어우 정말 좋은 서비스를 내놓고 이제 아 드디어 메타가
0: 뭐 하는구나.
1: 아 드디어 이제 걱정이 좀 풀린 거죠.
0: 예.
1: 메타가 저렇게 투자했다 돈 못 벌면 어떡하지 했는데 이제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0: 네.
1: 그 밑에 깔린 생각은 우리가 최근에 빅테크 소위 그러한 하이퍼스킬러 기업들 빅테크들 실적을 발표했을 때 사람들이 자꾸 의심을 하고 까보기 시작한 겁니다.
0: 예.
1: 재무제표를.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도 숫자가 너무너무 잘 나왔죠.
0: 네.
1: 마진이 75%가 나왔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질문한 거죠. 너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거는 회계상의 이익일 뿐이고
0: 예.
1: 진짜 너네들이 돈을 갖고 있어? 현금을? 그건 다른 문제거든요.
0: 네.
1: 우리가 물건을 갖다가 외상으로 팔고 나서 외상 매출을 못 받으면 문제 되듯이.
0: 그렇죠.
1: 사실 엔비디아가 뭐 그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이 마진 실제 현금 비중은 얼마야?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0: 네.
1: 오늘은 메타가 좋지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오라클 같은 회사도 실적이 나온 뒤에 야, 드디어 얘네 이제들이 투자할 돈, 캐펙스에 투자할 돈을 현금으로 많이들 갖고 좀 조달하네 이런 것 때문에 초기에 시간에 주가 많이 올랐다고 5장 돼서 다 밀렸어요. 이유는 뭐냐면 알고한테 선수금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선수금 시간에서 자산이란 거는 나중에 현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이라고 하는 거죠.
0: 예.
1: 그래서 외상 매출 같은 건 사실 자산으로 잡는 건데
0: 네.
1: 선수금 부채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라 참가자들은
0: 네.
1: 계속해서 돈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0: 그렇죠.
1: 돈 문제에 직결된 게 금리이기 때문에
0: 예.
1: 이러한 금리가 만약에 이번에 좀 진정되지 않고 5.2, 5.3, 5.4를 갔다면 시청은 상당히 충격이 와 있을 가능성이 높았죠.
0: 네.
1: 근데 다행스럽게도 좀 이러한 좀 인계 수준이 오면 다들 어떻게든 이걸 통제해야겠다 생각하다 보니 그리고 특히 시장 참가자들은 미국이 중국이 만나서 뭔가 내놓지 않을까 아니면 사우디도 또 이란도 뭔가 타고온 피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거는 정치적 이슈라기보다는 금융시장의 시각에서 어쩌면 시장을 바라볼 때 희망창 섞인 기대일 수도 있겠지만
0: 네.
1: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그러합니다.
0: 네. 실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돈만 문제가 잘 해결되면 계속 가는 거죠?
1: 우리가 아까 사회자님이
0: 네.
1: 경제학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아까 뭐 기술을 늦춘다 이런 게는 말이 안 되죠. 죄인의 딜레마 아닙니까?
0: 네.
1: 배신하면 보상이 너무
0: 그렇죠.
1: 큰데 누가 그걸 선택하겠어요?
0: 그렇죠.
1: 근데 문제는 그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사이클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서로 멈출 수가 없는
0: 네.
1: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멈추지 않다 보면 어떤 기업이 망하는 사이클이 올 수도 있고
0: 네.
1: 다 살아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메타가 흥분했던 거는 메타 저거 되겠어 했는데 오늘 뭔가 의미 있는 AI 서비스를 내놨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또 이런 위험도 있는 거예요. 너무 비용이 비싸잖아요.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비용을 낮추는 파괴적 혁신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0: 네.
1: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0: 네.
1: 그거에 대한 리스크도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이러한 자금 조달 측면에서

0: 투자하던 기업들 중에 결국은 어떻게 하든지 서비스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이게 되는 건데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범용화돼야 돼요. 네. 싸져야 되거든요.
1: 네.
0: 근데 그것을 현 시장에서 언제쯤 가능할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언제 이게 좀 시장의 안전판이 생길까? 정말 우리 주변에 AI가 세상이 크게 열린다고 본다면 다른 말로 우리가 올 봄에 함께 유행을 했다 가라앉았지만 우리 옆에 스마트폰 기기처럼 피지컬 AI라던가 뭔가 훨씬 AI를 상용하는 것들이 생활에 깊게 들어올 때.
1: 네.
0: 이문 그때가 되면 아마 기업들이 살아남은 기업들의 잔치가 벌어질 텐데
1: 네.
0: 중요한 거는 그 길이 보이다 보니 어떤 기업도 투자를 멈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1: 네.
0: 타이에 의해서 투자가 멈추는 시기. 소위 자본에 의해서.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다시 돌고 돌아 금리 때.
1: 예.
0: 금리라던가 IPO라던가 이런 금융적인 이슈 때문에 재무적 이슈 때문에 시장이 주춤하는 국면은 언제든 나올 수 있다.
1: 예, 예.
0: 오히려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미 다가올 미 이미 일어난 AI 세상이 안 올 거라는 우려보다는 오는데 그 사이에 아마 파도가 있지 않을까. 그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죠.
1: 네. 그런 관점에서 그럼 또 금리와 관련된 거 한번 네. 여쭤보면요. 일본입니다. 원래 전 세계 AI 투자 자금들 중에서 일본 쪽에서 나온 자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요. 네. 대표 주자가 소프트뱅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소프트뱅크 가만히 보니까 일본의 제로금리 선에 가까운 그 낮은 금리로 돈 땡겨다가
0: 네.
1: 해외에 뭐 높은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여기저기 투자해서
0: 맞습니다.
1: 그걸로 큰 수익 벌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세상에 일본이 이제 제로금리 금리가 아니라 기준금리 올리기 시작했고 시중금리도 적극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AI 투자하는데 들어왔던 일본발 자금들 이거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냐 아니면 돈 회수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0: 천천히 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1: 네.
0: 시장 기대를 넘어서는 빠른 속도로 가면 큰 문제가 터지겠죠.
1: 네.
0: 돈이 빌려온 돈이 청산되는 엔캐리 청산이라는 그랬을 때 오는 거고 또 하나는 엔화가 너무 강해지면 오는데 대강 트리거는 147, 146 이 정도 오면은 좀 그래도 불안하지 않나. 아직은 좀 갭이 있고요. 정확한 지적이신 게 결국 이 모든 이번 AI 투자 사이클의 시작은 오픈 AI였는데
1: 네.
0: 오픈 AI에 돈을 댄 게 소프트뱅크.
1: 그렇죠.
0: 소프트뱅크 뒷단에는 일본 자금들이 있고 특히 미조 파이낸스 같은 큰 일본의 자금이 있죠.
1: 네.
0: 그래서 시장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오픈 AI의 아스트라가 네. 나왔을 때 사실 주가 측면에서 가장 화끈하게 올라갔던 게 소프트뱅크였어요.
1: 네.
0: 여기서 이제 질문은 남아있죠. 최근 들어서 뭔가 오픈 AI도 그렇고 엔스로픽도 그렇고 상장 일정을 좀 뒤로 미루고 있어요. 당장 그게 주시장에 긍정적이었죠.
1: 네.
0: 왜냐하면 10월에 만약 엔스로픽이 상장했다면 10월에 주식이 한번 출렁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문제는 이렇게 상장을 뒤로 미룬 이유가 뭘까? 생각만큼 돈을 땡겨올 수 없어서 하니까요.
1: 네.
0: 뭔가 더 좋은 우리 상품을 내놓고
1: 네.
0: 뭔가 더 올려야 내가 시장에서 IPO라는 게 결국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시장에 팔아서 돈을 조달하는 건데 좀 더 좋은 조건이 지금은 아니라 생각하는 건데 입장이 다른 게 일본계 자금인 저희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내년 3월이면은 천억 달러의 거가 되는 저희 기존의 자금들을 연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1: 네, 그렇죠.
0: 그럼 지금 금리가 이렇게 변했는데.
1: 그러니까요.
0: 그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1: 예.
0: 그 전에 어떻게 상장하는 게 더 장기적으로 낫지 않을까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시장이 돌아왔으더라도 어느 순간 좀 멈춘다면
1: 예.
0: 상당히 아마도 이러한 이슈들이 좀 틈이 벌어지는 그러한 뉴스라던가 이런 우려들이 제기될 때 흔들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 네.
0: 시장에서 계속해서 물어보셔야 되는 건 결국 우리가 이 장기적인 이 사이클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이 장기적인 사이클 내에서 이게 순탄하게 가지, 항상 순탄하게 가지만은 않으니까 순탄치 않은 국면이 언젠 나올 수 있다.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오늘 강조하고 있는 매크로가 봐야 되는 시대에 온 거죠. 그래서.
1: 네.
0: 만약 매크로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라면 아주 편합니다. 기업 이익이 늘고 있는 기업을 사면 됐던 거예요.
1: 네.
0: 근데 왜 굳이 저렇게 밸류에이션이 싸졌다고 하는데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거는 아니 뭐 주가 올라도 현재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PR이 저렇게 낮은데
1: 네.
0: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1: 네.
0: 그거는 다른 문제 이런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이 시장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우리 평론가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아니 세상에 국채 투자에도 5% 준다면서요.

0: 그런데 제가 그 위험 부담 다 감내하고 이 주식 투자하면 1년 기다리면 얼마 먹는 겁니까? 이 소리 나오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위험 또 한 번 또 우리가 소스라치게 놀란 경험도 그쵸.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 이거 그냥 주식 예탁금에 있는 자금들 다 빼다가 정기 예적금으로 돌아간다.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분명 이렇게 국채금리 높고 그것도 확정이자를 주는 국채금리가 높다라는 건 주식시장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1: 하방을 떠나서 예.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자산 배분 입장에서는 변화가 좀 생긴 네. 거죠. 아까 금리의 역수를 보면 PER보다 한 20배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5%를 갔다는 거는. 근데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채 금리의 10년이 5%를 넘었던 거니까
0: 네.
1: 19.6배, 19.7배니까 주식시장 매력이 확 줄은 거죠. 이 둘의 차이를 일드 갭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상품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국채 금리 외에 회사채 금리를 보고 있으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좋은 회사채 금리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까 처음 시작하실 때 하우드막스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네. 하우드막스가 그러한 좀 채권 투자에 더 전문적이신 오크리 캐피탈이 그런 곳인데
0: 네.
1: 최근에 우량 회사채들 금리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산 배분으로 주식 일변도에서는 뭔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것이고
0: 네.
1: 아마도 그러한 투자 자산 배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네. 만약에 그러면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면 빅테크 기업들은 오히려 회사채 빅테크 기업들의 신용등급이야 웬만한 국가보다 더 네. 좋잖아요. 그럼 그들 회사들이 회사채 발행하기도 용이해져서 자금 조달이 용이해진다고 판단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국채가 5%면 그들 회사채는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자 부담이 있어서 오히려 부담되는 거야. 이렇게 안 좋게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 이게 어쩌면 두 말이 다 맞을 수 있는데 예. 현상은 어떠하냐면
0: 네.
1: 예를 들어서 뉴스로도 알려졌지만
0: 네.
1: 오늘 다 메타 얘기를 하게 되네요. 오늘 네. 메타가 주시장이 상승이 이끌고 있어요. 메타가 그때 한국에서 원화 채권 발행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0: 맞아요. 구글도 그런 소리 나오더라고요.
1: 그렇죠. 호주에서도 채권 발행을 했었고요. 예. 아마존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 금리가 높아도 인기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은 거죠. 우리가 이제 계속 기업이라는 걸 평가할 때 세 가지 재무제표가 있죠.
0: 네.
1: 결국 손익계산서에 돈의 흐름을 보는 거고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의 어떤 현황을 최종적으로 보고
0: 네.
1: 그 중간에 돈의 흐름을 보는
0: 네.
1: 현금흐름표가 있는데
0: 네.
1: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은 경우에 투자자들은 아 기업이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어 현금을 잘 돌아가고 있어 이걸 중심으로 보는데
0: 네.
1: 굳이 뒤져보기 시작한 거죠.
0: 네.
1: 얘네들 자산 상황이 어떤 거야? 실제 돈이 있어. 아까 오라클 사례를 드렸던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은 뭘 물어보는 거 있는 거냐면 이 비즈니스가 좋아지는 것은 알겠는데
0: 네.
1: 그러면 이 기업들 중에 누가 생존하는 거냐에 답은 헷갈리는 거죠.
0: 그렇죠. 예.
1: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훨씬 많은 가상 금리를 붙여서 발행이 돼야 되니 그 고민들이 커지는 거죠.
0: 네.
1: 그리고 오히려 굉장히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의 금리는 상당히 매력, 그것도 전체적인 금리가 올라오니까 매력적이 왔고.
0: 예,
1: 그래서
0: 예.
1: 제가 채권 투자를 하더라도 그쪽을 투자하라는 얘기는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많은 투자기관들이나 뭐 보험사나 이런 곳들이 사모신용이라는 형태로, 사모금이라는 형태로 투자를 많이 했었잖아요.
0: 예.
1: 금리 좋아서 했는데
0: 네.
1: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사실 판매 같은 게 쉽지 않았잖아요.
0: 예.
1: 그런 이슈가 지금은 좀 가라앉아 있지만 아마 그런 것도 그런 쪽에 투자를 좀 줄인 요인. 우리가 데이터 센터가 분명히 돈이 되는 비즈니스인 건 알겠는데
0: 네.
1: 약간 다른 경우지만 과거 부동산도 지식산업센터 다 돈 된다고 투자하다가 멈춘 거 아니에요.
0: 그건 사실이죠. 맞아요.
1: 그러니까 다르지만 오해들 하실 것 같아요. 다르지만.
0: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모두 같은 곳을 쳐다보다 남쳐본 거.
1: 그러니까 그 네. 본질은 비슷한 거거든요.
0: 네.
1: 결국 우리가 어떤 밑에 그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실적을 보다 보면
0: 네.
1: 가끔 나오는 것 중에 특수 목적 법인이 나와요.
0: 네.
1: SPV라고 하죠.
0: 예.
1: 많이 들어본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게 흔히 내 재무 상태표에는 드러나지 않은 부채 같은 게 밖에 있는 경우인데 사실 이 문제들이 계약 관계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다 실제 부채는 요만큼인 줄 알았는데 이만큼이 될 수 있는 거죠. 본질은 같은 겁니다.
0: 예.
1: 그러니까 시장이 왜 이쪽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더 불안해요. 금리를 불안해하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이 모든 비즈니스 구조의 계약 관계가 변하잖아요.
0: 네.
1: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비슷한 부분이 있다 보니 그리고 특히 다 돈 되는다고 할 때가 과연 돈이 되냐.

0: 대한 질문도 있는 거고.
1: 그렇죠.
0: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람들이 갖다 붙인 거는.
1: 예.
0: 우리 부동산 개발도 비슷하지 않아요? 개발을 할 때 인허가 나는 거, 난 뒤에 또 무슨 문제가 생겨. 뭐 땅을 팠는데 유적이 나올 수도 맞아요.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정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바로 규제라는 걸로 하나로 표현하는데. 예. 뭔가 지금 미국에서도 이런 쪽에 투자에 대해서 규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
1: 네.
0: 시장은 또 그쪽을 바라보는 불안해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날은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아, 그래도 야 메타도 좋은 거 내놓고 아스트라도 좋은 게 나왔고 사람들이 이거 더 많이 쓰고 있잖아. 결국에 돈을 벌어서 이러한 문제 쪽에 돈이 들어오면 시장에서 분양을 해서 돈이 들어오면
1: 네.
0: 문제가 없는 거야.
1: 네.
0: 이 논리가 아직은 지배하고 있는 거죠.
1: 네. 자,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오늘은 윤지호 경제평론가 모시고 최근 변화되고 있는 금리 기조 속에서 투자 시장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우리 평론가님 오신다고 하길래 이거 다른 분들도 많이 언급했던 주제이긴 합니다만 꼭 우리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요. 네. 바로 AI 속도 조절론. 아, 네.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다른 분들 말씀도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평론가님 고견도 듣고 싶어서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요?
3: 우리가 일부에서도 잠깐 서로 얘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저 앞에 돈이 보여요.
2: 네.
3: 속도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결국 뭐 우리가 이럴 때 경제학의 어떤 논리적 명쾌함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데
2: 네.
3: 저희 죄인의 딜레마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2: 네.
3: 배신에 대한 보상이 클 때 경제에 멈출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면 왜 그러면 그런 말이 자꾸 나오냐면
2: 네.
3: 서로 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드러난 거 이번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만나겠지만 AI 논의를 한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뭘까요?
2: 네.
3: 증류에 관한 논의인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알고 봤더니 그 싸게 공급하고 있는 중국의 AI들은 사실은 미국 거에다가 빨대 꽂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 예.
3: 그거에 대해서 야 이거 불법 아니야? 근데 중국은 또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된 거죠.
2: 예.
3: 저희 프론티어 이런 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막 돌려가지고 또 자기 얘기를 하고 막 해가지고 개발을 해놓으면 중국이 쫓아서 쫓아오고 하잖아요.
2: 예.
3: 오히려 이걸 좀 블락을 걸어놔서
2: 네.
3: 격차를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제기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현실적인 문제인데
2: 네.
3: 기존의 서비스 좋은 거 많이 나왔잖아요.
2: 네.
3: 우리가 계속해서 신제품 내놓으면 기존 제품은 구제품이 돼버리잖아요.
2: 그렇죠.
3: 그 투자한 돈을 회수하려면 구제품을 더 많이 쓰게 좀 해야 되지 않아요?
2: 그렇죠.
3: 그게 속도 조절론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이게 속도 조절로 기술이 퇴보하거나 뭔가 사용량의 전체가 줄어드는 그림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을 가기 위한 전략을 선택을 한 건데
2: 예.
3: 여기엔 또 하나의 현실적 이유가 있어요.
2: 뭔가요?
3: 제가 보기엔 이거를 속도를 쫓아가다 보면 끝없이 투자금이 늘어나는데 그중에 상당폭이 결국은 이제 반도체로 대표는 이러한 칩 인플레이션 비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만이 자기들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게 아닌데
2: 네.
3: 거기서 약간 시장에서 우려를 했던 거죠.
2: 아.
3: 반도체를 쫓겼으면 어떡하지? 뭐 여러 가지 온갖 얘기가
2: 네네.
3: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모든 투자라든가 경제라는 거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게 그 과정을 잘

0: 봐야 돼요. 네. 당연히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를 우리나라의 반도체 회사도 알고 있을 거고 네. 다 알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 무슨 선택을 할까요? 단가를 내리려는 시도를 할 것이고 단가가 내려오는 시도의 상황에서 돈을 더 많이 벌려면
1: 네.
0: 생산량을 크게 늘리면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흔히 지금까지 올라온 사이클은 거의 P사이클이었죠.
1: 네.
0: 단가가 올라가면서 Q는 크게 못 늘려서
1: 네.
0: 우리가 아 너네들 우리 거 비싸게 사줘야 돼 이 사이클이었다면
1: 네.
0: 우리가 기다려서 앞서 반영해야 되는 사이클은 앞으로는 가격을 좀 낮춰주면서 많이 파는 장기 계약을 늘리는 사이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특징적인 게 최근 들어서 우리가 상반기에 반도체가 올라올 때는 그냥 탑2 종목만 올라가지 않나요?
1: 네, 맞아요.
0: 뭔가 최근 들어서 보면 그래도 반도체 관련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커지고 있고 병목의 흐름도 굉장히 세밀하게 보는 경향이 생긴 거예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어제 이렇게 메타가 좋아지니까 미국의 어떤 회사가 좋아지고 우리나라에서 어디가 좋아지고 이러한 소위 이러한 밸류 체인들을 잘 이해하셔야 요새 최근에 투자 사이클을 이해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네. 말씀드리면 반도체가 좋아져도 반도체 두 종목을 갖고 가는 장이 아니라 훨씬 넓어진 흔히 우리는 표현을 소부장까지 포함된 사이클로 가고 있는 거고요.
1: 네.
0: 병목도 전력만 있는 게 아니라 전력이 옆에 있는 에너지에 관한 고민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1: 네.
0: 사실 에너지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1: 네.
0: 우리가 이게 돌아가려면 에너지가 커야겠는데 다 알다시피 여러 가지 주변 뭐 규제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 제가 봤을 때 지금 당장은 뭐 미국 투자 관련해서 좀 불안불안하지만 뭐 남은 대안이 원전밖에 더 있나요? 그러니까 원전이 뭐 캐나다 같은 곳에서 2030년 가야 제대로 돌아가니까 뭐 그때 네. 가야 되겠지만 아마도 우리가 양적 사이클로 돌아가는 AI 시대가 온다면 그때 에너지원은 뭐겠는가에 대한 질문이 들어가는
1: 그렇죠.
0: 거죠.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지금 투자의 대상들은 사실 훨씬 다변화되고 있다. 그게 어쩌면 투자자들 시각에서는 더 중요한 현실적인 변화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 네. 우리 평론가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이렇게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들까지 최근 아주 디테일하게 불거지고 있다는 네. 건 결국 투자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역시 AI는 정해진 미래야. 그럼 그다음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뭐야? 이것들 보면서
0: 네,
1: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앞서 1부에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 빅테크 기업들 이거 메타가 뭐 데이터 센터 임대해 준다던데 알고 봤더니 그런 거 아니었고 투자 더 한다고 했고 네. 또 어제는 또 호재까지 발표했고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지금 투자를 줄이거나 속도 조절할 것도 사실 어불성설이지 무슨 소리냐 이게 점점 우리가 하도 안 가본 길을 가다 보니까 어이구 깜짝 놀라서 주춤했다가 깜짝 놀라서 주춤했다가 봤더니 별거 아니네 하고 쭉쭉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AI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 이 정도면 확인했고 또 에너지 부분까지도 아주 이제 디테일하게 고민하고 있는 분야라면 분위기라면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반도체 두 회사는 괜찮은 거 아니야 하고 다시 투자 자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계속 상승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정작 이 두 반도체 회사는 예전 주가로 쉽게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 이 두 회사에 지금 투자한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민들 하실 것 같아요.
0: 여기서 이제 시간 지평을 길게 해서
1: 네.
0: 그럼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요즘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얘기가 이런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1: 네.
0: 주식은 자꾸 이런 거 뭐 이런 사세하게 알 필요 없고 좋은 기업 사서 10년이고 20년이고 들고 가면 된다.
1: 그게 잘 안 되죠.
0: 근데 시장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고 성공하신 네. 분들이 있고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고려되는 거는 어떤 종목을 사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대개 이런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지수를 사는 전략을 많이 권합니다.
1: 네.
0: 그냥 지수를 사면 그 종목을 넣고 빼고 하면서 우리가 그런 위험을 줄일 수가 있는데 근데 시장에서 우리가 미국식으로 그런 지수만 사는 전략이 맞는 시장이 올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아직 남아있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방금 전에 지적하셨지만 AI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1: 네.
0: 왜 그 주인공이 사실 뭐 아무리 봐도 반도체는 모자랄 것 같고
1: 예.
0: 앞으로 진화해서 이 상황에 적응할 것 같아 왜 못 올라가냐. 아까 우리가 1부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1: 예.
0: 결국 이 반도체를 사줄 기업들에 대한 우려들 때문이거든요.
1: 그러니까
0: 시장에서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 기업들이 올 초만 하더라도 돈이 꽤 많았거든요.
1: 네.
0: 돈도 다 써가고 있는 것 같고 돈을 번다고 하는데 오늘 메타가 나와서 호재가 나오지만 또 나중에 슬쩍 열어보면 아까 우리 시작할 때 1부에서 엔비디아 얘기도 하고
1: 네.
0: 오라클 얘기도 하고

0: 엔비디아만 복귀해봐도 처음에 ChatGPT 나와가지고 투자가 아주 크지 않을 때는 네. 엔비디아 계속 올라가다가
1: 맞아요.
0: 최근 들어서 정말 실적 보면 정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내고 있는데 엔비디아 주가 보시면 놀랍지 않아요?
1: 네,
0: 엔비디아는 왜 그럴까요?
1: 아.
0: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네. 엔비디아가 저렇게 많이 번 돈의 실체가 회사 매출금이 상당하다는 거죠.
1: 네.
0: 그거를 어떻게 받아올까? 다시 돌아와다 돌고 돌아와서 사람들 묻기 시작한 거야. 우리들이 오픈 AI에 아스트랄 많이 써 돈을 낼까? 메탈 쓸까? 근데 그것만 갖고 모자른 거죠.
1: 네.
0: 그러면 나오는 게 뭐냐면 최종 단계에서 인간의 인력을 대체하는 AI가 늘어나야 인간 대신 돈을 거기다 많이 쓰지 않을까요?
1: 그렇죠.
0: 그게 결국은 뭐 오늘 메타도 좋아했던 건 그거예요. 아, 인간 대신 많이 이걸 활용할 수 있겠구나.
1: 네.
0: 그리고 피지컬 AI가 나와서 공장에 실질적으로 이게 보이면.
1: 네.
0: 뭐 AI가 기계음관 아니라는 이유는 이 기계 머리에 AI적인 게 들어가서 잘 행동하게 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럼 여기 이제 또 한 가지 어떤 분야가 또 떠올라요.
1: 뭐죠?
0: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1: 예.
0: 이 AI가 맨날 로봇이 혼자 그 자리에서 다 소화할 수 없잖아요.
1: 그렇죠.
0: 이것이 뭔가 연결돼서 통신으로 연결돼가지고 거기서 뭔가 데이터를 처리해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래서 연결되는 곳에 관련된 병목도 해결된다.
1: 아.
0: 그쪽도 투자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1: 네.
0: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 세상이 열리기 위해서는 반도체 외에 투자할 것도 너무 많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1: 지금. 네.
0: 그러다 보니 예전처럼 반도체만 보는 게 아니라 반도체에 대해서도 이런 쪽에 관련된 소위 인프라 관련된 게 더 관련. 미국에서도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주춤하지만
1: 네.
0: 반대편에 소위 메타와 관련된 것들은 되게 좋잖아요.
1: 예, 예, 예.
0: 그 변화를 약간 이해하셔야 된다.
1: 네.
0: 근데 이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가장 두려운 거 하나는 딱 있죠.
1: 예.
0: 이 모든 것에 투자는 역시 이것도 할인료가 관련이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돌고 돌아서
1: 예.
0: 금리가 또 움직이면 이러한 논리가 힘이 확 죽는 거고요.
1: 네.
0: 금리가 좀 진정되면 다시 이런 논리가 나오는데 그때는 삼성전자 하이스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왜 사람들이 전기를 더 보냐면 전기야말로 더 독점적이잖아요. 일본의 무라트랑 전기 정도 아니에요?
1: 네.
0: 그러면 이건 단가를 막 올려도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시장을 바라보시면 굉장히 더 세밀해졌는데 이걸 뭉뚱그리는 어떤 우리의 반대편에 있는 거는 금리와 소위 할인율. 할인율에는 IPO가 있는 거 있죠. 그걸 같이 견제한 걸 보셔야 되는데 지금 그게 완화되다 보니까
1: 네.
0: 나머지가 돌고 있는데 질문에 대한 답은 반도체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좀 시각을 넓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1: 알겠습니다. 우리 요즘 뭐 여기저기서 재테크 박람회 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언론사에서 하는 네. 거. 항상 가보면 우리 평론가님 존함은 딱 그 항상 거의 있더라고요.
0: 아닌데 좀 별로 없는데.
1: 자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현장에서 많은 투자자들하고 마주치고 소통하는 거 이게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네. 예,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투자자들의 심리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AI 다 좋겠고 네. 그래서 반도체도 투자해봤고 했는데 또 때로는 너무 상단에서 잡으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분들은 왠지 이거 내가 산 매수 금액까지 돌아오려면 한참 걸릴 것 같고 손실 구간은 뻔히 지금 보이고 있고 그럼 아예 방향을 틀어서 요즘 뭐 건설이나 화장품도 잘 나간다고 하고 하는 게 그런 분들이 다른 데로 발길을 돌린 건지 네. 아니면 지금 그분들은 뭐 그냥 기다려 보려고요 하는 심리인지 어떤 마음 상태일까요?
0: 그걸 우리가 심리를 떠나서 시장의 거래 대금 자체가
1: 네.
0: 반토막 이하로 내려왔어요.
1: 아.
0: 그 말은 뭐 다 떠나서 심리를 떠나 한 명 한 명은 알 수 없지만 시장 참가자들의 열기는 식어 있고
1: 네.
0: 굉장히 뭔가 시장에 대한 기대가 약화된 거죠.
1: 네.
0: 근데 우리가 주식시장의 어떤 심리적인 사이클을 보면 공포 상황에서 팍 도는 게 아니에요.
1: 네.
0: 공포 다음에는 되게 실망을 하고요.
1: 네.
0: 그러다 이제 어느 시점에 정말 강하게 들어왔으면 기대를 안 하는 시점이 와야 돼요. 기대가 없어져야 기대가 생기기 시작하는
1: 예.
0: 건데 시장은 어쩌면 실망해서 기대가 없어지는 단계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어떤 종목들도 중요하겠지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굳이 드리게 그 다음에 놓인 거는 이제
1: 네.
0: 오히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는 너무나 낙관에 취해 있을 때였지
1: 네.
0: 지금처럼 실망해서 기대가 없어지는 단계에 있을 때는 오히려 투자를 시작해야 될 시기가 되시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지수의 높낮을 떠나서 어쩌면

0: 아까 아 이게 정말 이런 말들을 저는 오히려 좋은 신호로 보는데 반도체에 쌓여있는 물량이 이렇게 네가 어떻게 뚫고 나갈 거야. 기대가 안 하게 되는 거죠.
1: 네.
0: 그러한 시그널이 좀 쌓여서 정말 그 물량들이 소화되고 그러고 나면 돌아선 흐름이 나올 텐데
1: 네.
0: 제가 동교롭게도 지난번에 한번 여기 나와서 아 그래도 그거에 가늠하는 시금석은 내년 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예, 말씀을 예, 드렸어요.
1: 기억나요.
0: 그게 뭐였냐면 사실은 IPO 때문이었어요.
1: IPO.
0: 저는 앤스로피카 오픈 AI가 어째 우리가 생각하는 AI 내러티브의 시작이었고요.
1: 네.
0: 챗GPT가 시작 아니었나요?
1: 그렇죠.
0: 시작이고 이 IPO가 된 뒤의 모습이 미래에 또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저는 내년 봄쯤이 되면 이 두 기업이 IPO를 끝냈을 때고
1: 네.
0: 그때 IPO된 자금으로는 이 친구들이 어떤 식의 사업을 벌리고 또 시장의 평가가 어떠하냐가 매우 중요하다 봤는데
1: 네.
0: 이게 자꾸 뒤로 미뤄지고 있더라고요.
1: 네.
0: 그게 좀 고민스러워요. 저는 10월에 앤스로픽이 빨리 상장하고 오픈 AI도 내년 3월 전에 빨리 상장을 했다면
1: 네.
0: 시장은 출렁임이 있었겠지만
1: 네.
0: 상당히 투자자들 입장에서 판단하기가 편했는데 이게 지연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구겐하임 재판이라는 게 있어요.
1: 네.
0: 최근에. 그건 나중에 기사 지어보시면 나오실 텐데
1: 예.
0: 여러 가지 아까 우리가 계속 우려했던 이 좋아지는 사이클 내에서 반대편에 있는 위험이
1: 예.
0: 약간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1: 예.
0: 결론적인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올라가는 힘은 점점 강해지고 있지만 또 어느 시점 되면 또 갑자기 또 약간 우려가 섞인 시선이 제기될 수도 있는.
1: 네.
0: 근데 이 모든 문제들이 좀 새롭게 리셋돼서 올라가려면
1: 네.
0: 이거의 시작이었던 결국 이 서비스의 가장 핵심을 잡고 있는
1: 네.
0: 오픈 AI 앤스로픽이 시장에서 평가받고 또 그 이후에 실적에 대한 고민들이 좀 사라져줘야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만, 2만, 3만 가는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요?
1: 진짜 그렇겠네요.
0: 그러면 그때 반도체는 엄청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사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 시장이 열릴지 다른 형태로 서비스 그 가치를
1: 그렇죠.
0: 알 수가 없는 거.
1: 그건 모르죠 아직은.
0: 구글이 예. 승자일지 그것도 예. 알 수가 없는 거죠.
1: 그렇죠. 아유 많은 투자자들이 고심이 될 것 같긴 예. 합니다. 자 이번에는 좀 관점을 달리해서요 환율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0: 네.
1: 이거는 꼭 투자만이 아니라 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도 중요한 요소니까요. 자 최근에는 상당히 이제 1300원대 안착하는 거 아니냐 뿐만 아니라 이러다가 1200원대도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도 나와요.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0: 우리가 앞으로 들어올 돈만 생각하고
1: 예.
0: 과거에는 돈이 들어와도 돈을 벌어도 기업들이 해외에만 쌓아둬야 됐었거든요.
1: 네.
0: 그랬을 때는 원화가 강세로 잘 못 갔는데
1: 네.
0: 이제는 배당도 해야 되고 자사주도 사줘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1: 네.
0: 돈을 계속 바꿔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현금을 바꾸, 한국 원화를 바꾸, 얘도 원화를 바꾸다 보니까 원화가 점점 우리가 벌어들인 돈만큼 공급이 늘고 있죠.
1: 네.
0: 그래서 원래 그냥 놔두면
1: 네.
0: 1300원을 거의 위협하는 수준까지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거의. 근데 최근 흐름은 또 여러 가지 이슈에 연동되는 거죠. 뭐 이러한 흐름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좀 뭐 요번에 최근에 대표적인 게 이제 투자 협정 같은 것도
1: 네.
0: 약간 생각보다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1: 네.
0: 달러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이런 고민도 되는 거고 또 최근에 어찌됐던 간에 미국이 좀 급해졌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면 뭐 미국이 가진 원천적인 힘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군사력이라는 힘이.
1: 네.
0: 뭐 미국이 전에 포기하지 않고 있는 힘이죠.
1: 네.
0: 이번에 많이 훼손됐지만 결국 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각국이 항상 카드로 내놓는 거는 미국채 사주는 거였어요.
1: 그렇죠.
0: 뭐 이게 참 나쁘게 보시는 분들 깡패들이시다는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미중 정상에 대한 기대감 깔린 생각 중에 하나가
1: 예.
0: 중국도 계속 부채를 사는 게 아니라 팔아왔잖아요.
1: 그렇죠.
0: 파는 속도만 줄여줘도 상당히 그러한 딜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다른 반대급부가 뭘까 생각해보면 뭐 그들이 원하는 게 뭐 기술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과정에서 한국이 약간 또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좋은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분명한 거는 전쟁을 하다가도 휴전하는 시기가 있는데 약간 휴전하는 가운데로 온다면 원화 강세가 더 확 강해지긴 쉽지 않지 않겠나요?
1: 네.
0: 사실 그런 거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환율이 다시 안정세로 돌아서게 되면 외국인 수급은 투자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0: 이걸 원래대로 하면은 근데 외국인들이요.
1: 예.
0: 참 과거와의 경로가 많이 달라졌다는 거 교수님 좀 인지해야 될 것 같아요.
1: 예.
0: 이유가 뭘까?

0: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답을 구하고 있지만 아직 명쾌하진 않은 상황 같습니다.
1: 네.
0: 근데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확실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걸 생각하면 돼요. 그럴 때는 외국인들의 펀드들이 실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작동되지를 좀만 안에 규정을 보면
1: 네.
0: 특정 국가 비중이 너무 높아서는 안 되고요.
1: 네.
0: 그리고 특정 섹터 비중이 높아서는 안 돼요.
1: 네.
0: 그리고 변동성이 너무 커도 안 돼요. 갑자기 어느 시장 하나 생각나지 않으세요?
1: 반도체 생각나죠.
0: 반도체가 높고 변동성이 크고.
1: 예.
0: 특정 한국이네요.
1: 예. 다
0: 그래서
1: 돌아가네.
0: 그래서 안 산 거야. 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뭐 반도체를 이런 게 아니라 반도체 비중이 너무 특정 섹터 비중이 높기를 원하지 그 적절하게 그거를 좀 조절해 주는
1: 네.
0: 나라 비중도 그런데 특히. 변동성 기준이 꽤 높습니다. 한국의 네. 변동성이 좀 가라앉아야 들어올 거예요.
1: 그렇군요.
0: 네, 그거는 제 생각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1: 네. 아, 실제 기관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들 얘기 들어보면 아, 이런 변동성에 저희 못 들어갑니다. 기술을 진짜 많이 하시긴 하더라고요.
0: 어, 규정에 있어요?
1: 네. 그렇군요. 아, 규정이 있는 거군요.
0: 네, 변동성이 높은 기관은 못 들어오는데 네. 그래서 한국 증시를 더 선호하지 않은 게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1: 아유, 거기다가 만약에 환율까지도 이렇게 100원대를 넘나들면 이것도 또 다른 의미에서 변동성인데
0: 그렇죠,
1: 그것도 또 외국인.
0: 그것도 놀랬죠. 1500원대, 1300원 가서 200원이었어요, 200원.
1: 그러니까요.
0: 교수님, 주식이 아니라 환이 200원.
1: 환이 200원이라니. 야 외국인 입장에서 이제 한국 네. 시장 들어오기가 겁날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1월 달에는 뭐 그 사이에 또 한번 방문해 주시긴 하겠습니다만 미국에서 또 중간선거라는 큰 이벤트가 있어요.
0: 네.
1: 만약에 이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전부 다 어떤 의미 있는 성과를 못 냈다. 그래서 조기 네임덕이 온다. 그러면 이게 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크게 또 고심해야 될 부분이겠죠.
0: 뭐 미국은 경기 자체를 정치 순환 사이클을 보는 견해도 있고
1: 네.
0: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1: 예.
0: 트럼프는 이미 레임덕 상황 아닌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케빈 워시의 최근 발언을 보면 어쩌면 더 트럼프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은
1: 아,
0: 것 같아요. 그런데
1: 예, 예.
0: 이제 트럼프의 패배보다 우리가 관심 가진 것은 결국 이 사이클의 중심인 AI 투자 사이클에 가는 거겠죠.
1: 네.
0: 예를 들어서 소위 공화당의 텃밭이면서 AI 투자의 중심 중에 하나인 텍사스가
1: 네.
0: 공화당이 만약 안 되면
1: 아.
0: 이런 건 오히려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더 크겠죠.
1: 그렇네요.
0: 또 이런 우려도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선거 전이다 보니 데이터에서 다 진다 그러면 다들 반대하잖아요. 지역 여론이 전기료도 올라가 용수 문제도 나와 고용도 안 돼. 선거 쟁점은 반대인데
1: 네.
0: 선거 끝나고 나면 주 정부 입장에서는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미국에 다른 투자가 없잖아요, 지금. 미국 주택 경기도 형편없습니다.
1: 네.
0: 다음 형편없고 내수도 뭐 그런 상황에서 투자에 의해서 GDP가 올라오는데
1: 네.
0: 그러면 약간 지금 그전에는 데이터 센터 짓는 거에 우려가 컸다면
1: 네.
0: 쉽게 해서 부동산 PF들 다 허가 안 해주다가
1: 네.
0: 허가를 막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1: 그러니까
0: 뭐 예를 들어서.
1: 예를 들어서.
0: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누구 당이 이길 떠나서 투자자들 시각으로는 11월 이후에 이런 기대가 있다 보니 오히려 중간선거 끝나고 나면 시장이 좀 더 안정화되지 않겠냐 이런 시각도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그렇네요. 사실 또 이 선거 결과 어떻게 되느냐도 불확실성인데 이것도 확정돼서 어떻게 됐다 하면 그 불확실성 하나가 해결되는 거니까 그렇게 또 정리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사이에 또 중요한 변화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심리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매일 창 쳐다보면서 오늘 오르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했던 분위기도
0: 네.
1: 많이 가라앉았고
0: 네.
1: 이제는 아유 언젠가 오르겠지 뭐 하는 분도 계시고 나는 털었어 하는 분도 계시고 좀 또 심리가 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0: 네.
1: 이런 과정에서 또 알토랑 같이 한 푼 두 푼 모으신 분들 장사해서 돈 모으신 분들 또 현금 종잣돈 좀 또 생겼단 말이에요.
0: 네.
1: 그럼 이제 이 현금 그대로 은행에만 넣어놓으면 손해니 이런 분들 이제 뭐 해야 됩니까?
0: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시장이 한 박스권을 아직은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단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이유는 다른 게 변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뭐 할인율에 관한 아까 금리라든가 이런 걸 대표되는 우려들이 있고 매크로적인 핵심적 힘은 AI 사이클에 작동되냐 실제 숫자로 그거의 마지막 최종점 뭐냐면 우리가 AI 세상에 더 들어가냐에 있는데 최근 흐름은 좀 긍정적입니다.
1: 네.
0: 아스트라도 그러했고요.
1: 네.
0: 오늘의 메타도 그러했고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더 많은 영역에 인간의 하던 일을 AI가 대체해 간다면 그 돈만큼 AI 투자 사이클에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1: 네.
0: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시장

0: 약간 그러한 우려들이 감소했다는 긍정적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다시 역사적 고점향에서 빠르게 달려갈 거라고 보지 않는 이유는 네. 여전히 금리 수준이 좀 높습니다. 이 금리 수준은 사실 우리가 성장으로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을 약간 넘어서고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본다면 시장은 이러한 두 가지 우려와 기대가 충돌하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겠지만 네. 그런 돈을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0: 우려가 커질 때 사시면 됩니다.
1: 우려가 커질 때 사라.
0: 기대가 높아질 때보다는
1: 예.
0: 그 원칙만 지키셔도 우려 커질 때 100이 있으면 30 사놓고 또 우려가 커지면 30 사놓고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 어느 시간이 지나서 이 사이클이 파고로 간다면 다 팔고 그때 나가야 되는 거고
1: 네.
0: 파고로 할 확률이 높지 않게 본다면 아마 그때 사놓은 게 의미 있는 평균 가격으로 적절한 버핏의 표대로 좋은 기업을 적절한 가격에 사는 시기가 아닐까
1: 네.
0: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 그리고 이거는 뭐 저희 오늘 주제와 관계없는 질문입니다만 네. 많은 분들이 우리 평론가님 오시면 꼭 여쭤봐달라고 네. 해서 실망을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0: 네.
1: 이번에
0: 네.
1: 주식 투자하셔서. 그래서 쳐다도 보고 싶지 않은데 네. 그래도 주식시장 언저리에 계속 맴돌아야 될 이유들이 좀 있다면 설명 좀 해달라고.
0: 우리가 정말 슬픈 얘기인데요.
1: 예.
0: 돈은 나이 든 사람이 다 들고 있어요.
1: 네.
0: 한국도 전 세계가 다.
1: 네.
0: 인간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이죠.
1: 예.
0: 수명이 길어지니까 부르에 축적을 해서 옛날에는 이런 표현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빨리 순환이 됐죠.
1: 네.
0: 승계가 되고 또 그걸 새롭게.
1: 네.
0: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돈의 액티비티가 떨어지는 시대예요. 사업을 크게 벌리지 않는다는 거죠.
1: 네, 네.
0: 그럼 어디서 돈을 벌릴까요? 결국은
1: 아.
0: 금융에서 돈을 벌려는 시도가 점점 경제도 선진화되면 그렇게 되고요.
1: 네.
0: 인간도 그렇게 됩니다.
1: 그렇네요. 아.
0: 그래서 투자자는 해야 되는 시기인데
1: 예.
0: 오늘 그 질문이 참 분위기 저한테는 또 희망 섞인 기대가 되는 거예요.
1: 예.
0: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이 공포를 떠나서 실망 단계까지 괜찮은데 그다음 기대를 안 하는 단계가 왔다면
1: 네.
0: 사실 우리가 이제부터 기대 구 영역으로 넘어갈 시기가 아. 다가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좀 뭐 무조건 불안하죠.
1: 그렇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한다면 9천일 때부터 지금이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네요. 어차피 우리 남은 인생 평생 투자자로 살아야 되는데
0: 네.
1: 9천일 때 가슴 뜨거워졌을 때보다 차분하게 하나씩 공부해가는 지금이
0: 네.
1: 더 증시를 쳐다봐야 될 시점입니다. 아,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지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4: 안전화. 저기요, 몇 층이에요?
5: 32층이요.
4: 난 280층이요. 제...

0: 나은 NPS 하나증권 V.
1: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계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MBC.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응.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11시 뉴스입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나섭니다. 대법원은 오는 29일 두 사람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전원합의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같은 날 김건희 씨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 대한 전원합의 기일도 열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원합의 기일은 대법관 전원이 사건의 법적 쟁점을 논의하는 절차로 통상 한 달에 한 차례 열립니다. 지난 2023년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던 경상 의료비가 2024년 다시 증가세로 전환해 약 217조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국민보건 개정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의료비란 보건의료서비스, 재화, 소비에 국민이 1년간 지출한 총액을 뜻합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경상의료비는 216조 6천억 원으로 전년 203조 4천억 원 대비 6.5% 증가했습니다. 기계실 화재로 스크린도어 오작동으로 한때 양방향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던 지하철 2호선 이대역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늘 오후 10시 12분 화재 뒤 승강장 안전문이 열리지 않아 시작한 내외선 열차 무정차 조치를 종료하고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후 8시 10분쯤 해당역 무정전 전원장치실에서 불이 나 1차 무정차 조치가 시작됐고 20분 만에 큰 불길이 잡히면서 9시 3분 운행이 재개됐지만 이후 안전문 오작동으로 9시 18분 다시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이 시민들을 곧바로 대피시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러시아의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폴란드가 자국 내에 미군 15,000명을 주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폴란드 주둔 병력을 오는 2039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9도, 대구 15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28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9도로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로 크겠습니다. 수도권과 일부 내륙으로는 내일까지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과 경남권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차예린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금융상품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짬을 내다, 짬이 없다처럼 쓰이는 우리말 짬. 어떤 일에서 손을 떼거나 다른 일에 손을 댈 수 있는 겨를을 뜻하죠.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두 물체가 마주하고 있는 틈이나 한 물체가 터지거나 갈라져 생긴 틈을 뜻해 두 무릎짬에 가방을 끼워 넣었다, 지붕에 짬이 생겨 물이 샌다처럼 쓰입니다. 짬이 나는 대로 그때그때를 뜻하는 부사도 있는데요. 짬짬희가 아니라 짬짬이가 맞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나이지리아의 요르바족 언어로 삶은 계속된다 라는 문장. 비틀스의 멤버 폴 매카트니는 아는 나이지리아 사람에게 이 문장을 듣고 그걸 스카 리듬 위에 경쾌하게 옮겨서 노래 한 곡을 만듭니다. 이때 비틀스의 멤버들은 이 곡을 녹음하는 데 정말 많은 시간을 들였다고 하는데요. 그건 폴 매카트니의 완벽주의 성향도 있었고 멤버들의 목소리를 겹쳐서 녹음하는 오버더빙 작업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폴 매카트니를 제외한 멤버들은 이 곡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0: 9월 22일 화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이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비틀스 오블라디 오블라다였어요. 이종윤님 신청곡이었습니다. Life goes on, 삶은 계속된다 라는 뜻이라고 하죠. 오블라디 오블라다.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진짜 좀 음악적이에요. 예, 그 발음도 그렇고 이 반복되는 라임도 그렇고 그러니까 폴 매카트니가 이 문장을 놓칠 리 없었겠죠. 이건 무조건 음악으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분 좋게 완성된 노래. 이제 폴 매카트니를 제외한 다른 멤버들은 별로 안 좋아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너무 또 뭐 비틀스 노래 중에 히트 안 한 게 있겠냐마는 너무 크게 히트를 했고 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오블라디 오블라다라는 이 문구를 알렸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폴 매카트니의 어떤 안목과 이런 매력을 좀 인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뭐 제 생각일 수는 있지만요. 신의림의 골든디스크. 자, 오늘도 골든디스크는 계속됩니다. Life goes on, 오블라디 오블라다. 그리고 골든디스크 고스온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이 필요한 거 잘 알고 계시죠? 골든디스크,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을 최우선으로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문자 샵 8001번으로 열려 있어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시면 골든디스크 앞으로 잘 도착을 하니까요. 방송 진행되는 도중에는 문자 미니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 그냥 골든디스크가 문득 생각났는데 잊어버리기 전에 글 남겨야겠다 하실 때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로 들어와 주세요.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이번 추석 가족의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반지네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노래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4791님, 갓 태어난 땅강아지가 다리에 힘이 없는지 아장아장 걸어서 길 가장자리로

넘겨줬어요. 녀석 참 귀엽고 깜찍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으로 가득 채우는 밤 보내시고 포근히 열어주시는 골든디스크 고맙습니다. 다니엘 비달 피노키오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갓 태어난 땅강아지 사진도 같이 보내주셨는데 어쩌면 이렇게 작은 곤충의 모습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시는 거죠? 저는 4791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세상에 대한 시선과 마음 씀씀이가 진짜 멋있고 부럽습니다. 신청해주신 노래도 너무 귀엽고 깜찍한 음악이었어요. 두 곡 중에 먼저 전해드렸어요. 다니엘 비달, 피노키오. 이어진 노래는 0967님이 신청해주신 숀 캐시디, 다두, 런런이었습니다. 9001님, 9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런 분위기에 Way Back Into Love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오늘 이런 분위기인가요? 9001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자, 9월도 진짜 벌써 22일이 지나갔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시간을 따라잡기가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곳에서 사랑을 되찾고 음악을 되찾고 추억을 한번 되찾아 봅시다. 영화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OST였죠. 휴 그랜트 헨리 베넷의 Way Back Into Love. 그리고 8393님이 신청해 주신 에드 시런의 Perfect까지 두 곡 이어드릴게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0: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0: 살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1986년생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크리스티나 페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영화 트와일라이트 OST였던 A Thousand Years로 잘 알려져 있는 가수죠. 이 크리스티나 페리는 2010년에 Jar of Hearts라는 발라드로 데뷔를 했었어요. 이 노래가 그 당시에 영국 차트에서 4위 했었고요. 미국에서 17위를 기록하면서 진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냈었거든요. 사실 차트 성적만 놓고 보면 A Thousand Years보다 이 노래가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A Thousand Years가 영국에서 11위, 미국에서 31위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영화의 파급력이 있다 보니까 체감적으로는 데뷔곡보다 이 OST, A Thousand Years가 더 많은 사랑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긴 하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들리고 회자되는 건 A Thousand Years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크리스티나 페리 2023년 크리스마스 앨범까지 7장의 앨범을 발표를 했는데요. 가장 최근에 지난 7월에 새 싱글 하나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곡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픽 노블이라고 해요. Wings of Fire라는 작품에 사용되기 위해서 만든 노래라고 하는데 Fly Through the Fire라는 곡입니다. A Thousand Years하고도 조금 느낌이 다르고요. 그리고 데뷔곡인 Jar of Hearts하고도 느낌이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픽 노블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니까 그 분위기에 좀 어울리게 만들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크리스티나 페리의 현재는 어떤 분위기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곡일 거예요. 먼저 데뷔곡인 Jar of Hearts 그리고 가장 최근 싱글 Fly Through the Fire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어보시죠.
1: No, I can't take one more step towards you.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크리스타 페루의 Jar of Heart 데뷔곡이었고요. 이어서 Fly Through the Fire 지난 7월에 나온 가장 최근 싱글이었습니다. 1102님 계절성 알러지가 너무 심해서 모든 일을 중단하고 눈을 지그시 감고 듣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세요 하셨는데요. 아, 딱 이렇게 지금 계절이 변할 때 그럴 때 유독 좀 뭔가 심해지는 게 있나 봐요. 아유, 얼른 나아지셔야 될 텐데. 뭐 갖고 계신 질병이니까 저보다 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알고 계실 거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아, 좀 힘드시겠어요. 예. 특히나 이제 환절기에는 감기에도 우리가 좀 취약해지고 여러 가지로 몸이 적응하느라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너무 좀 심하게 겪고 계신 것 같아서 예, 좀 마음이 좀 그렇네요. 얼른 쾌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성민님은요. 요즘 가을바람이 많이 불어서 생각나 신청해봅니다. 미스터 빅의 명곡 Going Where the Wind Blows. 가을 가기 전에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는데요. 봄, 가을은 항상 여름, 겨울에 비해서 너무 짧아가지고 그래서 좀 아쉽죠. 그리고 뭔가 덥지도 춥지도 않은 이 시기의 기온과 이 온도를 최대한으로 즐겨야 한다. 그런 압박감도 좀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아직 가을은 좀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풍도 들어야 되고 낙엽도 져야 되고 예,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가을로 점점 깊어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을 조금 아꼈다가 들려드려도 괜찮겠지만 그래도 오늘 가을 가기 전에 가을에 들어가고 있는 이 와중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r. B, Going Where the Wind Blows. 이 노래와 함께 4805님이 신청해 주신 Don Henley의 The End of the Innocence까지 두 곡 함께 할게요.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파젠.
1: 9월 22일 화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의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은 범진호님 신청곡으로 골랐어요. 보니 타일러의 Total Eclipse of the Heart. 오늘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봐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무라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동 MBC 제1FM 방송은 주파수 100.1MHz로 방송해드리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안동문화 방송은 바르고 알찬 정보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의 책임자는 편성의 허환구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안동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한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여진은 더는 안전하게만 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지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나 높은 곳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가스나 전기 배선 등은 자주 점검해줍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 전원과 가스를 끄고 견고한 곳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로 대피합니다. 실외라면 최대한 몸을 가려서 보호한 뒤 공터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당황하기 때문에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외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냉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2: 환인제약. 환인제약.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책을 읽는데 비밀에 붙이다 라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붙이다로 쓰여 있었는데요. 붙이다가 맞죠. 비밀에 붙이다, 극비에 붙이다처럼 어떤 일을 거론하거나 문제 삼지 않는 상태에 있게 하다. 표준어는 붙이다입니다. 이 밖에도 편지를 붙이다, 표결에 붙이다도 붙이다를 쓰고 한글날에 붙이는 글처럼 특별한 날 즈음에 어떤 의견을 낼 때도 붙이다를 씁니다.
1: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첫 번째, 건물이나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로 인해 다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리조각이나 건물 잔해에 발을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화 등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하세요. 세 번째, 여진의 우려가 있으니 인근 대피소나 텐트, 개활지의 차량 안에 머무르세요. 안전이 확인된 후 가정으로 복귀하세요. 네 번째, 공동생활시설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대피자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TV, 라디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행동수칙을 지키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 간 상호체제 인정을 골자로 하는 평화 공존 3대 청사진을 제안했습니다. 한반도 전쟁 종식을 핵심 과제로 꼽으며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한국 정부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 이 대통령에 앞서 유엔총회 연설에 나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전멸시킬 수도 있다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이란 대표단의 회담 사실을 공개하며 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0: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자청하라는 청와대의 요구에 대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격적으로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인식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1: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펜싱 여자 에페 개인전에서 송세라 선수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남자 펜싱 강자 오상욱이 사브르 개인전에 출전하고 수영 간판 황선우는 자유형 200m 2연패에 도전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9월 23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0: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대 청사진을 제안했습니다.
1: 오랫동안 멈춰선 북미 대화가 재개되어야 하고 한국 정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현지에서 김재경 기자입니다.
2: 각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제81차 유엔 총회 연단에선 이재명 대통령. 한반도 분단과 갈등을 끝내기 위한 해법으로 평화 공존 3대 청사진을 선언했습니다. 우선 남북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을 말하며 보건과 재난, 기후위기 등 비정치적 분야부터 협력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소통 창구에 보건 등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을 밝혔습니다.
3: 기본적인 소통 채널부터 복원하며 신뢰를 쌓아 나가는 것이 안정적인 평화 공존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2: 마지막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70여 년간 이어진 한반도의 전쟁 종식을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특히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단으로 대화의 기회가 열렸다고 평가하며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 재개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3: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멈춰있던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2: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AI 기술과 녹색 대전환의 경험을 전 세계와 나누겠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속 국제사회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3: 지금 필요하고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역량과 의지를 갖춘 나라들이 먼저 손을 맞잡고 협력의 공간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2: 이 대통령은 연설을 전후에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만나 핵심 광물과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논의했고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기조연설과 사무총장 면담을 끝으로 유엔 총회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한미 경제 금융계 인사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투자 유치전에 나섭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0: 세계 정상들이 모인 유엔 총회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전멸시킬 수도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 측과의 회담 사실을 공개하며 합의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손병산 특파원입니다.
4: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란에 집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합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란을 빠르게 초토화할 것인지 자신이 중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 그들을 생존 기회도 없고 미래의 위대함이나 후손들의 희망도 없는 지옥으로 보낼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4: 그러면서도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 시기를 11월 중간 선거 직후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선거에 출마하지도 않고 앞으로 2년 반 동안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며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여론 악화에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이란에 대한 경제

0: 국제적 고립 압박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했습니다.
1: 모든 국가가 이란을 완전히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조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0: 강경 발언이 이어지자 이란 대표단 대부분은 유엔 총회장에서 퇴장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멸 위협 연설 이후 이란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3시간 동안 회담을 했다며 추가 회담도 예정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도 화두로 떠오른 AI 위험성과 속도 조절론에 대해선 AI를 통제하려는 구상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AI, 인공지능을 슈퍼 인텔리전스, 초지능이라고 부르겠다고 선언했고 중국 등에 대한 기술 우위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년 반 넘게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예상보다 더 빨리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했지만 최근 유화 정책과 발언을 내놓았던 북한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손명산입니다.
2: 미국의 관세 폭탄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는 우리 돈 500조 원에 달하는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사업은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건설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오혜정 기자입니다.
3: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이 국회 산중위에 우리 정부가 미국에 투자할 1호 사업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보고는 비공개로 이뤄졌습니다.
4: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미측과 협의해왔고 미측이 제안한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을 일관된 원칙으로 하여 면밀히 살펴왔습니다.
3: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는 텍사스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텍사스 지역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6.4기가와트 규모의 가스복합 화력발전소를 짓는 겁니다. 총 투자 규모는 223억 달러. 정부는 20년간 432억 9천만 달러를 벌어 충분히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만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을 했습니다.
3: 김 장관은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추가 프로젝트 두 가지를 보고했는데 각각 협상에 걸림돌이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내 원전 8기 건설 사업을 두고선 원전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 웨스팅사 지분 인수를 두고 양국 입장이 다릅니다. 우리 정부는 의결권을 가진 지분을 충분히 인수하길 원하지만 미국 측은 10% 이내만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LNG 개발 사업도 테이블에 올랐지만 사업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어서 우리 정부는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상태입니다. 정부는 실제 투자 규모는 연 200억 달러, 총액 2천억 달러를 넘지 않을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2: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채청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청와대의 요구에서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침묵으로 일관하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차담회 다음날 그것도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자 기습적으로 발표하면서 청와대와 대법원 간 갈등이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6: 대법원은 예고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이라며 짧은 글을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청와대의 대법관 재재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서 한다며 2026년 8월 28일자 재재청 요구 관련 문서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어 재재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재차 문제 삼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입장은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불거진 지 25일 만에 나왔습니다. 청와대의 재재청 요구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건데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7: 대법원장님 한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공동기 이후보다는 참 그대로.
6: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손봉기 판사와 관련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이 이루어졌다며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8: 요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0: 거니까 다음 주 중에 정리가 되면은.
1: 당초 법원 안팎에선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다시 꾸려질 거란 전망도 나왔지만 3주 넘게 침묵하던 조 대법원장의 선택은 전격적인 거부였습니다. MBC 뉴스 별인재입니다.
2: 어젯밤 기계실 화재와 스크린도어 오작동으로 서울 지하철 2호선 이대역 정차가 2시간가량 중단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어젯밤 8시 10분쯤 이대역 무정전 전원장치실에서 불이 나 8시 24분부터 약 40분간 무정차한 뒤 운행이 재개됐지만 9시 18분 안전문 오작동으로 다시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이 시민들을 대피시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메타의 인공지능 어시스턴트 열풍 속에 기술주 사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며 현지 시간 22일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0.45% 뛴 27,244.28로 마감했습니다. 샌디스크, 마이크론 등의 급등 속에 나스닥 지수가 소폭 오르면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0.6포인트 내린 7,764.64로 집계됐고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185.14포인트 내린 51,863.6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유가가 중동지역 원유 공급량 회복 기대 속에 배럴당 100달러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1월 물은 전장 대비 1.1% 하락한 배럴당 99.25달러,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미국 텍사스산 원유 10월 물 종가는 전날 대비 1.2% 내린 배럴당 94.59달러로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드론 공격을 받은 뒤 가동이 중단됐던 동서 송유관의 운영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홍해 연안 얀부항을 통한 원유 수출이 곧 정상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사우디가 동서 송유관 가동을 최근 재개했으며 이르면 현지시간 22일 늦게 얀부항에서 원유 수출이 재개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재가동 직후에 송유관이 낮은 속도로 원유를 수송하고 있으며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수송량을 하루 400만 배럴 수준까지 끌어올리려 하고 있지만 목표치에 언제 도달할지는 확실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과 경상, 제주에 가끔 구름 많고 오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해 5도, 5mm 미만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부산 19도 등 12도에서 2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29도로 예보됐습니다.
3: 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MBC.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0: 부는 이미 접종이 시작됐고요. 65세 이상 어르신은 다음 달 6일부터 연령대별로 순차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일교차가 심한 만큼 감기 걸리지 않게 유의하셔야겠고요. 또 추석 연휴에 병원 갈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 정보 알고 계시면 좋겠죠. 응급 똑똑 앱과 응급 의료 정보 제공 이젠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시도콜센터 120으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각 시도에서는 재난안전문자로도 문을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안내한다고 하네요. 9월 23일 수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볼까요? 서울 19도고요. 부산 20도, 대구 17도, 대전 18도. 광주 20도, 강릉 16도, 제주는 22도를 가리키고 있네요.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상 추분입니다. 오늘 낮 동안은 가을 볕이 내리쬐면서 다소 덥다고 하네요. 연휴 첫날인 내일은 대체로 구름만 많겠지만 추석 당일에는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동해안에 비가 오겠고요. 늦은 밤부터는 중부지방에, 또 토요일에는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보름달을 보기는 아쉽게도 어렵겠다고 하네요.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3: 보험을 들어야지.
4: 수확량 줄어도?
3: 보장.
4: 가격이 내려도?
3: 아이, 그럼.
4: 보험이 든든하구만.
5: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6: 본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7: 저기요, 몇 층이에요?
6: 32층이요.
7: 난 280층이요.

0: 하나증권 V.
1: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3: 9월 23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부산 바닷가에 조성된 친수공원 수로에서 지난 18일 3.5m 크기의 상어가 발견됐죠. 현재 상어가 장기 체류 조짐을 보임에 따라 부산시를 비롯한 유관기관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 부산해양경찰서,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자들은 친수공원 상어에 관한 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이들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까지 상어가 스스로 수로 밖으로 나가기를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연휴가 지나도 계속 수로에 머무를 경우 외해로 유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며 연휴 기간 상어를 보러 방문객이 몰려들 가능성에 대비해서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지하철 2호선 이대역에서 기계실에서 불이 난 뒤 승강장 안전 오작동까지 발생해 계속되던 양방향 열차 무정차 통과가 종료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후 8시 10분께 이대역에서 연기가 발생해 2호선 내외선 순환 열차가 8시 24분께부터 오후 9시 3분께까지 약 40분가량 무정차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대역 열차 운행을 정상화했지만 약 15분 뒤인 오후 9시 18분께 승강장 안전문이 열리지 않는 오작동이 발생함에 따라 다시 무정차 통과로 변경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연기는 역사의 기계실내 화재로 인해 발생했고요. 경찰과 소방당국이 시민들을 곧바로 대피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공사는 화재 발생 약 2시간 만인 오후 10시 15분께 무정차 통과 종료 후 정상 운행 중이라고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공지했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 접수된 119 신고 중 3건 중에 한 건이 문을 연 병원이나 약국 등을 묻는 안내 신고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23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0: 그러면 추석 연휴였던 지난해 10월 3일에서 9일 전국에서 총 23만 2825건의 119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안내 신고는 7만 9846건으로 전체의 약 34.2%를 차지했습니다. 구급 신고가 6만 1613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고 안내 신고는 구급 신고와 구조 신고를 더한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각 글로벌 이슈들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아침에 월드뉴스 서울신문 송현서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상대로 최고 수준의 극진한 대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1: 네.
0: 미 공군의 핵심 전력까지 총출동한다고요.
1: 네, 백악관이 공개한 일정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오후에 워싱턴 인근의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직접 나가서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를 맞을 예정입니다. 이번 시 주석 영접 행사에는 미 공군 B-2 스피릿 전략폭격기 한 대와 F-22 랩터 전투기 4대도 동원이 되는데요. B-2 스피릿은 장거리 전략 폭격 능력을 갖춘 핵심 전략 자산이고
0: 네.
1: 이번에 이란 전쟁에도 동원됐던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1: F-22는 공중 우세를 대표하는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죠.
0: 네.
1: 미국이 보유한 대표적인 스텔스 전략 자산이 국빈 환영 행사에서 백악관 상공을 비행하게 되는 겁니다.
0: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1: 맞습니다. 사실상 시 주석의 머리 위로 이 전략 폭격기가 날아다니는 셈인데요.
0: 네.
1: 미국이 시 주석의 국빈 방문 행사에 이 B-2 폭격기와 F-22 전투기를 투입하는 건 단순한 의전 차원을 넘어서서 중국에 대한 최고 수준의 예우인 동시에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과시하는 군사적인 상징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0: 예우인 동시에 과시다.
1: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중국이 워낙 또 의전을 중시하는 국가잖아요.
0: 네.
1: 그래서 미국은 중국에 최대한의 환대를 제공하긴 하는데 또 패권에 기반해서 압도적인 군사력을 과시함으로써 이 다가올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이다라는 해석들이 많습니다.
0: 네. 예전에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미국을 찾았을 때 하고는 좀 어떻게 다른가요?
1: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알래스카에서 정상을 했었죠.
0: 네.
1: 당시에도 B-2 폭격기나 F-22 전투기가 동원된 축하 비행이 있기는 했는데
0: 네.
1: 이번에는 백악관 공식 국빈 방문 행사에 이런 해당 공군 전략 자산을 투입했다는 겁니다.
0: 네.
1: 군사 의전의 규모가 커진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있고요. 지난해 11월에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백악관을 찾았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환영식도 열고 F-35 전투기도 띄우긴 했는데 역시 규모는 이번보다는 작았습니다.
0: 네, 그때만 해도 그냥 살짝 이벤트성
1: 맞습니다.
0: 선보임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1: 네, 이번에는 정말 의전이라는 딱 그 느낌을 주는 그런 네. 행사들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워낙 의전을 중요시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찻잔 하나에도 의미를 두는 국가 수장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다라고 보여지고
0: 네.
1: 또 은둔의 영부인으로 불리는 멜라니아 여사도 이번 국빈 방문 행사에 참석하는데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0: 예.
1: 평상시에 공식 행사에 정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데 이번에는 이제 현장에 나오게 되는 거죠.
0: 네.
1: 그래서 단순히 정상회담 시간만 확보한 게 아니라 도착부터 군사 환영, 국빈 만찬, 또 문화 행사, 개별 차담까지 이어지는 어떤 상징적인 의전을 이번 일정 전체에 배치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0: 네. 은둔의 영부인까지 다 총출동하는 그런 행사가 될 텐데 중국한테 좀 와닿아야 될 텐데요.
1: 네.
0: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예고하긴 했습니다만은 양국이 무역과 관련해서 과연 뜻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1: 네. 아무래도 무역 빅딜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전망이 아직까지는 많습니다.
0: 네.
1: 제일 큰 쟁점이 오는 11월 10일에 만료되는 일명 무역 휴전의 연장 여부입니다.
0: 네.
1: 양국이 지난해 10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관세 폭탄을 보류하고 또 시 주석은 핵심 광물 수출을 계속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일종의 무역 휴전을 시작을 했거든요.
0: 네.
1: 근데 지금 미국 내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번 주 안에 합의가 발표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1: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 대표부 대표는 양국 경제와 정치 체계가 너무 달라서 거대한 일괄 타격 해결은 없을 것이다라고 미리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0: 양국이 미리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될 거라고 예측.

0: 하는 배경이랄까 어떤 근거가 뭘까요?
1: 일단 현재 상황이 중국한테 전혀 불리하지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물가 부담을 피하는 게 가장 급선무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단위의 어떤 단기 연장, 일단 짧게 연장하고 보자라는 걸 선호하는 주의인데
0: 네.
1: 시진핑 주석은 4연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회복이 굉장히 절실합니다.
0: 네.
1: 그래서 트럼프 임기 말까지 이어지는 어떤 장기 휴전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요.
0: 임기 말까지.
1: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치적인 시간차가 있다 보니까 네. 미국이 극진한 환영은 하되 보복전도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는 거죠.
0: 예.
1: 일단 미국은 최근 수개월간 반도체 통제를 유지하면서 중국산 로봇 규제나 블랙리스트 지정을 이어왔습니다.
0: 네.
1: 중국도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 검증을 돕는 미국 기업 7곳을 제재했고요. 일본의 대만 방어 발언 이후에 반도체용 희토류 수출을 조이면서 미국 공급망을 굉장히 세게 흔들었습니다.
0: 네.
1: 이런 조치가 이번 정상회담 한 번만으로 해제되리라라는 기대감이 사실상 나오기가 힘든 거죠.
0: 그렇죠.
1: 그나마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안전장치 논의는 구체화되고 있긴 합니다.
0: 예.
1: 양국이 AI 사고나 혹은 통제불능 상황 시에 즉각 소통할 수 있는 AI의 핫라인 이 신설을 조율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는 했습니다.
0: 네.
1: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후에 SNS에 AI 속도 조절로는 지구 온난화 같은 사기극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0: 네. 일축을 했다. 그러니까 AI를 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마음에 안 들고
1: 네.
0: 우리가 이렇게 극진히 잘해주는데 요구를 안 들어준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1: 맞습니다.
0: 거군요.
1: 네.
0: 네.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양국이 북한 관련해서도 어떤 입장을 낼지 궁금한데 전망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1: 네.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는 주요 의제가 안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0: 네.
1: 중국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게 정말로 북한과의 어떤 핵 문제를 논의하거나 이런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란 전쟁에 쏠려 있는 세계의 관심을 좀 다른 곳으로 환기시키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미중 협력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좀 작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0: 네.
1: 중국의 한 연구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얻어갈 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0: 네.
1: 또 북한이 요구해온 대북 제재 해제를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거론은 되겠지만 중요한 의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0: 네.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고 성과가 이제 시급한 상황이라 라고 이제 송 기자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도리어 이 지지율을 깎아내릴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1: 네, 정말 크게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간 선거 격전지 중에 한 곳으로 꼽히는 텍사스 주에서 이민 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이 이민자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일 오후에 텍사스 오스틴시에서 베네수엘라 국적의 28세 남성이 아이스 요원이 쏜 총에 맞아 중태에 빠졌는데요.
0: 네.
1: 당시에 이 남성은 음식 배달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스 요원이 그의 차량을 보고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의 것이다라는 걸 알아챘고요.
0: 예.
1: 이후에 이민자 남성이 도주를 했고 아이스가 추격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발사했습니다. 현재 해당 이민자의 변호인은 의뢰인은 전과도 없고 가족들도 추방 명령에 대해 들은 게 없다면서 자신들이 파악한 바로는 이 남성이 정상적인 취업 허가를 받아서 적법하게 미국에 입국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근데 문제는 텍사스에서 아이스 요원이 과도한 단속으로 무리를 빚은 게 석 달 사이에 이번이 세 번째거든요.
0: 아니 그런데 궁금한 건 그러면은 어느 쪽 주장이 맞는 건가요?
1: 현재 지금 조사 중에 맞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 사건이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사건인데다가
0: 예.
1: 텍사스주는 사실 공화당 텃밭으로 꼽히는 지역이거든요.
0: 네.
1: 지금까지 계속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들을 이제 배출해왔던 그런 지역인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이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면서
0: 예.
1: 지금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에게는 굉장히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0: 네, 지지세가 강한 고심에도 불구하고 악재가 되고 있다. 자, 그리고 유엔 총회 참석차 이란의 페지시키안 대통령이 미국 뉴욕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전쟁 중인 적국의 땅을 밟게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상당히 위험한 일 아닙니까?
1: 굉장히 위험해서 이 페지시키안 대통령이 뉴욕에 머무는 동안에는 네. 산책

0: 스스로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군요.
0: 아마 본인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1: 네.
0: 일단 허용된 동선은 뉴욕 맨해튼 숙소 호텔부터 유엔 본부 건물까지고요.
1: 예.
0: 이란 대표단 중에 공보팀을 포함한 일부 수행원의 비자 발급은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다만 이란 대통령이 굉장히 좀 드문 기회를 얻은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수천 명이 모이는 유엔 총회 기간이라 해도 미국이 자국과 교전 중인 국가의 정상을 맞는 건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1: 그러게 말입니다.
0: 그리고 이란 대통령이 23일에 연설대에 올라서 미국도 비난할 수 있고 또 자국에 유리하게 국제 여론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큰 관심이 쏠리는 일이고요.
1: 아니 그 이런 경우에는 적국에서 행사가 있다 하더라도 참석을 안 하고 안 오는 게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0: 근데 유엔 총회 자체가 국제사회에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1: 네.
0: 아마 이란 대통령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군요.
0: 한 전문가는 굉장히 기이한 장면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 미국이 전쟁 중인 적국의 대통령이 자국 땅을 밟게 허락한 건 유엔 주최국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0: 1947년에 체결된 유엔 본부 협정에 따라서 미국은 비자 발급을 포함해서 회원국 관료들에 대해 그 어떤 제한도 걸지 않는 데 동의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유엔 연설에서 이란과 결국 합의할 거라고 말하면서도 합인지 이란 전멸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 네.
0: 또 쿠바에 대해서도 실패한 국가라고 비판을 하자 트럼프 연설 중에 이란과 쿠바 대표들이 동반 퇴장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1: 그럴만 하죠. 실패한 국가라고
0: 맞습니다.
1: 하는데요. 어쨌든 이란 전쟁 관련해서 신랄하게 비판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동맹국들을 겨냥한 발언을 했습니다.
0: 네. 미국이 먼저 전쟁을 시작해놓고 이번 전쟁으로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시설을 복구하기 위한 비용을 중동 국가들한테 보태라고 요청했다는 보도였습니다.
1: 네.
0: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과 중동 주요 8개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6,300억 원 규모의 재건기금 조성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50억 달러는 미국이 출자하고 나머지 50억 달러를 중동 8개국한테 내라는 겁니다.
1: 예.
0: 근데 이란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고요. 이번 전쟁이 이란과 호르무즈를 넘어서 사우디와 예멘 후티 반군 무력 분쟁까지 벌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에 추가 피해가 더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중동 국가들을 설득해서 돈을 받아내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들이 많고요.
1: 네.
0: 또 에너지 시설 복구 비용에 100만 달러가 아니라 사실 수백만 달러가 들 거거든요. 비용 규모 자체도 사실상 현실하고 맞지 않습니다.
1: 네.
0: 무엇보다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 전까지는 다 열려 있었다가 이번 전쟁으로 봉쇄가 됐는데 그럼 에너지 시설 복구 책임이 미국에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1: 네, 중동 국가들은 새로운 압박에 직면하겠군요. 지금까지 송현석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1: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엔 뉴스 류수민입니다.
2: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박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1: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시간.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저께 이제 미국 멕시코 순방길에 올랐는데 출국장에서 눈길을 끈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밝혔잖아요. 웃으면서 악수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1: 네, 서울공항에서 5박 7일 일정의 미국 멕시코 순방길에 오를 때 출국을 배웅한 사람 중에 오전에 사의를 표명했던 강훈식 비서실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0: 네.
1: 대통령은 강 실장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눈 뒤 악수를 했는데 이때 뭐라고 했느냐.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해주세요. 너무 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약간 농을 섞어서 말을 했습니다.
0: 네.
1: 사실 앞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강 실장을 향해서 오늘 졸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한 것 같다라면서 사표를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요.
0: 네.
1: 어제까지도 사의 수리 여부에 대한 추가 발표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0: 네, 강훈식 실장은 뭐 사의를 표명하고 나서도 청와대 참모진들한테 대우가 틀어지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요.
1: 네. 사의 발표 뒤에 청와대 참모진 단체 대화방에 직접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 거취와 관계없이 우리의 대우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요.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평소처럼 일해달라 이렇게도 당부를 했습니다.
0: 네.
1: 또 청와대가 해야 할 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면서 국민의 삶을 챙기고 또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게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라고도 했는데요. 본인 역시 제게 맡겨진 순간까지 한치의 빈틈없이 역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네.
1: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비서실장 업무를 계속 수행하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0: 네.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힘에서는 강훈식 실장 한 사람 사태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네요.
1: 네. 정점세 원내대표는 강 실장의 사이가 당연한 처신이라면서도 성남라인 비선실세들의 책임을 은폐하는 카드가 되어선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의 사퇴도 욕을 했고요.
0: 네.
1: 특히 이제 얘기한 게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그리고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수석 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도 요구했습니다.
0: 네.
1: 박성숙 대변인은 고작 비서실장 한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게 쇄신이냐라며 인사라인 전반에 책임을 주장했는데요. 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서 별도의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말을 아끼는 모습인데 당 안에서는 인사위원장 맡았던 강훈식 실장이 책임을 지는 게 맞다 이런 의견도 있고 용해인 전 후보자 사퇴 때 이미 같이 책임을 졌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섞이면서 함께 나왔습니다.
0: 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지에 도착을 해서 장관 4명에 또 대검 차장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1: 네. 일단 제일 먼저 했던 거는요. 도착하자마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홍주성 국토부 장관 임명안을 먼저 제거를 했습니다.
0: 네.
1: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들이었고 뉴욕에 도착한 직후에 임명안을 제거를 했는데
0: 네.
1: 그 후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뒤늦게 채택이 됐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소영 장관의 임명안도 어제 늦게,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네. 제거가 됐고요.
0: 그래서 장관 4명을 하게 된 거고요.
1: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 검사단 임명안까지 제거가 됐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번 개각에서 지명된 후보자 6명 중에 2명, 그러니까 용해인 후보자와 김석원 후보자 사퇴를 했고 나머지 4명에 대한 임명은 마무리가 된 겁니다.
0: 네. 그리고 지금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입원 중이라고 하던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출국 전에 정 전 대표한테 전화를 걸었다고요.
1: 네. 출국하기 전에 정청래 전 대표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쾌유를 기원했다라고 합니다.
0: 예.
1: 지난 18일 건강 악화로 입원했다는 사실을 공개를 했고 어제까지도 입원 중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 전 대표에게 퇴원을 하면 따로 만나자 이런 취지의 제안도 했다라고 합니다.
0: 예. 그러니까
1: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화했다는 소식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이 추석 인사 나눈 것도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로 나눈 건데요. 최근 여권 안에서 뭐 검찰개혁이라든가 주구청장 후보 임명이라든가 인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은 지난 19일 지지층 내부의 혐오와 멸칭 사용을 멈추자고 메시지를 낸 데 대해서
0: 네.
1: 전현직 여권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 흐름입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1: 네,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인사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0: 결국 정면 충돌했습니다.
1: 네.
0: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을 했지만 청와대는 실질적인 사전 협의가 없었다라면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지난달 28일 다른 후보자를 다시 재청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1: 네네.
0: 조 대법원장은 어제 이에 대해서 재재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해야 한다는 점을 들면서 청와대의 이 재재청 요청 문서에는 이를 요구하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1: 네.
0: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다시 내라고 요구할 헌법상 권한도 찾기 어렵다라는 게 대법원 입장이었는데요.
1: 예.
0: 이 때문에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 자리는 지난 3월 이후 200일 넘게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1: 예, 그래서 청와대는 곧바로 이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입장문을 두 번이나 냈죠.
0: 네, 일단 첫 번째는 깊은 유감이었습니다.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식의 인식은 헌법에 맞지 않고 대법원장이 재청을 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1: 네.
0: 조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반려 사유를 문서로 받지 못했다라고 한 데 대해서는 두 번째 입장까지 냈는데요. 재청을 반려한 헌법적 근거를 공문에 밝혔고 구체적인 사유도 수석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미 공개했다라면서 국민이 다 아는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모르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1: 네.
0: 일단 청와대는 다음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민주당에서는 어제 규탄대회까지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 네. 민주당은 어제 저녁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 규탄대회까지 열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결정을 희대의 창란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1: 예.
0: 반드시 진압하고 국민 주권을 확립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대통령이 순방을 위해 비행기를 탄 뒤에 재재청 거부 입장을 내니 시점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또 대법원장이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시점을 고려한 거다라고 비판을 한 건데요.
1: 네.
0: 여기에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의 법사위원들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쿠데타에 이은 사법 쿠데타, 삼권 분립의 중대한 훼손이자 사법 농단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재청권에 의해 무력화돼서는 안 된다는 게 지금 여권의 논리입니다.
1: 네, 반대로 국민의힘과 또 한동훈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엄호하는 모습이었어요.
0: 네, 장동욱 대표 조 대법원장의 결정을 대법원장으로 쌓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히려 청와대가 헌법 위반을 주장하는 게 적반하장이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라면서 대통령의 중단된 형사 재판까지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 네.
0: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조 대법원장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1: 예.
0: 대통령을 향해서는 뭐 내로 황제 흉내를 내느냐 그러려면 차라리 계엄해서 왕이 되라 이런 표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1: 네.
0: 결국 대통령이 원하는 대법관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지 못하도록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권한이 바로 재청권이다라는 게 야권의 주장입니다.
1: 네. 자, 그리고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김주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갈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김용민 의원의 법사위 사보임 가능성까지 언급했네요.
0: 네, 이제 김민석 대표가 어제도 민주당 공식 유튜브죠. 이제 민티공칠에 출연을 했는데
1: 네.
0: 한 시청자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해온 김용민 의원을 국회 법사위에서 빼달라 이런 취지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러자다 네. 김 대표가 답을 한 건데요.
1: 네.
0: 여당 의원이라면 대통령의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우선 당 내부 절차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 네.
0: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외적으로 표명을 하면 야당과 뭐가 다르겠느냐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인사권자의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라면서 그렇지 않다면 여당을 하면 안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진행자가 김

0: 유영민 의원을 상임위에서 빼는 방안을 거론을 재차 하자 그런 것을 포함해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면서 사보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1: 네, 김용민 의원도 지금 상임위에서 빠질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물러서지 않고 사실상 맞받았습니다.
0: 네, SNS에 안도현 시인의 유명한 시구를 인용했는데요.
1: 예.
0: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아.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는 구절이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여기에 아직 뜨거운 개혁 의지가 필요할 때 이렇게 덧붙여왔는데요.
1: 예.
0: 김민석 대표를 직접 언급한 건 아니지만 김지용 후보자 인선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자신을 겨냥을 해서 당의 기강이라든가 법사의 사보임까지 언급한 직후 나온 글이기 때문에 여의도 해석은 아 이거 김민석 대표의 경고에 본인도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 네. 근데 이게 결국 이 갈등의 본질은 김지용 중수청자 후보자 인선인 건데요. 여권 안에서 왜 이렇게 의견이 갈라지는 건가요?
0: 그러니까 이제 김지용 후보자의 이력, 과거 행적들을 두고 해석이 좀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1: 네.
0: 일단 기본적으로 검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1: 네.
0: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받을 당시에 검사장 공동성명에 참여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옹호한 적이 있습니다.
1: 네.
0: 여기에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그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바가 있는데요.
1: 네.
0: 그때 이제 뭐 김용민 의원이라든가 추미애 경기도지사 그리고 조국혁신당 같은 곳에서는 검찰청을 없애고 새로 만드는 중수청의 초대수장을 검찰 출신에게 맡기는 것 자체가 검찰개혁 취지와 맞지 않다. 특히나 이 김지용 후보자는 대표적인 검찰주의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 반대로는 어떤 입장들이 있나요?
0: 네. 정부 특히 이제 행정안전부에서는 김지용 후보자를 친윤검사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면서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 네.
0: 예를 들면 행안부가 추가로 확인을 한 결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훈 검사의 독직폭행 관련 사건에서 오히려 기소에 반대했었다.
1: 네.
0: 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친인척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명령한 사실이 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표적인 게 김건희 씨의 장모 관련 사건에 대한 거에서
1: 예.
0: 나름 소신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후에 좌천격의 성격을 가졌다라는 건데요.
1: 그렇죠.
0: 대통령의 추가 검증 절차 지시가 있고 나서 인선이 지연되고 있는데 정부는 추가 검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내겠다라는 입장인데
1: 예.
0: 중수청 출범이 10월 2일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상당히 촉박한 상황입니다.
1: 그러네요. 자 그리고 1억 원 공천원금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어제 보석으로 풀려났네요.
0: 네. 어제 강선우 의원만이 아니고요. 김경전 서울시 의원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1: 네.
0: 지난 3월 3일 구속돼서 27일에 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오는 26일이면 1심 최대 구속기간 6개월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를 나흘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난 건데요.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면서도 주거 제한이라든가 출국금지 서약, 보호관찰소 신고,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건을 달았고 주거지를 벗어날 때는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1: 네. 네 강선우 의원이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어떤 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어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0: 네, 본인의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1: 네.
0: 일단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라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일관되게 말했다.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을 했습니다.
1: 네.
0: 어쨌든 1심 선고가 다음 달 14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제 불구속 상태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1: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파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3: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4: 10월 오픈 때 가보자.
3: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Walk it, walk it.
5: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6: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7: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재현 리포터 전해주세요.
8: 네, 절기 추분답게 오늘 서울의 해뜬 시각이 6시 20분, 저녁에 해가 지는 시각이 6시 29분입니다. 오늘도 맑고 쾌청한 가을 하늘 펼쳐지겠고요. 함께 낮 기온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19도, 낮 기온은 전주 30도, 서울 대구가 29도 예상되고요.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은 오늘보다 구름의 양이 많아지면서 낮 기온 1, 2도가량은 내려가겠습니다. 추석 당일 금요일은 중부지방 밤부터 비가 시작됩니다. 되겠고요. 토요일에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다가 그치겠습니다. 함께 추석 보름달은 이번에는 좀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7: 7385님은 추석 전에 크레인 작업 중인 시래요. 이번 여름 무더위에 고생하신 모든 분들과 같이 듣고 싶네요 하시면서 먼데이 퀴즈의 가을 안부 신청하시고 또 풍요로운 한가위 연휴 보내라는 인사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이상기후의 여파로 아파트나 빌딩에 벌집이 자주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벌집 제거를 위해 출동한 횟수가 5년 사이 2배가량 늘었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소방관들의 피로가 누적된다는 겁니다. 벌침에 쏘여 다치는가 하면 무더운 날 보호복을 입느라 진이 빠지는데요. 이로 인해 정작 화재 사고와 같이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온 힘을 쏟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벌집 제거 정도는 별도의 인력이 맡도록 안전체계를 보강하자라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친구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 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렸다.
1: MBC 7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현지 시간 22일 열린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 방향을 담은 세 가지 청사진으로 포용적, 안정적,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공동 성장을 모색하겠다며 보건, 재난, 기후 위기 등 비

0: 정치 분야로부터 북한과 협력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을 말했습니다. 또 가장 핵심적 과제는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라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어렵게 만들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한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회담 형식 접촉을 가졌다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이란과의 회담 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 아주 잘 됐다, 3시간 동안 이어졌다며 회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란 대표단에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포함된 가운데 미국 측에선 트럼프 대통령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마사위 제럴드 쿠슈너 가 회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과 관련해 이란의 선택지는 완전한 파괴와 위대해질 잠재력 두 가지라며 합의하는 게 유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2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인공지능 AI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비판하며 앞으로 AI 대신 슈퍼지능을 뜻하는 SI라는 명칭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AI 통제를 위해 국제적 차원의 책략을 마련하려는 어떤 시도도 완전히 거부한다면서 산업혁명보다 더 큰 성장을 억누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주장하는 이들이 AI 개발에 경고음을 내는 등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누가 SI에서 이기든 승자가 되는 것이고 미국은 중국은 물론 모두를 앞서 있고 우위를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연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에 부합한다면 누구와도 대화하고 만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절기 추분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강원, 경상, 제주에는 가끔 구름 많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전국에 구름 많아지다가 추석 당일인 모레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올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부산 27도 등 24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9.2도입니다. 차혜린이었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한국관광공사 사장 박성혁입니다. 이젠 여행도 독특한 이야기가 있어야 더 즐겁습니다. 예컨대 전남 강진하면 정약용 선생의 숨결이 깃든 다산초당이 떠오르는데 인근의 다산서옥에서는 조용히 머물며 나만의 책을 집필하는 특별한 쉼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역동적인 여행을 원한다면 역사가 숨쉬는 전라병영성에서 1박 2일을 보내며 월출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달리는 트레일러닝은 어떨까요? 이번 연휴에 남도 한 바퀴 휙 돌고 오시죠.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재청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초대 중수청장 인선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 갈등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2부 블루캠프 시간에 김영진 민주당 의원 만나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부에는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종목이죠. 태크볼 남자 단식 금메달을 차지한 이준석 선수 전화로 연결하고요. 아, 또 고향으로 귀촌을 해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청년도 만나보겠습니다. 9월 23일 수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2020년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8: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9: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0: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9: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1: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2: 저기요, 몇 층이에요?
13: 32층이요.
12: 난 280층이요.
13: 쟁은...

0: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박재훈.
3: 김나입니다.
2: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3: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있습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4: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3108님이 JB 11년 4개월 다닌 회사 마지막 출근길입니다. 40대 중반의 권고사직이라니 너무 씁쓸합니다. 라고 인사 보내주셨습니다.
4: 아니, 명절을 코앞에 두고 권고사직한 거예요? 이야, 너무 인성머리 없다 정말. 그지 않나요?
5: 그러니까요.
4: 네,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그냥 소금 안 갖고 가시나?
5: 아, 뿌려.
4: 네.
5: 소금을 뿌려요?
4: 네. 괜찮은 것 같지 않습니까?
5: 괜찮네요.
4: 네. 주변 편의점에서 들러서 좀 사가지고 나오시면서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야, 너무 인정머리 없다.
5: 마음으로만 뿌리세요. 3108님, 네. 앞길은 꽃길일 겁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0: 도리깨님, 42년째 조상님 차례를 모셨는데 우리 마누라님이, 마눌님이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제 입이 어찌해야 할까요?
1: 뭘 어떡하겠습니까? 납작엎드리셔야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동참하셔야죠. 네. 제가 어젠가 그 뉴스 전해드리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전해드렸는데 이제 인식조사가 나왔습니다. 가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담해야 된다라는 그 응답률이 되게 올라갔다. 근데 실제로 그는 분담하느냐? 별로 안 올라갔다.
0: 아, 생각은 하는데 행동은 네. 못한다?
1: 특히 남성들이. 그죠?
0: 네. 네. 도르깨님 동참하시랍니다. 동참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알렉산더 선님이 항상 제이비와 더마카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의 마음을 분출시켜주니까 말이죠. 라면서 오늘도 방송 기다리신다는 인사 보내주셨고 기자식당님은 사실 저는 더마카 때문에 라이브 듣습니다. 저, 감사합니다.
1: 네, 저 삐지라고 지금 그런 거거든요.
0: 명절 앞두고 저도 힘을 좀 얻고 싶어가지고요. 기자식당님 감사하고요. 네. 마카림님 전 오늘부터 추석 연휴입니다. 덕분에 침대에서 삐딱하게 누워서 시선 집중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이비 질문 있어요. 추석 때도 생방하십니까? 라고 올려주셨고 인데이 드리밍님도 추석 연휴 시선 집중합니까? 라고 물어주셨는데 제이비 우리 방송 하나요?
1: 방송에 당연히 하지요. 그죠?
0: 네.
1: 그것도 저희는 가볍게 안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문제를 아주 길게 그리고 깊게 진단하는 시간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꼭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의 지적 욕구와 정치를 보는 시선을 달리해 줄 특집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미난 이야기거리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넘어서 주말까지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겁니까?
1: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서 하는데 이번 재재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2026년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청이 있을 뿐이다. 거기에는 재재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 그러므로 재재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0: 네, 아침에 조간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입장문을 직접 썼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청와대는 네. 바로 깊은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짚을 점은요?
1: 짚을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사법부 때 있는 날입니다. 여기서 자세히 짚을 테니까 저는 짧고 굵게 딱 두 가지만 제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조희대 대법원장이 밝힌 거부 사유가 뭡니까? 형식상의 문제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한 달이나 끌었습니까? 그러면? 네? 그리고 왜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간 타이밍에 발표를 합니까? 이거 뒤통수 치기 아닙니까? 아니면 대통령 국정수행 지도가 빠져있는 틈을 노린 정치게임 하고자 하는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합니까? 형식상의 문제라면 바로 재지청 요청 왔을 때 바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숙고할 여지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본인의 논리에 따르면. 왜 근데 한 달이나 묵힙니까? 두 번째, 내용상의 문제인데 재재청 요청에 구체적 사유가 없어서 응할 수 없다. 이 주장을 뒤집으면 대통령은 구체적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장의 재청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주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한번 되물어 봅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좋아하는 그 헌법적 근거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눈 씻고 찾아봐도 없던데요. 헌법 104조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재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환기시켜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을 앞세웠습니다. 이로써 대법관 재청 논란은 이제 위헌 프레임에 진입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청와대에 어제 내놓은 입장에도 담겨 있습니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재청 거부를 헌법 위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어느 쪽이 헌법을 위배한 것이냐라고 하는 논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헌법재판소로 달려가는 방법입니다. 권한쟁의 심판 받는 거가 하나의 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탄핵으로 가는 길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을 위반을 했다면 이건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대법관을 계속 공석으로 남겨둠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이건 중대한 사유에 저는 해당이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 헌법 위반으로 본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에 해당이 되니까 탄핵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두 갈래 길이 있는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히려 포인트는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0: 요청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내용 기재 사항과 요구의 기재 사항이 다르다. 근데 우리는 요청을 한 것이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를 할까요? 안 하더만요, 보니까. 출근길에 기자가 붙어서 물어봐도 묵묵부답. 퇴근길에 기자가 붙어서 물어봐도 묵묵부답. 그 다음에 이런 사안도 결국 언론 공지로 지금 발표한 거 아닙니까?
1: 맞습니다.
0: 본인이 직접 어떻게, 그러니까 나와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본인은 어디에 사는 사람입니까?
1: 네.
0: 구름 위에 사는 사람입니까? 네?
1: 그래서 또 어제 단독 보도로 이어진 것들 중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틀 전에 김성수 대법관 임명식 청와대에서 차담해 하지 않았습니까?
0: 하기 애했다면서요.
1: 네. 분위기가 아주 좋았고 앞으로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런 대화도 있었고 법원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대통령은 여러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말도 하고 아주 분위기가 좋았고 대법관 재재청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근데 하루 만에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자 본인의 입장문을 내놓은 거죠.
0: 아니 대통령 면전에서 재재청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도 안 하고 국민 앞에 직접 나서가지고 못하겠습니다 한 것도 아니고 딸랑 그 짧은 문장 써가지고 그냥 언론에 돌려라.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이 사안이 그런 사안입니까? 네? 대법원장은 도대체 얼마나 고상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행태를 보이는 겁니까 도대체가?
1: 네. 관련한 얘기는 사법어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자연설을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공존의 방향을 담은 세 가지 청사진을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것만 뽑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로드맵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그 기조연설 전에 뉴욕타임즈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도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은 비핵화라고 하는 것들이 관계를 푸는 초입, 입구가 아니라 뭐냐? 출구다. 지금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일정한 어떤 그 접근법의 전환이라고 지금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비핵화 얘기가 미국 쪽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도 별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게 한미 간의 공조 차원에서 내지 조율된 차원에서 나오고 있는 로드맵인지 이게 좀 궁금한 부분인데 앞으로 전문가 토론 그다음에 진단이 필요한 게 바로 이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있는데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지금 뉴욕을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근데 네. 귀국 직후에 내란 사건 특별 수사 본부 구성을 지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요건 또 어떤 내용인지 요것도 좀 궁금해지는데 후속 보도 있으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줄여서 방미심이라고 불리는데요. 여기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조롱하고 성적 욕설을 한 소셜미디어 계정과 게시물에 대해서 대거 접속 차단 조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 11개와 관련 게시물 수백 건을 모두 접속 차단하기로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자, 어떤 근거로 그러면 접속 차단 조치를 의결을 하느냐. 두 가지 근거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불법 정보로 규정해서 차단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유해 정보로 규정해서 차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방미심의가 선택한 건 후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 규정이 있는데 왜 그러면 이거를 하지를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불법 정보는 지역,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 증오하도록 선동 조장하는 정보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다. 굳이 해석을 하자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을 사회적 신분으로 해석을 해서 불법 정보로 규정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전직 대통령을 사회적 신분으로 보아서 불법 정보로 포괄적으로 규율하면 예를 들어서 권력자를 향한 풍자, 해악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입틀막이 되는 결과를 빚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불법 정보로 규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고요. 다만 유해 정보로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이건 명확하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이 게시물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펼쳤던 정책이나 국정 운영과 관련된 공적 비판이 아니라 모욕적인 알몸 합성이라든가 사망의 장면 등을 묘사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크게 해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유해 정보로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여기에 방미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일치가 됐고 뭐 여당 추천이

0: 당 추천 이런 게 없었다고 하고요.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만시지탄이다. 이런 평가로 대신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신정민 님도 그런 춘철 보내주셨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잘한 결정입니다. 꽤 불편했습니다. 라고 올려주셨고요.
0: 네.
1: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0: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어제 민주당 TV에 나가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주장하는 김용민 의원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 원칙적으로 정확하되 내적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외적으로 표명이 되면 예. 사실은 그건 야당과 뭔가 다르겠어요?
0: 김용민 의원뿐만 아니라 여기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그러니까 보이는 민주당 인사들을 향한 발언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김용민 의원을 법사위에서 빼는 것은 어떠냐라고 하는 사회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뭐냐? 중수청장 임명 문제가 여전히 민주당 안에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일단 먼저 1차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이번엔 검찰 쪽입니다. 법무부가 현재 공석 상태인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이정현 수원 고검장을 발명을 했습니다. 이 고검장은 4월 조작기소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와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대해서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면서 사과하는 등 이른바 친명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몇몇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사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나온다고 함께 전했는데요. 한 검찰 간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고검장은 공소 취소에 동조하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했던 인물이다. 대검 차장으로 인사를 내면 자동으로 유력한 공소청장 후보가 되는데 향후 공소 취소를 지휘하지 않을지 검사들 걱정이 많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공소 취소용으로 내린 인사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반발 기류가 있다. 이런 네. 보도였었습니다.
1: 네, 이 두 가지를 나란히 전하는 이유는 뭡니까?
0: 중수청은 친윤검사라서 안 된다 하고 검찰청은 친명검사라서 안 된다고 하고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현상적으로 정리하면 그렇죠? 그걸 뒤집어 봅시다. 그러면 중수청장의 친명검사를 검찰총장 대행의 친윤검사를 앉히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도 안 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답은 뭐겠습니까? 친자가 들어가지 않는 엄정중립 성향의 검사를 찾아내서 발탁하는 것. 이게 정답이겠죠. 근데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있나요?
1: 있을 수도 있죠.
0: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평가가 따라붙겠습니까? 무색무취.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평가가 따라붙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여기서 또 하나의 반론이 있습니다. 왜 꼭 검사해야 되느냐? 그렇죠? 뭐 중수청장 같은 경우 꼭 검사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론 문제제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은 어차피 검사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 네. 아, JB도 뭐 해법은 없군요.
0: 답답해서. 네,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1: 네, 이인수님 이래도 저래도 답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라고 물음표 두 개 보내주셨는데 JB의 마음이 그렇다. 옥황상제님은 근데요 당에서 찬반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의견을 존중해야지 김민석 대표가 저렇게 말도 못하게 하는 건 너무 언론을 막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에 배치되는 건 아닙니까? 라는 물음표 보내주셨네요.
0: 이제 종종 이제 어떤 그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당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함구령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에게 함구령을 내린다? 자, 개인의 의견을 표출하지 말라? 이게 과연 어떤 온당한 어떤 지시이고 요청일까도 사실은 좀 분명 검토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론이 다 결정이 됐어요. 의원총회까지 해서 의결까지 돼서 당론이 됐는데 그다음에 다른 소리 하는 거라고 한다면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일정하게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론이 모아지는 당내 수기의 과정에서 나오는 의견에 대해서 가타부터 이야기하지 말라? 이것도 좀 사실은 원칙적으로 놓고 보면은 비판의 소지가 있는 그런 접근법이라도 볼 수가 있겠죠. 네.
1: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0: 네, 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사업 추진 계획을 국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1호 사업은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 혈액발전소 건설 사업인데 232억 달러를 투자해

0: 통해서 20년간 최대 450달러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고를 했다고 하고 2호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개 건설 사업인데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데 지분율은 미국과 5 내지 10% 선에서 협상 중이라고 보고를 했고 3호 사업은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LNG 개발 사업인데 아직 구체화된 건 없다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1: 지풀 점은요?
0: 자, 딱 봐도 확정 단계는 1호 사업 하나라는 거잖아요. 자, 근데 왜 우리 국회에 보고를 했을까? 중간 보고 차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딱 이것만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느냐. 관련 기사에 눈길을 끄는 한 문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 어떤 거예요?
0: 알래스카 에너지 프로젝트는 미국 쪽에서 원론적 수준이라도 발표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기사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아니, 합의도 안 됐고 구체적인 방법론도 안 나왔는데 원론적 수준에서라도 발표해달라고 미국 쪽에서 왜 요청을 할까요?
1: 성과를 알리고 싶어서?
0: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국회 보고에도 이것이 영향을 미쳤는지가 궁금해서 호기심 차원에서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1: 네, 노는 게 제일 좋아님. 이거 대왕고래 생각이 나는데 그런 건 아니죠?
0: 네, 그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긴 하죠. 네, 아무튼 결국은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참 좋은 표현을 썼던데 뭐 어려운 거 뭐 있습니까? 밑집으로는 안 된다 이거잖아요.
1: 투자한 그죠? 만큼 돈은 좀 벌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쉽게
0: 그렇죠.
1: 말하면?
0: 밑빠진 게 물보듯 올 수는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조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다급한 건 미국이지 우리가 아니다. 이것도 환기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오랜 시간 탈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가면의 기억 모두의 춤, 2026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대한민국 대표 탈춤축제가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중앙선 1942 안동역 원도심 탈춤공원 1원에서 펼쳐집니다. 전통의 멋은 더 생생하게, 탈춤의 흥은 더 신나게, 세계의 다양한 탈과 춤을 만나고 신나는 퍼레이드와 대동난장까지 보고 즐기고 함께 춤추는 모두의 축제, 2026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진보의 눈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봅니다. 민주당의 블루캠프 출발합니다.
2: 네. 블루캠프 김영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반갑습니다.
2: 가장 뜨거운 이슈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재청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입장문까지 내고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3: 아주 의외였습니다. 사실은 김성수 대법관과 대통령과 차담을 하고 한 시간 동안 길게 얘기한 다음 날 대통령이 미국에 그 방문한 순간 재재청 요구를 거부를 해서 도대체 저게 무엇인가에 대한 대단한 의구심이 들었는데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 전면에 들어섰다.
2: 정치 전면에?
3: 네. 정치 투쟁으로 들어섰다. 한마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권을 가지고 정치의 전면에 들어선 것처럼 사법부의 윤석열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2: 그럼 혹시 정치적 야망이 깔려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3: 윤석열도 처음부터 정치적 야망이 있어서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0: 항상 여러 가지 변화하는데, 본인이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은 불편부당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민주주의 체제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마지막 보루가 사실은 사법부인데 그런 경우는 여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국민의 원칙에 따라서 법을 지켜나가는 게 원칙이 필요한데 네. 그 조치에 대해서 민주당은 비판하고 국민의힘은 환호를 지르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것이 바로 정치의 전면에 섰고 정치 투쟁의 길로 들어섰다. 그래서 사법부 윤석열의 길을 가면서 사실 과거로부터 보면 이해창의 길로 가려고 하는 자기의 무슨 생각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까지 있습니다.
1: 쉽게 말하면 정권으로부터 탄압받는 모습, 연출 뭐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0: 현재는 그런 사항이고 실제로는 지난 그 대선 시기에도 대법원으로 회부된 지 9일 만에 이재명 당시 야당 대통령 후보를 유죄 취재 파견송하면서 대선 국면에 완전한 그 파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번도 그런 국면의 그 제2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면 의원님의 분석에 따르면 그 지금 이제 청와대나 여권에서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저는 좀 전에 좀 코너에서 권한쟁의 심판 가는 길이 있고 그다음에 탄핵의 길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했는데 탄핵의 길은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0: 현재 뭐 그 저는 본인의 길을 전 되돌려 놓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탄핵을 거론하는 건 좀 이른 것 같고요. 실제로 재재청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 과연 그러면 노태혁 대법관 후임을 대법원 판사로 어떻게 대법관을 임명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이 무정부 상태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1: 그냥 비워놓겠다는 거죠.
0: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죠.
1: 그렇죠.
0: 그리고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방기한 거죠.
1: 네.
0: 헌법에 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분명히 있어서 사법부 대법원장과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을 분명히 그 확인시켜주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하는 임명권에 대해서도 분명히 존중하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 조희대 대법원장도 윤석열 대통령과 협의하여 대법관을 제청했고 그러면서 국회 동의와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시기에는 왜 안 하는 거죠?
1: 아,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재청은 이렇게 한다, 임명은 이렇게 한다는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없으니까 재청과 임명이라는 어떤 국어 사전에 입각해서 해석을 하면 임명권자가 재청을 거부할 수는 있어도 재청권자가 임명권자의 결정을 거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0: 현재는 그런 상황이죠. 헌법의 의미도 그렇고 대법원장의 재청을 존중하며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의 임명도 존중한다. 이런 취지인데 재재청을 요청하지 말라는 조항도 사실 헌법과 법률에 없거든요.
1: 네.
0: 그런 상황이 난다면 저는 대안도 없이 그 지금 그 대법원을 무정부 상태로 몰고 간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위가 더 책임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
1: 헌법 위반에는 해당이 된다고 보시는 거죠?
0: 헌법을 방기했다.
1: 방기했다.
0: 방기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아니 그러니까 대법원장이면 대한민국에서 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 건 한 명일 거 아닙니까?
0: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사법부로서 그 우리 민주주의 체제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최후의 책임자인데 그것을 방기하고 정치의 전면에 정치 전선에 제1선에 서면서 뛰어든 형태가 돼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 소식을 어떤 신경으로 접했을지가 참 궁금한데 알 길이 없습니다.
0: 한마디로 뭐 전날 차담을 나누면서 합리적인 해결을 원했는데
1: 네.
0: 이렇게 뒤통수를 친 것에 대해서는 네. 대단히 내가 보기에는 지금 고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오면 그냥 수리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0: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면 청와대의 홍보수석이 공식적인 발표를 한 상황이고
1: 그렇죠.
0: 특히 강훈식 비서실장도 그것이 그러니까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국정질이 떨어지고 국민의 뜻에 부합하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 14번의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 책임진 참모의 책임자로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종합적인 것에 대한 부분으로

0: 거취를 포명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결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일각에서 특히 보수 쪽에서는 강호식 비서실장 꼴이고 몸통은 경기 성남 라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0: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 거취 표명을 했던 문제는 인사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그 보좌와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의 부족함에 대한 의견 표명했다고 보고요. 실제로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22년 대선 시기에도 전략본부장으로 25년에도 총괄상황본부장으로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그 대통령 선거를 했고 인수위 없는 정부에서 사실 초창기 내각 구성, 청와대 구성, 비정상의 정상화를 만드는 과정에 자기 역할을 전 충분히 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의 이 떨어진 지지율에 관한 또 보좌에 관한 책임이 있었는데 그런 역할과 함께 그런 비판적 지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경성 라인이 그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고 실제로는 인사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책임을 강훈식 실장이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는 이번 인사를 기점으로 해서 인사 시스템의 재정비를 통해서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1년 3개월간 진행됐던 인사에 대한 부분들을 복귀해 나가면서 저는 대통령이 외국에 있을 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 그걸 담당하는 비서관들의 역할과 책무 이런 문제에 관해서 조금 더 깊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짚어보면서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대통령이 귀국하면 보고하고 그에 따른 쇄신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냥 제가 그냥 이거저거 떠나서 대놓고 한번 이렇게 여쭤 볼게요. 이거저거 떠나서 네네. 지금 논란의 축이 되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면 김현지 부수실장을 정리를 하는 거는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0: 그거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김현지 부속실장이 역할을 했고 책임을 다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뭐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문제고 또 인사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 지금 판단하는 건 좀 이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결정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할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1: 지금 그 의원님이 인사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한 판단 사항이라고 해서 사실은 그 이전에 보면 인사에 대해서 집권여당 의원들이 이제 말을 자제하고 조심했던 게 있어요.
0: 네네.
1: 근데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안 그러던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0: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부분들도 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한마디로 부분적인 파편적인 사실을 가지고 전체를 그 평가하고 부인하는 형태보다는 종합적인 네.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 네.
0: 중수청장은 사실은 현재 그런 비판적 지점으로 보면 가장 무능력한 중수청장이 올 그 우려가 커요.
1: 그래요?
0: 네, 그런 비판으로 한다면
1: 네.
0: 가장 무능력하고 가장 무색무취한 사람이 와서
1: 네.
0: 중수청을 출범시킨 본래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공수처장이 그렇게 해서 지금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럼 공수처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중수청은 실제는 부패, 경제, 마약, 사이버 등 우리 사회의 주요한 범죄에 대해서 정확히 수사하고 처벌하고 그다음에 피해자들이 나타나지 않게끔 형사사법 체계를 정비하는 가운데 수사 기소의 분리의 핵심 수사를 책임지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중수청은 수사를 제일 잘하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고학을 척결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지 않으면 도대체 그럼 누가 수사를 해서 반부패, 경제범죄, 마약 등 주요한 범죄를 처벌합니까?
1: 김민석 대표가 어제 대외적으로 의견 표명하는 거 바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뭐 야당과 뭐가 다르냐 이런 요지에 지금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0: 절제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1: 예.
0: 제가 보기에는 중수총장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경험했던 바가 모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경험했던 바가 모든 게 아닌데 그 네. 파편적 조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치부해 나가면서
1: 네.
0: 비토를 해버리면 사실은 어떤 중수총장도 올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1: 예.
0: 그런 인사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중수총장을 그러면 검찰 출신이 아니면 경찰, 학자 아니면 완전 문외한을 갖다 놓으면

0: 반은 중수청장에 출범이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일장일단인 지점 속에서 추천된 네 후보자 중에 그 김재용 후보자를 추천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우려들을 검증하고 점검해 보는 게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행정안전위원회 후보자를 보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유시민 작가가 어제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나가가지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방안 나는 원래 이런 생각도 이제 밝힌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평하면서 국민을 속인 거다라고 지금 평가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0: 저는 이제 국면이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전에 유시민 전 장관 비판했던 지점들 속에서 대통령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의 부족함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네. 사과를 했고 네. 또 멸칭과 증오의 언어로 내란을 극복했던 우리 모두가 서로 갈라치기하고 싸우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싸우지 말고 미래를 해서 나가자라고 하는 큰 방향을 얘기했고 그 문제에 관해서 제가 보기에는 뭐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 정청래 대표의 통화 많은 과정을 통해서 서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 있는 전 국면이 이제 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큰 바뀐 국면에 맞게끔 이제는 유시민 전 장관이 입장을 좀 조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 오히려 발언 수위는 그때 더 강경해진 것 같은데.
0: 그래서 저는 신발 속의 돌멩이의 그 여러 가지 지점들을 얘기하면서 멸칭의 언어를 얘기했는데 사실 그걸 다 이제 하지 말자라고 서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켜나가고 네. 제가 한 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돌멩이가 좀 날아다니고 있는데 사실은 그 돌멩이가 유리창을 깨면 민주당과 민주개혁 진영의 모든 유리창이 깨집니다.
1: 지금 그래서 돌멩이가 날아다닌다고 했는데 그건 신발 속에 돌멩이가 아니라 속칭 짱돌이라는 이 말씀이신 거죠?
0: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이죠. 한 사람이 유리창을 깨면 예. 나머지 성한 유리창도 다 깨지기 때문에 예. 그 깨진 유리창을 빨리 복구하고 더 이상 돌멩이를 던지지 않아서 우리 전체적으로 좀 안정적인 형태로 가는 게 필요한데 또다시 돌멩이가 날아다니면 안 된다. 그래서 신발 속에 있는 돌멩이나 유리창을 깨는 돌멩이나 이제는 중단하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1: 유시민 작가가 이 발언을 한 시점은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지나고 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놓고 본다면 지금 의원님의 이런 주문 내지 부탁이 실현화 될 수 있을까요?
0: 뭐 좀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요? 유시민 장관이 그 판단하고 결정하는 지점에 한 조각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보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많은 민주당의 지지자들.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정부를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조금 조절하고 같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친 김대중, 친노, 친문, 친 이재명은 같이 한 가족이다. 그 과정 속에서 서로에 대한 멸칭과 증오의 언어를 쓰지 말자라고 서로 했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저는 같이 공유하고 인내하고 나가는 것도 필요한 시기다라고 봅니다.
1: 마지막으로 짧게 이거 여쭙겠습니다. 김승원 의원 건이 있지 않습니까? 탄원 내용.
0: 네네.
1: 자, 일단 그 어차피 이제 낙마를 했기 때문에 끝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그거는 좀 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 저는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그 이 내용은 김성원 후보자가 책임을 지고 장관 후보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일단락 됐다. 네. 라는 생각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예. 절차와 시스템에 따라서 그 확인하고 조치하면 될 것 같아요. 사법적인 영역은 사법적인 영역에서 당내 조사와 확인 측면은 당내 조사와 자정의 측면에서
1: 경기도당권 같은
0: 거. 그러니까 당내 조사와 예. 자정의 측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고 그것은 선관위에서 현재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선관위의 조사와 확인에 따른 당내 조치를 하면 될 거고 나머지 개인적인 부분들은 개인적인 소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0: 네, 고맙습니다.
1: 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지난해 우리나라 1인 가구가 824만 4천 가구였다고 하는데요.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이

0: 혼자 살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자체는 여성이 더 많은데 고독사에서는 정반대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024년 전체 고독사 사망자 가운데 남성이 8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또 특히 중장년층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국의 기초단체들이 주목하는 사업이 1인 가구인 중장년 남성들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인데요. 가령 뭐 서울 도봉구에는 봉남씨가 있고 경북 의성군에서는 남자의 품격 공방, 뭐 동대문구는 동일이와 노라조 같은 이름을 달고 요리도 하고 목공도 하고 미술관도 가고 원예도 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모집 형태로 이루어지긴 하는데 일단 이 남성들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부터가 좀 난관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주목할 곳은 전남 광주시의 광산구입니다. 아재들의 취향이 있다, 이어지다라는 그런 사업인데 네. 어떻게 집 밖으로 나오게 했을까 직접 들어봤습니다. 황성태 광산구청 행복드림 종합사회복지관 사업1팀 과장의 이야기입니다.
1: 저희가 각 세대마다 돌아다니면서 문두드리면서 예, 발굴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내가 무슨 이런 도움을 받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죠. 보통은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들한테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제일 좀 매몰차게 좀 많이 내치셨죠.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려고 하는 의사도 또 있으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시너지 역할을 좀 해주셨어요.
2: 그래서 지금 몇 분이나 참여하고 있대요?
0: 처음에 5분이었고 지금은 반년 지나서 15명 평균 그 정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난관이 이제 모집을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이 남성들의 관계 형성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가 많이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예. 대학 교수한테 자문까지 구하러 다녔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1: 모집하고도 자기 소개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보면 쟤는 뭐가 잘 나오고 저렇게 자기 뭐 자랑을 늘어놓지? 그건 안 나올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분들이 뭉쳐지고 당구장에서 모일 때 오늘 일동하고 이동하고 같이 이렇게 시합 한번 해볼까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토너먼트 경기도 하기도 하고 볼링도 서로 이제 한번 또 그렇게 해보자고 지금 해서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2: 6개월 동안 많은 일이 있었나 보네요.
0: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관계의 변화가 생기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했던 건데요. 광산구 같은 경우는 지난 4월부터 이제 올해 11월까지 총 18번을 만남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2: 네.
0: 처음부터 많은 사람을 모으기보다는 일단 나오겠다는 주민들을 위주로 시작을 해서 인원도 프로그램도 확장을 해나가는 시기인데 나오지 않겠다는 주민들한테도 부담을 주기보다는 찾아가서 뭐 우리 이번에 이런 활동을 했으니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나오시라 정도로 언지를 주는 걸로 끝낸다고 합니다.
2: 네.
0: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소극적이었던 주민들도 좀 재밌어 보이네 하면서 하나둘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2: 이게 이제 거의 사계절에 걸쳐 진행이 되는 겁니까?
0: 그렇죠. 1, 2주에 한 번씩은 꼭 모이게 되는 장기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같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옆집에 혼자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구청에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참여자들이 주변에 고립된 세대를 발굴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 네.
0: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 요리, 보드게임, 목공, 미술, 파크 골프까지 다양한데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 꼽았던 게 바로 요리였습니다. 참가자 중에 한 분인 노강호 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3: 전에는 매일 배달 음식에 좀 하루에 한 끼 먹고 그랬는데 제가 아예 요리는 아예 못했는데 제가 처음에 좀 목표로 했던 게 진미채만 좀 제대로 만들어보자 이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음식도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0: 하셨던 것 중에 제일 뿌듯했던 요리는 뭐예요?
3: 곱창전골. 유튜브를 보고 따라했는데 식당에서 나오는 맛이 나가지고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아 이게 되네 해가지고 그 뒤로 요리가 재밌는 거구나 뭐 그게 계기 같았어요.
2: 저 진미채 볶음은 저도 하는데 곱창전골로서도 해본 적이 없는데.
0: 그렇죠. 저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2: 대단하신데요.
0: 네.
2: 아무튼 그럼 일상 관계에서 좀 변화가 있었어요?
0: 사람마다 뭐 차이는 있겠지만 이 노강호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뿌듯했다라고 하셨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제가 한 6년, 7년 동안을 밖을 아예 안 나왔거든요. 몸이 아파가지고 아예 안 나왔는데 제가 이번에 프로그램을 해서 느낀 게 내가 막연하게 사람을 피해 다닐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따뜻한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큰 변화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밖에 나오게 된 계기도 됐고 사람 간의 관계라는 걸 쌓는 방법도 배웠고 유지하는 법도 배웠고
2: 네.
0: 또 이제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내는 날들이 길었는데 이제는 오며 가며 지나가다가 뭐 식사하셨어요 정도는 건넬 수 있는 사이가 많이 늘어났다라고도 했고요. 이렇게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그리고 이색적인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가령 인천 부평구에서는 밑반찬에 집중을 해서 밑반찬 만들기 교실이 열리고 있고요. 서울 금천구는 야간 순찰 골목지킴이 활동을 중장년층 남성들이 하고 있고요.
2: 네.
0: 경북의 의성군에서는 전통주를 또 함께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0: 완벽도 사실은 넘고 싶고 요리도 해보고 싶은 그런 1인 가구 사람들이 마땅한 계기를 찾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나가서 또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로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자기 존재감, 내가 참 잘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만 확인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그런 점에서 이제 그 기초단체나 이런 데가 이제 팔 벗고 나서 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선도 하고 자리도 마련하고 좋은 사업인 것 같네요.
0: 그렇죠.
1: 좀 더 이제 범위가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0: 네, 네.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0: 고맙습니다.
2: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 하십시오.
3: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판가스의 힘.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5: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저기요, 몇 층이에요?
5: 32층이요.
6: 난 280층이요.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119는 오늘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장 바쁜 길을 달립니다. 중증 응급환자는 119 의료헬기로 최종 치료병원까지 신속하게 이송하고, 고위험 산모는 전국의 응급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연결합니다. 119입니다. 119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 어디에 있는 병원이든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응급 이송 체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출동이 더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가벼운 증상은 가까운 병의원을 먼저 이용해주세요. 올바른 119 이용이 더 많은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차, 운전 10년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3부에서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이 태크볼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죠. 이준석 선수와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기술의 씨앗을 심고 가능성의 꽃을 피우며 오로지 고객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일하겠습니다. 지역이 꿈꾸는 미래, 가보지 않은 길.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 웨보노믹스가 열어가겠습니다.
2: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3: 그러게.
2: 그린일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3: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결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부근 의성방향이네. 054-858-2526.
2: 엔진은 그린일그 보링 공장이래.
4: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5: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 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 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두 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6: 안동 MBC 여름철 수상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9: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2: 네, 오늘은 맑고 쾌청하고 내일은 구름만 많은 대체로 무난한 날씨에 귀성길 오르는 데는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다만 모레 추석 당일에는 하늘이 흐려서 보름달 보기는 어렵겠고요. 모레 저녁부터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와서 토요일은 남부, 제주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귀경길은 비로 인해서 조금은 불편한 곳들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전주가 30도로 오늘까지는 늦더위가 계속되겠고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1, 2도가량 조금씩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게 바로 태크볼인데요. 이 태크볼에서 금메달을 딴

0: 선수입니다. 남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이준석 선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준석입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금메달 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뺨까지 때렸다면서요. 이게 실화인 거 아닌가?
1: 맞습니다. 네.
0: 실화인 거 맞아요. 네, 어떻게 이제는 다 실감하시죠?
1: 아, 네. 처음에 일어나가지고 정말 이게 꿈인가 해서 뺨을 때려봤었는데,
0: 네.
1: 아, 사실은 지금도 이렇게 제가 인터뷰를 많이 요청해 주실 정도로 뭔가를 이뤄냈다는 게 아직 좀 실감이 안 되긴 하는데,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그러면 금메달 딴 다음에 뭐 하고 지내셨어요, 그동안은?
1: 제가 어제 바로 귀국을 해가지고요.
0: 네.
1: 일단은 좀 가족들이랑 좀 밥 먹으면서 쉬었고, 주변 분들이 축하 연락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0: 네.
1: 네, 그거 다 답장하면서 감사하다는 예. 인사드리고, 그렇게 예. 지냈던 것 같습니다.
0: 금메달 확정되자마자 엄마 나 금메달 땄어 라고 외치셨던데, 왜 엄마를 네. 찾으셨어요?
1: 이제, 저 어렸을 때부터 운동할 때부터 이제 어머님이 이제 경기를 보러 자주는 못 오셨는데
0: 네.
1: 제가 아시안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어머님한테 아 그래도 한번 제가 언제 또 뛸지 있을지 모르는 무대니까 와서 예. 응원해달라 했는데 그동안 이제 어머님이 좀 운동할 때 뒷바라지 해주시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0: 예.
1: 그래가지고 금메달 딴 순간에는 가장 보고 싶었던 게 어머님이라서 관중석 보고 어머님한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0: 어머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1: 말을 못하고 계속 오열을 하셔가지고
0: 예.
1: 끝난 뒤에는 너무 자랑스럽다고 네. 너무 고생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0: 귀국하시고 나서 그래 밥상에는 네. 뭐가 올라왔습니까 그래서?
1: 그 제가 어머님한테 등갈비 김치찌개 너무 먹고 싶다 그래서
0: 맛있죠. 어머님, 와, 진짜 맛있는데 네.
1: 시장에 사서 어머님이 좀 직접 맛있게 해주셨습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 테크볼이라고 하는 종목이 좀 그렇게 이제 그 익숙하진 않은 종목인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종목입니까?
1: 네, 테크볼은 2012년도에 헝가리에서 시작이 됐고요.
0: 네.
1: 복사형의 테이블에서 공을 가지고 하는 스포츠고 단식과 복식 경기가 있고요. 축구처럼 손과 팔을 제외한 모든 신체 부위를 사용해서 점수를 내는 스포츠입니다. 네, 아직 한국에서는 많이 생소하시긴 하겠지만 이제 매년 열리는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는 모든 대륙이 참가할 정도로 잘 활성화되어 있는 스포츠입니다.
0: 그럼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보급이 된 종목이네 그러면?
1: 네, 맞습니다.
0: 근데 테이블이 곡선형이에요?
1: 네, 이제 탁구대로 비교하자면 탁구대는 이제 일자로 평평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근데 테크볼 테이블은 이제 끝에가 살짝 밑으로 떨어지는 곡선형이라서 이제 약간 공이 확 죽거나 아니면은 너무 튀어나가지 않게 조금 보완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아, 그렇군요. 근데 어떤 계기로 테크볼에 이렇게 그 관심을 갖고 선택을 하신 거예요?
1: 제가 21살 때까지는 축구선수 생활을 했었었는데요.
0: 네.
1: 이제 아는 감독님께서 테크볼이라는 게 한국에 들어온다. 이제 너가 뭐 축구도 하고 운동 좋아하니까 해보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0: 네.
1: 처음에는 이거 재밌겠다 그냥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근데 하다 보니까 네. 좀 점점 빠져들던가요 그러면?
1: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래도 막 이제 아시아 뭐 비치 아시안 게임 이런 데 테크볼이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조금씩은 생겨고 있었어가지고
0: 네.
1: 저런 무대에서 뛰어보고 싶은데 하면서 열심히 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밖에서 봤을 때는 좀 쉬워 보이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또 네 그래서 계속 집착하면서 좀 잘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0: 근데 국내 선수층이나 그다음에 그 팀 이런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1: 지금도 사실 테크볼이 실업팀이 없습니다.
0: 오.
1: 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선수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0: 예.
1: 네, 그때 당시에도 뭐 돈을 받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지만 그냥 꿈 하나 가지고 어쨌든 대회가 있다는 그런 거를 뛰고 싶다는 그냥 마음으로 선수들끼리 고민하면서 연습했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혼자 코치진 이런 분들도 없이 그냥 혼자 내지 동료 선수들하고 훈련하고 경기 참여하고 이랬던 거예요?
1: 네, 그때 초반에 당시에는 이제 감독님이 계시긴 했었었는데,
0: 네.
1: 감독님도 당연히 다들 생계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수들끼리 좀 많이 고민했었고,
0: 네.
1: 영상 유럽의 영상 찾아보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저희끼리

0: 연습했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수촌에도 못 들어가셨었다면서요?
0: 네, 사실 저희가 아시안게임 준비하면서 선수촌에 들어갈 수 있나 없나 이렇게 얘기가 오가긴 했었었는데요.
1: 예.
0: 결론적으로 못 들어가게 돼서 좀 선수들도 좀 많이 아쉬워했었고 또 선수촌 밥이 또 굉장히 맛있다는 소문이 있잖아요.
1: 맛있어야죠, 그리고. 예, 예.
0: 그래가지고 꼭 먹어보고 싶다 했었는데 그래도 출정식 때 한번 선수촌에 가서 이제 선수들 훈련하는 걸 이렇게 살짝 봤는데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1: 그래요.
0: 네, 그렇긴 했었습니다.
1: 그러면 금메달 따고 나서는 좀 어떻게 변화된 게 있습니까?
0: 진짜 감사하게도 12월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실내 무도 대회 때는
1: 네.
0: 저희 태클볼 팀이 2주 정도 들어와서 훈련하고 지낼 수 있게 좀 지원을 해주겠다고 들어서 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 근데 실업팀이 없으면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0: 네, 저희 선수들이 이게 맞나 싶으실 수 있는데 아시안게임이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원래 하던 생계를 다 내려두고
1: 네.
0: 어떤 뭐 급여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훈련에만 매진하고 올인하게 된 상황이거든요.
1: 아니, 제가 바로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해요? 힘들지 않으세요?
0: 사실 주변에서 뭐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만류도 있고 이랬을 텐데
1: 네.
0: 사실 이제 운동하면은 가슴에 태극마크 달고 이제 뛰는 게 가장 큰 꿈이잖아요.
1: 네네네. 네,
0: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언제 이런 기회가 또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도 아직 젊다. 미친 듯이 한번 도전해보자. 다들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도전했던 것 같습니다.
1: 근데 우리 이준석 선수 다니던 회사가 있었고 그것도 정규직 전환을 코앞에 두고 그만뒀다면서요.
0: 네, 사실 정규직 전환이 됐으면 참 좋을 상황이었어서
1: 예.
0: 저도 기대하고 가족분들, 지인분들도 기대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저한테는 이 아시안게임이라는 무대가 그 정규직 전환보다는 훨씬 컸고 사실 저 스스로는 그렇게 크게 고민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1: 그만두는데?
0: 네.
1: 야, 가족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때?
0: 오히려 지인분들은 조금 만류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랑 누나는 제가 뭘 해도 항상 믿어주시던 분들이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번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도 뭐 다른 만류 없이 그래? 너가 많이 고민했겠지. 한번 최선을 다해봐라. 이렇게 저보다도 더 저를 믿어주듯이 말씀해주셔가지고 그 믿음 때문에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1: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이준석 선수가 어머니한테 등갈비 김치찜 이렇게 이제 그 해준 거 드실 게 아니라.
0: 네.
1: 우리 선수가 어머니 업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0: 맨날 업고 다녀야 될 정도로 감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1: 그래요?
0: 네.
1: 네. 그러면 그 저 가족 말고 좀 주변에서 도와준 분들도 계세요?
0: 아, 네. 정말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숨겨진 곳곳에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1: 예.
0: 그 감사함을 꼭 전하고 싶고 특히나 저희 태크볼이 처음부터 아시안게임 하는 과정까지 순탄치만은 않았거든요.
1: 네네네.
0: 근데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꿋꿋하게 자리 지켜주시고
1: 예.
0: 저희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신 저희 대한태크볼협회 유성경 회장님께 꼭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하 임원분들 덕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왔고 태크볼이 지금 이런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1: 네.
0: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그러면 협회에 등록된 선수는 한 몇 명 정도 돼요?
0: 지금 협회에 등록된 선수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 네.
0: 아마 한 20명 남짓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20명 네. 남짓.
0: 네.
1: 정말 이제 시작이네요, 그러면.
0: 맞습니다, 네.
1: 그나저나 어떻게 이제 금메달 따시는데, 실업팀 생길 것 같다, 혹시 이런 얘기는 좀 들으시지 않으셨어요? 없습니까? 그런 얘기는 아직?
0: 사실 저희도 그게 제일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1: 현실적인 문제죠, 예, 예.
0: 네. 일단 올해까지는 국제대회가 예정이 돼 있어서 나갈 예정인데,
1: 네.
0: 이제 실업팀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1: 오, 그래요?
0: 네, 실업팀이 아직 어떤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내년에 만약에 실업팀이 안 된다고 하면 또 다시 좀 생계를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라 네, 많은 시도에 저희가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많이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좀 표명해 주셨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0: 네.
1: 그러니까 아시안게임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금메달 따셨고 이제 다음 경기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0: 네, 우선 일단 10월 말에 태국에서 열리는 국제대회 하나 참가할 예정이고요.
1: 예.
0: 그리고 11월 말에 세계선수권, 이 대회가 태크볼에서는 가장 큰 대회.

0: 중에 하나거든요.
1: 네네네.
0: 예, 그래서 이제 아시아의 벽을 넘어서 세계의 벽에 좀 부딪혀보려 하고요.
1: 네.
0: 예, 그리고 12월에 사우디에서 열리는 이제 아시아 실내 무도 대회를 끝으로 올해는 이 일정을 참가할 것 같습니다.
1: 네, 거기서도 좋은 성적 거두시길 네. 기대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많은 청취자분들이 좀 축하하고 힘내라는 문자 계속 네.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것도 함께 전해드릴게요.
0: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네, 네 고맙습니다.
1: 네, 이준석 태크볼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2: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몰리는 상황이죠. 근데 거꾸로 고향에서 한번 일해보자 이렇게 나선 청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때 관광지로 번성하다가 쇠락해가던 아산 도고온천 마을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주인공인데요. 사회적 협동조합 온어스의 최낙원 이사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도고온천에 계시다고요?
3: 네, 맞습니다.
1: 몇 분하고 같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겁니까?
3: 지금 조합원은 7명이고 직원은 5명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이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3: 저희는 미션 자체가 사람과 지역과 자원을 연결한 지속가능한 로컬 생태계 조성이라는 미션을 향해서 가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1: 네.
3: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프로젝트로 거시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주요 사업으로는 유효공간들 리노베이션에서 사람들 좀 머물 수 있는 콘텐츠로 만들고 있고
1: 예.
3: 지역의 자원을 연결해서 로컬 관광 여행 상품 같은 것들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역의 행사나 축제 같은 것들도 기획해서 운영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1: 한마디로 지역 사업하고 계시는 거구만요. 그러면.
3: 네. 맞습니다.
1: 근데 협동조합 이름이 온어스인데 어떤 뜻이에요?
3: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지역에서 작은 창업으로 시작한 청년 창업가 10명이 시작을 했어요.
1: 네.
3: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지향점이 지역에서 이렇게 작은 청년 창업가들이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는 함께 하고 연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너스를 만든 거고요.
1: 네.
3: 그래서 오너스의 뜻이 중의적인 표현이 있는데 온, 이 지역에서 우리 함께하는 우리들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1: 아.
3: 그다음에 오너들, 대표들이 같이 모여서 만든 또 다른 회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1: 오너스 이렇게
3: 되니까.
1: 오, 예. 좋은 뜻인데요. 네.
3: 감사합니다.
1: 저도 고향이 충청도라 도고온천 저도 잘 알거든요. 농번기 끝나면 마을 어르신들이 온양온천 아니면 도고온천에 꼭 한 번씩은 다녀오셨는데
3: 네.
1: 요즘은 어때요? 좀 도고온천이?
3: 확실히 요즘에 온천 산업이 또 쇠락을 하기도 했고
1: 네.
3: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또 도고 안에서도 대형 콘도들이 한두 개 정도 문을 닫으면서
1: 네.
3: 확실히 이전과는 좀 다른 분위기라고 지역에 있는 어른분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말씀을 하세요.
1: 예.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요즘에 다시 한번 이제 온천 여행이나 이렇게 또 다른 방식으로 프라이빗 온천이나 료칸이나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온천을 찾는 이유들이 생기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좀 변화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온천물 좋죠. 아유, 얼마나 좋은데 온천물이. 예, 아무튼. 근데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은 이 협동조합을 만들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3: 네, 저는 사실 전공은 청소년학하고 사회복지학을 저는 공부를 했고 첫 취업 직장도 청소년 재단에서 직장을 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로서. 네,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때 좀 오래 일했던 카페 사장님께서 한번 만나자고 했는데 협동조합 카페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은데 한번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2019년도에 처음으로 협동조합 창업을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1: 그럼 카페 사장님이 처음에 제안을 하셨던 거네요, 그러면?
3: 네, 카페 사장님이 제안을 하셔서 제가 3년 동안 커피 협동조합을 같이 운영을 했고요.
1: 아, 커피 협동조합 그때는?
3: 네,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사업을 하면서 만났던 청년 창업가들하고 되게 친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약간 뭔가 공동의 방향성이나 미션도 생기면서 오너스를 설립하게 됐고 오너스 일을 하면서 조금 네. 더 지역과 관련된 사업들을 운영하다 보니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같이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3: 좀 좀 다양한 데 업종이요. 예. 그 뭐 IT 업종도 있고 광고 간판 하는 분도 있고 디자인 하시는 분, 예. 축제 하시는 분, 사진 영상 하시는 분 이렇게 좀 다양한 각자 다른 업종에 있는 청년들이 같이 모이게 됐고 만들게 됐고. 예.

0: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나와 그때 대표자가 저였는데 네. 그러면 저는 사업을 중단하면서 이제 이걸 메인 사업으로 하면서 당장 수익이 없을 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를 알고 그래도 많이는 못 주지만 1년 동안 우리 출자금을 낸 거 가지고 너의 월급을 충당하면서 일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200만 원으로 정하여서 출자금을 냈습니다.
1: 자, 그러면 지금부터 경영평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출자금은 남아있습니까? 없습니까?
0: 아, 출자금은 당연히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1: 오, 그래요?
0: 다시 채워 넣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1: 야, 그럼 이거 사업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0: 이제 잘 된다기보다는 그래도 조금씩 성장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1: 오,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0: 저희가 작년에는 5억이었는데요. 올해는 7억 정도 할 것 같습니다.
1: 오, 그래요?
0: 네, 이야.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1: 예, 가장 알짜배기 사업이 뭐예요?
0: 저희는 이제 제일 원하는 거는 이제 지역 기반의 이런 여행 상품이 제일 수익화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예. 투자도 가장 많이 하기는 하는데요. 네네네.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50% 이상의 이제 캐시카우가 되는 거는 지역에 있는 행사나 축제나 워크숍 같은 것들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이 용역 사업들이 저희의 주요 매출입니다.
1: 좀 지역에서의 반응은 좀 어때요?
0: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맞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네. 그래도 1년에 한두 개씩 하던 게 이제 네다섯 개 올해는 한 10개 정도 가까이 되는 행사나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기획하고 운영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잘 한다라는 소문이 나니까 조금씩 이런 일들이나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래요.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쇠락해 가는 도고온천 살려내고 네. 생활인구도 많이 늘리고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이 사업 이제 하고자 하는 거고. 어떻게 좀 네. 관광객은 조금이라도 좀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0: 뭐, 저희가 전체적인 이제 관광객 추이 같은 것들을 세부적으로 보지는 못했는데. 네. 그래도 저희가 운영하는 숙박 시설하고, 그 다음 저희가 운영하는 여행 프로그램에 1년에 한 1200명에서 1500명 정도가 참여를 하시거든요.
1: 네네네네. 네, 네,
0: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도고에 하루 이상 체류시키는 인원이 1년에 1000명 이상이 되고 그들이 여행에 와서 10만 원씩만 쓴다고 해도 네. 1억 원 이상의 도구에서의 그런 경제적 파급 효과도 그렇죠. 내고 있다라고 조금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런 것들을 계속 키워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근데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뭐 서울이다 경기도다 이렇게 이제 수도권으로 막 이동을 하잖아요.
0: 네.
1: 근데 우리 이사장님이 이제 거꾸로
0: 네.
1: 이제 그 발걸음을 거꾸로 놓으신 건데 이거 쉬운 결정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저도 되게 어려웠고 예.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부모님도 약간 걱정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1: 그렇죠. 여기 와서 뭐 먹고 살려고 그러느냐 뭐 이런 얘기 당연히 맞습니다.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1: 예.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그러면?
0: 부모님 걱정은 하시지만 이렇게 뭐 이렇게 못하게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고 예. 다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하는 일을 설명을 드려도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를 못 하셨다가
1: 예.
0: 요즘에는 제가 하는 일들이 이렇게 그래 조금이나마 홍보화 되고 이렇게 라디오도 출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제가 하는 일들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이 기회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렸더니
1: 예.
0: 되게 이제 자부심을 갖고 또 자랑도 하시고
1: 네.
0: 되게 좋아해 주시는 상황입니다.
1: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그 다른 지역에서 이제 그 비슷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분들하고 뭐 연계를 한다든지 협력을 한다든지 소통을 한다든지 혹시 이런 것도 좀 있어요?
0: 맞습니다. 사실 이 지역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들도 종종 생기는데요. 특히나 저희는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사업을 시작했 기 때문에
1: 네.
0: 이제 기수 같은 기수의 12명의 동기들이 전국에 퍼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도움받을 수 있는 거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 서로 간에 도움을 드리고 있고 특히나 충남 안에서는 홍성이나 뭐 공주나 아산 같은 경우에는
1: 예.
0: 같이 컨소시엄을 맺어서 1년에 한 번씩 전 직원들하고 공동 워크숍도 하고
1: 예.
0: 공동 프로젝트도 기획을 하고 어떻게 하면 충남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도 종종 나누고 있습니다.
1: 지자체 쪽에서 어떤 뭐 지원이나 이런 것도 좀 있습니까?
0: 네. 지자체에서도 지금 저희가 도구에서 활동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데
1: 네.
0: 거기에서 활용하는 공간 중에 두 개는 아산시 공간이에요.

0: 자기가 갖고 있는 유휴 공간을 되게 저렴한 가격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셔가지고 임대료는 걱정 없이 저희가 시설이나 인건비 투자만 해서 그 공간을 좀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다른 분들을 따라서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0: 어르신들이 저는 무조건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게 있더라고요.
1: 왜요?
0: 왜 젊은 놈들이 갑자기 새거지 10명이 와서 마을 여기저기를 보고 그다음에 뭐 여기 뭐 비어있는 공간이냐 임대할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네. 아, 뭔가 이렇게 꾼들인 줄 알았었던 것 같아요.
1: 아,
0: 그래서 약간은 약간 조심스러워하셨는데
1: 네.
0: 지금은 이제 저희가 5년 차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이랑도 되게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이장님이나 이제 이런 지역 유지분들하고 마을 축제 같은 것들도 같이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되게 끈끈한 신뢰 기반의 관계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곳이 지금 우리 이사장님에게는 고향인 거죠.
0: 맞습니다.
1: 근데 그 연이 없는 청년이 합류한 경우도 있습니까? 지역 연고가 없는데?
0: 네, 있고요. 예. 저도 사실 이제 아산이 고향이기는 하지만
1: 네.
0: 도고면이라는 지역은 사실 그때 처음 갔어요. 그래서 같은 아산이라고 해도 이제 동쪽에 있는 대방과 그다음 서쪽에 있는 도고면은 거의 이제 고향이라고 봐주시지 않더라고요.
1: 아산 넓어요.
0: 네.
1: 예. 그죠.
0: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1: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일자리는 여러 가지로 그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을 텐데, 또래 네. 청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0: 일단은, 저는 그, 지역을 좋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1: 네. 그러니까
0: 내가 사는 지역을 좋아해야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지금 사는 지역을 떠나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좋아하고 애정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보는 것도,
1: 네.
0: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1: 예.
0: 그리고 요즘에 이제 지역으로 와서 좋은 기회들을 많이 찾으려고 하는 청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1: 네네네.
0: 그리고 그런 것들을 거꾸로 유치하려고 하는 지자체들도 있고요.
1: 네네.
0: 저는 되게 중요한 게 집이나 뭐 주거나 아니면 일자리 같은 것도 당연히 물론 중요한 거고 그 외에 또 중요한 걸 생각해 본다고 하면 좀 같이 버틸 수 있는 동료가 되게 중요하다고
1: 그렇죠.
0: 생각을 해요.
1: 그렇죠.
0: 지역에서 같이 고민을 나누고 재밌는 일도 같이 도모해 볼 수 있고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또 청년 또래도 중요하고 지역에 있는 마을에 있는 그런 주민분들이나 리더분들 아니면은
1: 알겠습니다.
0: 뭐 기관이나 지자체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 마음 변치 마시고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최낙원 사회적 협동조합 원어스의 이사장이었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한인제약.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성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안전화.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2: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시 미필.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5: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5: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5: 보험이 든든하구만.
6: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7: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9: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0: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1: 네, 시선집중 본방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걷는 길마다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 그 길에 담긴 영남 선비들의 이야기를 안동 MBC 라디오와 함께 만나보세요. 2015 경북고속길 라디언 티어링. 상주를 시작으로 성주, 김천, 문경, 영주, 안동까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와 함께 구곡의 절경과 성대의 자취를 직접 느껴보세요. 참가 신청은 구곡길 홈페이지, 문의는 054-851-7126번입니다. 2015 경북구곡길 라디언 티어링, 올가을 라디오와 함께 구곡길을 걸어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세계 유교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자라고 꿈꿀 수 있도록 따뜻한 돌봄을 만들어갑니다. 청년이 일하고 배우며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넓혀갑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커지고 청년의 미래가 밝아지며 모두가 희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곳. 함께 희망을 키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안동 MBC 캠페인은 꿈이 미래가 되는 도시 영주시와 함께합니다.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5: 라디오,
6: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의 두 번째 미국 투자 프로젝트로 미국 원자력 발전소 8기를 짓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8기 중에 2개는 우리나라의 기술 지분이 더 큰 한국형 원전이 될 예정이라네요.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버 아시죠? 우버가 배달의 민족 인수를 추진하면서 기업 결합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인수가 성사되면 배달과 택시 호출 시장의 판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관련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9월 23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 자,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이코노미스트의 라예진 기자,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2: 미국 투자 이야기 좀 해보죠.
4: 네.
2: 우리나라가 투자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이 강제로 하라고 하니까
4: 네.
2: 이제 미국, 유럽, 일본 이렇게 다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예, 일본, 유럽 이렇게 해야 되는 이제 숙제하는 거죠.
4: 네.
2: 일본이 제일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가 미국의 원전 짓는 투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4: 그렇습니다.
2: 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4: 계속 언론에서 좀 보도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LNG 복합 발전소가 1호가 될 거고 그건 이제 뭐 금액까지 좀 확정이 됐고,
2: 예.
4: 뭐 수익성 확보에 대한 부분도 다 보고가 됐고요. 이제 2호하고 3호는 원전하고 그다음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다라고 나왔고, 이 2호인 미국 원전 짓는 것과 관련된 추가 내용들이 조금 나왔는데,
2: 예.
4: 일단은 미국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지금 원전 8기를 짓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한국의 투자금, 대미 투자금을

0: 통해서 하고 거기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 8기 중에 2기는 한국형 원전을 짓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미국에다 원전 지어주거나 한국형 원전을 지으려면 사실은 지난해의 기억을 좀 되돌리셔야 되는데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하고 우리나라 한국전력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체결한 합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체코의 원전 수출하고 뭐 이러면서 이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가 우리가 가진 원천 기술 가지고 한국형 원자로 나왔으니까 로열티 주세요. 아니면 여기 못 나갑니다. 막 이렇게 딴지를 거니까 예. 우리가 가서 이 지재권 협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한국형 원전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게 되면 뭐 로열티로 그리고 뭐 거기에 나가면 당신네들한테 물품을 사고 뭐 이러면서 1조 원가량을 주기로 합의를 예,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거는 미국에는 진출하지 않겠어라고 이렇게 서명을 했어요.
1: 미국 그렇죠. 거기는 이제
0: 본인 제한된 지역 우리가 가지고 예. 들어갈 수 없는 지역. 그래서 이제 이번에 미국에 가려고 하면 그 합의 자체를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1: 형식적으로 그렇네요.
0: 네, 미국하고 예. 협상을 잘 해서 미국이 웨스팅하우스를 설득했고 우리가 한국형 원전 2기를 그 8기 중에 지을 수 있게 됐다라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아니, 이 원자로 기술이 미국 거라고 주장해서 뭐 그래 그렇다고 보자 하고 우리도 이제 서명도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본인들 거를 못 지어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돈이 필요하니까 한국이 돈 좀 내고 기술이야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럼 우리 기술 써서 할게? 라는 뜻일까요?
0: 사실은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는 그 원천 기술만 가지고 있는 회사고 예. 원전을 지을 수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예. 계속해서 원전을 짓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일종의 뭐 우리가 예전에 특허 괴물이라고 하는 것처럼
1: 그렇게 예,
0: 해서 돈을 우리는, 버는 회사거든요.
1: 지금은 우리가 할 줄 모르지만 네. 옛날 우리 할아버지가 훌륭한 목수였어 이런 거.
0: 네네. 그래서 미국에서 원전을 지으려면 계속 얘기 나왔었죠. 어차피 우리 기업들이 가서 지어줘야 된다.
1: 예.
0: 근데 이제 지을 때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로 짓느냐 예. 한국형 원자로 짓느냐에 따라서 한국형 원자로라고 하면 우리는 로열티도 내고 한국은 안 돼. 못 들어와. 미국에서는 못 지어. 한국형 원자로. 이렇게 예. 계약이 돼 있었던 거고요.
1: 예, 예.
0: 웨스팅하우스가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원전을 짓는 거라면 한국 기업들 불러서 하청 줘서 일하는 거는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이번에 하청만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원자로를 가서 2기 정도를 지을 수 있다는 건 의미가 좀 있었던
1: 거고요. 그럼 그 부분은 우리가 주장해서 이렇게 좀 해주라 했나 봐요?
0: 네네네. 그랬다는 게 이제 정부의 얘기고요. 근데 완전히 지금 다 확정된 건 아니고 예. 지금 이 정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의 지분도 5에서 10% 정도 우리가 확보할 것 같고
1: 예.
0: 그리고 이사회 멤버로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1: 그렇게. 그럼 미국에다 지을 때 미국의 로열티를 또 별도로 웨스팅하우스 원천 기술이라 하니
0: 네.
1: 그거는 내야 되는 거겠지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2기의 한국형 원자로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합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로열티 플러스 뭐 물품을 우리가 거기다 주문한다 뭐 이런 것들 예. 포함하면 한 기당 1조 원 정도를 우리가 지출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수익성 확보가 더욱 좀 어려워지잖아요.
1: 그래도 웨스팅하우스는 민간 기업일 테니까.
0: 네.
1: 민간 기업한테 줘야 될 로열티를 뭐 야 이거 우리 미국 정부가 시켜서 하는 건데 좀 봐주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0: 이미 합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그 지역의 제한에 대한 거는 미국 정부 요청에 따라서 일부 우리가 합의했던 게 개정돼서 뭐 예. 조건을 걸었겠죠. 이번에 뭐 이 프로젝트에 한해서는 한국 기업이 들어와서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것들이 아마 들어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 웨스팅하우스는 지금 그 뭐 미국 회사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다면서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회사를 국적이 뭐냐라고 따질 때
1: 예.
0: 그 회사가 어디에 본사를 두고 있냐라고 예. 보면 미국 회사가 맞습니다. 미국에 있거든요. 웨스팅하우스는.
1: 예.
0: 근데 그 지분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냐. 지분의 국적을 따지면 캐나다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본사를 가지고 있는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이 100% 캐나다 자본이 가지고 있거든요.
1: 아하, 예.
0: 그러니까 캐나다의 브룩필드라는 그 친환경 뭐 이런 거 투자하는 펀드 회사 굉장히 큰 회사가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1: 세금은 미국에 내겠군요.
0: 네, 그리고 예. 카메코라는 뭐 우라늄과 뭐 이런 것들 하는 회사가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1: 예.
0: 자본으로 보면 캐나다 회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원래 예. 미국 회사인데 원전이 이 친환경 문제 하면서 원전이 굉장히 위험해 뭐 이러면서 한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탈원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1: 한동안 천덕꾸러기였죠.
0: 예, 예. 예. 그러면서 이 회사가 거의 망했습니다. 그래서

0: 매각도 몇 번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지분 관계가 바뀌었는데 중간에 우리나라의 두산중공업이 지분을 이 회사를 인수하려고도 했고요.
1: 예.
0: 이 인수 싸움에서 져서 도시바가 인수했다가 도시바가
1: 또 토해냈었죠.
0: 이 회사가 파산해가지고 도시바가 내놓은 지분을 이제 캐나다가 사가는 이런 형태가 됐거든요.
1: 예.
0: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캐나다의 100% 자본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1: 근데 이 회사 지분을 우리가 좀 가지려고 한다.
0: 네.
1: 우리가 갖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매번 로열티 내라고 하니까.
0: 그렇죠. 아. 이사회에서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그래도 조금의 제어가 가능하지 않겠냐. 근데 지금 이사회 구성 멤버가 아까 말한 그 두 명의 주주가 세 명씩 이렇게 6명으로 돼 있거든요.
1: 예.
0: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한 명 참여한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냐 싶기도 하죠. 거기서 뭐 목소리 내봐야 6명 다른 사람이 손들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1: 근데 3대 3일 때 우리가 한 명 더 들어가면 우리가 이른바 캐스팅 못 하니까.
0: 뭐 그럴 수는 있죠. 오. 근데 어차피 두 3대 3이 같은 의견을 내면 아무 의미가 없기는 한데 그래도 가서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의 대주주들이 지분을 주고 말고를 결정할 텐데 미국 정부가 뭐 줄한다 그래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네요. 우리가 지분을 확보해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미국이 이번 8기 원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를 가지고
1: 예.
0: 이렇게 하면 회사가 굉장히 좋아지니까 미국 시장에 상장시켜 줄게.
1: 웨스팅하우스를 네.
0: 이거를 우리가 절차도 빨리 해주고 뭐 미국에 짓게 해주고 뭐 이러면서 상장을 시켜줄 테니까 일정 가치 이상의 그 회사 가치 평가를 받으면 그 이상된 가치의 20%를 미국한테 지분을 주도록 옵션을 맺었어요.
1: 아 미국 정부에 주도록
0: 네. 미국 정부가 지분을 가져가도록. 그렇게 했으니 이번에 한국이 짓고 이렇게 프로젝트하고 더군다나 돈도 한국에서 대고 그러면 너네한테 엄청 도움 되잖아. 그러니까 기업 가치 오를 거거든.
1: 아,
0: 그러니까 한국한테도 일부 지분을 주도록 하자라고 미국이 간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거죠.
1: 아, 다 이거 미국 정부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0: 네네.
1: 미국 정부한테도 지분을 당연히 많이 주고.
0: 네.
1: 한국 정부는 좀 주고.
0: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IPO까지 되게 되면 미국도 네. 이사회 멤버로 들어올 거고
1: 네.
0: 미국의 지분은 지금 황금권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분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이걸로 모든 의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미국은 갖는 걸로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1: 트럼프의 뜻이 곧 법이니까
0: 네. 나중에 실제 상장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지분을 받느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구주의 일부를 받는지
1: 예.
0: 상장될 때 신주 발행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서요. 네.
1: 그럼 지금 웨스팅하우스의 다른 주주들은 봉이냐 이제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건데.
0: 그런데 한국이 들어감으로써 이 회사의 기업 가치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1: 그거는 그 기존 네. 주주들이 판단할 문제죠.
0: 네네 그렇습니다.
1: 그러나 분위기상 협박당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다.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정부한테도 그렇고 뭐 그렇게.
0: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그 이거 특허만 가지고 있어서 돈 벌 수 있는 회사는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원전을 많이 짓고 앞으로 한국과 협력해서 타 지역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1: 예.
0: 자신들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맞는 거니까요. 네.
1: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 투자 숙제 하나를 이렇게 끝내는 것 같다는 얘기죠?
0: 그렇습니다.
1: 예. 이제 이걸로 이제 우리도 돈을 최소한 손해는 안 봐야 되는데요. 그죠?
0: 우리나라 많은 원전 기업들이 들어가서 일하면서 돈을 좀 받아올 거고요.
1: 그런 식으로?
0: 대신에 이제 아까 말한 수익성 확보 문제에 있어서는 노열기까지 네. 주고 뭔가의 수익성을 확보하기에는 그 주기를 짓는 게 훨씬 더 한국형은 의미는 있으나 수익성 확보는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이런 식으로 손목을 비트나 진짜 트럼프 대통령 정말 너무하네 이런 생각을. 자 라이징 기자 준비해 오신 소식은 이제 배민 배달의 민족을 우버가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이게 원래 우리나라 그 스타트업이 창업한 회사였는데 한번
2: 네.
1: 독일한테 팔렸다가 또 팔리는 거예요?
2: 네,
1: 그런
2: 그렇죠.
1: 거죠?
2: 네. 예. 정확히 말을 하면 우버가 배달의 민족을 직접 사는 건 아니고요.
1: 예.
2: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의 최대 주주인 이제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를 통째로 인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1: 독일한테 팔렸었는데 그 독일 회사가 또 우버한테 팔리는 거군요.
2: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딜리버리 히어로를 이제 인수하면 그 자회사인 배민도 자연스럽게 우버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오는 구조이고요.
1: 예.
2: 사실 우버는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 음식 배달 사업을 한번 했다. 가 철수한 적이 있거든요. 2017년도에 배달 서비스인 우버 이츠를 한국에 내놨었는데 당시 이미 배달의 민족 같은 기존 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꽉 잡고 있다 보니까
1: 예.
2: 출시한 지 2년 만인 이제 2019년도에 사업을 어떤 이제 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시에 경쟁을 했던 배민의 모회사인 이제 딜리버리 이제 히어로즈를 이제 사들이면서 다시 한국 배달 시장에 들어오는 셈인데요. 우버는 이번 인수에

0: 협회에 지난 7월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어제는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제 기업결합 사전 심사를 이제 자진적으로 신청을 하면서 국내 승인 절차도 시작을 했습니다.
1: 예.
0: 인수 가격은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의 전체 지분을 기준으로 약 148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20조 원이 넘는 규모로 알려져 있거든요.
1: 이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독일 회사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을 텐데,
0: 네.
1: 그거를 통째로 사는 금액이 대략 20조 원.
0: 네, 맞습니다.
1: 그럼 한국 말고 어디에서 사업하고 있어요?
0: 네, 한국 말고 이제 세계적인 이제 배달 업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1: 예.
0: 그래서 이번 인수가 마무리가 되면 이제 우버는 한국의 배민뿐만 아니라 중동의 이제 탈라바트, 그리고 헝거스테이션, 또 중남미의 페디도스야, 유럽, 아프리카의 글로버 같은 세계 지역 대표 배달 플랫폼들도 함께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이런 것도 우리 배민 비슷한?
0: 네, 그렇죠.
1: 음식 배달인가 봐요.
0: 배달 앱입니다. 네.
1: 헝거 스테이션.
0: 네.
1: 이건 뭔 뜻인지 알겠습니다.
0: 헝거. 네.
1: 그렇다는 거죠.
0: 네.
1: 알겠습니다. 우버는 원래 그 택시 같은 거 필요할 때 부르는 그 서비스죠. 유명하기로는.
0: 네.
1: 근데 이제 음식 배달하는 서비스를 같이 운영하면 무슨 장점이 다는 거예요?
0: 네, 이제 핵심은 이제 한 사용자가 택시도 부르고 이제 배달 서비스도 같이 쓰게끔 만들다는 건데요.
1: 예.
0: 이제 우버가 이번 인수를 발표하면서 이제 공개한 자료를 보면요. 택배와 배달 같은 여러 서비스를 함께 쓰는 사용자가 한 가지 서비스만 쓰는 사람보다 이제 우버에서 쓰는 돈이 약 3배 가까이가 더 많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1: 예.
0: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사람은 이동할 때도 이제 앱으로 택시를 부르는데 익숙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1: 그러겠죠. 앱으로 뭐 쇼핑할 가능성도 높고,
0: 네.
1: 인터넷 뱅킹할 가능성도 높고, 주식 투자도 앱으로 하실 가능성이 높고.
0: 그렇죠. 앱을 잘 사용하는 네. 사람들일 네. 수 있는데 또 반대로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에게 음식 배달 할인 서비스 혜택까지 주면 배달 앱도 같이 많이 쓰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 예.
0: 즉 우버 입장에서는 아예 처음 앱을 사용하는 새로운 고객을 계속 데려오는 것보다 이미 택시를 탄 사람에게 배달도 이용하게 하고 또 배달을 쓰는 사람에게 우버 택시도 타게 만드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1: 그렇게
0: 네.
1: 고객이 겹칠 가능성이 높으니 새로운 고객을 만드는 비용이 적다?
0: 네. 그래서 우버는 이런 두 가지를 함께하는 전략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멤버십도 만들었는데요.
1: 예.
0: 현재 글로벌 사업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우버원이라는 멤버십입니다. 그래서 이 멤버십은 한번 가입을 하면 택시와 배달 같은 우버의 여러 서비스 이용할 때 할인이나 적립 혜택도 통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1: 음식 배달 여러 번 받으면 택시 탈 때 좀 깎아주고
0: 공짜로 네, 이용할 수도 있고 네.
1: 예.
0: 그래서 이 때문에 우버는 이번 인수로 인해서 택시 그리고 배달을 함께 운영하는 방안을 더 강화할 전망인데요. 실제로 이번 인수가 끝나게 되면 택시와 배달을 동시에 운영하는 나라가 현재는 34곳인데 이제 18곳까지 이제 2배 가까이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국 딜리버리 히어로를 사서 배달 사업만 키우는 게 아니라 택시 사업까지 같이 묶어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나라 자체를 크게 늘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우리나라는 우버 택시가 운영되고 있나요?
0: 네, 운영이 되고 있죠. 네.
1: 그러면 이제 똑같이 음식도 만약 이제 하게 되면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겠네요. 그죠?
0: 네,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오게 되면 우버 택시와 이제 배민과 함께 엮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아직 우버가 배민을 우버원에 넣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먼저 한국에 기반이 이미 갖춰져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우버는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에도 우버원이라는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1: 예.
0: 현재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배달이 없기 때문에 배달은 빠져 있고 택시 중심인데 월 4,900원을 내면 우버 택시를 탈 때마다 이제 이용 금액의 5에서 10%의 크레딧을 돌려받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 그거 쌓아놨다가 나중에 이제 뭐 배민 인수하고 나면 음식 배달할 때 그걸 쓴다 이거죠.
0: 쓸 수 있게끔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요.
1: 음식 배달 자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괜히 카카오 택시 안 타고
0: 그쵸.
1: 우버 택시 네. 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0: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버 입장에서는 새롭게 멤버십을 만들 필요도 없고 이제 한국에서 멤버십을 이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예.
0: 지금 있는 우버원에 배민만 어떤 방식으로 연결할지만 고민하면 되는 문제이거든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더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만약에 실제로 두 서비스가 묶이게 되면 국내에서는 쿠팡과의 경쟁도 이제 새로운 양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1: 예.
0: 쿠팡은 이제 와우 멤버십이라는 걸로 이제 쇼핑 고객을 쿠팡 이츠 배달까지 끌어오고 있거든요.
1: 예.
0: 우버 역시 이제 반대로 택시 고객을 배민까지 연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 한 달에 얼마 내면 쇼핑 뭐 무료 배달 이런 서비스 해주는데
0: 네.
1: 그 고객은 쿠팡 이츠 할 때 뭐 또 깎아주고 그러나 봐요.

0: 건가요?
1: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배달앱끼리 그리고 또 택시앱끼리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회사가 하나의 멤버십 안에 얼마나 더 많은 생활 서비스를 묶어두느냐가 이제 경쟁력 싸움에서 중요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야, 이게 그럼 잘못하면 괜히 멀쩡한 카카오 택시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
1: 네,
0: 멀쩡한 쿠팡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게 또 영향을 주면 또 그거의 경쟁사인 뭐 네이버 쇼핑 같은 데도 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1: 그렇죠.
0: 또 자영업자들한테도 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네. 솔직히 경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네. 수수료 경쟁도 있을 수 있으니까.
1: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가장 민감한 문제일 텐데요. 이제 아직 우버가 배민의 수수료 체계를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말한 거는 전혀 없습니다만 이제 해외에서 우버이츠가 먼저 운영되는 방식을 보면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요금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요. 우버 배달만까지 이용을 하면 음식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주문액의 30% 안팎까지 매겨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0: 예.
1: 그래서 만약 음식값이 만 원이라고 하면 이제 단순 계산으로 3천 원 수준이 플랫폼 이용료와 배달망 이용 비용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0: 음흠.
1: 물론 여기에는 이제 주문을 연결해주는 비용뿐만 아니라 실제 배달을 맡아주는 비용도 포함이 돼 있긴 합니다.
0: 그러니까 음식점은 조리만 해서 딱 내동시키기만 하면 우리가 주문도 받아줘 배달도 해줘 그 다 할게요라는 거잖아요.
1: 네.
0: 예.
1: 그런데 이제 현재 배민과 다른 수수료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주요점인데요. 현재 배민은 이제 점포 매출 규모에 따라서 중개 수수료를 다르게 적용을 하는 상생 요금제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배민을 사용하고 있는 국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우버가 주인이 되면 배민의 현재 수수료 체계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이제 가장 현실적인 관심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0: 한국에 오면 이제 뭐 한국 상황에 맞춰서 수수료를 조정할 수도 있겠으나
1: 네.
0: 지금 우버가 해외에서 받는 수수료 체계를 우버이츠가
1: 네.
0: 음식 배달
1: 네.
0: 해외에서 받는 수수료 체계를 한국에 와서 그대로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1: 그러면 이제 수수료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0: 수수료가 바뀌면서 비싸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1: 네, 그렇습니다.
0: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지금 배민이랑 쿠팡이츠는 해외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들에 비해서는 수수료 많이 깎아주고 있다는 뜻입니까?
1: 네, 우리나라 이제 정부 안과 이제 협의를 해서 상생 이제 요금제라는 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규모에 따라서는 조금 저렴할 수도 있어요.
0: 정부의 압박이 통하고 있다. 알겠어요.
1: 네. 택시 업계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0: 예.
1: 지금 국내 택시 호출 시장에서는 카카오티가 훨씬 큰 이용자 기반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버가 수많은 배민 이용자에게 이제 택시를 할인해주겠다, 그리고 적립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면 우버 택시까지 끌어올 수 있게 되면서
0: 예.
1: 택시 호출 시장 경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이게 그럼 되려면 일단은 주주들끼리도 오케이가 돼야 될 것 같고.
1: 네, 맞습니다.
0: 우버하고 딜리버리 히어로 주주들 사이에서도 오케이가 돼야 될 것 같고.
1: 네.
0: 경쟁 당국도 그래 그렇게 인수하도록 해라라고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1: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공정위가 사전 심사를 시작했고요.
0: 예.
1: 우버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 전개하는 여러 나라의 이제 심사도 거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래도 뭐 이거 허용 안 해주기는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1: 네.
0: 또 바뀌면 또 뭔가 좀 복잡해지긴 하겠군요. 자, 저희는 광고 잠깐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3: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0: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숭고. 지금 다운로드.
1: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2: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1: 잠시 후 9시 5분
2: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3: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4: 네, 오늘은 청취자 김지하 씨가 한국은행도 그렇고 미국 연준도 그렇고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이상하게 0.25%포인트씩만 올리거나 내리던데 0.25%포인트씩으로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왜 기준금리를 변경할 때는 0.1도 아니고 0.5도 아니고 0.25씩만 올리거나 내리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어쩌다 보니 다들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괜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0.1이나 0.2%를 올려도 되고 뭐 0.28%를 올리거나 0.32%를 내려도 지금도 그렇게 해도 되기는 되는데 굳이 또 그렇게 그런 특이한 숫자만큼 올리거나 내린다고 뭐 경제가 더 많이 좋아질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다들 다른 나라들도 0.25%포인트씩 올리고 내리니까 우리도 그냥 그렇게 하자라고 다들 그러는 겁니다. 그럼 누가 어느 나라가 제일 처음으로 그렇게 0.25%포인트를 금리 조정하는 단위로 쓰기 시작했냐? 짐작하실지도 모르지만 미국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나라들도 굳이 미국이랑 다르게 할 이유도 없고 해서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미국도 1980년대까지만 해도 0.125%를 올린 경우도 있었고요. 0.375%를 내리기도 하고 뭐 그때그때 달랐는데 90년대부터 특별히 법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0.25%포인트씩 올리거나 내리는 게 어쩌다 보니까 관행이 됐고 그 이후로는 계속 0.25%포인트가 금리 조정의 단위가 됐습니다. 금리를 조정할 때 생각해 보시면 너무 많이 올리거나 너무 많이 내리면 충격이 크고 그렇다고 너무 조금 올리거나 너무 조금 내리면 효과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딱 적당한 뭐 한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그게 평상시에는 0.25%포인트라는 거고요. 뭐 그렇다고 예외가 없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주는 2020년에 기준금리가 0.25%였다가 한 번 더 내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한 번 더 내리면 제로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0.15%포인트만 내려서 기준금리를 0.1로 낮췄던 적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기준금리는 전 세계가 다 0.25씩 올리고 내리냐? 이건 뭐 법은 아닌데 그냥 그게 제일 무난하다고 봐서 다들 그냥 관행적으로 어쩌다 보니 그렇게 하게 됐다. 그러나 간혹 그렇게 안 하기도 한다. 이게 답이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김지하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경제 뉴스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른바 확 꽂히는 한 줄 문장을 많이 남겼는데요. 특히 앞과 뒤를 대비시키는 패러독스의 대가였습니다. 예컨대 이런 식이죠. 성인에게도 과거가 있고 죄인에게도 미래가 있다. 그리고 인간의 속성을 꿰뚫어본 이 말이 참 유명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다. 두 번째가 훨씬 나쁘다. 인간은 원하는 걸 가진 다음 망가지거나 해악을 끼치기 일쑤다. 맞는 것 같나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이번 가을 여기 어때? 은하우다리 건너서 옛 이야기 속을 걷고 풍기인삼 먹고 기운도 팍팍 채우는 곳 바로 영주!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0: 영주 풍기 인상축제가 10월 3일과 4일 부선 외나무다리 축제가 펼쳐집니다. 장한별, 성리, 김여원, 김용빈이 함께하는 흥겨운 공연도 놓치지 마세요. 풍기에서 기운 충전, 무덤에서 낭만 충전, 10월 영주에서 만나요. 본 행사는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주최 주관하고 영주시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너무나 예뻐. 가을나들이 어디로 갈까 고민이라면 지금 청송으로 떠나보세요. 형형색색 101호으로 물든 산소카페 청송정원이 오늘 11월까지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문을 엽니다. 드넓게 펼쳐진 꽃길을 걷고 예쁜 포토존에서 인생사진도 남기고 버스킹 공연 같은 즐길거리도 가득 청송의 맛있는 먹거리와 주변 관광지까지 함께 즐겨보세요. 걷는 곳마다 가을이고 머무는 순간마다 추억이 되는 곳. 이번 가을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산소카페 청송정원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1: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 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응,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 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9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시간으로 22일에 열린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 방향을 담은 세 가지 청사진으로 포용적, 안정적,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간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공동성장을 모색하겠다며 보건, 재난, 기후위기 등 비정치 분야에서부터 북한과 협력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을 말했습니다. 또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라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어렵게 만들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2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인공지능 AI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비판하며 앞으로 AI 대신 슈퍼지능을 뜻하는 SI라는 명칭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AI 통제를 위해서 국제적 차원의 책략을 마련하려는 어떤 시도도 완전히 거부한다면서 산업혁명보다 더 큰 성장을 억누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주장하는 이들이 AI 개발에 경고음을 내는 등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누가 SI에서 이기든 승자가 되는 것이고 미국은 중국은 물론 모두를 앞서고 있고 우위를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AI가 초래할 위험을 냉전시대 핵무기 위험에 빗대며 AI 선도국들의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현지 시간으로 22일 뉴욕 유엔 총회 개막 연설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네 가지 권력의 시험 가운데 AI를 그 중에 하나로 꼽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